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복병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과일을 마친 이튿날 모태똥이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졸레의 호위병 홍고기가 황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보수석 동지, 주부수석 동지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래, 얼마나? 열이 너무 올라 의식이 없습니다. 모태동이 깜짝 놀라 나무라듯 말했다. 언제부터 그래서? 왜 일찍이 보고하지 않았지? 홍국이가 우물쭈물 대답하였다. 그게 어젯밤 회의를 하고 돌아와 우리들로 조지를 건널 준비가 되느냐고 묻기까지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밥을 가져갔더니 먹고 잘 테니 동지들도 돌아가시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방을 나선 지 얼마 안 돼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렇게 일찍이 주무신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저 기뻐했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모태똥은 총총히 사다리를 내려와 졸레가 들어있는 집으로 향하였다. 서장 사람들의 집을 보면 가운데 방은 화덕이 있어서 노르고 환했지만 곁에 딸린 방들은 모두 작고 어두웠다. 침대머리에 램프가 켜져 있었다. 하지만 불빛이 몹시 어두워 곁에 선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잔뜩 여윈 동룡처가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류백승과 엽금용도 곁에 서 있다가 모태똥을 보더니 비켜서며 길을 내주었다. 졸레는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워 두 눈을 꼭 감고 가쁜 숨을 내쉬었다. 여윈 얼굴 위로 짙은 두 눈썹이 가끔 불안하게 움직였다. 손을 이마에 얹어보던 모태똥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열이 엄청나군. 몇 도쯤 됩니까? 어젯밤에는 39도 반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40도쯤 될 거예요. 동룡초가 초조한 기색으로 대답하였다. 이거 안 되겠어요. 어서 전부를 쳐서 불현장대로 이리 오라고 해요. 늦었습니다. 불현장 동지는 벌써 총사령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료백승이 대답하였다. 참, 이럴 때 이렇게 아프다니. 아이, 모태똥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은 대털보를 부르세요. 대털보는 홍군의 이름난 의사였다. 아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역검령이 대답했다. 이때 침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었다. 네, 내 말 좀 들어봐요. 국도동지, 내 말 좀 들어보란 말입니다. 아, 그게... 동룡초는 조울래가 헛소리를 하자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을래, 모주석이 왔어요. 하지만 조울래는 입

술을 움실하더니 여전히 중얼거리면서 팔을 움직였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국도 동지. 그 의견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굽에서도 회의를 하는군. 모태똥이 나

0: 달려왔다. 간부탄을 맡고 있는 진갱이였다. 단발창이 된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경례를 했다.
1: 진갱이,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주부수석 동지가 많이 아프다던데 정말입니까?
0: 그렇습니다. 모 대동이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지금 주부수석 동지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당장 초지를 진행하는데 어쩝니까?
1: 안 되면은 들고서라도 가야죠.
0: 모 대동이 단호하게 말하였다.
1: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지까지 모셔가야 합니다. 모수석 동지, 만약 들것대오를 만든다면 제게 맡겨주십시오.
0: 진갱이 견장한 눈빛으로 모 대동을 바라보았다.
1: 진갱 동지가 맡아만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0: 모 대동이 진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이강 양쪽으로는 보리가 온통 시누렇게 여물어 있었다. 보리밭 사이로 홍군 전사들이 드문드문 보이었다. 모두들 보리를 베고 보리딸을 채우 나르르라고 바빴다. 밭머리에는 붓으로 글을 쓴 나무패가 꽂혀 있었다. 홍군이 초지를 지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정치부에서는 보리를 벨 때 반드시 지키하는 규정을 세웠다. 우선 잘 알아본 뒤에 장족 토사의 보리를 먼저 거두고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장족 백성의 보리를 베었다. 그럴 때는 꼭 보리를 벨 수밖에 없는 사정이며 얼마나 뱄는지를 나무패에 적어 꽂아두도록 하였다. 장족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무패를 가져오면은 제값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모 대동이 한창 걷고 있는데 갑자기 건너편 숲속에서 귀청을 찢는 총소리가 울리었다. 총소리는 두 번 들리고 그치었다. 한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밭에서 걸어나왔다. 두 바지 가랑이로부터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었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선명하였다. 모태동은 걸음을 멈추고 보리밭을 바라보다가 건너편 산봉우리로 눈길을 옮겼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남짓이 머물렀던 모을가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2: 하, 이제는 끝났어. 마침내 여기를 떠나게 됐군.
0: 주림과 추위에 허덕이던 사람들은 마침내 초지에 들어선다. 그것은 신비한 땅이고 죽음의 땅이었다. 마침내 북진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초지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였다. 초지는 신비로운 곳이었지만은 죽음의 땅이기도 하였다. 하루 종일 비구름이 자욱하게 뒤덮인 신비한 땅이었고 오색 찬란한 들꽃으로 가려운 무서운 함정이었다. 초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염한 여인과도 같았다. 무릎을 스치는 풀이 끝없이 펼쳐진 송번대 초지에는 고운 들꽃이 흐드러지었다. 하지만 숲풀 속에는 마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 숨어있었다. 설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릴 물도 있고 땅 밑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물도 있었다. 이런 물들이 모여서 늪에 고이었다. 게다가 1년 내내 춥고 축축한 날씨 때문에 풀이 제대로 썩지 않아 두텁게 쌓이었다. 그 깊이가 2m나 된다고 하였다. 그 아래 흙은 오랜 세월 고인물에 잠긴 채 대부분 깊은 수렁이로 되었다. 하지만 이 수렁들은 모두 불과 빛깔 고운 꽃에 가려져 있었다. 그 우를 딛기라도 하는 날에는 갑자기 땅이 살아난 듯 발밑이 움실거리고 오르내렸다. 몇 번 출렁이는가 싶다가 말이며 사람을 감쪽같이 집어삼키었다. 사실 좀비를 충분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0: 사람마다 보름치 양식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 밭에서 빈 보리를 닦아서 식량 주머니에 넣기는 했어도 고작 10근이 조금 넘었다. 사람마다 짚신 두 컬레, 발싸개 하나, 양털이나 양가죽으로 만든 등거리를 준비하려고 하였지만 그것도 다 갖출 수가 없었다. 양털을 두어 쌓아놓고 부울룩하게 기운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 담요나 이불을 망토처럼 몸에 걸치고 지팽이 하나 장만한 정도였다. 홍구는 그렇게 여름이라고는 없는 초지에 들어섰다. 우로구는 바인야이로 가려면 반드시 송본대초지를 지나야 하였다. 이곳은 전형적인 구릉고원이었다. 푸른 하늘과 푸른 들 사이에는 눈에 걸리는 것이 없었다. 사이사이 얕은 언덕이 도로 있고 구불구불 냇물이 은빛띠처럼 드넓은 초지를 감돌아 흘렀다. 눈부신 태양 아래 푸른 들판이 여기저기 휘날리는 붉은기가 더욱 산뜻하고 아름다웠다. 오랜만에 산골짜기를 나선 전사들은 푸른 들판을 보자 신이 나했다. 여기저기서 노래소리가 그치질 않았다. 하지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이 신변 땅의 쓴맛을 보게 되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데다가 뼈를 에는 듯한 추위가 몰려들었다. 하지만 인적이 없는 수백 리 들판에는 마땅히 쉴만한 곳도 없었다. 마실 물도 없었다. 초지에 고인 물은 대부분 녹이 쓴 것처럼 붉은 빛을 띄우는데 사람이나 말이 먹으면 어김없이 배탈이 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질에 걸리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양식마저 거덜나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였다. 대호는 전처럼 질색이 움직이지 못하였고 떨어지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났다. 단마다 모두 수용대를 늘이었다. 두철주와 리소우도 수용대로 옮기었다. 수용대 일은 무척 힘들었다. 입이 닳도록 어서 대우를 따라가라고 다그치는 것 말고도 뒤처진 사람들의 총을 대신 메거나 짐을 들어주면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했다. 초지에 들어선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부터 보슬비가 내리었다. 잿빛 구름이 자욱하게 초지를 뒤덮고는 내내 흩어지지 않았다. 흐린 하늘은 땅거미 가진 저녁처럼 몹시 어두웠다. 불밭과 붉으시란 고인물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열 사람 남짓한 동지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 말고는 모두 흐리멍텅하기만 하였다. 배정동지 몇 시쯤 되실까요? 리소우가 물었다. 누가 알겠나? 두철추가 말했다. 해가 없으니 동 알 수가 있어야지. 아, 그런 거리를 보면 아마 점심때가 된 것 같은데. 누군가 불쑥 끼어들었다. 갑자기 멀리서 공포에 질린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동지! 동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누군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였다. 자, 얼른 가봅시다. 두철주가 사람들을 데리고 소리를 따라 달려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40살 남짓한 취사병이었다. 허벅지까지 진흙탕에 빠졌는데 등에 시커멓게 그을린 커다란 솥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 솥 때문에 더 빠져들어가지 않은 것 같았다. 오랫동안 나오려고 애를 쓴 모양인지 수염이 끄칠한 얼굴에 절망의 빛이 어려있었다. 아이고, 이 친구 어쩌면 이렇게 깊이 빠져나 그려. 두철추가 말했다. 그래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나? 사람들이 오자 취사병의 얼굴에 웃음기가 피었다. 그런데 발버둥 치면은 칠수록 귀신이 잡아당기듯 더 깊이 빠진단 말이야. 쥐사병이 빠진 곳 둘레는 온통 진흙탕이었다. 푸른다 진흙여져 벌써 못쓰게 된 지 오래됐다. 다가가서 끌어내다가는 함께 빠져들어갈 것 같았다. 각반으로 잡아당기는 편이 좋겠습니다. 두 철주와 리소우가 각반을 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각반 두 개를 이어 한쪽 끝을 쥐사병한테 던지었다. 그는 두 손으로 각반을 꽉 잡았다. 일여덟 사람이 2, 3m 떨어진 곳에서 힘껏 당기었다.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진 데다가 큰 솥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각반이 툭 끊기었다. 쥐사병은 도로 그 자리에 빠지고 말았다. 나는 못 나갈 것 같군. 쥐사병이 한숨을 쉬었다. 이봐요, 그 솥을 먼저 벗어요. 그래야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 솥은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쥐사병이 고지식하게 대꾸하였다. 말 좀 들어요. 동지를 먼저 구하고 솥을 꺼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쥐사병은 그제야 지고 있던 솥에서 팔을 빼냈다. 사람들은 각반을 더 풀어서 튼튼하게 이었다. 마침내 쥐사병은 각반을 잡고 진흙구덩이에서 나왔다. 마치 흙으로 빚은 사람처럼 온몸이 흙범벅이 되었다. 흙이 어찌나 끈적거리는지 분리풀어 겨우 긁어냈다. 쥐사병은 그제야 사람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어서 대우를 따라잡아야겠네. 오늘은 자네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는 급히 솥을 짊어지더니 끈으로 꽉 조이고는 다름박질하듯 걸어갔다. 안개가 어찌나 두텁게 깔렸는지 쥐사병이 열 발자국쯤 앞서갔는데 터벅터벅하는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두 철촌에도 걸음을 옮기었다. 십리쯤 가자 시커먼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유목민들이 소등으로 지어놓은 움막이었다. 홍군 전사 한 사람이 안에서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사람이 들어가도 기척도 모르는 채 다릉다릉 박자를 맞춰가며 코를 골았다. 두 철추가 다가가 살며시 흔들어 보았다. 그런데 그 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볼분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1: 왜 이래요? 좀 더 자면 안 됩니까?
0: 겨우 18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다. 동그란 얼굴에 장난기가 어려 더 앳돼 보였다.
2: 이 추위에 동지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말이야.
1: 병이 걸리면 말이지요 뭐. 어차피 죽을걸.
0: 소년 전사가 대꾸했다. 두철주는 소년의 낯빛이 눈에 띄게 어둡자 부드럽게 타일렀다.
2: 동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어서 초지를 나가 북쪽에 가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나?
0: 그 말을 듣더니 소년 전사는 목을 뻣뻣이 세우며 말을 했다.
1: 그런 큰 이치는 그만두세요. 소용없으니까.
0: 그러고는 담요를 젖히고 발을 내밀었다.
1: 제 발을 좀 보십시오.
0: 발은 통통 부어 썩어가고 있었다. 불뿌리에 찔린 발이 벌건 물에 감염된 것이 분명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조원 청심환은 치명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결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이게 되면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심, 치명, 발미 아니라 이렇게도 약각에 큰 글씨로 적혀 있겠습니다.
0: 네.
1: 본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초원청심환을 견지해서 복용하시고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엉뚱한 증상이 나타나던 분들 가운데서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니까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다른 치료를 계속 뭐 이것저것 모두 해봤는데 본 제품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부터 좋은 치료가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황제의 기관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심장 치료에 기본 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해결되면서 심장으로의 기본 좋은 치료가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의 공동 주치는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었는데요.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의에서 말하는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합니다.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이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 자기하고 연계시게 생각해 보세요. 기침을 잘 기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서 전형적으로서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는 점이라면 심장병인데 기침을 잘 기습니다.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댔지만 해도 해결 잘 되지 않고 기침 기쳐서 기침약을 얼마나 드셨는데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나서 남들이 집을 하나 쓸 때면 네 개 다섯 개 썼는데 입에 냄새는 제거되지 않더라.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입에 냄새는 제거되고 그리고 기침을 그렇게 담아두고 기침약을 정말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낫는 갔다가도 또 다시 봄하던 게 본 제품 드시고 기침이 기본 줄어들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바로 초원청심환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믿음직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아, 저도 예, 심장이 나빠서 좋은 정신감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심장이 나빠서 믿는데 예,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1: 예.
2: 계속 예, 수분 차고 그러더니 지금 한 믿는 데니까 예, 아, 또 가슴이 피고 숨이 탑니다.
1: 주자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예, 예.
2: 네, 네. 그래서 지금 전선시간을 쓰니까, 예. 아, 그게 숨이 차고, 예, 가슴이 피우던 게, 아, 그런 선생님 살아갔지 없어졌습니다.
1: 그럼요.
2: 예, 그래서, 예, 다른 약을 또 많이 먹어야 됐습니다. 심장 나쁜 것까지.
1: 예.
2: 그때 없는데, 예, 전선시간을 씁니다.
1: 예.
2: 아, 저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아홉 가지 더 사서 쓰다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는 것이 기본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1: 예.
2: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이 심장을 했습니다. 저만 고상 제게 하면 약이 좋아하고 무슨 어쨌든 좋다는 약을 많이 쓰는데 야 어째 이 계속 이 숨 참기가 말하지 못해라. 이 항상 그래서 숨 가슴 딱 막을 때면 정말 바쁩니다.
1: 아 어, 예.
3: 예. 그래 감기 끝에 약간만 그만하면 더구나 하다만 한다. 숨 참기가.
1: 어 그렇죠.
3: 그래 다니게 해도 숨 차다만 한다.
1: 예. 전형적인 증상이 심장병이 숨이 찬 겁니다.
3: 예. 그래서 이 방송을 정하면 방송 듣고서 명심해 듣고서 이제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까 여기 심장이 여기 저기 좋단 거에 어느 면에 입에도 냄새 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저 무광에서 이빨에 피 나고 예 여기 심타드라마는 내 등산가
1: 예
3: 그래 여기 맞으니까 내요 한번 장만에 싸서 써봤다만
1: 예
3: 그런데 앵겔에 이빨에 피도 먹고 이 기관이가 여기 저 뭐지 하다네 숨창기가 여기 나 호흡이가 약간 나사지 들어간다.
1: 예.
3: 그래서 예, 약을 제대로 정말 예, 아웃박시에 싸움 썼는데 야 정말 한결하고 깜짝같이 내 어젠 쓰기는 약도 안 썼는데
1: 아,
3: 야 정말 쓰고 스스로 예. 악이 남한다.
1: 그럼요.
3: 예. 그래 이게 약이가 또 그 이 약이 10년 동안 너무 팔았는데 지금까지도 변동 없이 이게 저기 이 국가 비준 있는 맛은 이
1: OTC공약입니다.
3: 예예 예. 신약대학 방위가 또 이 로바이가 또 이 저 잔주도 세게 하더라만
1: 아, 예. 예
3: 이래까 이 약이 로바한테 76을 갖다 아이디를 한다만 이래까 어쨌든지 보게 되면 이 약이 믿음직하고 이래서 내 썼는데 어쨌든지 이날 때까지 내 방송 계속 들으니까 야 여러분들이 또 이건 또 들어보고 내 의견과 맞더라만 네. 그러니까 증상이 다 비슷하더라고 하는데 숨창기가
1: 그렇죠.
3: 지금 나는 예. 지금 어디 숨창기가 완전히 어렵다고 하는데
1: 예. 예.
3: 그전에 베개를 안고 온전한 그 날 처음에 이렇게 보내
1: 예.
3: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으니까 이거 난 내 몸에는 꾸준히 계속 쓸려야 된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3: 이번에 또 아까 시작했어요.
1: 예, 예. 335-5번 연락하시면 예. 무료 배달도 가능하고, 직접 식약대학방 본점 분점에 가셔도, 한 가게 199원으로서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대 정책은 식약대학방이란 이 간판을 붙인 데서는

0: 똑같이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시니까 실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안녕.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 하나 쓰려고 한답니다.
0: 예.
3: 나는 신달래 고사 많이 했어.
0: 예.
3: 종이리뼈 천약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야기 내게 맡겼다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선 다섯 달 받았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런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저는 이게 다면 숨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이걸 쓴다면 그런 증상이 많이 없었어요.
0: 수령적인 증상이 심장병으로 숨이 찬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그리고 저기 저기 뭐인가 하면 심률이 빠르던 것도 해. 심률이 빨라서 100이 넘던 것도
0: 아직을
3: 정서에 대해서.
0: 예예. 리상적인 심률로.
3: 내가 심에서 많이 좋아졌어.
0: 예.
3: 내가 충격을 일적인 오른 일적에 몇 번씩 쳤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이것은 이거 쓴다면 그런 정서에 많이 좋아졌어.
0: 예, 그럼요. 예.
3: 예. 예, 그래서 내가 또 이번에 저기 아홉가로 싸자고 지금 따서 지금 이러다 좀 더 먹어보자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세요. 아홉각 싸면 뇌각을 물어줬습니다. 그러기다면 넉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여성은 넉달이 한개 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큰거모가 그런데 당뇨 종합을 인해서 이 좋은 정세는 심장병 진해 심해서 그저 온몸이 붓기고 유리처럼 바짝거리고 그 진해 헐떡 감기만 오면 숨 자주 꼼짝 못하고 그렁그렁 하고 예 목에서 그렁그렁하고 그런 식사를 못하고 그런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이래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거 내 좋은 정신만 대접시켰다 말입니다.
0: 예.
4: 제가 그 한가하게 대접시켰다 말이에요. 이래서 그렇게 그저 나는 조인이 돼서 그저 냄새 나는가 했더니 냄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0: 예.
4: 그리고 이빨이 아프다고 그저 아프면 그저 상처 날 지입니다. 그렇게 그저 몸살이 나고 그러던 게 그거 먹고 벌써부터 지금 안 나나 그러고 가슴이 문하는 것도 낫고 예 가랑가랑한 것도 낫고 하거나 붓기 그 우주 먼저 내립니다.
0: 그렇죠.
4: 그러는 거 어느 좋습니까?
0: 예예. 예.
4: 예, 그래서 이 좋아질 때에 그냥 어전 이거 좋은 정신한 대접 기간에 전에 아홉과 배달 받자고요.
0: 그렇게 하시오. 이 제품 자체는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며 무료 문전 배달이 가능합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야, 선생님, 좋은 정신만 정말 좋습니다.
0: 그럼요, 예, 예.
5: 야, 나는 이 좋은 정신만을 쓰기 전에는 이 숨이 다 걸지 못했습니다.
0: 예.
5: 그랬던 게, 이거서는 반년을 썼습니다.
0: 예.
5: 그랬다, 예, 숨이 차던 게, 그래도 날랑 걸을 수 있습니다.
0: 예, 예.
5: 나는 이 저탁집에서 문을 닫아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0: 예.
5: 내 전화 와도 놀랐습니다.
0: 예, 예.
5: 이 좋은 정신이 정말 좋습니다.
0: 예.
5: 우선 이래 6달 남았을까, 예. 그 놀랐던 증상에 그래서 놀랐다도 있네, 이렇습니다.
0: 예, 예.
5: 야, 선생님 이 좋은 약을 소개를 했길래 내 우선 채소 살라도 갑니다.
0: 그래요? 예, 예.
5: 그 다음에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하루에 3가지씩 먹었습니다.
0: 예.
5: 그랬던 게 우선 이 두 가지를 가져서 할 날에 두 번밖에 안 먹습니다.
0: 예.
5: 혈압은 높은데 맥박은 예, 40, 42. 이렇게 되니까 맥이 똑 떨어집니다.
0: 그 정도의 다음에 심장내과에 가면 그 치부치료를 할 겁니다. 그런
5: 예,
0: 정도,
5: 예. 우선은 예, 6달 남아 먹을까 65로 됐습니다.
0: 너무 정상 올라왔습니다.
5: 야,
0: 예, 예.
5: 그러니까 예, 맥이 나서 채소 살라도 가고 얼마나 돈도 모르겠습니다.
0: 예.
5: 선생님 정말 이 이야기는 내게는 딱 맞습니다.
0: 그럼요. 예예.
5: 예.
0: 예,
5: 길에 나니 335대도 또 5대를 넣어 눌러서 또 우대 정책할 때 또 싸서 그랬습니다.
0: 예, 아이고 잘 기억하셨네요. 예, 아무튼 여정을 따라

0: 견지하시게 되면 그때 문제가 없으며 기초 보조제품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1: 아주 소개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이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의 명처방에 속합니다.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우리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든다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렸는데 결코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인데 그 증상들은 하나하나 해결하자면 간의 콩팥의 위에 부담이 너무 많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뭐 많이 본 제품을 복용하시기보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기본 보증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혈압이 많이 높은 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압약의 기본 한번 시작하게 되면 평생 매달리게 되는데요.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최근에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거든요. 심장병이 100분의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던 게 본 제품을 쓰시고 관상동맥의 이상이 해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혈압약 자수를 뭐 줄였다 여러 가지를 가지수를 뭐 줄였다 혹은 기본으로 심장병약은 넉 달 동안 연속 지켜봤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되어 있어서 복용하지 않고도 혈압이 정상으로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功能이 좋아졌다는 것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서 충분하게 체현될 수 있으니까 본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본 제품에만 매달리지 말고 꼭 기초 제품인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몇 가지 기초 제품을 함께 드시는 것이 뭐 10년, 20년, 30년 문제 없으니까 종생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초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는 몽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료정을 따라서 한 개 료정은 바로 넉 달, 두 개 료정은 여덟 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구적인 이런 특점을 봐서 많은 분들이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면서 본 제품을 갖고 나가시거나 여기에서 붙여보내거나 이렇게 하지만 해도 다른 해관을 지나는 데는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실험 놓고 이 제품 자체는 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국외에서도 역시 편안하게 들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바로 초원 청심환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팡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아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다 말겠지 심장병이 일종에 속하는데 이렇게만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팡찬이라는 것은 심방세동이라는 걸 말하게 되는데요. 심장은 칸이 모두 네 칸이 있습니다. 피가 들어오는 칸하고 피가 나가는 칸이 들어오는 칸은 심방, 나가는 칸은 심실, 심방은 또 좌심방, 우심방,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이 있는데 여기에 심방에서 심실로 나가는데 또 얼잔반, 산잔반이라는 이런 판막이 모두 네 개가 있습니다.
2: 네,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대전한 거?
2: 네.
0: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나도 이곳에 쓴 지, 그래서 올해 1년 9개월을.
0: 아, 그래요? 예, 예.
3: 이게 나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
0: 그래요? 예, 예.
3: 심지어 밤에 아파서 잠깐 그래서 바로 자지 못해요.
0: 아, 그렇죠.
3: 그러나 또, 아, 밤에 많아서 6번으로 다녔어요.
0: 아,
3: 근데 지금
0: 예.
3: 2번 가면 그래서 끝이에요.
0: 심장과 콤파증 그런 연대성이 어느 기관과도 심장이 링계가 없는 부분은 링계가 적거나 없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3: 예. 그러고서 이 마르고 이 쓰고 해. 냄새 나던 건 그건 그도 얼마에 돼가 그냥 한 달을 조금 두시고
0: 그래요? 예예.
3: 지금도 그 없어요. 지금.
0: 집에 식구들이 확정하게 그 하체 회복에 담다 알게 돼 있으니까 예. 예.
3: 내가 어디 모든데 대기해도 뭐.
0: 그렇죠. 그게 꽤는 골치 아픈 문제죠. 본인도 힘들겠지만 해도 예. 그게 골치 아프죠. 예.
3: 그래 골이 아프, 골이 심하고 해. 미식하고 그런 게 그것도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저기
0: 머리가 아프던 증상도 개선을 가져오셨다. 예, 심장병 치료했는데 그렇죠.
3: 그것도 좀 많이 돼.
0: 예.
3: 그럼 거의 다 없으나 다.
0: 예.
3: 밥 먹는 때 밥 좀 잘 먹죠.
0: 심장병 치료했는데 소화가 예. 잘 된다. 그렇죠.
3: 예. 밥 조금 먹어도 인상 예, 배 그대로 먹지 못하죠.
0: 그렇죠. 내리깨지 못하죠.
3: 예. 얘는 지금은 밥 잘 먹고 그래.
0: 심장이 끓었습니다. 바로. 예.
3: 유한 이야기야.
0: 예.
3: 예, 나 앞으로 계속 쓰기로 앞으로 더 써보겠어요.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심 넣고 쓰시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특점이죠.
3: 효과 빨라요.
0: 그렇죠. 효과가 빠르죠. 예. 예.
3: 두 분 수성민들 잘 보내세요.
2: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정심환은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요. 심장은 단순히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혈전이 내려올라가며 뇌졸중으로서 그리고 이미 심장병으로 인해서 주자를 했거나 혹은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그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근염이라는 것은 감기 뒤끝에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때 염증은 세균성 염증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오는 이런 염증에 속해 병독으로 오는 염증입니다. 그 병독이 심장 근육에 염증을 생기게 해서 일단 심근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랫다리에 천근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다리맥이 똑 떨어지고 발을 내디디기 힘들어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도 초원청심환이 필요한 제품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본 제품이 아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심장병으로 해서 입술이 까맣게 질립니다. 혀끝이 재빨갛게 됩니다. 혀끝이 빨갛게 질린다면 심장열로 인해서 혀 변두리가 빨갛게 질린다면 간열로 인해서 혓바닥이 빨갛게 질리거나 철개가 들어앉는다면 위열로 인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심장병으로 인해서 혀끝이 빨갛게 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때문에 입술이 까맣게 질리게 되었는가 하면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뭐 누구든지 농촌에 내려가서 우리 한 10년 동안은 이래서 콩 거리를 할 때 먹게 되면 꽤나 날이 추울 때인데 그저 입술이 모두 새까맣게 질립니다. 너무 추워서 그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입술이 새빨갛게 새까맣게 질리는 것은 주약에는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반드시 노작이 힘들고 심율이 60부터 100차까지 1분의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부서져서 7, 80차 자하면 되고 너무 낮아서 40몇차 1분에 너무 빨라서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듭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뎀뎀 아파납니다.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가서 뻥비까지 합니다. 결코 심장병으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더 아픈가 하면 겨드랑이 밑까지 아파나거나 반사통으로서 오른쪽 어깨가 아파날 수도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늘 자기 주먹으로서 어깨를 두드리고 개시기 보고 어깨를 짊어 달라 하는데 주자 한 분이 그 후에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반년 좌우되니까 흔들던 이빨도 원자국에 들어갔고 어깨가 그리 아프던 게 늘 어깨를 누구 보고 주물고 달라고 이러던 분이 지금은 어깨가 아픈 증상이 해결받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며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었고 입금에서 늘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를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쉽게 놀랍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그리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지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것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경우를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고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 정황에서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복강동맥의 피가 심장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배가 강다짐으로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저하게 심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사를 했는데 그렇게 배가 아프던 게 배가 아프던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다. 이러한 신뢰를 모두 보더라도 심장은 뭐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서 뭐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다른 치료에 그 많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는 많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제품 저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심장병이라 하기도 하면 대체적으로서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그리고 부정맥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다 더 보태서 이야기하게 되면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경우까지도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일단 제대로 보조제품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호르몬 분비 문란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 심장병부터 발병하게 되는데요. 특히 남성들 가운데 40대 말 50대 초반에 심장병으로서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동반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포함해서 보온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4: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어제 그별 생각 없이 핸드폰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그 몇 달 전에 캡처된 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딱 캡처만 해두고 한 번도 안 읽은 건데
1: 네.
0: 뭐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 저장만 해둔 거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나중에 보려고 저장해두고 안 본 거 말입니다. 저도 사진첩에 참 그런 것이 많은데 뭐 요리 레시피라든지 운동 영상, 여행지 사진 그리고 읽지 않은 글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읽었습니다. 바로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작은 친절. 어디서 본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인터넷에서 누가 공유한 짧은 에세이였을 겁니다. 공유해볼까요?
1: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가가 편의점에 가 물을 사려고 계산대에 섰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겁니다.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와서 결제를 못하는 상황. 근데 뒤에 줄이 서 있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직원은 다시 계산을 기다리고 그때 뒤에 있던 아저씨가 그냥 자기 카드로 계산을 해준 겁니다. 2원짜리 물이었는데요. 작가는 고맙다고 하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죠? 2원이면 큰 돈도 아니고 아저씨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작은 일 때문에 조금 살 것 같다고 썼습니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고요.
0: 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누가 봐선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1: 네.
0: 정작 본인은 오래 기억하는 그런 거. 네, 이상하게 저도 요즘 자꾸 이런 글을 찾게 되더라고요.
1: 그렇죠. 예. 큰 감동보다는 어쩌면 작은 위로가 되는 글을 읽고 나면은 조금 마음도 내려 안고 누군가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고 싶어지는. 그래서 그런 따뜻한 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읽으면서 주변의 분들과 따뜻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밥을 먹게 되면 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밥을 먹이면 왜 코가 막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음식의 열기입니다. 뜨거운 음식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코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늘립니다. 둘째는 매운 음식이라고 하네요. 네, 캡사이신이 든 코 점막을 자극해서 콧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 알레르기입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코가 막힙니다. 자, 다음은 씹는 행위라고 합니다. 씹으면 코와 입을 연결하는 통로가 자극을 받는데요. 이 밖에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코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0: 근데 밥을 먹을 때 코가 막히는 것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특정 음식 먹을 때마다 코가 막히게 되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레르기는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어떤 뭐 특정 음식 때문에 코가 막힌 적 있나요?
1: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0: 저는 네. 매운 걸 먹으면 자꾸 이제 막 콧물이 질질 나오고 코가 막히고 하는데 아 이제 매운 음식 때문에도 이럴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 흔한 오해는 밥을 먹으면 코가 막히는 것이 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음식의 열기, 매운맛, 알레르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코가 막히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0: 네, 정리해 본다면 그 밥을 먹게 되면 코가 막히는 것은 음식의 열기, 매운맛, 알레르기 등 다양한 원인 때문입니다. 특정 음식에서 반복된다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 있단 말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자꾸 막히거나 자꾸 콧물이 질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 이제 동년으로 돌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0: 예. 근데 누군가 또 그러더라고요. 네. 왜 나이 들면 자꾸 뭐 음식 먹을 때 밥이 막 튕기거나 막 그리고 코가 막히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하냐. 이게 뭐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1: 내분비의 문제가
0: 또 하나요. 예.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져 가지고 밥알이 자꾸 튕겨 나간다예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이 살짝 어린 나이 때처럼 그렇게
1: 노화가 오죠.
0: 쫀쫀하지 못해. 예.

0: 해가지고 네. 로어가 그렇죠. 와서 뭐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밥도 튕기고 하는데 그래서 좀 식사하는 과정에 좀 침이 튕길까 밥이 튕길까 항상 조심조심하거든요.
1: 그 나이가 들면은 네. 이제 근육도 쇠퇴되고 네. 여러 가지 우리

0: 더 이제 아끼고
1: 꽃 닦고
0: 예. 예. 그 돈을 모았다가 이제 나중에 뭐
1: 같이 또 큰 식사하려고 그러니까.
0: 예, 그렇죠.
1: 예.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뭐 작은 현상들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답니다.

0: 요즘 이늘 씨 키가 좀 커진 것 같은데요.
1: 커졌습니까?
0: 키 크는 약 드셨어요?
1: 아니 키가 큰 게 아니라
0: 높은 신발 신었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자꾸 저를 그렇게 좀 이제 멋지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0: 네. 예. 아 그래요?
1: 예.
0: 제가 이게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나 윤일 씨가 좀 더 요즘 성장을 했나.
1: 네. 성장판이 닦였습니다. 네. 아, 이제 더 이상.

0: 예전에 다쳤죠.
1: 아, 이제 이미 다쳤는데 뭐 예.
0: 혹시나 그래도 좀 더 요즘 애들이 쑥쑥 크는 것처럼 뭐 키 크는 약을 먹었다거나 그래서 한 80 되는 줄 알았다니까.
1: 제가 이제 더 커 뭘 하겠습니까?
0: 사회할 때 좀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잖아요.
1: 아유, 뭐 이제는 뭐 키가 커서 뭐 사회 멋지게 보이고 뭐 그런 건 이제 신경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네. 크면 뭐 바지도 다시 바꿔야 되죠.
1: 저는
0: 돈
1: 좋아요.
0: 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1: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 지금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0: 근데 기다리세요. 이제 네. 그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만 입고 잘라 입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면 키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1: 맞아요.
0: 합니다.
1: 예.
0: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 0.1cm에서 0.2cm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70대는 2cm에서 5cm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그 키가 줄어드는 주된 원인은 척추 디스크의 퇴행이라고 합니다. 추간판은 나이가 들면서 수분을 잃고 얇아지는데 그래서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또한 골다공증으로 척추뼈가 압축되면 키가 더 줄어들죠. 척추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가 굽으면 키가 더 줄어 보입니다.
0: 네, 키가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척추를 펴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연과 절주가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키가 줄어드는 것이 뭐 어차피 뭐 자연스러운 노화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운동과 영양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키가 줄어드는 것이 요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요전도 영향을 줍니다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1: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드는 것은 추간판이 얇아지고 골다공증으로 척추뼈가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칼슘, 비타민 D 여러 가지 또 운동으로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큰일 났어요.
1: 왜요?
0: 원래 작은데.
1: 명욱 씨가.
0: 더 작아지고.
1: 명욱 씨는 작은 게 아니라 아담하죠.
0: 어, 예. 기분 좋다.
1: 그러니까 이제
0: 여세훈 씨가 이 언어적으로 굉장히 또 부드러워지고
1: 언어 공부하고 있어요.
0: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언어 공부하고 있어요.
0: 많이 따라 배우고 서로서로 따라 배우기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 아니 진짜 뭐 명욱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우리 여성분들이 연령대를 놓고 보면은
0: 네.
1: 가장 아주 제일 보기 좋은 키거든요.
0: 근데 네. 지금 평균 키에 못 도달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아니 부모님이 둘 다 키가 안 크시면 뭐 혹시 산동성 분들 크니까 서로서로 뭐 결혼을 하면은 서로서로의 후대들의 어떤 뭐 네. 유산자 바꿈이 더 중요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1: 아니 솔직히 저희 어머니는 1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네. 아주 날렵하거든요. 네.
0: 저희 윤일 씨 엄마보다는 커요.
1: 아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작아도
0: 예.
1: 할 건 뭐 자기의 그 어떤 능력 범위 내에서 키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 말이 아니잖아요.
1: 예.
0: 능력은 다 있는데 키가 크고 싶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1: 그래, 키가 크고 싶어지는 건 내가 크고 싶어서 크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나의 이 지금 네. 정도의 그래도 위안이나 혹은 남보다 나는 키가 작아도 우월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 자부심 갖고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0: 그리고 흔히 하는 오해 뭐 이제 우유를 꾸준히 먹으면 키가 큰다. 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우유를 못 먹고 우유만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게 우유가 저한테는 안 맞았나 봅니다.
1: 그러니까요, 이제.
0: 그러니까 정말 꾸준하게 요즘 뭐 또 운동도 하고 마사지도 하던데 뭐 키가 작다고 해서 단종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1: 키가 좀 더 커갖고 다시 어떤 젊음의 그런 어떤 못해본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0: 사회할 때
1: 아.
0: 높은 신발 안 신어도 남자 아나운서들이랑 똑똑하게 키가 크고 싶거든요.
1: 아, 그러면 남자분들이 배려하면 되죠.
0: 낮춰서.
1: 예. 예, 그럼요.

0: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일단 눈도 즐거워야 되고 입도 즐거워야 되고.
1: 맞아요.
0: 그렇잖아요. 그리고 씹힐 때 그 아삭함 여러 가지 그 느낌도 좋아야 됩니다.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음식은
0: 네.
1: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
0: 맞죠. 그래.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1: 그래서 이제 음식도 여러 가지 색상이나 네. 비주얼을 좀 더 신경 써서 만들면은 그 식욕이 좀 당기는 것이 있거든요.
0: 근데 있잖아요. 제가 요즘 뭐 먹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징어 먹물 아이스크림이에요.
1: 아, 그런 게 나왔습니까?
0: 오징어 먹물 아이스크림인데 오징어 먹물 넣었대요. 근데 아이스크림인데 먹으면 정말 입 주위가 딱 식감에 납니다.
1: 아니 그 맛은 단맛이 나죠, 나기.
0: 나는데 새까만 색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먹을까? 이 초콜릿 색깔이랑 새까만 색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1: 초콜릿 색은 조금 이제 토색.
0: 네. 뭐
1: 너무 검은색이 아니고.
0: 이제 네. 살짝 갈색 같은
1: 갈색
0: 게 고급지잖아요.
1: 예, 맞아요.
0: 저는 이제 색깔이 제 마음에 안 들면 잘 안 먹는 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파란색이 또 식욕을 뚝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늘 파란색 음식이 없어요?
1: 없죠.
0: 오, 진짜 없네.

0: 그러 보니까 이제 남새든 과일이든
1: 하늘 파란색이 없어요.
0: 하늘 파란색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1: 오맛은 예. 왜 그럴까요?
0: 그 우리가 요리할 때도 파란색으로 된 이 식재료는 못 봤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어,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근데 파란색이 또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0: 맞아요.
1: 실제로 다이어트에 파란색 식기를 사용하면 식사량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0: 파란색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에서 파란색 음식은 드물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얘기를 못해서 뭘 파란색 먹었던지 하늘 파란색이 없습니다.
0: 거의 없죠.
1: 예.
0: 해산물 종류도
1: 있는데 저는 TV에서 봤는데 파란색 문어가 있더라고요.
0: 파란색 문어.
1: 그리고 파란색 게도 있어요.
0: 게.
1: 근데 삶으면 빨간색이죠.
0: 근데 이 파란색을 띠는 자연 음식은 블루베리나 가지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 근데 뭐 블루베리나 가지도
0: 너무 파란색이 아니죠.
1: 그러니까요.
0: 예. 그래서 뇌가 파란색을 음식과 연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파란색은 진정과 이완을 상징하는데요. 아, 진정되는. 예. 파란색은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고 식욕을 자극하는 색이 아닙니다. 다음은 파란색은 신선함과 청결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래서 음식에서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정말 일상생활. 저는 저희 집에 파란색 식기가 또 없습니다.
0: 거의 없죠.
1: 네.
0: 누가 진짜? 파란색 씁니까? 안 쓰죠, 보통.
1: 네, 없어요. 네. 정말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빨간색과 노란색은 식욕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빨간색 고추.
0: 예.
1: 음식에 저희 고춧가루가 팍팍팍 빨간색이 뿌려지면 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빨간색은요,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밝고 즐거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식당과 식품회사가 빨간색과 노란색을 로고와 인테리어에 사용합니다. 그 맥도날드,
0: 맞아요.
1: KFC 같은 브랜드가 빨간색과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0: 흔한 오해는 파란색이 식욕을 완전히 없앤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파란색은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닙니다. 또한 파란색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심리적 효과일 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1: 그 우리가 조미료로 쓴 지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게 노란색이에요.
0: 노란색이.
1: 근데 어떤 상가에서 파란색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저는 못 사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넣으면 별 이상하게 맛이 음식 맛이 이상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몸이 주미주미하다고 못 샀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 사람한테 주는 그 특히나 음식에서 우리가 파란색을 안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식욕을 억제하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1: 평소에 또 먹는 것도 못 봤고 네. 근데 또 하나 생각하건대 하늘이 파란데 또 지상에 자라는 식물마저 파란다면 이게 좀 조화롭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그때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재료들이 있는 뭐 식재료가 있다면 그걸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껴서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1: 네, 선우 순사가 만약 우리 일상의 자연생활에서 파란색 남새라든지 여러 가지 식재료가 많다면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테니 이 자연 자체가 파란색 채소를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식재료를.
0: 뭐 근데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습니다.
1: 아,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좀 파란색 식기 좀 장만해 보려고요.
0: 아, 파란 식욕이 떨어지게.
1: 특히 술잔 같은 거 그 파란색 투명한 걸로 하면은 좀 와도 모든 음식 맛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숟가락 그 밥그릇도 파란색으로 하면은 적재 것만.
0: 근데 명호 씨는 아무리 그렇게 생활 환경이 변해지더라도
1: 네.
0: 그 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한 그
1: 본능적인
0: 거는 그거는 못 버릴 것 같아요.
1: 아, 아이, 바쁘지 말아야겠네요.
0: 검은색이라도 안 될 것 같아요.
1: 예. 옷에 차린한 색깔도 안 될 것 예. 같고 그냥 뭐 자연에 순응하면서 먹고 뭐, 싶은 대로 먹고
0: 그럼요. 예.
1: 그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0: 내가 원하는 걸 네. 만족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1: 솔직히 다이어트 해봤자 몸매가 그렇게 이뻐봤자 굳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일정한 수준으로 체중을 유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0: 그것도 연령대를 봐야 되죠. 만약에 뭐 젊은 20대라면 조금
1: 못비하겠고
0: 예. 예.
1: 뭐. 이상하게 그 로인들이 그런 얘기하십니다. 요즘은 또 튼튼하게 살집이 좀 있어야 덜 아프더라
0: 예.
1: 힘이 난다 그런 얘기하시는 거 있죠.
0: 너무 다이어트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1: 네.
0: 건강관리는 물론 하면서 뭐 드실 거는 또 드시면서.
1: 네. 아, 파란색 제가 봤어요. 케이크.
0: 아, 케이크는 네. 있구나.
1: 근데 네. 그거는 적당히 먹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났네요.

0: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하품은 전염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옆 사람이 하품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하품이 나오죠. 이것을 바로 하품 전염이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 하품 전염은 공감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데요. 옆 사람이 하품한 것을 보면 뇌에서 하품과 관련된 회로가 활성화되고 실제로 하품이 나옵니다. 거울 뉴런은 1990년대 이탈리아 연구팀이 원숭이 실험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0: 네, 하품 전염은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잘 일어납니다.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 하품 전염이 더 잘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낯선 사람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하품에는 좀 덜 반응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하품 전염이 사회

0: 속류대와 공감 능력이 관련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들은 하품 전염이 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한마디로 하품이 전염되는 것은 거울 뉴런과 공감 능력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하품 전염이 더 잘 일어나며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연결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품 전염은 나이와 공감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0: 네, 연구에 따르면 4세에서 5세 정도부터 네. 하품 전염이 나타난대요. 아기 때 말고. 근데 집에서 자꾸 뭐 동물도 주인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예. 합니다. 또 개도 하품하는 것을 따라하면 하품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흔한 오해가 하품이 산소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 하품은 뇌 온도 조절, 뭐 각성, 긴장 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장소에서 하품하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입을 막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품 같은 것도 좀 참을 수 없더라고요.
1: 그게 우리 생체의 반응이고 예. 그런 것들도 해야만이 건강이 또 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품을 참고 그냥 뭐 우리가 눈물 나는 것도 눈물 참고 뭐 기침 나는 거 기침 참고
0: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반응인 것만큼 뭐 근데 옆에 사람들 민폐를 안 주는 상황에서는 네. 가능하거든요.
0: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또 하품도 하면 가끔 또 하품하기도 하면서 맞아요. 좀 편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세춘 황하구복에는 교고란, 제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막,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귀한 약재로 조성이 되는 오태시 국약입니다. 이끼 양열에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 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30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및 무료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황하 구바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설명드리고 있는 황하 구바액 이 제품 자체는 장수촌의 세계 장수촌의 장수의 처방으로 되어 있는 황화 구박액 이 처방이 많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서 맥망을 떨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한 가게 398원인데요. 1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그것도 식전에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식전에 공복에 드신다는 것은 쌍푸신 올리초주는 이런 중약에 속한다 그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12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귀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598원인데요. 한 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5각을 드리고 1,000원은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이미 안과 질병으로서 진단이 나온 이런 큼직한 안과 질병이 있다면 보온 제품인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차원에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번에 또 우대할 때 1,000원도 빼주고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사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황화구보액 이 방송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아, 예,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2: 황화구보액이 예,
1: 아, 그렇겠죠. 예, 예. 예,
2: 얘는 어쩔 수 없는가 뭐 예, 어지럼증도 자꾸 하고 머리 두통도 있고 예. 힘다 이거도 딱 이 우리 모두 전기선에 붙은 것다가 허덜허덜하고 떨리고 예.
1: 네.
2: 이러면서 저녁에 자지 못해서 그래서 썼다시.
1: 예.
2: 어, 근데 이 하고 뭐야 쓰니까 나의 그 힘다 이거도 그렇게 허덜허덜거리는 것도 이렇고 예. 어지럼증 아예서 얼마나 온도 모르겠습니다.
1: 그게 머리와 심장 혈관에 상당한 이상이 이미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게 되는데 이 제품이 그런 거 풀어주는 데는 뭐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머리도 두터이고 양 골포 동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까딱

0: 이렇습니다.
1: 그렇죠. 예.
0: 어아가 이제 밥을 잘 먹지. 아유, 약이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맥이 납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 성분이 조구라이라는 성분, 삼칠, 천마, 옥주, 룡지, 이런 성분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약 성분 가운데서는 아주 우수 성분, 제 상층에 있는 이런 성분이라는 걸 충분하게 대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예.
0: 예, 용 좋습니다. 난 그래. 고관의 방송 어제 좀 튕겨서, 어제 이종약 방송 튕겼는가, 이래서 오늘 아침에 이 방송 시작하니까 어디서 온도
1: 예. 아, 그럼요. 예, 예.
0: 매달 받겠죠.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 정착이 좋으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0: 예, 501-7766번입니다.
1: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뭔가 황화 고백어서 여러 달 채 먹었습니다.
1: 예.
3: 먹기 전에는 그냥 위가 아리고 무슨 쓰리고 무슨 매수하고 예, 밥 잘 맞지 않으면 밥맛이 떨어지고 이래서 예, 막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1: 예.
3: 그러다가 지금 다른 약 먹기는 평소에 그냥 먹었습니다. 다른 약 다 싸다 먹고 무슨 이 방송에서 선생님들이 강양약 여러 가지 많이 먹어봤댔습니다.
1: 예.
3: 낫지 않았을 때 자꾸 반복이 나타났대요. 낸데 나이 맞을 때다.
1: 예.
3: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황화 900을 먹었는데 효과 너무 잘 좋고 있습니다.
1: 예.
3: 효과 빠르고 엄청 좋습니다.
1: 예.
3: 요즘에 소화 잘 돼서 밥이 좀 잘 먹고 맥이 나고 다리 막 기어온다.
1: 어, 그렇죠.
3: 맥이 안 잘린다. 예. 예. 정신도 머리 시킨다고 정신도 나고 예. 그래도 좋기는 목에 그냥 가래 나면서 마른 기침 잡고 났댔습니다. 간질간질 거리면서
1: 예. 호흡기통이 좋단 걸 말하죠. 예, 예.
3: 뭐 가래도 없어지고 마른 기침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1: 그렇죠. 예, 예.
3: 그러면서 목이 터지는 것을 그냥 아팠댔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어서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3: 그리고 가슴이 그냥 두근거리고 예, 황황하면서 식은땀이 조금 났댔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예, 이렇게 앉아서 식은땀이 좀 나고 이랬는데 식은땀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요즘 가슴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뭐, 내 약을 먹어보니까 예, 특별히 효과 빠른다.
1: 예, 예. 조구라이라는 성분이 중약재 가운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입니다. 예. 이게 칭폐 화탄해주는 역할하고 예.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상처에 또 예. 열을 제거해주는 차원에서 이제처럼 그런 효과를 거두게
3: 예.
1: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는 게 여기에 성분이 우수 성분이 기본 역할이 바로 그런 데서 표현되게 되어 예. 있습니다.
3: 내 먹어봤고 필요한 약이지 별로 안전하고 부작이 제일 좋은 약 최고약이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1: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3: 진짜 좋은 약입니다. 근데 예. 계속 먹자고 또 오늘 12화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지금 황화의 구복약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머리랑 귀신감이 자꾸 기억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특히 포화란 게 잘해야 돼가지고 예. 거기 또 가운데서 내가 지금 공화국에 지금 선택했어 봤는데 확실히 많이 낫습니다 지금.
1: 노년에 소화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것은 나이 있으니까 우리 그러네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소화 공능을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잘 선택됐습니다.
4: 지금 머리 좀 심하던 것도 많이 났고, 혈압도 좀 잘 됩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4: 약이 좀 밥맛도 떨어지는 것도 좀 밥맛도 돌아지니까 사람 정신도 나고 좀 맥도 납니다.
1: 이게 호마른이라는 이상, 호마른 이 성분이 기본으로 혈질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예.
4: 이번에 활동 12각 좀 배달받아 좀 쓰자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12각에 10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5: 저도 예, 예 황화고백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5: 아, 처음에 어째 먹기 전에는 나는 예, 그냥 소화가 해줬어.
1: 예.
5: 이 위 나쁜 짓은 나 어디서 얼한다. 한 10년 된다.
1: 예.
5: 그냥 위약은 달고 있습니다, 우리.
1: 예.
5: 위약
1: 예. 위가 나쁘다면 꼭 중시해야 됩니다.
5: 이 방송 들어볼까나. 이 약은 여러 면으로 여러 가지.
1: 소화기통도.

0: 맞습니다. 예, 예, 예.
1: 유명한 약입니다. 그
0: 그렇죠.
1: 광서쌍족촌의
0: 장수의 전 세계 장수의 비결이 광서쌍족자치구 밤하현에 있습니다.
1: 20일로 된 약이고.
0: 아, 예.
1: 안전성이 있어서
0: 예.
1: 선택해 먹었는데, 정말 이 약이 좋습니다. 위마서 같은 게, 위는, 야, 무슨 음식만 먹으면 싹 끝에 벽에 내려가고, 항상 위가 뿌디사고에, 무슨 매번 거, 뭐, 찬 거, 먹어먹어 덜이 설사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관절통도 있고, 기관절도 나쁘고, 관절통이 있어서 어디 나가기 바빠서 그냥 그 물에 관절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장단지고서 내리 잡아당기면 아프던 게, 이거 소화 때문에 먹을, 귀 나빠서 먹었는데 이 관절통도 별로 좋아진다.
0: 그렇습니다. 예예. 예. 여기 바로 그렇습니다.
1: 예. 예. 주문했으게.
0: 제하수화란 성분 자체가 관절통을 해결한.
1: 여러 말을 쭉 알아봤어요.
0: 그렇죠.
1: 얼마도 언제 먹었습니다. 그래 이 약은요, 이게 안전성이 있어서 먹고 그다음 나 어떤 아무래도 삶에 장수하게 살고에 병이 없어 살게 살자고서 선택해 먹고 정말 아이기아리 여러 말을 어느 약보다 다른다 이 약.
0: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결이 바로 이게 장 예. 장수의 비결이 바로. 황하구복에 백세춘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말이죠.
0: 백세를, 예, 법으로 산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예, 예.
1: 예,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이양 선택해 먹고 어디가 살 것 같습니다. 그, 위가 그리 아예 아픈 게 요즘에 살, 귀 아프니까 무슨 약을 어디 관절이랑 아프고 기관절 아파서 머리도 항상 어지럽지. 나도 그 증상 좋아지고. 소화 이제 그래도 요즘에 소화되니까 이거 먹거나 다 다른 데 야 암만 약 모두 뭐 소화시켜야 무슨 관절통에
0: 그렇죠. 예, 예.
1: 이왔으면 소화 잘돼서 밥을 따라 먹으니까 막 맥엽 등에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0: 그렇죠.
1: 그래 항상 하고 어지럼 등에 나는 그것도 좋아하지. 야 그래서 난 이번 활동에 영접했습니다.
0: 예. 활동 좋으니까 잘 이용하세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예, 예.
1: 예,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 오늘 할 때, 오늘에 12강 받아봤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대단하죠. 이 제품 자체는 매 10만 인구의 100세 인구가 33.4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만의 34명가의 좌우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연길시는 67.5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게 되면 우리 여기에는 한 그 거의 200명 좌우가 있어야 되는 226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하게 되면 이 장수촌의 장수 비결이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는 장수촌의 장수 비결이 김부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밤하는 세계의 장수촌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그래도 눈에 좋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먹어봤는데 진짜 있는 약이 명서방이 눈에는 진짜 최고 약입니다.
0: 예, 눈이 예. 한마디 거기다 보탠다면 눈에 떨고 있는 약을 너무 많이 하면 안압을 주의해야 됩니다. 안압은 또 그 녹내장하고 관련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떨고 있는 게 그 방법이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러 어쩌다가 암구 건조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은 하루에 한두 번 떨굴 수는 있지만 해도 하루에 5~6까지 그렇게 떨고 계다면 안압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
3: 그래서 그렇게
0: 주더라. 예. 안압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도 자각해야
3: 돼. 그래 눈이 따가봐가지고 예, 영 힘들더라 맞다.
0: 예.
3: 예, 그래, 뭐, 안압이 이제 좀씩 올라가는 추세란 때문에 썼다고 그랬대요.
0: 그렇죠, 예.
3: 그래, 눈이 부엌, 잘 보이지 않지. 계속 눈을 입에 따 말입니다. 그래서 손수건 해가지고,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에다가 이 명수방 눈약을 먹은 게 이걸로 지금 예, 많이 지금 해결받습니다.
0: 지금. 그렇죠.
3: 지금은 아무렇지도 됩니다.
0: 많은 분들이 명서방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3: 근데 이 추석 활동이 또 너무 좋습니다. 예,
0: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그래서 약을 배달받아서 계속 좀 써야 되겠습니다.
0: 예, 이번 추석 할 때 저는 또 빼주는 우대 정책이 있고 100% 무료로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이모니까 그 황화고복액이 내 이때가는 16살을 먹었는데 약이 용 좋습니다.
0: 16살을 먹으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네.

0: 시작합니다.
1: 예, 예. 예. 그래, 밥이 세게 당기고, 예, 밥 맛이 형.
0: 소화가 잘 되는 데는 여기에 성분이, 특수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1: 밥이가, 예. 밥이랑 채소 먹는 게 향기롭고, 예, 소화 영도 잘 됩니다.
0: 예, 예.
1: 예, 그러니까 나 힘이 나고, 예. 그 다음에 변비별 있을까, 있었는데, 여기 이제 보름 거서 이래 먹었는데, 변비 해결되자고.
0: 아, 그렇죠. 예. 눈 장통변에서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다세, 요세, 이렇게 먹는 게, 나흘, 사흘 이럴까, 아, 이게 변비 해결되지 않겠는가.
0: 어, 다세, 요세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예, 빨리 해결해요. 예. 호마렌이라는 성분이 눈 잔통변에 합니다. 예, 예.
1: 아이들에서 이렇게 이약 먹고, 다세, 요세 이랬던 게 사흘, 나흘 이럴까, 아, 변비 해결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를 세 번씩 이렇게, 선생님, 나는 공복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0: 공복이 먹는 겁니다, 이거는. 공포에 먹습니다. 예, 예, 예. 예. 하루 세 번, 예, 공복이 드세요. 예, 예.
1: 광수장적 자치고 옳지요, 예.
0: 광수장적 자치고 약물연구소 제품입니다. 연구소의 제품이 나오기는 기본으로 아주 적습니다. 이 제품.
1: 맞습니다, 예. 전문 장수 손이 100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 그게 많지고,
0: 그렇습니다.
1: 나왔으니까, 우리 여러 약을 먹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예, 그러네. 조금 쌌는데, 요번에 또, 네. 정세도 좀 먹겠다 해서 좀 싸다고 그랬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소화가 잘 되고, 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리고 기가 부족한 것들 제때 도와주게 돼 있고, 그리고 령지라든지, 여기 옥죽이라든지, 삼칠이라든지, 천마라든지, 네. 단대 없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발걸음을 옮기지 않아도 귀로 떠날 수 있는 여행, 여행 가이드가 오늘도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각지의 아름다운 풍경, 현지의 맛있는 음식, 소소한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함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여행을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남 성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는데요. 호남은 중국 중남부에 자리 잡은 땅으로 상강이 관통하고 동정호가 드넓게 펼쳐져 있으며 앙록산과 형산이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호남은 또한 중국 근현대사의 중심지이기도 한데요. 모두석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며 수많은 혁명가와 문인들이 이 땅에서 탄생했습니다. 호남 요리, 즉 상료리는 중국 8대 요리 체계 중 하나로 향기롭고 맵고 신선하며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특히 호남 요리는 마른 매운맛, 즉 얼얼한 마가 아닌 화끈한 매운맛을 추구하는 것이 사천 요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호남 사람들은 맵지 않으면 요리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매운맛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오늘 40분 동안 호남을 대표하는 음식들, 동안자 닭요리, 모씨 홍소육, 장사 취두부, 상서 신맛 매운 물고기 요리, 그리고 장사 쌀국수까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상강과 동정호가 살아있는 호남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얼얼하고 화끈한 풍미가 가득한 호남의 미식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 바로 동안자 닭요리입니다. 호남성 동안현에서 요리한 호남을 대표하는 명품 요리인데요. 이 요리는 신선한 닭고기를 새콤달콤하고 매콤한 소스에 볶아낸 것으로 닭고기의 부드러운 식감과 매콤 새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만들 때는 닭을 먼저 삶아서 살을 발라내고 기름에 마늘, 생강, 고추, 식초, 간장 등을 넣고 볶다가 닭고기를 넣어 함께 볶아냅니다. 완성된 닭고기가 부드럽고 촉촉하며 새콤하고 매콤한 맛이 어우러져 한입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유래가 전해집니다. 당나라 시대 동안현의 한 여관 주인이 손님을 위해 닭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닭을 제대로 손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한 마음에 닭을 삶아서 살을 발라내고 기름에 볶아내어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손님은 그 맛에 감탄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닭 요리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후 이 요리는 동안현 일대에 퍼져나갔고 지금은 호남을 대표하는 명품 요리가 됐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청나라 말기 증국범 이 요리를 맛보고 감탄해 조정에 진상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요리는 궁중 요리로도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 요리 한 접시에는 천년의 역사와 호남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네, 호남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머시 홍소육입니다. 이 요리는 모 주석이 가장 좋아했던 요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요리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간장, 설탕, 향신료에 오랜 시간 푹 졸여낸 것으로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을 듯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 요리를 만들 때는 삼겹살을 먼저 끓는 물에 데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기름에 설탕을 녹여 캐러멜을 만든 후 고기를 넣고 간장, 술, 향신료와 함께 약한 불에 한두 시간 이상 푹 졸여냅니다. 완성된 이 요리는 고기가 부드럽고 촉촉하며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어우러져 밥과 함께 먹으면 더할 나위 없는 별미입니다. 모주석은 어릴 적부터 고향의 홍소육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혁명활동 중에도 승리하면 홍소육을 먹자며 부하들을 격려했다고 전해집니다. 1950년대 모택동 주석이 북경에 있을 때 호남 출신 요리사가 그를 위해 고향의 홍소육을 만들었습니다. 모주석은 그 맛에 감탄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향의 맛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요리는 모씨 홍소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모택동 주석은 홍소육을 먹을 때 고기는 지방과 살코기가 함께 있어야 맛있다며 삼겹살을 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한 접시에는 호남 사람들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호남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장사추두부입니다. 장사추두부는 장사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으로 냄새는 지독하지만 맛은 일품이라는 말처럼 독특한 향과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이 두부는 특별한 발효액에 담가서 곰팡이를 피운 후 기름에 튀겨내어 만듭니다. 완성된 추두부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고소하고 깊은 맛이 일품입니다. 장사 사람들은 이 추두부를 먹을 때 특제 매운 소스와 마늘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유래는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됐습니다. 옛날 한 두부 장사가 팔지 못한 두부를 방치해 두었더니 그 위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는 버리기 아까워 그 두부를 기름에 튀어 먹어봤고 그 맛이 너무 좋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청나라 강희 황제가 장사를 방문했을 때 이 두부를 맛보고 감탄해 이것이야말로 천하 일품이라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지금은 장사를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이 됐습니다. 오늘날 장사의 거리를 걸으면 추두부를 튀기는 냄새가 곳곳에서 풍겨

호남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상서 신맛 매운 물고기 요리입니다. 신선한 민물고기를 새콤하고 달콤한 국물에 끓여낸 것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새콤한 맛과 매콤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다는 점입니다. 이 요리를 만들 때는 신선한 민물고기를 먼저 기름에 살짝 튀기고 식초, 고추, 마늘, 생강, 된장 등을 넣고 진한 국물에 끓여냅니다. 완성된 이 요리는 국물이 새콤하고 매콤하며 생선살이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옛날 상서의 상간마을에서는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초와 고추를 사용해 음식의 맛을 오래 보존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 요리는 그러한 지혜가 담긴 요리로 상서 사람들의 강인한 생활력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요리는 호남 서부를 대표하는 별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남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장사 쌀국수입니다. 장사의 대표적인 아침 음식으로 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국수인데요. 이 국수의 가장 큰 특징은 면이 부드럽고 쫄깃하며 국물이 맑고 깊은 맛이 난다는 점입니다. 이 요리는 보통 돼지뼈와 닭뼈를 우려낸 맑은 육수에 면을 말아 먹으며 위에 다진 고기, 파, 고추, 기름 등을 올려 먹습니다. 이 요리는 장사 사람들의 일상을 상징합니다. 옛날 한 국수 장사가 매일 새벽부터 직접 쌀가루를 갈아 부드러운 면을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그의 국수는 너무 맛있어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침 한 그릇의 국수가 하루를 행복하게 만든다. 오늘날 이 요리는 장사를 대표하는 전통 아침 음식으로 장사 사람들의 하루를 여는 소중한 음식이 됐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함께한 호남의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호남의 대표 명품 요리, 동안자 탕요리, 모주석이 사랑한 돼지고기 홍소육, 냄새는 지독하지만 맛은 일품인 장사 취두부, 상서의 지혜가 담긴 상서 신맛 매운 물고기 요리, 그리고 장사의 아침을 여는 장사 쌀국수, 이 모든 음식에는 호남의 풍요로운 자연, 오랜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 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호남의 얼얼하고 화끈한 맛은 상강 동정호가 만들어낸 풍요로움과 호남 사람들의 강인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가이드 호남성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류천 작사 작곡의 여성 인상 즐겁게 삽시다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마모과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가요. 리영혜 작사, 김창근 작곡의 내 고향 만모과원 조화라를 전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강변을 따라 걷던 그 길과 그 강물에 비친 우리의 어린 시절 얼굴, 그리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월의 이야기를 노래한 가요, 허도 작사 허명선 작곡의 고향의 강변을 전해드립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떠오르면 가끔 어머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따뜻했던 품, 그 정성어린 손길, 그리고 자식을 향한 한없는 사랑 말입니다. 김광호 작사, 리만수 작곡의 달 보니 어머님 그립네를 전해드립니다. 리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스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심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맥음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제,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먼저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진쌍타이하고 혈배강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약과 그 특보게 되면 다 압니다. 앞면에다는 황진쌍타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또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두 가지가 다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우리 구별하기 쉬워라고 서리 황진쌍타이는 딸로 말합니다. 황진쌍타이는 주약의 중풍을 치료하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팔진탕하고 부양황우탕, 오양환호탕, 예, 그리고 또 천정산, 예, 이 세 가지 처방을 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중풍을 치료한 처방이 우리 지금 상한론도 그렇고 진구약리도 그렇고 거기면서 중풍이라 한다 할 때는 딱 우리 이 평상시에 말하는 반신불수 이런 중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어느 경락이나 다 중풍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이라는 게 뭔가 바람이 걸렸다 그 뜻이죠. 바람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뭐 타양 중풍, 무슨 뭐 타인 중풍 다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오늘이 말씀드릴 것은 주요하게 우리 뇌중풍 말하는 게죠. 예, 그래서 우리 우대 활동은 지금 황진쌍타이 여섯 과학 사는 분들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예, 그럼 아홉 과학 가게 되죠. 그러면 130월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열 과학 사면 직접 열 과학을 더 드립니다. 네, 옛날엔 10곽에 8곽 드렸죠. 지금 10곽 더 드립니다. 결국 15곽에는 20곽 더 드립니다. 거기면서 우리 침구가 8번 따라갑니다. 우선은 장기간 제가 침구를 결합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의 호평을 많이 받고 있죠. 확실히 침과 결합할까나 효과 좋다. 그리고 우리는 침 왜 따라하는가, 따라가는가. 기실은 환자분들을 책임지는 각도에서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침 맞는 분들을 보게 되면 사쪽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치료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보면 잘 안 되고 이랬거나 마지막에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인가, 저한테 와서 뭐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일단 먼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아서 어째서 안 되는가? 기실은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 약 처방이 틀립니다. 그러면 치료 방향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진단부터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오라지면 값이 오릅니다. 혈배강 우리 이때까지 처음 이렇게 높게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 곽이 지금 398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혈배강 지금 많이 드립니다. 지금 10곽 쌈 직접 10곽 더 드리고, 20곽 쌈은 40곽이나 더 드립니다. 고발에 더 드리죠. 그러면 30곽 싸게 되면 또 70곽 더 드려서 100곽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곽부터는,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오늘이 결정해 사겠다 하는 분들, 또 공장 측에서 10곽을 또 더 증성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새 혈배강 값이 오른다는 거 알고서 와서 사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환자가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0곽부터는 또 우리 침구가 또 따라갑니다. 8번, 예. 그래서 우리,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 침구는 전면적으로 놔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 몸에 보통 한 가지 질병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뇌경색도 왔다, 심장도 나쁘다, 무슨 뇌실금도 있다, 무릎관절도 나쁘다, 허리도 아프다, 소화도 잘 안 된다, 저기 있다, 예, 그 다음에 호흡기 개통도 문제 있다. 이것을 제가 몽땅 같이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리고 한 번에 환자를 많이 받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이렇게 맞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예, 지금, 다니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예, 어제도 지금 훈춘에서 오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분도 정말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들으면서, 예, 대비를 해봤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예, 그래도 내한테 오는 게 좋겠다 해서, 예,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벌 사람들, 예, 기차역점 맞은편,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찾아오기 전에 무턱대고 찾아오지 마세요. 전번에도 그 환자분이 제절로 찾아와가지고, 서리 찾지 못할까나, 그 다음에 그, 병원의 그, 이용도 그,한테, 찾아가가지고 서리 그 정도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런 환자 찾아왔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서리 그런데 제가 평상시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뭐 이 우기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제가 진료소 딸려 있습니다.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취미를 안 놓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꼭 전화해서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혈배강은 이제 값이 많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 진단해가지고, 이 두 가지약 같이 써야 할 사람들은 또, 세틀로 사는 분들 또, 우대 활동에 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제한테 진단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예, 대부분 우리 중풍 환자분들, 뇌경색이랑 온 분들, 제가 병 볼 때, 예, 공통점인가? 글쎄, 뭐, 우리 고대 서적에도 다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다 심장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뭐인가? 공통점 또 뭐인가? 병원에가 검사하게 되면 심장도 이렇답니다. 명명 우리 보게 되면, 딱 매고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는데, 뛰다가 중간에 설 때 있습니다. 예. 어째서 심장 문제 생기면 뇌경색이 꼭 오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체내 각 곳에다 뭐 피를 공급해주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네. 그래서 심장이 잘 뛰는가? 제가 말하는 거는 잘 뛴다는 게 뭔가? 정말 맥 있게 뛰는가? 개체면 맥이 없게 뛰는가? 이것도 심장이 잘 뛰는가 안 못 뛰는가? 이거 다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 있게 뛴다 할 때는 심장이 피가 전신의 각 곳에 다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맥이 없게 뛴다 한다 할 때는, 예. 그러면 피를 공급해 줄 때 정말 끝에까지 피를 공급 제대로 못 해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손발이 저혈한다. 손발이 저혈한다 하는 거는 병원에 가게 되면 말초신경염이라고 진단받는데, 제가 자꾸 말합니다. 병원에 가 검사하는 것은 검사하지 말라 말이 아닙니다. 검사하는 것은 거저 그 병의 결과를 알자고 서리 각 검사하는 게지, 검사에서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말초신경염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초신경염이란 게 어째서 왔는가? 이 근원은 심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심장이 정말 매번 뛸 때마다 맥이 좋게 뛴다 할 때 손끝이 발끝이라는 거는 심장과 제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까지 피가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심장이 맥이 좋아야 됩니다. 뭐 이거 같은 건 우리 7층 꼭대까지 난치물이 정말 올라가자면, 그리고 7층 꼭대만 말하지 말고 지금 뭐 덴틸로는 몇십층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까지 난침으로 올라가자면 물만 깨끗해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뭐 설명하는가? 우리 자꾸 뭐 피가 걸어진다 걸어진다 이런 말 하는데 피만 깨끗해서 손끝에 발끝에까지 피가 갈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심장

0: 쳐거나 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이마이라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규칙적으로 된 겁니다. 매번마다 두 번 뛰고는 3번 서고 두 번 뛰고는 1번 서고 이게 규칙적으로 됐다 할 때는 우리 따이마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제다이마이 중간에 선다 한다 할 때는 예, 심장이 뛰다가 뛸 때는 머리에 피를 공급해 줍니다. 일단 심장에 탁 설 때면 머리에 피를 그 순간 공급 못해 줍니다. 그런데 심장이 세게 뛰는가 정말 맥이 없이 뛰는가 하는 것은 한번 뛸 때 세게 뛸 때는 머리에 각 곳에 피가 한번 눈 깜짝할 새로 쑥 갔다 옵니다. 예, 각 곳이라는 게 뭐니까 제일 끝에까지 간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심장이 맥이 없게 뛴다 할 때 그러면 심장이 그러니까 심장 피가 머리에 공급할 때 머리에 원래 각 곳에 꽉 차야 되는데 그런데 50%밖에 공급 못합니다. 100%를 공급해야 되는데 50%밖에 공급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심장이 항상 맥이 없게 뛴다 한다 할 때는 매번마다 머리에 피가 50%밖에 공급 못됩니다. 그럼 나머지 공급이 못 되는 50%는 어떻습니까? 혈관에 몽땅 막혀버립니다. 우린 난치관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띠난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한 번씩 쳐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쳐내는가? 우리 뭐 겨울철이 우선 지나가서 난치를 아해줄 때면 거기에 찌꺼기가 많이 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가물이 못 갔죠. 그래서 거기 많이 껴가지고 한번 씻어낼 때 어떻게 씻어내는가. 그래서 물만 빼서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댄디만 맞아서 거기 씻어내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꼭 뭐 해줘야 되는가. 혈액순환 항상 심장 잘 도와줘야 됩니다. 심장에는 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는 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현대 약은 열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뭐 사람이란 건 36.5도다. 그래서 이러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36.5도라는 게 어떻게 형성됐는가? 몸속의 모든 이런 장기 온도가 다 합해서 36.5도다 그 뜻입니다. 그럼 매개 장기마다 다 36.5도 이 온도를 항상 보존해야 됩니다.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온도도 36.5도를 보존해야 됩니다. 심장의 온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뛸 때마다 혈액이 공급될 때 거기에 피는 항상 공급이 돼가지고서 거기에를 따뜻하게 만들어 놓죠. 어떤 사람들은 손발이 차죠. 어째 찹니까? 심장이 나쁘기 때문에. 근데 병원에 가 신댄투를 하게 되면 항상 신댄투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 잘못된 이런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의는 뭐니까? 중의는 온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적이 있다. 적은 어째서 생깁니까? 거기에 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차갑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보통 손발이 찹니다. 예, 발끝까지 피, 이 온도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적이라는 건 어째서 생기나? 적이라는 거는 거기에 소장이가 차갑기 때문에 적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절대 적이 생기는 거는 위 문제 아닙니다. 지금 자꾸 어떤 분들은 적이 생기게 되면, 아, 위 소화해야 돼, 그렇다. 위가 관계 없습니다. 위 아래부터 차가워졌기 때문에 위 안에 음식이가 지금 내려 못 간다고 뜻입니다. 하수도가 지금 막혔다 이 뜻이죠. 그러면 그걸 열어줄 때든가 뜨뜻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라는 건 배꼽 아래입니다. 그 배꼽 아래를 따뜻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뭔가 심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혈배강 써야 된다고 뜻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혈배강 복용하는 환자입니다.
0: 네.
2: 예, 황진산타이하고 혈배강 같이 복용합니다.
0: 네.
2: 예, 저는 이 약 쓰기 전에는 혈압도 높고 심률이 고르지 못해서 어떨 때는 100이 넘어갈 때 많았습니다.
0: 네.
2: 지금 이 약 쓴다부터는 심률이 정상 수치도 내려오고 혈압도 높아서 170, 180씩 그냥 올라가고 했는데
0: 네.
2: 계속 있는 동안 혈압약을 끊지 않고 썼습니다.
0: 네.
2: 이 혈배강 쓴다부터는 혈압도 정상이고 혈압약도 다 끊었습니다. 저는.
0: 예. 우리 혈압 막 올라갈 때 혈배강 두 알뚝 잡숫게 되면 혈압이 점차적으로 내려오는데 절대 우리 서약의 혈압약처럼 그렇게 확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심장이 혈액 공급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면서 혈압 내려오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옵니다.
2: 예,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 미개색이 있어서 풍도 네. 오고 했습니다.
0: 네.
2: 그래 풍이 오니까 항상 정신이 아니나

0: 우리 말로 날이 없었습니다.
1: 네.
0: 이약수 남부터는 중심하고 마켓도 물이 다 열리니까 물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저는 그동안 물에 대한 약은 좋다는 약은 다 써봤습니다.
1: 네.
0: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돈을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이 실배강 처동이 효과 좋은 약은 처음입니다.
1: 특히 황진수산 타인 안에 세 가지 처방이 들어있습니다. 첸정산이라는 거는 주약의 입관원이 빗뚤어 올라간 면풍이 이걸 해결해주고
0: 예.
1: 부양황후탕이라는 거는 이 중풍에서 당화에 왔거나 반신 못 쓰거나 이걸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팔진탕이라는 거는 기와 혀를 다 보충해주는 빠진탕에 스진주탕하고 스우탕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 전면적으로 된 약입니다. 예.
0: 예, 입관원도 비틀어져서 선생님 친구로 같이 한 게 인천 효과를 받았습니다.
1: 예.
0: 예, 그래 내 양이 효과 좋아서 이제 값이 오른다니까 나 우대 좋을 때 30곽 싸게 했습니다.
1: 어, 좋죠. 30곽 싸면 70곽 더 드리죠. 예? 그리고 예.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공장 측에서 10곽 또 더 드립니다. 예? 예, 그 예. 친구도 따라가고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네, 선생님 덕분에 건강 찾아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면 우리 그 진구의 요리 거기면서 예, 전문 뇌중풍 치료한 처방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예. 첸진 쌍황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천근방에서 나온 게입니다. 첸진 이방에서 나온 게죠. 예. 이제가 그 날개라는 이제입니다. 예. 그리고 쇼슈밍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쇼슈밍탕이란 거는 그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쇼슈밍탕. 예, 그리고 부양황후탕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게죠. 예. 세 가지 처방이 딱 있습니다. 거기면서 또 연신 출라한 게 또 뭔가 어떤 있기 때문에 점점 못해진 못해졌지 더 잘해줄 수 없습니다. 약 계속 잡숴야 됩니다. 예.
3: 80 넘으면 확실히 사람이 신체가 못 쓰게 되는 게 알기지.
1: 그럴 때 좀 필요한단 말입니다. 예.
3: 좀 보신 해야 되지.
1: 계속 해줘야 되죠. 예, 예. 예. 이번에 또 싸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3: 약 계속 먹을 꿈이라면.
1: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무슨 의문점이라면 저한테 수시로 예. 전화 오세요. 예.
3: 예,
1: 예, 예.
3: 네. 약 먹고 또 좋은 소식 또 전해주지.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네.
2: 네.
1: 네,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제한테 와서 병 치료할 때 우리 이 처방 이래 쓸 때 사람마다 체질이 또 틀리기 때문에 기초는 이 처방을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맥의 이런 정황에 따라서 또 다른 이런 약재들을 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효과를 좀 빨리 보겠다 할 때는 예? 마황도 마황 독활, 예? 두활 이런 약재가 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황금이란 약재도 시신이란 약재 이게 들어갈 때 예? 그 다음에는 쌍황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쌍황탕이라는 거는 보통 이런 중풍 걸렸을 때 말은 지금 제대로 합니다. 예, 이런 분들한테 쓰는 약입니다. 예, 그리고 口不能言,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 부양황후탕 기초상에서 이 쇼슈밍탕 처방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쇼슈밍탕 처방에는 무슨 게 주요하게 나오는가? 여기에 마황이 들어갑니다. 그럼 마황싱을 이 두 가지 약을 꼭 등량으로 해야 됩니다. 같게 해야 된다고 뜻입니다. 마황 15克 들어갈 때는 이 싱은도 같이 15克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서 같이 해결해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口不能言者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열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열을 내려가게 하는 그 약 처방이 뭐인가 15克 들어갑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예. 여기 헬베강하고 황진산 타이 먹었고요.
1: 네.
4: 좋아가지고 예. 또 헌정하려고 그랬는데.
1: 네.
4: 이제 내 생각에는 내일 때까지 어제 나 70 먹고 저기서 어디서 자탕약은 다 먹어본 내 병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네.
4: 나는 어떤 이 마비 있는가 하면 이 혈압이 오른다 하면 예거든. 이 막 저마 중풍이 오는가 하고 막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이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도 가고 거든. 약 혈압이 하고 막 거저 자양해 먹고 이런다. 그런데 이런 게

0: 병원이가 말한 거죠. 그게 약이 어쩌는 말 아이들하고 난리시고 그래서 약이 말 아이들 어쨌든 리우 마신다. 약 자꾸 먹어도 안 낫고. 그 중이 가서 배워서 얘 좀 이사들 어쩐지 않까. 그저 먹고는 약이 아이 낫담 또 딴 약을 바꿔준단다. 예, 그래서 또 올려서 또 딴 약을 바꿔준다.
1: 아,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0: 예, 막, 온, 저 자기 예, 몸에 발음이 똑똑하지 못하고, 예. 이래가지고서, 어떤 자식들도 어떤 포기해요. 아버지는 어떤 거죠? 이 배울 약을 끝을 봐야 되지. 약이 없다고. 그랬는데, 걔도 아이, 제치에서 이리 아프다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탕약은 다 써봤는데 아이 됩니다. 그랬네, 이번에. 아이 내게 이 혈압이 좋아지니까
1: 네.
0: 우리 아빠도 이거 혈액강하고 항상 산타일을 먹여주는 것 같은 생님 먹여준다 해서
1: 네.
0: 그래서 했는데 생각밖에 다 이게 지금 두 달이 되니까 이게 두 달 정도 되니까 원래 허전이 좀 있는데 그래도 계속 시켰는데 두 달 됐는데 이 말이 쉽게 잘 돌아가 왜 발음이 잘 안 되고 남이 알아듣지 잘 모르던 게 말을 제대로 잘하고
1: 네.
0: 다 먹어도 옆에 밥이 쑥쑥 떨어지고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는지 어쩐지 그래서 자꾸 흘리고 그래서 이래든지 밥 숟가락 주변에 얘가 항상 떠잡숫고 아예 흘리고 이래요. 그 다음에 이 몸이 불편해서 후들후들하니 이 걸음걸이가 불편해서 삐뚤기뚤하게 지품이 왔다 갔다 하던게 어제는 혼자 화장실장 누리 겁도 아니하고 일 없을 정도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효과가 이렇게 좋으니 효과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또 이 우리 활동이 또 무슨 이렇게 혈흉곽 중단 활동인데 이번에 이 혈배강하고 이거 활동이 좀 증가하려고요.
1: 네. 이번에 활동 제일 크게 하고 혈배강은 또 달로 이제 값이 오릅니다. 예, 이게 이럴 때 빨리 사놓는 게 좋습니다.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시죠. 예.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저도 예, 혈배당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혈배당. 그런데 이 저기 머리가 항상 흐릿하고 난 게 전시에 났을 때였는데 그것이 지금 해결되고요. 또 수면이 해결됐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리고 위도 좋아가지고 밥도 잘 먹고 예. 먹이답니다.
1: 네.
3: 제 할머니도 그 허리가 집에 꼬부라들어 그러던 게 지금 그 혈배 저 이 약을 먹고서 예. 허리가 쭉 펴져서 너무도 기뻐서 예. 자기도 또 싸겠답니다.
1: 좋죠.
3: 예.
1: 예. 예.
3: 그래서 우리 예, 둘이다 이번 활동에 좀 참가해서
1: 네.
3: 정말 빨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리고 제가 딸로 이렇게 가해주는 이런 약제들, 이거는 생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 증상을 빨리 해결하는 데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황 같은 거 이런 약이라면 일단 더한 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땀 좀 흘리게 되면 임차 이걸 막아놔야 됩니다. 우선 마황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이런 그 시신 같은 약이라면 그 다음에 싱글 같은 약이라면 다 요약이 약이 생깁니다. 이런 거 장기적으로 쓰면 됩니다. 게스르는 우리 황진수한타일은 기초상에서 황진수한타일은 장기적으로 써도 일없는 림상실험 다 거친 이런 약이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설렘, 함께 웃던 그 시간, 그리고 가슴 깊이 새겨진 그 모든 기억. 김정권 작사, 지혜선 작곡의 마영조, 리신화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순간들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만남과 그 설렘을 노래한 가요, 조령 작사 박시승 작곡의 가을의 만남을 전해드립니다.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이 되어도 마음은 청춘일 수 있습니다. 최근 작사 최동혁 작곡의 70 청춘 111을 전해드립니다.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크나큰 사랑 덕분입니다. 리태근 작사, 조영룡 작곡의 우리 부모님을 전해드립니다.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보내드릴 강효상 작사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가 수가 부른 코스모스를 들으시며 가을들판에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간절한가요? 박규철 작사, 김일환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동구박 언덕길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가요. 정허원 작사, 허춘림 작곡의 도명일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쾌시나 칭칭난내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3.3.1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 개를 보도해서는 훈춘 동화라촌, 가난했던 대로부터 번영예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 2026년 길림철강 과학기술혁신협력추진활동이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2: 건강길림인가 2026년도 좋은가풍건강행 가정건강 주제 추진활동 기증행 연결 전문 행사가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3.3.1국도 훈춘 구간의 중로 변경 선에는 한때 현지인들로부터 가난한 아라촌이라고 불리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촌 면모가 일신됐을 뿐만 아니라 려너 양식, 지혜 농업 등 일련의 산업 대상도 잇따라 락착했습니다. 더욱 기꺼운 것은 촌 집채 수입이 3년 전에 34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대폭 늘고 인구도 근 10년 내 처음으로 루입을 실현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가난한 아라촌은 어떻게 행복한 아라촌으로 탈바꿈했을까요? 오늘 3.3.1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 개를 보도에서는 훈춘 동아라촌 가난했던 대로부터 번영예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97세대가 살고 있는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은 중로 변경선과 직선거리로 5km 떨어져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모습의 동아라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이 단일하고 시설이 낡아 현지인들로부터 가난한 아라촌이라고 불렸습니다. 양광 기사입니다. 5년 전 동아라촌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질퍽한 흙길과 낡은 창고가 보입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다들 외지로 일하러 떠나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스팔트 도로가 통하고 뒤로는 깨끗한 농가 마당들이 보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이 변경의 작은 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함께 동아라촌에 들어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자는 먼저 동아라촌 촌민 강희로인네 집을 찾았습니다. 깨끗하고 널찍한 마당과 고급스럽게 장식한 주택은 농촌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 촌민 강희입니다. 우리 집은 기본상 아파트와 똑같이 꾸몄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난방도 다 있습니다. 변화는 한 차례 민생질 재고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동아라촌에서는 상급 자금 4,300여만 원을 쟁취해 파손된 도로 근 10km를 보수하고 담장과 울타리 12km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또 11,400m의 오수 도감망을 지하에 매설해 전촌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물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만족 전지 요소를 융합한 특색 담장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을의 기꺼운 변화는 외관뿐만 아니라 촌민들의 고향에 대한 귀속감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희입니다. 저는 70이 넘었고 동아라촌에 온 지도 34년이 됐습니다. 개혁개방 후 동아라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지금은 동아라촌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촌민들의 경제 수입도 많아졌고 여러 방면의 조건도 모두 좋아졌습니다. 산업은 향촌진흥을 떠받드는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총 투자가 5천만 원인 고밀도 순환수 어업 양식 대상이 지금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라촌이 현지 량질수자원에 의탁해 투자 유치한 대상으로 향후 려너 양식 번식 기지로 건설됩니다. 이 밖에 수광지혜 채소 온실에서는 철 아닌 고효를 남새 재배를 하고 관광 견학 기지도 함께 건설하며 훈춘 지역 우세 의탁해 러시아의 남새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의 우수한 생태 환경과 토지, 사료 자원 우세 의탁한 괭목 돼지 사육 기지 등 일련의 대상들도 잇따라 락착돼 재배, 사육, 가공, 관광이 일체화된 다원화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훈춘 흥봉어업유한회사 책임자 왕혜룡입니다. 우리 려너 양식장은 8월에 정식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연간 려너 40만 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고급 어류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주변 촌민들의 취업도 이끌게 됩니다. 올해 5월절에 정식 영업을 시작한 만운별호는 동아라촌 문화관광융합의 새로운 지표입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민족 복식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성급 무형문화재인 만족전지를 직접

0: 체험하며 정통 사치 신설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학고등전문학교에서는 학교와 지방협력을 통해 유휴민가를 만족민속정원으로 개조했는데 올해 이미 루계로 연 3천여 명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 촌민 안춘희입니다. 예전에는 길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고 진흙길에 들어서면 밑창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녹화가 잘 조성됐습니다. 우리 로인들도 다양한 활동에 많이 참가합니다. 문구를 치거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지난해 동아라촌의 1인당 연간 소득은 3만 4,600원이었고 촌 집체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주 인구도 100여 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때 적막했던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아라촌에서 행복한 아라촌에 이르기까지 이 변경의 작은 마을은 실천으로 향촌지능의 관건이 사람에 있고 행동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당위서기 최지학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동아라촌을 기반으로 련어 양식과 남새 온실 재배를 더 발전 장대시키는 토대에서 관련 산업을 전향 7개 촌으로 확대하렵니다. 다른 촌의 산업 대상들도 동아라촌의 성공적인 모델을 따라 더 발전 장대시키렵니다. 오늘날의 동아라촌은 신시대 향촌진흥의 새 로정에서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의 새 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2026년 길림철강 과학기술 혁신 협력 추진 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과학기술청, 철강성 과학기술청, 연변 주인민정부, 길림성 철강 파견 간부 중심조, 길림주재 철강성 맞춤형 협력 사업조에서 공동 주최했습니다. 길림과 철강의 과학기술 관리 부문, 대학과 연구소, 과학기술 기업, 금융기구 대표 도합 28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길림대학 교장인 장희, 길림성 과학기술청 당조석이며 청장인 리암, 철강성 과학기술청 당조석이며 청장인 동계리, 연변대학 당위석이 정위봉, 부주장 문금철이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리암, 동계리가 각기 길림 철강 두 성의 과학기술청을 대표해 축사를 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2018년 과학기술혁신협력을 시작한 이래 두 성은 과학기술혁신을 매개로 광전자정보기술이 디지털 전환에 힘을 실어주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빙설장비산업과학기술혁신발전로정을 함께 모색했으며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을 협동적으로 배치하는 등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지역간 협동을 실속있게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15호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두성은 플랫폼 플러스 대학 플러스 기업 플러스 산업사슬 협력기제를 구축하고 우리성의 광전자정보, 신체화 인공지능, 자동차, 탄소섬유, 길림 브랜드 5대 특색산업에 초점을 맞춰 핵심 공통기술, 전년 선도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공략해 산업 병목 난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철강 농림대학 서족약 서족차 연구소 부소장이고 철강 오양당 약업유한회사 과학기술 부총경리인 서연입니다. 저희는 정밀 가공, 제품 연구 개발, 시장화 분야에 우세가 있습니다. 이런 협력을 통해 쌍방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싶습니다. 즉 길림의 자원 우세와 철강의 기술, 자금 우세를 결합해 최종 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활동기간 신체화 인공지능, 생물의약, 고급 장비 제조, 신에너지 분야 4조의 다지역 파트너가 정식 가동되고 8개 중점 협력 대상이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길림 철강 공유 과학기술 성과 기술 수요가 발표됐으며 6개 전형 혁신 응용 전경 8건의 최신 성과가 현장에서 소개됐습니다. 활동에서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길림대학 교장인 장희가 혁신 연결에 관한 약간의 사고를 제목으로 취지 보고를 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또 길림 철강 과학기술 성과 응용 전경 사례 전시구 연변대학 과학기술 성과 전시가 마련됐는데 신에너지, 신소재, 인공지능, 생물의학, 광전자 정보 등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총 200건의 혁신 성과를 모집 발표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했습니다. 연변대학 부교장 주위홍입니다. 저희는 이번 회의를

0: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 회의에서 마련한 기회를 실속이는 협력 프로젝트로 전환시키고 싶습니다. 길림 절강 협동 기재를 잘 활용하고 우수의 보완을 견지해 동부의 혁신 자원을 들여오는 동시에 우리 변강 지역의 특색과 과학 연구 우세도 내보내 길림 전면 진흥의 연변대학의 힘을 보태렵니다.
1: 건강 길림 인가 2026년도 좋은 가풍 건강행 가정건강 주제추진활동 기증행 연길전문행사가 20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중국계획생육협회 당조석이며 상무부회장인 우학군, 길림성위생건강위원회 당조성원이고 부수임이며 성질병예방통제국 국장인 장념, 부소장 정권이 행사에 출석해 촉사를 했습니다. 중국계획생육협회 당조성원이며 비서장인 범효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감측 및 가정발전사 부사장 서홍군, 중국계획생육협회 가정봉사부 부장 왕려연, 길림성계획생육협회 전임부회장 당계동 등 지도일꾼들이 행사에 출석했습니다. 우학군은 촉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가풍 건강행은 이미 전국 인구와 건강 분야의 브랜드 활동으로 자리잡았고 가정건강 주제 추진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 바 가정건강촉진행동은 국민건강 15호 전망계획에 편입돼 건강중국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됐습니다. 그늘의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깊은 중시와 길림성 위생건강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길림성 계획생육협회에서는 길인길사, 길건청춘 등 일련의 행동 브랜드를 알신비로 구축해 길림특색이 뚜렷한 가정건강사업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연변주와 연결시에서는 변강 민족지역 실지에 입각해 민속문화를 가풍건설과 건강 전파에 융합시키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기층 봉사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장념은 족사에서 광범한 가정들이 자각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 사회 각계가 힘을 합쳐 가정건강 봉사 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각 부문이 협동 연동을 심화해 모두가 참여하고 모든 가정이 행동하며 공동건설 공동향유하는 가정건강관리 새로운 구도를 구축해 건강길림 건설과 인구 고품질 발전에 견실한 동력을 주입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권은 촉사에서 연변주와 연결시에서는 이번 활동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5개 계를

0: 대책을 발표해 전 사회적으로 가정 건강에 관심을 돌리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연계시 공원가도 원미사회구역 가정건강봉사중심에 분회장을 설치하고 우생우육정책선전, 만성병건강지도, 무료진찰상담 등 편민봉사를 했으며 친자소통, 과학식생활지도, 민속문화공연 등 특색활동도 조직했습니다.
1: 주당위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육성실천 사업 요구를 실시하고자 주당위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기획한 프로 평범한 일상의 따뜻한 이야기가 네티즌과 대면했습니다. 이 프로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선행에 초점을 맞춰 진실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의 선을 지향하는 문명 새 기풍을 기록합니다. 이 프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육성 실천을 핵심으로 문명, 화목, 우호의 시대 주제에 따라 방대한 소술 방식을 버리고 대중생활에 밀착해 우리 주 거리 골목,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 따뜻한 장면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힘씁니다. 프로는 진실한 기록으로 평범한 선의가 전파 무대를 갖도록 하고 작은 선행이 도시 문명을 밝힐 수 있게 합니다. 이 프로는 이미 5기의 짧은 영상 작품을 내놓았으며 인터넷 룩의 조회수가 1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프로는 연길의 중학생들이 합심해 차를 세워주는 모습, 저문이 길을 잃은 노인을 돕는 모습, 주민이 로면에 깨진 유리를 치우는 모습 등 일련의 따뜻한 선행을 진실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선행은 바로 일상생활 속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생생한 구현인 바 여러 민족 대중의 순박한 정신 풍모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보중심 연변 정보황 부주임 오동입니다. 이 프로는 주로 평범한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따뜻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대한 서술 방식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과 순간의 감동에 더 집중하고 진실하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단결 분진과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사회 공감대를 응집해 우리 주 정신 문명 건설에 따뜻하고 지속적인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평범한 일상의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주 고품질 발전을 밝히는 찬란한 별무리가 되도록 하렵니다. 현재 이 프로는 이미 전 사회를 대상으로 소재 모집 경로를 개방해 대중 주변의 선행 사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 주 관광객 유동이 지속적으로 늘고 음식 소비가 성수기에 들어섰습니다. 명절 기간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량환 시장 경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주 시장 감독 관리국에서는 전주적으로 두 명절 식품 안전 전문 검사를 포치 전개하면서 광범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음식 안전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 검사는 음식업 밀집구역, 인터넷 인기 음식점, 명절식품 생산 판매 업체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법률꾼들은 근일 두 곳의 제과점을 찾아 매장 자체 제작 월병 등 식품의 생산 가공 환경, 원료 입고 검사, 식자재 보관 조건 등을 중점 검사했습니다. 집법률꾼들은 원료 구매 보관, 가공 조작, 식기 소독, 식품 견본 보관 등 관건 고리를 일일이 검사해 충분히 익지 않은 식품 또는 생것과 익힌 음식 사이의 교차 오염 등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지도 의견을 제기함과 물러 음식 경영업체에서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관련 사업 요구를 적극 실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연결시 시장 감독관리국 연동분국 집법률꾼 행신우입니다. 월병이나 떡을 비롯한 식품 질 안전에 초점을 맞춰 식품 생산 자격, 식품 유통 조작 제도, 가격 사기, 과대 포장 등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하고 식품 첨가제 불법 첨가, 유통기한 초과, 식품 포장 파손 등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엄격히 막아 명절 소비 안전 방어선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음식봉사감독관리처처장 사홍발입니다. 검사와 동시에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감독검사 강도를 높이고 플랫폼에서 입점 업체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잘 실시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더 높은 표준과 엄격한 요구로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해 두 명.

0: 명절 기간 식품 안전을 전력 보장하렵니다.
1: 용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 기상대에 따르면 추석 기간인 9월 25일부터 27일 사이 우리 주 평균 기온은 섭씨 14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10mm 내지 20mm로 25일 낮부터 26일 낮 사이에 적은 비가 내리고 27일 낮부터 밤 사이에 적은 비 내지 중등 정도의 비가 내리겠으며 바람은 세지 않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건강베개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1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

바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네, 이번 이중 명절 이벤트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소진 씨 마감하며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그 서장님께서 그 동청아초 발효규문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 맞이 우리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예, 제가 그냥 반복해드리지만은 우리 이번 활동은 1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우대 활동 이런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또 우리 약을 사시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약을 바꾸시려 하는 분들, 이런 기회 사신다게 되면 경제상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 우리 이번 활동의 특점이라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고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 계절에, 예, 지금 우리 심혈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예, 풍요 가지고 고생하시거나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우리 이런 계절을 잘 넘기게 도와주는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독감이라 온 분들 일반적인 그런 그 감기약에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을 쓰신다게 되면 해결받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다시 나타나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것도 동청아초 발효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이번 두 개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건강을 챙기시라 한다게 되면 또 이번 동청아초 발효균을 써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장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에는 암세포에 저항하고 종양이 산성을 억제해주고, 예, 또 그런 우리 지금 뭐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폐암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화려하거나 방렬하신 분들, 우리 면역력이 낮게 되면 이런 그 치료를 받아들이기 곤란하게 되는데, 그리고 동청아초 발효균은 오장육부의 면역력을 다 제거해주기 때문에 어느 우리 그 암증이든지 모두가 치료에 도움받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 피모포장균이라는 이런 물질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중한 병치료에 쓰이고 있고, 예, 특히는, 예, 지금 우리 그 암으로 진단받은 분들 모두가 우리 지금 암이 확충하지 않게 치료해주는 것도 피모포자군이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아, 네,
0: 전화합니까?
2: 네. 예. 아이, 동청아초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이렇게 잘 된다 해서 지금 이래 문의하느라고 그랬다.
1: 예.
2: 여기 도문입니다.
1: 아.
2: 도문인데, 그게 통풍도 됩니까?
1: 무슨 네. 말입니까?
2: 통풍, 배에 통풍이 쨍고.
1: 예. 일반적으로 우리 뇌사에 높은 분들이 통풍이 예. 오게 되는데, 뭐, 예. 어떤 분들은 뭐, 엄지발가락이 아프거나, 예. 어떤 분들은 네. 또 뭐 손가락이 하냐거나 발가락이 하냐 이게인데, 이 우리 네. 신장 콩팥지하고 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신장 쪽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 뇌산 수치가 내려가면서 예, 그 통풍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통풍뿐만입니까?
2: 아, 통풍은 싼거 다 있습니다.
1: 어. 다 있죠. 여러 가지 병 있지요. 예.
2: 예.
1: 우리 나이가
2: 저기랑 맥이 없고 밥맛이 없다 해가지고 난 지금 어쩔 바를 몰라서 그래요.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밥맛이랑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밥이 당기 잘 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위축성 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우리 그

0: 미산분비란 게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온 하루 동안 내가 밥을 먹어드리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지 않게 되면 생명에 위험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기만 하면 더부룩한 증상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배가 붓는 증상이 있고 이 혀 밑에 그 설화정막이 굵어지거나 이 빈혈도 나타나고 그런데 이런 증상 그러니까 내 맥이 없다는 게 하나는 우리 소개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가 좋지 않거나 비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밥을 먹어야 맥이란 게 나지 않습니까? 예? 중에서 막이 되면 기부적인데 또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기부적으로 인해서 예? 많이 맥이 없게 되는데 이런 길을 만들어주거나 그리고 우리 지금 그 피가 모자란 심장병이 있거나 예? 이것도 예. 다 내가 밥을 먹어야 피를 만들어주고 기를 만들어줘서 맥이 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물어본 건 예? 통풍이라든가 예? 뭐 지금 예. 밥을 못 잡수거나 이런 증상이 있고 삼고증이라던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1: 예. 그런데 예. 예. 저기나 3개월 전에 놓고 이왔댔단 말입니다.
0: 아, 예.
1: 이전에 밥이 맛이 없단 말은 하나도 뭐 들어 못 갔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감기 걸려도 밥은 영살 잡수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제 이렇게 밥 맛이 없다고 맥이 없다고 이래까나 내고
0: 그러니까 나이가 진 나이가 들수록 예? 하나는 위축성 위험을 맞출 수가 있고 내겐 색이 떠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동맥경화로 인해서 머리에 피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정신하지 않거나 예? 이런 증상도 예.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삼고증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원래 예? 그 삼고증도 예, 예, 우리 네. 요 동충하초 발효기문에서는 삼고증도 해결되고 우리 뇌경색이라는 게 중에서 막 이런 풍이 왔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네. 우리 한 그 2년 내지 5년 사이 재풍이라는 게 자꾸 옵니다. 올 때마다 더 중하게 오고 후증을 남겨놓습니다. 팔다리를 잘못 쓰거나 그다음에 어느 장에도 잘 오지 않거나 음식을 먹을 때 뭐 개끼거나 예? 이런 증상으로 오게 되는데 이게 다 후유증인데 이런 것도 우리 동청하처 발효균분은 한 가지적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하기 때문에 내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어떤 어느 부위에 우리 그 후유증이 나타났던지 간에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문이 있던데 우리 갖다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부채소입니다. 다 예.
1: 예. 그래, 글쎄, 그거는 그런데 지금 그 동풍이 그게 해결될 수 있는가 안에서
0: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해결된다고 그게 신장
1: 뇌사에 높으니까
0: 예, 신장이 좋지 않을 땐 뇌사에 높아가는데 신장 쪽으로 치료가 되면 그 뇌산 수치가 자연히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나아지게 되는데 오늘 발가락이 아픕니까?
1: 발가락이 어제는 아프다 못해 무릎이 그 짝이 와서 또 아프다고
0: 걸기도
1: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어제부터는 또 이렇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0: 수십시오. 그러니까 예, 통풍적으로도 해결되고 우리 신장이란 게 뼈랑 있지 않습니까? 뼈의 문제는 것도 예, 콩팥과 관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뇌사에 높은 것도 예, 우리 신장과 관계지 않습니까? 뼈의 문제는 것도 예, 우리 신장 콩팥과 관계인데 그 뼈에 나타나는 문제도 예, 같이 해결됩니다. 예.
1: 그렇습니까? 아, 그리고 그 한각이 얼마입니까? 지금 값이?
0: 980원에 지금 우대 활동하지 않습니까? 예? 우대 활동하기 네. 때문에 절반 가격도 되지 않고 내가 많이 싸게 네. 되면 절반 가격보다도 더 높게 됩니다. 우대 활동은 들었습니까?
1: 그거 보고야. 예, 예, 듣습니다.
0: 우대 활동 예. 들었죠? 예?
1: 예, 예, 들었습니다.
0: 예, 쌀.
1: 그러니까 먼저 먹어보자. 6개 사면 얼마입니까? 6개에다가 몇 개, 4개 줬습니까?
0: 맞습니다. 네 개 더 주고, 예. 그 다음에 300원짜리 현금 줄이고, 그 다음에, 예. 거기다 해삼 있지 않습니까?
1: 예.
0: 해삼도 드리고, 예. 그리고 예. 지금 전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198원에다라는 봄의 교십이라는 것도 줍니다. 예, 여러 가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1: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나?
0: 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전화를 거십시오.
1: 예,
0: 그러면
1: 알았습니다.
0: 더 구체적으로 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더 드리는 부분이랑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예, 예 알았습니다. 예.
0: 예.
1: 안녕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두 네. 선생님들 수고합니다.
2: 네.
3: 저도 이번에 예, 이 동충하자로 할 때 조금 좀 뭐니 하자겠니 나도 얘 이 동충하자 먹을까 좀 먹으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0: 이게. 맞죠 예.
3: 나는 얘 내장기관에 좀 다 나빴는데 약 자꾸 주워 먹다가 얘 위도 나빠지고 간도 나빠지고 그래서 배도 영 그냥 그래서 다 나빠서 밥도 못 먹고 그랬던 게 지금 점점 얘 좋아지는 게 뭐 또 더 좋아지는 거 한번 해볼까 몇 시간 볼까 이 발톱이 손톱이 까맣까맣습니다 내진이
0: 아 예
3: 그게 다 살아나서 지금 무슨 바가 소리를 한 게 정말 세상에 없는가 쓴다 정말
0: 그니

0: 그런 거지.
1: 예. 좀 더 도와진 것 같습니다.
0: 생각밖에 증상이 나아진 거죠, 그거는. 예.
1: 그래 말입니다. 그건 참 따양 적이 없는 것은 미련 없었지. 그래서 그렇게 살게 했는데 관절도 좋아지고 그런 모든 방면이 있으면 다 좋았나. 통풍도 좀 있었습니다, 내게도. 아. 그런 것도 그것도 예, 다 지금 좋아지고 예. 너무 좋을까. 지금 그런 너무 할때 좋을까. 주머니 좀 덜어 싸는데 그런 내 동생 농촌에 있는 게 그런 저기나 그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 먼저라도 예, 이할때 솔직히 싸야 되지 어떻게 언제 싸겠어. 이렇게 좀더 도와주는데
0: 예. 네, 예,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활동
1: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런 좋을 때 싸야 되지 저기나 또할때그좀 못해도 또 없는 거는 정말 예, 할때 절대 이거 기다리자 이거 기다리면 이래나 그런 할때 예. 그렇지 할까 말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예. 난 정말 모든 방면에서 정말 예. 이 동충하 조만한 게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정말 이렇게 너무 좋아지
0: 내병이 나아지니까 좋은 거죠. 예.
1: 예 너무 좋아지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이, 저 솔직히 더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 급급히 전화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 동충하 조만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만 이렇게 이야기 좋은 게
0: 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1: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입니까?
2: 예.
3: 예. 예. 저는 이 누기보다도 선생님 수수합니다. 누기보다도 난 투수한 중인 것 같습니다. 혀에 철퇴가 생기네. 그럼 입안이 쓰겁단 말입니다.
0: 예. 지금 예, 손님 쓰겄거나 해 설태가 많다는 게 다 소개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태 많아진 거니 위축성 염이랑 예, 내가 위병 네. 있는 분들 예, 그리고 입이랑 쓰겁지 않습니까? 이건 네. 우리 담낭하고도 관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네. 밥이 당기지 않고 담낭의 문제가 되면 네. 조그만 밥을 더 많이 먹어도 예, 막 동통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증상은 다 지금 요 증상이 좀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 예, 춤이랑 지금 자꾸 나온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예, 두 봉지씩 그냥 하십시오. 요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3: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3: 한 일주일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0: 아, 지금 좀 더, 어쨌든 예, 이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은 것 같은데, 손님이.
3: 예, 없습니다. 옳죠, 예. 전화했죠.
0: 예, 예. 그래. 그래서 예.
3: 이번 활동에도 다 참가했고, 그럼 나는 아. 이 약 산다니 신심은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꼭 나아집니다.
3: 마음이 항상 든든합니다.
0: 다른 데서 이제 손님 이야기라는 게 다른 이야기처럼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3: 예.
0: 그러니까
3: 예.
0: 이런 우리 동충하초 발음기문에는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이런 이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조금 어떤 건 시간이 걸린다. 예. 무슨 예. 한 달을 먹어서 어떤 사람 되지만 난 또 석 달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내 병이 조금 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두 봉지씩 조금 하십시오. 예.
3: 예,
0: 나아집니다.
3: 선생님 말씀에
4: 실심이 납니다. 변비도 영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 이번 활동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좀 더 싸다고 합니다.
0: 그러십시오. 어쨌든 이 약을 그냥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우대 활동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냥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4: 그냥 이래 맹년 먹어도 일 없습니까?
0: 일 없습니다. 우리 지금 나이가 든다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젊었을 때는 자의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병이 와도 약을 먹지 않고 내가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그 병이란 게 자기들은 나아진단 말입니다. 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오장육부 기능이 다 하강되면서 예, 면역력도 다 같이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좀 기부적이게 되면 예, 감기랑 해도 열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기부적 맥이 없으면 예, 열이란 것도 안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대. 예, 그래서 우리 나아 먹은 다음에는 뭐, 그, 자유 능력이란 게 없기 때문에 꼭 밖으로부터 약으로 보충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우리 내세 계신 분들 지금, 예, 쓰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다른 약을 써서 뭐, 안 돼서, 뭐,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 그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예, 지금 우리 동충하초를 쓴다면은 다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어제는 5년 동안 썼으니까 많이 좋아졌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또요 계절이 바뀔 때거나 조금 별의 네.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두 봉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그 증상이 나아지면 다시 한 봉지씩. 어떤 약을 오래 썼으니까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알리지 않습니까? 예,
4: 예,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두 봉지씩 잡습니다.
0: 맞죠? 예, 그러면 됩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5: 예, 나도 동창하자 그래 좀 끊으시고 있습니다.

0: 나는 얘 약속에 위가 나빠갖고 얘 니네 소화도 있겠어요. 나는 밥을 못 먹었으니까 밥을 못 먹고 그냥 죽으려고도 계속 먹네 하고 살걸. 내게 없어서 정말 꼼짝만 타졌을게다. 가물다 하는 게 곤란스러웠습니다.
1: 그래서
0: 사회자분의 이동수 와서 바라던 분이 썼는데 이 약이 어쩜 이렇게 정말 기분 따야겠니까요. 소화가 어쩜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1: 맞지요.
0: 그렇게 불편하던 게 예. 불편한 것 정도 소화가 잘 되는 저를 밥 마실까 밥 정말 잘 먹습니다 그러는 거죠. 어떨 때 너무 먹지 와서 제 안에 먹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밥 잘 먹고 이 맥이 나지. 그렇게 맥이 없어 그래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지금 심장이 더 나쁩니다.
1: 예.
0: 심장이 나빠서 만나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부추지 그것도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뭐 어째서 걔네도 그저 너무 침침해갖고 막 손바닥으로 가슴 두 개 보기도 하고 그것도 그랬습니다. 심장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1: 그랬겠죠.
0: 그런데 먹을 때 뿌리지 큰 효과를 못 보다가 이 동서가 쪼그라들면 지금 혹시나 나가지 이런 데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혈압이라니 높아갖고 높았다 낮았다 하는 대로 영 파도가 심한 예절이에 콧물이 어지럽고 아프고 예, 나는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내일의 예절이 그랬더니 지금 이 약 쓴다 보더니 혈압도 소리가 웃으면 또 잘 된 예절이 머리 아프던 것도 낫고 어지러운 것도 성도 낫고 밤에 잠을 잘 자지 않습니까?
1: 맞지요. 예, 예.
0: 잠을 잘 자면 아침에는 정신이 납니다.
1: 맞습니다.
0: 예, 관절도 소화도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이 약을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 약은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좋지. 정말 발효시킨 약품에서 약효도 빠르지. 우리 활동도 도와놓을까요? 정말 경제상에서도 큰 부담 안 가지게 됩니다.
1: 맞지요.
0: 예, 이런 우리 활동 지금 또 어느 때 있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 그렇죠. 예.
0: 이번 우리 활동 정말 좋은 우리 활동인데 난 이번 활동에서 참석하려고 전화 올립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도 동천화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돼 이거 시작했는가 하면 이 나빠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산도 오고 이 신장도 나쁘고 이 이거 썼는데 위가 집에 떨어졌습니다.
1: 맞죠.
3: 위 헐고 예 선생님
1: 그 양이세요.
3: 헐고 심장기약 예. 이게 양 결장염 세 가지 있었습니다. 10년 넘어 알았습니다.
1: 아.
3: 이게 이거 한 넉 달을 썼는데 차차차차 일 없습니다.
1: 맞죠.
3: 심장도 숨이 차 올리면 중집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그게 된 게 있는데 이것도 자연적으로 제절 술술 나사집니다.
1: 맞죠.
3: 그리고 지침도 나서 예 그렇게 고생했는데 배 나빠서 그것도 예 나사지고 예. 어제나 각종 배가 예 풍동한데 이것도 이렇고 예. 많이 종합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여러 가지 방면에 호소에 다 됐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어떻게 말을 잘 듣는지 나도 그렇죠. 나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80이 넘는데
1: 아 예
3: 이 80이 많이 넘습니다. 그런 것도 어제는 무슨 약과 싸움해야 되지 무슨 거가 싸움하겠습니까?
1: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3: 예, 예, 5시입니다.
1: 아, 예. 장수한 분이구만, 예.
3: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시장 이 약이 계속 쓰려간 종합적인 게 다 어제는 절반이 넘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매개 방미.
1: 그렇죠.
3: 그래서 네. 이거 시장 계속 쓰려고 하는데 이번 활동이 기회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3: 두 명절에 뛰어와서 예, 장례도 많이 쓰고 값도 적합하고 예, 참가를 해서 내가 이번에 이거 많이 쏴려고 합니다. 얘네도 가고 예,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수고를 하십시오.
1: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지금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문을 쓰시는 분들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있는데 우리 주약에는 그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그 어느 국부가 막혔기 때문에 저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주 많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곧 저자를 했다는 것이 어느 국부를 해결했을 뿐 심장병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저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동청화초 발효균문을 쓴다게 되면 이미

0: 이제를 한 분들 그 원래 했던 데다가 뭐 두 번째 세 번째 더 하지 않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동청아초 발현기문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신소구 신염이랑 고생하신 분들 신소구 신염 이분의 그 최종의 발전해가지게 되면 지간이라든가 뇌수단 특히 우리 지간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뇌독증으로 진단받게 되는데 이런 그 수치가 우리 지금 그 동청아초 발효균 쓴다게 되면 지간이라든가 뇌수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뇌독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투석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4시간씩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그 한 주일이게 되면 세 번, 네 번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생활 질량이라는 것이 아주 낮아지게 되는데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이 차수가 적어짐에 따라서 또 지간이라든가 노수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좀 중한병, 제가 말했지만 우리 중한병에 많이 씌우는 피모포자균 다른 약에는 없는 이런 물질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장이 원인으로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나는 신장하고 방광이 화합이 잘 되게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신장하고 간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 원인으로 해서 많이 나타나는 아까 그 우리 통풍이라는 분들도 많이 신장하고 관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골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골가의 제일 큰 원인이라는 것이 신장입니다. 그 우리 신장이라는 것이 또 하나는 중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그 기본과 그 기초 가운데 제일 기초로 되고 있고 또 우리 가장 중요한 이런 그 부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있게 되면 많은 분들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금 몸에 병이 나타났다는 것이 막혔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나쁜 노폐물이라는 것이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되는데 소변으로 나가는 기회가 많게 되는데 신장에 문제가 있게 되면 특히 우리 신소구 신장이라 있게 되면 소변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랑 붓는 증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붓는 증상 얼굴이 붓거나 일반적으로 오해 가서 조금 붓는 증상 모두 신장하고 관계인데 기실 다리랑 붓거나 발이 붓는 분들은 많이는 심장하고 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장이 원인이든 신장이 원인이든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동청아초 발효균을 쓰신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심장에서 나타나는 증상뿐만 아니라 신장, 콩팥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함께 해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장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하게 되는데 이제도 말했지만은 신장하고 신장이 교대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중간 증상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신소구 신염을 오게 되면 고혈압도 나타날 수가 있고 빈혈도 나타날 수가 있고 단백뇨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모두가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1: 어떤 일이든지 잘 하기까지는 형편없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전문가 대가로 불리우는 사람들에게도 초보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형편없다는 걸 기꺼이 인정하고 서툴고 미숙하며 보잘것없음에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묵묵히 보완해 나가는 사람에게만 완벽한 결과물이라는 수확이 차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악기나 수영 같은 기능을 배울 때 쉽게 포기하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그 과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형편없다는 걸 기꺼이 인정해야 진정한 길이 서서히 열립니다. 지금 서툴고 미숙하고 보잘것없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시간을 들여 서서히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이따금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1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호, 조선호 종합채널, 한호 뉴스 종합방송, 조선호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 대리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하여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책은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학대, 정신적 폭력에 대해 다룬 베르너 바르테스의 감정폭력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폭력.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피해 정도를 짐작하기조차 힘듭니다. 게다가 정신적 폭력이라는 특성상 눈으로 보이지 않아 피해자도 그것이 일종의 폭력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몸이 폭력에 노출되었으나 그 피해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학적이나 사회적으로 정신적 폭력의 피해는 충격적인 사건 뒤에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중점을 뒀지만 책 감정 폭력에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광범위한 정신적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감정 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들여다보며 다양한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적 폭력이라 하면 보통은 상대방을 향해 드러내는 강한 혐오, 폭언, 모욕, 거부, 멸시 정도로 생각했는데 완고한 침묵도 폭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행동도 감정적 무시 전략으로 상대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공격적인 형태 외에도 은근한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시와 무관심도 정신적 폭력으로 사실은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정서장애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확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책에서는 자신의 기운을 딸리게 하는 상대를 에너지 뱀파이어, 즉 기운을 빼먹는 흡혈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가 자신을 위해 완전히 헌신할 것을 바라고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상대가 알아서 파악하게 하고 상대 옆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굽니다. 한 사람은 주고 다른 한 사람은 받기만 하는 불균형적인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기 쉬운 감정폭력. 계속하여 일상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감정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모두를 들여다보면서 다양한 사례로 보여주는 책 베르너 바르테스의 감정폭력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술인 가스라이팅도 야비하며 무서운 수단입니다. 이 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인자고 느끼는 것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언젠간 피해자가 이 모든 잘못이 자신 탓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하며 상대와의 관계에서 권력을 쥐고 상대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정서적 폭력은 우리의 생활에 쉽게 존재하며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연인 사이, 상사와 직원 관계뿐만 아니라 규정의 올가미에 갇힌 군대와 스포츠계, 의사와 환자 등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감정폭력 사례가 존재합니다. 폭력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따라 정서적 폭력의 영향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의 반응에 대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정서적 폭력은 심각한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상처를 받는 형태나 폭력을 인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인을 피해자라고 느낀다면 자아에 대한 만성적인 폭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공격자에게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방어 전략 아홉 가지를 소개합니다.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심각한 흔적을 남기는 정서적 폭력.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학대에 대한 고찰. 이상 오늘의 추천도서 베르너 바르테스의 감정폭력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사소한 행동이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다 보면 인체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습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하나라도 있다면 당장 고쳐야 하는 사소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술에 침을 바르는 습관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마른 입에 수시로 입술로 침을 바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시적인 촉촉함을 위한 이런 습관은 착각을 줄 뿐 입술에 침이 마르면서 건조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갈라진 입술에 그냥 침을 바르면 피부 사이로 세균이 침투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술이 건조함을 막으려면 침 대신 립밤, 입술 보호제 등을 꼭 발라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샤워하면서 세수하는 습관입니다. 샤워하면서 세수까지 한 번에 해결하면 편하긴 하지만 얼굴의 피부는 몸보다 민감하기에 같은 온도와 압력이라고 더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샤워기의 물은 압력이 세기에 이런 물을 직접 얼굴로 맞받게 되면 얼굴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홍조나 여드름을 악화시키고 피부의 유분과 수분 평형을 깨지게 만든다고 하니 이런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관절을 뚝뚝 소리나게 꺾는 습관입니다. 심심할 때 손가락의 관절을 소리가 날 때 꺾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느끼며 자꾸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인대의 탄성이 떨어지게 만들고 관절의 마디가 굵어지는 등 뇌 형상의 변형을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뚝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고 반복적으로 관절에 손상을 준다면 뼈 사이를 닳게 해 관절의 노화가 촉진돼 관절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네 번째로는 엎드려 잠자는 습관입니다. 엎드려 자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습관은 척추질환, 수면무호흡증, 소화불량, 목디스크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엎드려 자게 되면 볼이나 입가가 한쪽으로 눌려 얼굴에 비대칭을 초래해 얼굴이 커지게 되며 심지어 안압이 높아져 녹내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장실 가는 것을 참는 습관입니다. 너무 바빠서 피치 못할 상황이라거나 직업 특성상 화장실을 가는 것을 참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런 정황이 반복돼 화장실 가는 것을 자주 참게 되면 인체에 아주 유해하다고 합니다. 소변이 방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만큼 세균 감염 및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방광염은 남성보다 요도가 짧은 여성들에게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무심코 방치하면 만성으로 발전해 궤양까지 초래하게 된다고 하니 화장실은 최대한 참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직후 몸의 관절을 쫙쫙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스트레칭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어난 직후에 하는 무리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멈춰져 있던 근육들이 깨어난 직후 바로 자극이 가해진다면 평소보다 척추에 더 많은 압박을 주게 됩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기상 10분 정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효과를 초래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오늘 소개한 안 좋은 습관들 중에 해당되는 점이 있다면 당장 고쳐야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화요일을 마친 이튿날 모태동에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졸레의 호위병 홍국이가 황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보수석 동지, 주부수석 동지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래, 얼마나? 열이 너무 올라 의식이 없습니다. 모태동이 깜짝 놀라 나무라듯 말했다. 언제부터 그래서? 왜 일찍이 보고하지 않았지? 홍국이가 우물쭈물 대답하였다. 그게 어젯밤 회의를 하고 돌아와 우리들로 조지를 건널 준비가 되느냐고 묻기까지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밥을 가져갔더니 먹고 살 테니 동지들도 돌아가시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방을 나선 지 얼마 안 돼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렇게 일찍이 주무신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저 기뻐했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모태똥은 총총히 사다리를 내려와 졸레가 들어있는 집으로 향하였다. 서장 사람들의 집을 보면 가운데 방은 화덕이 있어서 노르고 환했지만 곁에 딸린 방들은 모두 작고 어두웠다. 침대머리에 램프가 켜져 있었다. 하지만 불빛이 몹시 어두워 곁에 선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잔뜩 여윈 동룡처가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류백승과 엽금용도 곁에 서 있다가 모태똥을 보더니 비켜서며 길을 내주었다. 졸레는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워 두 눈을 꼭 감고 가쁜 숨을 내쉬었다. 여윈 얼굴 위로 짙은 두 눈썹이 가끔 불안하게 움직였다. 손을 이마에 얹어보던 모태똥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열이 엄청나군. 몇 도쯤 됩니까? 어젯밤에는 39도 반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40도쯤 될 거예요. 동룡초가 초조한 기색으로 대답하였다. 이거 안 되겠어요. 어서 전부를 쳐서 불현장대로 이리 오라고 해요. 늦었습니다. 불현장 동지는 벌써 정사령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료백승이 대답하였다. 참, 이럴 때 이렇게 아프다니. 아이, 모태똥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은 대털보를 부르세요. 대털보는 홍군의 이름난 의사였다. 아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역검령이 대답했다. 이때 침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었다. 네, 내 말 좀 들어봐요. 국도동지, 내 말 좀 들어보란 말입니다. 아, 그게... 동룡초는 조울래가 헛소리를 하자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을래, 모주석이 왔어요. 하지만 조울래는 입술을 움실하더니 여전히 중얼거리면서 팔을 움직였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국도동지. 그 의견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 이런, 꿈에서도 회의를 하는군. 모태똥이 나지게 말했다. 그냥 둬요. 너무 지쳤나 봅니다. 모태똥은 방을 나와 몇 마디 더 이르고는 층집을 내려왔다. 동룡초가 아래로 내려와 그를 바랬다. 주석 동지, 염려마세요. 열만 내리면 차츰 나을 거예요.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용초 동지도 몸 조심하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 뽀얀 먼지를 읽으며 대추빛 말 한 필이 달려왔다. 간부탄을 맡고 있는 진갱이였다. 단발창이 된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성큼성큼 걸어돌이 격려를 했다. 진갱이,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주부주석 동지가 많이 아프다던데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모태동이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지금 주부주석 동지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당장 초지를 진행하는데 어쩝니까? 안 되면은 들고서라도 가야죠. 모태똥이 단호하게 말하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지까지 모색해야 합니다. 모수석 동지, 만약 들것대오를 만든다면 제게 맡겨주십시오. 진갱이 견장한 눈빛으로 모태똥을 바라보았다. 진갱 동지가 맡아만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모태똥이 진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뭘
가을가위강 양쪽으로는 보리가 온통 신누렇게 여물어 있었다. 보리밭 사이로 홍군 전사들이 드문드문 보이었다. 모두들 보리를 베고 보리딸을 채우 나르르라고 바빴다. 밭머리에는 붓으로 글을 쓴 나무패가 꽂혀 있었다. 홍군이 초지를 지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정지부에서는 보리를 벨 때 반드시 지키하는 규정을 세웠다. 우선 잘 알아본 뒤에 장족 토사의 보리를 먼저 거두고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장족 백성의 보리를 베었다. 그럴 때는 꼭 보리를 벨 수밖에 없는 사정이며 얼마나 뱄는지를 나무패에 적어 꽂아두도록 하였다. 장족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무패를 가져오면은 제값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모태통이 한창 걷고 있는데 갑자기 건너편 숲속에서 귀청을 찢는 총소리가 울리었다. 총소리는 두 번 들리고 그치었다. 한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밭에서 걸어나왔다. 두 바지 가랑이로부터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었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선명하였다. 모태동은 걸음을 멈추고 보리밭을 바라보다가 건너편 삼봉우리로 눈길을 옮겼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남짓이 머물렀던 모을가위를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하, 이제는 끝났어. 마침내 여기를 떠나게 됐군. 굶주림과 추위에 허덕이던 사람들은 마침내 초지에 들어선다. 그것은 신비한 땅이고 죽음의 땅이었다. 마침내 북진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초지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였다. 초지는 신비로운 곳이었지만은 죽음의 땅이기도 하였다. 하루 종일 비구름이 자욱하게 뒤덮인 신비한 땅이었고 오색 찬란한 들꽃으로 가려운 무서운 함정이었다. 초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염한 여인과도 같았다. 무릎을 스치는 풀이 끝없이 펼쳐진 송번대 초지에는 고운 들꽃이 흐드러지었다. 하지만 숲풀 속에는 마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 숨어있었다. 설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릴 물도 있고 땅 밑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물도 있었다. 이런 물들이 모여서 늪에 고이였다. 게다가 1년 내내 춥고 축축한 날씨 때문에 풀이 제대로 썩지 않아 두텁게 쌓이었다. 그 깊이가 2m나 된다고 하였다. 그 아래 흙은 오랜 세월 고인물에 잠긴 채 대부분 깊은 수렁이로 되었다. 하지만 이 수렁들은 모두 불과 빛깔 고운 꽃에 가려져 있었다.

그 우를 딛기라도 하는 날에는 갑자기 땅이 살아난 듯 발밑이 움실거리고 오르내렸다. 몇 번 출렁이는가 싶다가 말이며 사람을 감쪽같이 집어삼키었다. 사실 좀비를 충분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사람마다 보름치 양식을 마련하라고 했지만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 밭에서 빈 보리를 닦아서 식량 주머니에 넣기는 했어도 고작 10근이 조금 넘었다. 사람마다 집신 두 컬레, 발싸개 하나, 양털이나 양가죽으로 만든 등거리를 준비하려고 하였지만 그것도 다 갖출 수가 없었다. 양털을 두어 쌓아놓고 부울룩하게 기운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 담요나 이불을 망토처럼 몸에 걸치고 지팽이 하나 장만한 정도였다. 홍구는 그렇게 여름이라고는 없는 초지에 들어섰다. 우로구는 바인야이로 가려면 반드시 송본대 초지를 지나야 하였다. 이곳은 전형적인 구릉고원이었다. 푸른 하늘과 푸른 들 사이에는 눈에 걸리는 것이 없었다. 사이사이 얕은 언덕이 들어있고 구불구불 냇물이 은빛띠처럼 드넓은 조지를 감돌아 흘렀다. 눈부신 태양 아래 푸른 들판이 여기저기 휘날리는 붉은기가 더욱 산뜻하고 아름다웠다. 오랜만에 산골짜기를 나선 전사들은 푸른 들판을 보자 신이 나했다. 여기저기서 노래소리가 그치질 않았다. 하지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이 신변 땅의 쓴맛을 보게 되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데다가 뼈를 에이는 듯한 추위가 몰려들었다. 하지만 인적이 없는 수백 리 들판에는 마땅히 쉴 만한 곳도 없었다. 마실 물도 없었다. 초지에 고인 물은 대부분 녹이 쓴 것처럼 붉은 빛을 띄우는데 사람이나 말이 먹으면 어김없이 배탈이 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질에 걸리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양식마저 거덜나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였다. 대오는 전처럼 질색이 움직이지 못하였고 떨어지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났다. 관마다 모두 수용대를 늘이었다. 두철주와 리소우도 수용대로 옮기었다. 수용대 일은 무척 힘들었다. 입이 닳도록 어서 대우를 따라가라고 다그치는 것 말고도 뒤처진 사람들의 총을 대신 메거나 짐을 들어주면서 온갖 구준 일을 도맡아 했다. 처지에 들어선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부터 보슬비가 내리었다. 잿빛 구름이 자욱하게 초지를 뒤덮고는 내내 흩어지지 않았다. 흐린 하늘은 땅거미 가진 저녁처럼 몹시 어두웠다. 풀밭과 붉으시란 고인물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열 사람 남짓한 동지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 말고는 모두 흐리멍텅하기만 하였다. 배정 동지 몇 시쯤 되실까요? 리소우가 물었다. 누가 알겠나? 두철추가 말했다. 해가 없으니 동 알 수가 있어야지. 아, 그런 거리를 보면 아마 점심때가 된 것 같은데. 누군가 불쑥 끼어들었다. 갑자기 멀리서 공포에 질린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동지! 동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누군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였다. 자, 얼른 가봅시다. 두철주가 사람들을 데리고 소리를 따라 달려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40살 남짓한 취사병이었다. 허벅지까지 진흙탕에 빠졌는데 등에 시커멓게 그을린 커다란 솥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 솥 때문에 더 빠져들어가지 않은 것 같았다. 오랫동안 나오려고 애를 쓴 모양인지 수염이 끄칠한 얼굴에 절망의 빛이 흐려 있었다. 아이고, 이 친구 어쩌면...

0: 이렇게 깊이 빠져나가려. 아이 참. 도철추가 말했다. 그래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나? 아, 사람들이 오자 취사병의 얼굴에 웃음기가 피었다. 그런데 발버둥 치면은 칠수록 귀신이 잡아당기듯 더 깊이 빠진단 말이야. 쥐사병이 빠진 곳 둘레는 온통 진흙탕이었다. 불은 다 진내겨져 벌써 못쓰게 된 지 오래됐다. 다가가서 끌어내다가는 함께 빠져들어갈 것 같았다. 각반으로 잡아당기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철주와 리소우가 각반을 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각반 두 개를 이어 한쪽 끝을 쥐사병한테 던지었다. 그는 두 손으로 각반을 꽉 잡았다. 일여덟 사람이 2-3m 떨어진 곳에서 힘껏 당기었다.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진 데다가 큰 솥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각반이 툭 끊기었다. 쥐사병은 도로 그 자리에 빠지고 말았다. 나는 못 나갈 것 같군. 쥐사병이 한숨을 쉬었다. 이봐요, 그 솥을 먼저 벗어요. 그래야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 솥은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쥐사병이 고지식하게 대꾸하였다. 말 좀 들어요. 동지를 먼저 구하고 솥을 꺼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쥐사병은 그제야 지고 있던 솥에서 팔을 빼냈다. 사람들은 각반을 더 풀어서 튼튼하게 이었다. 마침내 쥐사병은 각반을 잡고 진흙구덩이에서 나왔다. 마치 흙으로 빚은 사람처럼 온몸이 흙범벅이 되었다. 흙이 어찌나 끈적거리는지 분리풀어 겨우 긁어냈다. 쥐사병은 그제야 사람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어서 대우를 따라잡아야겠네. 오늘은 자네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는 급히 솥을 짊어지더니 끈으로 꽉 조이고는 다름박질하듯 걸어갔다. 안개가 어찌나 두텁게 깔렸는지 쥐사병이 열 발자국쯤 앞서갔는데 터벅터벅하는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두철촌에도 걸음을 옮기었다. 십리쯤 가자 시커먼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유목민들이 소등으로 지어놓은 움막이었다. 홍군 전사 한 사람이 안에서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사람이 들어가도 기척도 모르는 채 다릉다릉 박자를 맞춰가며 코를 골았다. 두철추가 다가가 살며시 흔들어 보았다. 그런데 그 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볼분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1: 왜 이래요? 좀 더 자면 안 됩니까?
0: 겨우 18-19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다. 동그란 얼굴에 장난기가 어려 더 앳돼 보였다.
2: 이 추위에 동지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말이야.
1: 병이 걸리면 말이지요 뭐. 어차피 죽을걸.
0: 소년 전사가 대꾸했다. 두철추는 소년의 낯빛이 눈에 띄게 어둡자 부드럽게 타일렀다.
2: 동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어서 초지를 나가 북쪽에 가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나?
0: 그 말을 듣더니 소년 전사는 목을 뻣뻣이 세우며 말을 했다.
1: 그런 큰 이치는 그만두세요. 소용없으니까.
0: 그러고는 담요를 젖히고 발을 내밀었다.
1: 제 발을 좀 보십시오.
0: 발은 통통 부어 썩어가고 있었다. 불뿌리에 찔린 발이 벌건 물에 감염된 것이 분명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은현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은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인 줄 아실 거예요.
1: 그러게요.
0: 네. 네, 또. 잠시 후에 네. 다시 해석해드리고요.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1: 그렇죠.
0: 갑자기 명칭을 박은현 네. 선생님이라고 했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네. 아, 그 박소연이란 이름은 네. 어릴 때 애명이고.
1: 그렇죠.
0: 예. 네.
1: 예, 어릴 때 애명이고 신분증에 있는 이름은 박은연 해서 네. 은혜를 갚아야 될
0: 네.
1: 은혜를 갚아야 될 제비연자거든요. 네.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될 제비연자라서 제가 아마 그 흥부가 중에 네. 그 다리 부러졌던
0: 범표
1: 범표 박씨를 네. 물어다 준 제가 또 박씨지 않습니까?
0: 아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그 박씨를 물어다 줘서
0: 네.
1: 흥부가 그렇게
0: 네. 네,
1: 다시 막 부자가 되었다는 그 제비인가 봐요 제가.
0: 아, 그러니까요. 예. 아유 마침 또 우티 맞죠.
1: 그렇게 됐습니다.
0: 박흥보가 예,
1: 예.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1: 그렇죠
0: 주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이게
1: 그
0: 뜻이 큰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1: 네, 예,
0: 판소리를
1: 예.
0: 잘 또 예. 전승해서
1: 예.
0: 온 방방곡곡에
1: 그렇죠.
0: 우리 연변조선족 판소리를 널리 전파해라 은혜를 갚으라는 의미에서
1: 셨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예, 예.
0: 할아버지께서 내다보셨어요.
1: 예예 예, 맞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될
0: 네.
1: 제비다. 제비는 좀 지혜로운
0: 그럼요.
1: 그 저물이니까
0: 네.
1: 은혜를 갚으면 좀 지혜롭게
0: 네.
1: 살아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언니 저는 또 언니 친언니가 한 분 네. 계시고요. 이름은 박미연인데
0: 네.
1: 아름다운 제비인가 봐요.
0: 네. 아름다운 제비.
1: 제비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 잘 모르겠고
0: 네.
1: 제가 또 항상 농담으로 우리 언니한테 항상 네. 아름다운 제비 아름다운 제비 하면서 네, 좀 이렇게 놀려주기도 하고
0: 네.
1: 그러는데 저는 그 아마 남아 선호 사상이 조금 강했던 집에 좀 둘째로 태어나서 저희
0: 네.
1: 아버지께서 장남이셨으니까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저한테 좀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이름을 먼저 지어놓으시고 기다리셨다는
0: 어.
1: 네, 남자 이름을 이렇게.
0: 근데 네. 따님이.
1: 그때 또 따님이었어요. 아유.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많이 노하셔서
0: 아유.
1: 당시에 이름을 안 지어주신 걸로 아유. 알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이 없이

0: 돈은 살겠냐 그래서 네. 아니 제비 연자 돌림이니 그냥 네. 연자는 그대로 두고 네. 너는 그냥 작을 소자 둘째니까 네. 작으니 소자를 붙여서 그냥 서연이라 해라 네. 그렇게 이름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정겹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연이가 되었는데 네네. 저는 그 이름이 또 너무 좋았어요. 계속 네네. 그래서 그런 또 이런 뜻인 것도 잘 모르고 살다가 이제 조금씩 뭐 이 글자를 알아가고 할 때 한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될 제비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어깨가 무거웠죠. 내가 왜 은혜를 갚아야 되지?
1: 그게 아니에요.
0: 그런 식으로
1: 지금 예. 보면은 할아버지께서 예. 우리 박은현 선생님이 예. 판소리를 해서 이렇게 세상에 이름 어떨지 좀 예.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언젠가 한번 제가 그 겨울에 네. 한번 그 층계로 올라가다가 네. 또 미끄러져가지고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1: 재밌다.
0: 네. 아, 내가 그 목표 박씨를 호흡을 다칠 그 재미인가? 정말 그 재미인가 하면서 혼자서 아유. 생각했던 적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 그래? 아니 그러면 저는 오늘 이거 개정을 해드리겠는데 예. 수정해드리겠는데 예. 그냥 제가 박소연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냥 맞습니다.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예. 오늘에 발견했거든요. 예. 저도
0: 맞아요.
1: 박은현 선생님인데 왜 맞아요. 앞으로도 그 사회적으로도
0: 그렇습니다.
1: 박소연 각기로 박은현
0: 그렇죠. 네. 신문지 이름은 박은현
1: 그러면 박은현이죠.
0: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장 같은 것도 네. 모르시는 분들은 저의 이름을 그렇게 했죠. 아시고서 그래서 박소연으로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못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방송에서 네.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제가 네. 어떤 그 블로그에 기사를. 올라온 기사를 봤는데 예. 그 한어로도 작을 소자가 아니고 알았단 소자잖아요. 그래서 아니 박소연 선생님 이름이 굉장히 이게 사람들 예. 헷갈려 하시구나 해서 팠어요. 팠는데 예. 박은현이더라고요.
0: 좀 아는 재비인가 그런 뜻인가요? 예. 뭔가를 좀 아는 재비인가
1: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 박은현 선생님 전부 다 예. 박소연은 예. 어릴 때 이름이고
0: 예 맞습니다. 예,
1: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네. 활동하고 네. 신문 국민 중국 국민 이런 네. 박은현 선생님이라는 걸 네. 다시 한번 아우 저도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헷갈려지기 처음이네요.
0: 맞아요.
1: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딸이라고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제일 그 막내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학교 입학할 때 선생님 이름이 뭐래요? 그래서 예. 제가 그냥 저 오미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미란이 됐거든요. 근데 고중 가서 그때는 혹시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이름을 더 멋있게 그때 가서 뭐 지었는데 제설로 진척이 미자 돌림이라 미화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미화는 싫고 미란이라 하면 되겠다 이래서 지은 이름이에요.
0: 너무너무 예쁘세요 이름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 그 사촌 오빠들 네. 이렇게 이름을 보면 광자 돌림이시거든요. 네. 제가 잘못하면 광연이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다행이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저는 출곧 그렇게 들었고 네. 또 그렇게 또 좀 저한테는 뭐 좀 그래도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출근하고 일을 하면서부터는 은연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쓰게 되면서 살짝은 좀 어색하지만 네. 예, 그래도
1: 아래도 머릿속에 잡힐 있습니다. 것 같아요.
0: 예, 예.
1: 은혜를 갚은 집이.
0: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봉표 네. 박씨를 물어보겠습니다.
1: 자, 그래서 우리 또 판소리 가족. 예. 네. 뭐 또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 또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예. 혹은 또 방송을 예. 보시는 틱톡으로도 아이고, 되잖아요. 저, 보실 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박은현 선생님 하면 어디서 또 다른 선생님 오셨나 생각하실 맞아요. 것 같은데 예. 박소연 선생님이자 박은현 선생님이라는 걸 여기서 예, 시정해드리겠습니다.
0: 예. 본의 아니게 오늘 또 이름에 대해서
1: 그 이름에 예. 아마 여러분은 다 이름이 지금 요즘 네. 친구들은 이름을 다 예쁘게 짓잖아요.
0: 그렇죠. 이름이 얼마나 예쁩니까. 지연이 네. 은지
1: 지연이 은지
0: 그렇죠. 유경리 예. 참 니나 너무 저한테는 다 정말 예쁜 이름이죠.
1: 네. 윤성무, 성무,
0: 예, 예.
1: 그럼요. 예. 성무하면 뭐 무예가 또 겸비됐나요?
0: 그렇죠.
1: 예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0: 성무의 성이 별성자인가요? 네. 아 그럼 어떻게 그 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성무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불이를 하시는 거죠?
1: 이름을
0: 칠 때 어떤 뜻으로 또 불이를
1: 마이크 잡고.

0: 성모 가지고 갑자기 내 이름을 놀라셨지. 얘기를
1: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처음에 지어주실 때는 윤영이라고 적거든요. 아~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후에 아~ 점쟁이한테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윤성무라고 이렇게 아~ 지어라고 그렇게 해서
2: 너무 깊게
0: 고맙습니다.
2: 그러니까 네. 아, 이름에 대해 짚어봤어요.
0: 예. 자 이제 판소리 예. 사철가
2: 그렇죠. 예, 단가를 또 저희들이 한번 또
0: 아, 판소리와 단가
2: 예, 그렇죠. 그렇죠. 판소리 네. 부르기 전에
0: 우리가 소리죠. 짧은 소리로
2: 전번 시간에 쭉 한번 다 그래도 지나가 봤습니다. 네. 엄청 어려운 소리인데 어느 정도로 되셨는지 네. 한번씩 오늘은 또 예. 검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자, 이 산 저 산 우치비니 들어갈게요. 자, 이 산 저 산 하나 둘
3: 우치비니
2: 악구 적
3: 분명코범이로구나.
0: 여기서 음이 잘 안 잡혀지죠.
2: 그러죠. 그리고 그게 분명코가 아니라 이 산 저 산 하고 꽃이 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인데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 분명 거의 되거든요.
0: 그 우모치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면은 음이 네. 서로 다 달라요. 저도 다르고 여기 다 학생들 다 다르더라고요.
2: 그 반소리는 굉장히 어려운 게 커요. 네. 이 산 저 산 산
0: 이산저산
2: 하고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산저산 꽃이 아니라 꽃이 피니 이산저산에 꽃이 피었다거든요. 이산저산에 꽃이 피운 게 아니거든요. 이산저산 꽃이 피니 자 이산저산 하나 둘
3: 꽃이 피니
2: 그렇죠. 이 손으로 하나 둘
3: 분명고 봄이로구나.
2: 얼씨구.
3: 봄은 찾아왔건만은.
2: 그러면 짚어갈게요. 봄은 찾아 이상하죠. 봄은 찾아왔건만은인데 봄은 찾아은 로 가야 되거든요. 봄은 그러면 범은 찾어인데 범은 찾어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자꾸 벌어지지 않게. 자

0: 초초
1: 일년이 여시고
2: 오날 백발 항시호나
1: 오날 백발량 오날 백발 차예 오날 백발 한시모구나 자 오날 백발 한시모구나
3: 그렇게 가는 거죠
1: 네 청춘도 날 버리고 쉬고
2: 저럭 씨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1: 보물
2: 반교
1: 반교가 아니라 반교자
2: 반교
1: 그렇죠
2: 흔들실 때 있나
1: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가 반교 헌 반교헌인데 반교헌들 쓸 때 있나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평행선이 있다 그러면 이 선에서 절대 위로 뛰지 않게 발음이 반교헌 아니고 반교헌들 쓸 때 있나로 가야 되거든요. 호흡이 딱 따라붙어야 됩니다. 자
2: 반교
1: 그렇죠. 그대로 밀고 갈게요. 저를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반교헌 또 건너 뛰셨거든요. 반교헌 들리지 마시고

0: 계속 미끄러워서 가셔야 됩니다. 소리는. 그래, 쟁반 위에다 놓고서 뛰지 않게. 쟁반 위에서 이렇게 구슬날이 튕겨나가지 않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아 왔다가 다시 갈게요. 자!
1: 범아 왔다가!
0: 그래서,
1: 가려거든 가거라.
0: 가려거든 제대로 감아주시고, 가려거든 자!
1: 가려거든 가거라.
0: 멈추고!
1: 니가 가도.
0: 저 오세요. 근데, 니, 하고 두 개 음이죠. 니, 하고 떨어지는 음은, 저음은 절대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딱 받쳐주셔야 돼요. 호흡을. 좀 호흡을 오늘은 좀 강조를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음이다 그러면 보통 니, 니 하면서 플랫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니 잡은 그대로 고 힘을 그대로 밀어서 앞으로 갈 때문에 니가 가도인데 니 저음이니까 자꾸 우리가 넣게 되죠.
2: 풀어졌죠.
0: 풀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압력으로 그대로 갖고 밀겠습니다. 자,
1: 니가 그러죠. 가도
0: 너무 잘하셨는데 니가에서 또 벌려주셨죠. 니가 가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니가 가도 그러죠. 자,
1: 니가 가도
0: 그러죠.
1: 걸음이 되면
0: 그렇죠. 근데 또 저희들이 여기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항성을 떠나오니 네. 가라고 해놓고선 사실 또 못 보내는 미련을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자
1: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0: 그렇죠.
1: 누군 방초 승마시다.
0: 오늘 왜 아귀성이 이렇게 잘 됩니까?
2: 네.
0: 그렇죠? 아래턱, 아래턱이 찢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는 옆으로 쫙 늘려주세요. 그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가 아니라 녹음 방초. 자,
1: 니가 가.
0: 어, 녹음 방초만 할게요.
1: 녹음 방초 승화시라.
0: 잘하셨는데 방초의 입 모양은 맞으셨어요. 그런데 방을 집중하다 보니까 녹음의 금의 힘을 푸셨단 말입니다. 아니라 녹음 힘 놓지 마시고 방초 그대로 갖고 가세요.
1: 녹음 방 그렇죠. 승화시다.
0: 쉬고
1: 예 붙어 일러 있고
0: 예 붓 하고 예. 우리가 닫아주시잖아요. 예 붓 더 이렇게 벌어지신 어? 것이 아니라 예 붓 더 들어가면 옛 부터가 아니라 옛 부터 일러 있고 자
1: 옛 부터 일러 있고
0: 쉬고
1: 여름이 가고
0: 하나 둘
1: 가을이 돌아오면
0: 좋으세요. 가을이 돌아오면 해서 어느 글자가 틀린 것 같으세요? 가을이 돌아오면 어느 글자가 틀리셨는데 아유, 가을이 돌아오면 어느 글자죠?
3: 돌아오면
0: 오 성공 오케이 도죠. 가을이 도가 아니라 가을이 돌아오면 자
1: 가을이 돌아오면
0: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0: 잘하셨습니다. 황금 단풍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앞에 것도 풀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절개 앞에 그 제절개 앞에
1: 요란해도
0: 요란해도의 한로삭
1: 부흥
0: 걷어주셔야 돼요. 삭 부흥 이렇게 불러주시면 요가 떠버리거든요. 한로삭 부흥 긴 놓지 마시고 요란해도 제절 어허리아지

0: 들어주시고 꾸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꾸비지 않는 황국 단풍도원 은곡 이렇게 하거든요. 아. 굉장히 어려운 소리기는 합니다.
1: 예. 아, 예. 그 럴리적으로
2: 그렇습니다.
1: 소리로 훅 떨구면은 다음 이어가기가 어렵고.
2: 그렇습니다.
1: 예.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예. 그 배우면 참 묘하네요. 묘하죠. 예.
0: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반소리는 예. 좀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이 맛을 알아버리면 이 반소리 이렇게 재미있는 이 맛을 알아버리면 이 사람은 예. 예. 어떻게 보면 헤어 못 나오죠.
1: 그러니까요.
0: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한로삭 풍자
3: 한로삭 풍
0: 잡아주시고
3: 요란대도 단풍도 뜬고
0: 쉬고
3: 가을이

0: 하면서 계속 거기 따라가죠. 낙모간천 이렇게 플랫되는 게 아니라 낙모간천 자
1: 낙모간천 찬바람에
0: 그렇죠.

0: 먹어보면 월백 설백 1,700원이
1: 그렇죠? 여기서 그 지금 쓰는 목은 맞으세요. 그러면 월백 설이랑 월백 설백의 차이거든요. 설 서에서 올까지 가는데 멈춰버리지만 호흡이 안 끊기. 그러면 설백 빼주시고 전치 뜬 것이 아니라 1,700원이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월백
0: 월백
1: 목 놓치마시고
0: 월백 1,700원이 모두가 빠른 것이로구나.
1: 아이씨고
0: 무정 세월은
1: 그렇죠
0: 덧없이 흘러가고 이래 청춘도
1: 청춘도
0: 청춘도
1: 마지막에 곱게 감아주세요. 청 내 귀로 응을 들으시고 지나가세요.
0: 청춘도
1: 그렇죠
0: 아차 한번
1: 그러죠
0: 늙어지면 다시 청춘을

0: 내 널 하나 둘
1: 예 한 말 들어보소.
0: 얼씨구
1: 인생이 모두가
0: 얼씨구
1: 백년을 산다고 해도
0: 그죠?
1: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어.

0: 건드려주시고 풍망고 선을 넣지 마시고 호흡으로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자,
1: 풍망산천을 위로구나
0: 위로 찍어주시고
1: 위로 오구나 생전에 한잔 술만도 못합니다.
0: 한잔 술만이 아니라 한잔 술만도 못하느니라.
1: 한잔 술만도 못하느니라.
0: 그 입을 푸셔서
1: 세워라
0: 하시오.
1: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0: 가지 마라의 차이에요. 세워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그 소리를 하실 때 왜 이렇게 날카롭게 하냐고. 난 씩씩하게 잘 했는데 왜 자꾸 날카롭다 그러지. 어떨 때는 좀 사납다 너무 사납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워라 가지 마라 세워라 가지 마라의 차이에요. 예, 요거를 꼭 분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샵 되지 말라는 됐어.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그 뜻이에요. 예. 세워라!
1: 세워라! 가지 마라!
0: 그러면, 가지를 내가 낮추려면, 그 낮추는 앞에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워라! 이게 여기서 놓지 마시고, 가지 마란데? 예. 세워라! 아, 끝났네? 가지 마라면, 연결이 안 되는
2: 소리를 다시 쓰니까.
0: 그렇죠. 그래서 거기 멈췄지만 멈추지 않게 호흡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세워라.

0: 날씨가
1: 세월아 가지 마라.
0: 하나 둘
2: 가는 세월 어쩔 거나 어쩔 거나
0: 그렇죠. 어쩔 거나 가지
2: 어쩔 거냐
0: 어쩔
2: 말하는 것처럼
0: 그렇죠. 아이고 어쩔 거나 아이고 어쩔 거나 이런 거 어쩔 거나가 아니라 무서우세요. 가는 세월 어쩔 거나 자 가는 세월 어쩔 거나 그러죠.
1: 그러지
3: 저가 높아지네.
0: 오,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너무 아래 소리를 하다 보니 좀 제가 아니 이렇게 안 그래도 가사가 늘어지는데 이렇게 늘어지다가 이제 이렇게 늘어지다가 주무시지 않을까.
3: 갑자기 세월이 가는 게
0: 안 그래도 지금 늘어지는데 또 가사도 또 늘어지다가 저희들이 다 주무실까봐 제가 한번 옆에 왔습니다.
3: 정신 보통 차례네. 너는 갑자기 뜨니까 세월이 저만큼 갔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제가 갑자기 낮춰 봤어요.
3: 예. 아, 그래도 다 다잖아요.
0: 예, 예. 제가 오늘 제일 앞에서 이름을 바꾸도 조금 예. 그래서
3: 아유. 예. 야, 이렇게 흐려우시면은
0: 그렇죠. 이렇게 찾을까요?
3: 건강해질 것 같아요.
0: 괜찮으시죠?
3: 네. 세월아.
0: 그럼요.
3: 아니, 20대 여기 앉아 학생들은
0: 예, 예.
3: 갑자기 뭐 세월이 가는데
0: 왜 이렇게 웃으시지? 무슨 뜻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3: 네. 20대는 10대는 세월이 가는 게 그렇죠. 너무 느려서 갈 것 같아요.
0: 네.
3: 30대부터는 이게 안설살같이 가거든요.
0: 그래도 늘어지죠. 너무 늘어지시니까 제가 한번 높여봤습니다. 예. 어떻게 하지? 느려지부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너무 웃는데 저 또 저렇게 세상 또 너무 저러고 정색하니까 또 약간 어떻게 한 공간에서 이런 일이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네, 어쨌든

0: 웃음 나오는데 아이고 세월이 네. 가는 게 그렇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1: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가는 세월인데 저희들이 자주 웃으시다가 즐겁게 네. 보내시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느려진 위로

0: 그래서 개수나무 끝 하고 지금 진성이 너무 많고 시성으로 가면 끝 이게 끝인데 지금 끝 너무 철설이죠 끝으로 가야 끝입니다. 거기서 시성으로 가주세요.
1: 끝
0: 그렇죠 그 소리죠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끝 끝 그렇죠 그 소리죠. 그렇죠 그 소리죠. 제가 수업 때도 바뀌고 이래서 저희 제자들은 이제 습관이 돼서 괜찮은데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개수자 개수나무 끝터리다 대랑대랑대랑에 달아놓고 자 대랑에 달아놓고 그렇죠
2: 꽃과 두식 허는 놈과
0: 하나 둘
2: 부어 부려
0: 가시고
2: 허는 놈과 형제 화모
0: 그렇죠 허는 놈과 형제가 아니라 희형제 희형 두 글자로 형제 화목 못 얻는 놈자 형제 화목 못 얻는 놈 그러죠 잘해요 잡으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어 푸는 것이 아니라 불러드지 않게 오히려 잡으다가 힘을 주셔야 되죠 잘해요 잡으다가 잡
2: 잘해요 잡으다가 저 세상
0: 좋으세요 가로 끝났다가 또 저로 가죠 이어지는 소리에 글자가 가에서 저로 가죠 그럴 때 잡으다가 가 하고 닫아주셔야 가 저로 가시는데 차례로 잡으다가 저가 되는 거죠. 제가 원래 좀 조신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1: 그렇죠.
0: 예, 어떡합니까? 아까 앞에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1: 서연이라 할까요 그냥?
0: 잡으다가 걷어주시고 가
1: 잡으다가
0: 하고 저를 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저 세상 자 차례.

0: 꽃이 노라보세. 마지막 부분은 걷어주세요. 노라보세.
1: 노라보세.
0: 새. 흐르는 게 아니라 새. 새. 잡아주세요. 노라보세. 홈으로. 노라보세.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야지 깔끔해 보이거든요. 에이. 잘만 하시네요.
2: 아유. 잘 배웠습니다.
3: 예. 복수한 것보다 오늘 한 것보다는 또 다 틀렸어요.
0: 자꾸 새롭게, 새롭게 그, 느껴지시나봐요.
2: 어제 예. 그 전화 참여하시는 분이. 아, 예. 예, 예. 야, 사철가를 몇 년 전에 배울 때랑 지금 배울 때랑 예. 엄청 바쁘다고 아. 어렵다고. 근데 만약 그냥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예. 사철가 지금의 사철가를 배웠으면 예. 더 잘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오. 제가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0: 사찰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1: 예.
0: 그 사실은 그때 어려운 항성 같은 부분은 우리가 못 배웠잖아요. 예. 근데 어느 만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넣는 거라고 하니까 이해가 된대요.
1: 예.
0: 예. 열심히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1: 너무 감사하죠. 예.
0: 그럼요.
1: 좋은 소리를.
0: 자,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 근데 이게 그 사실은 이런 수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예,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그렇죠. 지수추어 있잖아요. 그 막 이거 파고 이렇게 파고
1: 그렇습니다.
0: 또 뚫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예. 우리가 들으면 보면은 그게 지워 안 지거든요. 몇
1: 그렇죠.
0: 년 지나도.
1: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1: 예.
0: 예, 예전에 배웠던 거랑 지금이랑 아니 사실 예전에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안
1: 예.
0: 배웠으면은. 근데 사실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소리가 자꾸 나온다고.
1: 예.
0: 근데 사실 괜찮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0: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1: 그래서 저는 반소리는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내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소리를 한 다음에 목에 집중이 보통 되시는 것 같은데 목이 아니라 몸입니다.
0: 예.
1: 몸으로 배우셔야 돼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좀 몸을 좀 그럼요. 최대한 많이 좀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0: 네. 야, 벌써 시간 다 됐어요.
1: 아유.
0: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은현 선생님으로부터 사찰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선생님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단이었습니다.

인생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처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처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처원청심환은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신약대학방에서 지급하는 브랜드 이름에 속하면서 약가게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 부르게도 되어 있겠습니다.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면서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없는 이런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는 심장병 전문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널리 사용하시면서 아주 우수한 효과로 인해서 널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품 사용한 결과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하는데요. 그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단순히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합니다. 기혈이 수통되고 심폐를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폐경락을 심장경락과 한데 엮어서 치료한다는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범하는 전형적인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학설인데요. 림상주의한 표현은 가슴 많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예, 나 좋은 정신 안 참으면 하자 그럽니다.
1: 말씀해 보세요.
2: 예, 나는 신세 좋지 못해. 여기 광고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 종일이 되고 천명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기 선생님 강의 듣고서기 이 좋은 청심만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1: 하하 예.
2: 예. 저녁이기 때문에 심지어 답답하고 불안하고 숨이 막혀서 저녁에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 좋은 청심만 쓰기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2: 예. 심률도 빠르던 게 지금 100이 넘던 게인데 지금 80을 정사해 되고.
1: 아, 예.
2: 예. 그 다음에 숨이 차서 저기 예, 계단 오르내릴 적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2: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1: 예. 예. 우대정책이 실행되게 되었으니까 신약대학번 번점, 분점 혹은 배달전화 332-5번역에 연락해도 됩니다. 건강하세요.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좋은 정신만에 담은 합시다.
1: 말씀하세요.
3: 이 예, 완전 이 결락이라 결락배라고서 진단 받아서 이전에 그거에 치료한 지 한 10년 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 또 심장병이 와서 지금 이 고생한다 말입니다. 이거 폐결락 환자도 이 좋은 정신만 써도 일 없습니까?
1: 오히려 폐결락 환자한테는 더 필요합니다. 뭐 때문에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는데 폐결락 환자를 하게 되면 심장결의 산소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기초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결핵병은 지금 너무 오래 가지 않아도 한 1년 치료하게 되면 그게 전문 그 치료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재발할 수는 있지만 해도 그럴수록 오히려 이 제품 자체 심장병에 이미 증상이 나타난다며 그리고 결핵병 환자가 심장병을 쉽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산소 부족을 초래하게 되어 있거든요. 폐의 경락이 많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심폐를 유연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폐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게 되어 있으니까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3: 예, 그래. 어제 이 심장병이랑 올해 한 3주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1: 아, 그 폐결핵 환자가 심장병 때문에 입원하셨는데 그러면 이 제품은 길게 견제할 필요가 절대 뭐 두 번 생각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그 치료 방법에 속합니다.
3: 예, 그러면 오늘이 배달 받습니다. 네, 전달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믿어도 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 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환 어제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1: 예.
4: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서 병원에 두 번이나 가서 진료 갔다 오는데 와서 또 며칠 아이들 또 발작해서 또 가서 입원하고 또 발작해서 입원하고 했는데 그게 아이들아 말입니다. 그 청약 쓰고 댄디하고 한 것도 아이들아 말입니다. 그 약에 계속 가슴이 가렁거렁거리고 그저 숨이 막히고 밴드사기 누워 자지만 계속 벌개를 다섯 개를 놓고서 앉아도 자고 어디 때는 막 소도 댕기고 아우 그 정말 가슴 고통 다 겠고 거기다가 더구나 입이 냄새 어찌구리 냄새 쓰니까 남이는 기분 하나 쓴다는데 나는 다섯 여섯 개를 써도 모자랍니다.
1: 심폐열이 심한 증상입니다. 심폐열이 네. 심해 그렇습니다.
4: 그리고 예. 이빨이 아프다 하면 온몸이 다 쩔어들고 하고 눈물은 언제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그러던 게 이거 선생님 관계 듣고 아이 생각이 한각 더 죽기다. 예, 그래 하나 자충 그런 게 우선 먼저 입이 그저 거쳐 하던 게 그게 낫고 이빨이 아프던 게 낫고 그리고 예, 목이 그저 가랑가랑 하던 게 그게 없어지니까 감기 그러고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대해서 그저 간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화에 대해서 예, 밥도 못 먹고 그리고 혈압이 저절로 아이들까나 그냥 그저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밤잠 자지 못한 게 영국 나이 그러니까 그래 이거 어찌겠는가 한 게 글쎄 이거 한 달이 넘으니까 밤이 아우 계절로 잘 오지 않을까 그래 소변도 한두 번 보면 끝이고 아까 얼마졌습니까
1: 그렇죠.
4: 몸이 가까워지고
1: 예.
4: 정신이 나고
1: 예.
4: 그래 새 생명 찾은 거 한 가지 아이고 뭔가
1: 예. 예.
4: 그리고 신여 있는 약 대학 빠이지
1: 신약 대학 빵이니까 예. 예.
4: 저렴한 약이지 아까 얼마졌습니까
1: 그렇죠.
4: 그래 이 약을 아까 배달받아서
1: 예, 뇌성을 따라서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어제 처음 정신만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5: 이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던 게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1: 예.
5: 그리고 예, 더우나 치부나에 이 왼쪽 가슴 뭐 예, 덮지 못한다. 이불 덮으나 옷이 가려야지. 나하고도 죽을 지게 됐습니다.
1: 예, 예.
5: 그래, 지금, 네, 덮어지려고 이렇습니다. 옷이 가려져도.
1: 예. 어떤 분들은 약간 거기에 무슨 이불 같은 게 눌려와도 가슴은 누가 누르는 같은 감이 난다고 심장 콩등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차고적인 감각이 나타나는 거죠. 이불 덮지 않고 뭐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만한 중력에 뭐 심장에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닌데 심장 콩등의 이상을 충분하게 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5: 없습니다. 그래 본 사람 알죠. 용 바쁩니다.
1: 예.
5: 이런 게 지금 이 약손에 갖다 그 증상이 없습니다.
1: 예.
5: 그리고 얘 숨이 차서 또 얘 헐떡헐떡 하는 소리, 그래서 증기를 올릴 때면 증기마다 앉아 쉬고 이랬습니다. 여기에선 단숨이 기부 들어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5: 그래서 밖에 나가 차 소리 나도 놀라고, 저쪽 사람만 소도 놀라고, 저쪽 문소리 나도 놀라든지, 이거 까딱 놀라지 않습니다.
1: 예, 그럼요. 예, 예.
5: 그 밖에서 자꾸 얘 눈이 문을 잡아당기는 것 같아서, 밤에는 얘 문을 몇 번 닫았다 열었다 하면 닫고는 이랬습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쉽게 놀라고 겁을 뭐 더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 공포심이 생기는 게 심장 때문에 그런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니까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5: 이게 그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1: 그럼요.
5: 예, 이자 증상이 진짜 좋습니다.
1: 예.
5: 그리고 잠을 못 자던 게 잠 잘 자지 혈압 높은 게 혈압 증상이 되었습니다.
1: 예.
5: 또 목에 가래 많아서 기침 싹 가던 게 지금 목에 가래도 싹 없어졌고 기침도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5: 이렇게 학과서가 난 같이 쌌는데 한국에서도 두 집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집에서 싸 보내줘서 한 집 아까 싸 보내줘서 오늘 여자 두각 달아봤다고.
1: 그렇게 하셔.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6: 번 정신만이 좀 잡나서.
1: 예.
6: 우리 누나 좀 한 분이 내중 새끼 꾸짐 심장 지방도 쌓이고 중동맥 방파도 한 60% 넘겠단다 지가.
1: 예예.
6: 이 상태에서 지금 번 정신만 써서 문제를 해결하겠니까 내 참내고.
1: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동맥 방파이 60% 막혔다 하니까 그게 이제 저만 더 올라가게 되면. 직접적으로서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데는 보온 제품 이럴 때 아직도 보수료법으로 치료하는 게 방법입니다. 경동맥에다도 주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 70, 80% 이자로 돼야 하는 건데 좋기는 이 보수료법으로서 견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머리 같은 거 MRI 하자 해도 그런 거 주자 같은 거 하게 되면 MRI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보조 제품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를 꼭 하루에 그 규정된 양을 따라서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보온 제품을 견제하면 그 퍼센트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6: 오늘 그냥 아까 배달받아 주자면 오늘부터.
1: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부터 복용함에 있어서 20알레지 25알이라는데 그분은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거 꼭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25알씩 들라세요.
6: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7: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7: 예, 좋은 정신말을 우리 방에 먹고 있는데, 먹고서는 지금, 원래는 이전에

0: 완전히 주제를 두 개 했습니다. 두 개 한 개였지. 그 당시에는 저쪽 1년 전 같은 게 3년 전이니까 부자들이 나겠어. 그냥, 그냥 막 가슴이 쩔어들면 아프고, 뒷가슴이 쩔어들면 아프고, 숨이 차고, 그러더라. 이전에 하기 전 틀어도 아프다는 게 그랬네. 자꾸 다른 약 자꾸 먹더란 말이. 이약, 제약 사먹고, 또 그 수술한데, 그 주사를 한 대 가서 약 가져 먹는데, 아이들은 게, 이, 네, 이, 전통심화를 소개했죠. 전통심화를, 이건 고여증, 어찌시런증이지. 또, 세곽사면서 한강증을 한 40일, 뭐, 이 199원에 한 40일 먹으면 좋지. 세곽, 네곽,
1: 세곽. 세곽이 한강이게 되면 140원 분하게 되었습니다. 199원 끝이 아예 갑니다. 우대정책 가져오니까.
0: 이제, 뭐, 이제 먹은 게, 야, 이제 가수도 그래, 아이, 무슨 다른 약은, 심장이야, 그리 비싼 약을 어떻게 먹는가 하면, 먹던 게, 야, 효과 영도 다르지. 가슴이 그래, 뭐니 이상이 아프고, 저 가슴이 쩔어지면 아프도 그 정도에서 지금 날 좋아졌단다.
1: 기본이죠.
0: 이렇게 하면, 언영사 먹여야 이제 지금 너무 좋으니까네, 또, 심장병이 나왔으니까 지금, 한국도 가겠답니다. 한국 갈 때 가져가겠다. 어느새 저를 열자, 각사.
1: 그러시오. 예. 외국 나가시는 분들이 그럼 많이 갖고 나갑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오.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다 진일보를 또 전개한다면 그 심방, 심실의 판막이 이상이 생기는 경우 이것까지 포함해서 심장병이라 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에 되면 그 심장의 그 판막이 하루에 원래는 그 10만 차 좌우 열렸다 닫겠다 열렸다 닫겠다를 완성하게 되었는데 이 판막이 늘 열려 있거나 늘 닫혀 있거나 비어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 시간이 길게 되면 판막 재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막을 포함해서 심장 근육이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초원 청심환은 안전한 제품 OTC 먹약에 속하는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번에 25알씩 두 번 드시는 차원에서 보조 제품 몇 가지를 함께 드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너무 큰 이상이 생기는 걸 미리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주절하거나 판막 이식 수술은 한 20-30만 거의 30몇만 이렇게 먹는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동맥의 심장 근육 안에 또 주동맥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판막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폐동맥 판막 주동맥 판막 그리고 거기에 심방 심실의 그 판막 이런 것까지 제대로 열렸다 닫겠다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날이게 되면 큰 돈을 쓰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그게 우리 보통 심장병 보수료법 치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런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수료법 가운데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을 이런 분들은 한 번에 25알씩 하루에 두 번 19-30분 좌우에 드시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보조제품 늘 반복적으로 강조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보조제품은 딱 심장병이 중하게 진행돼서 드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기본으로 심장관리에 있어서는 아스피린 장용편에다 Q10에다 위우 같은 거 이거 세 가지를 기본 견지하는 걸 반복적으로 강조해 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3.3.1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 괴를 보도해서는 훈춘 동화라촌, 가난했던 때로부터 번영 예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 2026년 길림철강 과학기술 혁신 협력 추진 활동이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2: 건강 길림 인가 2026년도 좋은 가풍 건강행 가정건강 주제 추진 활동 기증행 연결 전문 행사가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3.3.1국도 훈춘 구간의 중로 변경선에는 한때 현지인들로부터 가난한 아라촌이라고 불리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촌 면모가 일신됐을 뿐만 아니라 려너 양식, 지혜 농업 등 일련의 산업 대상도 잇따라 락착했습니다. 더욱 기꺼운 것은 촌 집체 수입이 3년 전에 34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대폭 늘고 인구도 근 10년 내 처음으로 루입을 실현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가난한 아라촌은 어떻게 행복한 아라촌으로 탈바꿈했을까요? 오늘 3.3.1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 괴를 보도에서는 훈춘 동아라촌 가난했던 대로부터 번영 예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97세대가 살고 있는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은 중로 변경선과 직선거리로 5km 떨어져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모습의 동아라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이 단일하고 시설이 낡아 현지인들로부터 가난한 아라촌이라고 불렸습니다. 양광 기사입니다. 5년 전 동아라촌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질퍽한 흙길과 낡은 창고가 보입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다들 외지로 일하러 떠나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스팔트 도로가 통하고 뒤로는 깨끗한 농가 마당들이 보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이 변경의 작은 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함께 동아라촌에 들어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자는 먼저 동아라촌 촌민 강희로인네 집을 찾았습니다. 깨끗하고 널찍한 마당과 고급스럽게 장식한 주택은 농촌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 촌민 강희입니다. 우리 집은 기본상 아파트와 똑같이 꾸몄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난방도 다 있습니다. 변화는 한 차례 민생질 재고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동아라촌에서는 상급 자금 4,300여만 원을 쟁취해 파손된 도로 근 10km를 보수하고 담장과 울타리 12km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또 11,400m의 오수 도감망을 지하에 매설해 전촌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물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만족 전지 요소를 융합한 특색 담장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을의 기꺼운 변화는 외관뿐만 아니라 촌민들의 고향에 대한 귀속감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희입니다. 저는 70이 넘었고 동아라촌에 온 지도 34년이 됐습니다. 개혁개방 후 동아라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지금은 동아라촌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촌민들의 경제 수입도 많아졌고 여러 방면의 조건도 모두 좋아졌습니다. 산업은 향촌진흥을 떠받드는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총 투자가 5천만 원인 고밀도 순환수 어업 양식 대상이 지금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라촌이 현지 량질수자원에 의탁해 투자 유치한 대상으로 향후 려너 양식 번식 기지로 건설됩니다. 이 밖에 수광지혜 채소 온실에서는 철 아닌 고효를 남새 재배를 하고 관광 견학 기지도 함께 건설하며 훈춘 지역 우세 의탁해 러시아의 남새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의 우수한 생태 환경과 토지, 사료 자원 우세 의탁한 괭목 돼지 사육 기지 등 일련의 대상들도 잇따라 락착돼 재배, 사육, 가공, 관광이 일체화된 다원화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훈춘 흥봉어업유한회사 책임자 왕혜룡입니다. 우리 려너 양식장은 8월에 정식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연간 려너 40만 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고급 어류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주변 촌민들의 취업도 이끌게 됩니다.

0: 올해 5월절에 정식 영업을 시작한 만운별원은 동안아촌 문화관광융합의 새로운 지표입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민족 복식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성급 무형문화재인 만족 전치를 직접 체험하며 정통 사치 신설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학고등전문학교에서는 학교와 지방협력을 통해 유휴민가를 만족 민속정원으로 개조했는데 올해 이미 루계로 연 3천여 명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 촌민 안춘희입니다. 예전에는 길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고 진흙길에 들어서면 밑창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녹화가 잘 조성됐습니다. 우리 로인들도 다양한 활동에 많이 참가합니다. 문구를 치거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지난해 동아라촌의 1인당 연간 소득은 3만 4,600원이었고 촌 집채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주 인구도 100여 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때 적막했던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아라촌에서 행복한 아라촌에 이르기까지 이 변경의 작은 마을은 실천으로 향촌진흥의 관건이 사람에 있고 행동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당위석이 최지학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동아라촌을 기반으로 련어 양식과 남새 온실 재배를 더 발전 장대시키는 토대에서 관련 산업을 전향 7개 촌으로 확대하렵니다. 다른 촌의 산업 대상들도 동아라촌의 성공적인 모델을 따라 더 발전 장대시키렵니다. 오늘날의 동아라촌은 신시대 향촌진흥의 새 로정에서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의 새 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2026년 길림철강 과학기술혁신협력추진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과학기술청, 철강성 과학기술청, 연변주인민정부, 길림성 철강파견간부 중심조, 길림주재 철강성 맞춤형 협력사업조에서 공동 주최했습니다. 길림과 철강의 과학기술관리부문, 대학과 연구소, 과학기술기업, 금융기구 대표 도합 28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길림대학 교장인 장익, 길림성 과학기술청 당조석이며 청장인 리암, 철강성 과학기술청 당조석이며 청장인 동계리, 연변대학 당위석이 정위봉, 부주장 문금철이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리암, 동계리가 각기 길림 철강 두 성의 과학기술청을 대표해 축사를 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2018년 과학기술혁신협력을 시작한 이래 두성은 과학기술혁신을 매개로 광전자정보기술이 디지털 전환에 힘을 실어주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빙설장비산업과학기술혁신발전로정을 함께 모색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협동적으로 배치하는 등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지역 간 협동을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15호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두성은 플랫폼 플러스 대학 플러스 기업 플러스 산업사슬 협력기제를 구축하고 우리성의 광전자정보, 신체화 인공지능, 자동차, 탄소섬유, 길림 브랜드 5대 특색산업에 초점을 맞춰 핵심 공통기술, 전년 선도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공략해 산업 병목 난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철강농림대학 서족약 서족차연구소 부소장이고 철강오양당 약업유한회사 과학기술 부총경리인 서연입니다. 저희는 정밀가공, 제품연구개발, 시장화 분야에 우세가 있습니다. 이런 협력을 통해 쌍방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싶습니다. 즉 길림의 자원 우세와 철강의 기술, 자금 우세를 결합해 최종 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활동기간 신체화 인공지능, 생물의약, 고급 장비 제조, 신에너지 분야 4조의 다지역 파트너가 정식 가동되고 8개 중점 협력 대상이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길림철강 공유 과학기술 성과 기술 수요가 발표됐으며 6개 전용 혁신 응용 전경 8건의 최신 성과가 현장에서 소개됐습니다. 활동에서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길림대학 교장인 장희가 혁신 연결에 관한 약간의 사고를 제목으로 취지 보고를 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또 길림 철강 과학기술 성과 응용 전경 사례 전시구 연변대학 과학기술 성과 전시가 마련됐는데 신에너지, 신소재, 인공지능, 생물의

0: 약, 광전자 정보 등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총 200건의 혁신 성과를 모집 발표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했습니다. 연변대학 부교장 주위홍입니다. 저희는 이번 회의를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 회의에서 마련한 기회를 실속있는 협력 프로젝트로 전환시키고 싶습니다. 길림 절강 협동 기재를 잘 활용하고 우수의 보안을 견지해 동구의 혁신 자원을 들여오는 동시에 우리 변강 지역의 특색과 과학 연구 우세도 내보내 길림 전면진흥에 연변대학의 힘을 보태렵니다.
1: 건강 길림 인가 2026년도 좋은 가풍 건강행, 가정 건강 주제 추진 활동 기증행 연길 전문 행사가 20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중국 계획 생육협회 당조석이며 상무 부회장인 우학군, 길림성 위생건강위원회 당조성원이고 부수임이며 성 질병예방통제국 국장인 장염, 부소장 정권이 행사에 출석해 촉사를 했습니다. 중국 계획생육협회 당조성원이며 비서장인 범효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감측 및 가정발전사 부사장 서홍군, 중국계획생육협회 가정봉사부 부장 왕려연, 길림성 계획생육협회 전임부회장 당계동 등 지도일꾼들이 행사에 출석했습니다. 우학군은 촉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가풍 건강행은 이미 전국 인구와 건강 분야의 브랜드 활동으로 자리잡았고, 가정건강주제추진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 바 가정건강촉진행동은 국민건강 15호 전망계획에 편입돼 건강중국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됐습니다. 그늘의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깊은 중시와 길림성 위생건강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길림성 계획생육협회에서는 길인길사, 길건청춘 등 일련의 행동 브랜드를 알신비로 구축해 길림특색이 뚜렷한 가정건강사업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연변주와 연결시에서는 변강 민족지역 실지에 입각해 민속문화를 가풍건설과 건강전파에 융합시키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기층봉사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장염은 족사에서 광범한 가정들이 자각적으로 건강한 생활방식을 실천하고 사회 각계가 힘을 합쳐 가정건강봉사 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각 부문이 협동 연동을 심화해 모두가 참여하고 모든 가정이 행동하며 공동건설 공동향유하는 가정건강관리 새로운 구도를 구축해 건강길림 건설과 인구 고품질 발전에 견실한 동력을 주입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권은 촉사에서 연변주와 연결시에서는 이번 활동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다섯 개 개를 행동 중점 임무 이행을 1층 심화하고 높은 표준으로 기층 봉사 진지를 건설하며 가정건강 촉진 행동이 실속 있게 추진되게 함으로써 건강길림인가 리념이 변강 기층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제1회 건강 길림 인가 풍채 전시 명단을 발표하고 세대 전승, 출산 지지, 건강 관리 등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인 96가구 우수 건강 가정 전형을 전시했습니다. 또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대표를 초청해 가정 이야기를 공유하고 건강 길림 인가 가정 건강 촉진 행동 심화에 관한 제의서를 발표해 전 사회적으로 가정 건강에 관심을 돌리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연계시 공원가도 원미사회구역 가정 건강 봉사 중심의 분회장을 설치하고 우생 우육 정책 선전, 만성병 건강지도, 무료 진찰 상담 등 편민 봉사를 했으며 친자 소통, 과학 식생활 지도, 민속 문화 공연 등 특색 활동도 조직했습니다.
0: 주당위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육성 실천 사업 요구를 실시하고서 주당위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기획한 프로 평범한 일상의 따뜻한 이야기가 네티즌과 대면했습니다. 이 프로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선행에 초점을 맞춰 진실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의 선을 지향하는 문명 새 기풍을 기록합니다. 이 프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육성 실천을 핵심으로 문명, 화목, 우호의 시대 주제에 따라 방대한 소술 방식을 버리고 대중생활에 밀착해 우리 주 거리 골목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 따뜻한 장면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힘씁니다. 프로는 진실한 기록으로 평범한 선의가 전파 무대를 갖도록 하고 작은 선행이 도시 문명을 밝힐 수 있게 합니다. 이 프로는 이미 5개의 짧은 영상 작품을 내놓았으며 인터넷 룩의 조회수가 1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프로는

은길의 중학생들이 합심해 차를 세워주는 모습, 저문이 길을 잃은 노인을 돕는 모습, 주민이 로면에 깨진 유리를 치우는 모습 등 일련의 따뜻한 선행을 진실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선행은 바로 일

0: 감동에 더 집중하고 진실하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단결 분진과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사회 공감대를 응집해 우리조 정신문명 건설에 따뜻하고 지속적인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평범한 일상의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조 거품질 발전을 밝히는 찬란한 별무리가 되도록 하렵니다. 현재 이 프로는 이미 전 사회를 대상으로 소재 모집 경로를 개방해 대중 주변의 선행 사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조 관광객 유동이 지속적으로 늘고 음식 소비가 성수기에 들어섰습니다. 명절 기간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량환 시장 경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주 시장 감독관리국에서는 전주적으로 두 명절 식품 안전 전문 검사를 포치 전개하면서 광범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음식 안전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검사는 음식업 밀집구역, 인터넷 인기음식점, 명절식품 생산 판매업체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법률꾼들은 근일 두 곳의 재과점을 찾아 매장 자체 제작 월병 등 식품의 생산 가공 환경, 원료 입고 검사, 식자재 보관 조건 등을 중점 검사했습니다. 집법률꾼들은 원료 구매 보관, 가공 조작, 식기 소독, 식품 견본 보관 등 관건 고리를 일일이 검사해 충분히 익지 않은 식품 또는 생것과 익힌 음식 사이의 교차 오염 등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지도 의견을 제기함과 물러 음식 경영업체에서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관련 사업 요구를 적극 실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 연동분국 집법률꾼 행신우입니다. 월병이나 떡을 비롯한 식품 질 안전에 초점을 맞춰 식품 생산 자격, 식품 유통 추적 제도, 가격 사기, 과대 포장 등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하고 식품 첨가제 불법 첨가, 유통기한 초과, 식품 포장 파손 등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엄격히 막아 명절 소비 안전 방어선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시장감독관리국 음식봉사감독관리처처장 사홍발입니다. 검사와 동시에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감독검사 강도를 높이고 플랫폼에서 입점 업체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잘 실시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더 높은 표준과 엄격한 요구로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해 두 명절 기간 식품 안전을 전력 보장하렵니다.
2: 全力保障双节食品安全.
0: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 기상대에 따르면 추석 기간인 9월 25일부터 27일 사이 우리조 평균 기온은 섭씨 14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10mm 내지 20mm로 25일 낮부터 26일 낮 사이에 적은 비가 내리고 27일 낮부터 밤 사이에 적은 비 내지 중등 정도의 비가 내리겠으며 바람은 세지 않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민혜였습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5: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0: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6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강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쉼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고 장약 쉼내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쉼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전례 없던 특별 우대 활동합니다. 예, 장약 쉼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쉼내방 본약 한 과를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10일 좌우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남이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용이 독특하지요. 예. 살균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은 수면질량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17곽을 이번에 싸신다 할 때 7개월하고도 20일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리죠.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하고도 5일을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6곽 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을 저희가 지금 소개해 드리면서 이 한곽이 백알씨 포장되어 온 후로 한 번도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제일 많이 드리죠. 예. 36곽을 이번 우대 활동에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10일 좌우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입니다. 예. 그리고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해서의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인 개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이젓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이 다 400g짜리였죠. 예, 900g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큽니다. 예, 국경절 이 추석 명절 이 두 개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특별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특별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을 오랫동안 지금 강의해 드리고 있으면서 경동맥의 방 팔이 있어가지고 군심하던 분들 지금 이 장약 심리방을 어떤 분들은 넉 달 반 어떤 분들은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이렇게 쓴 후에

0: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어떤 분은 왼쪽 경동맥이 방块이 좀 큰 게 있던 게 없어졌고 어떤 분은 오른쪽 왼쪽 경동맥이 작고 큰 게 몇 개 있었는데 방块이 여러 개 없어진 분들도 있고 경동맥 방块 때문에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신세 같아서 근심 속에서 살았다던 분들도 이 장약을 쓰면서 경동맥 방块이 없어진 걸 직접 심부 거부할 수 있게 보고단을 보고서 확실히 효과나는 일학이라고 이게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전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네, 이 시간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고 내 아픈 겁니까? 같은 것 같아서 코에서 소리 나지 코를 행하지 길을 등등 가슴에 뛴다 말입니다. 길을 자결신경통에도
0: 이 신경성으로 우리 객가나 그렇게 내리 줄이 뻗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에도 예, 거기에도 효과 좋을 수 있습니다. 한참 쓰느라면 이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그 이 신경 치료를 해주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좌골 신경통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2: 네, 귀를 바로 자지도 못하지가 거를 더 심하다 말이다. 근데 그는 내 병가 합당한 것 때문에 왜 배달 받을 까 낸다.
0: 예, 이게 자지 못하는 것도 하나는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해서 자지 네.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대뇌에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이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이게 그 이 많이 있겠거나 저해를 받게 되면은 이게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를 잘 수복해줘야 되죠. 예. 잠을 잘 잘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 뇌 신경세포를 예. 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면에서 이 또 장약 심리방만한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예.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전화 내 그런 호마 들었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예.
2: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약 심리방을 뭐노 한답니다. 예. 이 약을 먹기 전에 저는 신경계에서 신자를 받고 또 내경에서 또 두 번 나왔어요.
0: 예.
3: 이 장약을 먹기 전에는 예, 1년에 몇 번씩 해서 예, 요한령에 실렸어요. 1년에 몇 번씩 입원을 하고요. 이 병이 심해질 때는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0: 예.
3: 그리고 심장이 통찰하고 짠증이 아파나고 숨이 차면서요. 땀은 얼마나 흘리지 말고 빨빨 얼마나 흘리지 말고 그래서 이럴 때마다 병원이 입원해야 막 과를 놓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장약 심리방을 선택해서 먹는다면 이 약을 먹는다면 병원을 모르고 병원을 입원해야 한다 지금.
0: 예.
3: 그래놓고 돈도 많이 썰렸겠지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
0: 그렇죠. 예.
3: 그리고 예. 그리고 난 또 고혈압 환자잖아요. 고혈압약을 30년간 서약이란 말이에요. 30년간 먹으니까 나 위도 작아가지 썰어 작아가지 서약을 먹으니까 나 그렇단 말이야. 아이 먹으면 아이 되지 뭐. 그래서 장약 심리방을 먹은다면 선생님이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좋아하지도 하였어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 이렇게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예. 먹고 또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리설료법
0: 생료법을
3: 알려주더란 말입니다.
0: 예.
3: 그래 그 방법으로서 사용했는데 혈압 조절이 그래서 잘 되니까
0: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3: 예, 그 정말 신기합니다. 그 아홉 달 만에는 정말 예, 이 장약 신뢰방 먹는 게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됩니다. 예, 우리 둘은 좀 우리 회장들은 좀 이 약을 먹고서 정말 여러 번의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우리 아바이드 점점 연세 들면서 진노생활병도 있고 심장이 아예 좋습니다. 거기다 또 전열선도 있고 관절도 있고 아픈 그런 게 이 약을 먹고 지금 좋아져서 지금부터 이전에 아픈 사람 그 짝에 그리 지금 정신 나타나 댕깁니다 지금.
0: 예.
3: 이 약을 쓰면서 그렇게 좋으니까 어딨네 계속 이 약만 먹으면서 건강해졌길래 이번 활동이 얼마나 좋았을까
0: 맞습니다. 예.
3: 많이 활동을 참고해서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3: 그런데 우리 친구 한 분이 있는데 친구는 심장이 나빠서 주자를 세 개나 했답니다.
0: 예.
3: 그리고 그 남편도 혈압 조절도 안 되고 심장도 나쁘고

0: 관심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심해서 영 힘들게 살길래 내가 소개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 게 그 둘 다 그런데 아 효과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 거 우리는 몰랐다면서 효과 그래서 답니다.
1: 효과 꼭 나옵니다. 이 약은 이 누구를 소개를 해줘도 욕 안 먹는 약입니다.
0: 그리고 두 분이 진짜 대단합니다.
1: 예.
0: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이 어떻다고 소리 국경들 활동 국경 취소 활동 경조하다고 소리 요즘 며칠 안 남았다가 아 그러면 우리 계속 먹겠다 하면서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가달 받겠단다.
1: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참가하시려면 오후에도 배달되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결국 주석이 예. 연후 내일부터 시작해서 사흘 동안 쉬는데 그때도 예, 수요되는 분들은 전화하셔도 됩니다.
0: 예.
1: 예, 예 우리 배달을 합니다, 다, 예?
0: 예.
1: 예,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예,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간 고혈압약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예, 간도 상하고, 콩팥도 상하고, 위도 많이 손상받았습니다.
1: 예. 예.
3: 마침 선생님이 장야 심해방 강의를 두고 이 약을 예, 7-5달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 닷새, 일주일, 이게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데로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록세 비법을 같이 썼는데, 야, 8달 만에도 이 심예방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지금. 예.
3: 예. 예. 그리고 나는 뇌경색이 두 번 나오면서, 예, 머리에서도 소리나고, 귀에서도 소리나고, 눈도 무거워서, 예, 뜨기 바빴는데, 이 약 먹으면서 눈이 번쩍 띄고, 예, 정신이 바짝 나옵니다, 지금.
1: 예.
3: 예, 그 관절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이 약 먹는다면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예, 지금 어떤 아무리 먼 거리도 걸어도 다리 아픈 줄 모르고 걸어댕깁니다.
1: 좋죠, 예. 예. 그 관절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약은 예, 이게 콩팥이 허증도 치료해주지, 풍한 습도 빼주지, 그 다음에 근육, 심줄,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 이 간을 예, 다스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집니다. 관절이.
3: 예, 맞습니다.
1: 예.
3: 저도 며칠금이 있어서 예, 밖에 나가면 예, 화장실부터 찾았는데 지금 며칠금이 해결돼 예, 시름 넣고 외출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좋죠. 예.
3: 예. 그래 우리 남편은 당뇨 합병 등을 해서 예, 사지가 저리고 소변도 작고 어지름이 작고 나는데 이 약 먹으면서 이면서 효과를 잘 봐서 야 지내서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1: 간염병 합병증에도 그렇게 좋습니다, 원래.
3: 예. 여러 번을 효과 봐서, 예. 이번 우드 활동을 쏠 때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배달 받아갔습니다, 예.
3: 예. 그래, 내 소개를 지금, 예. 우리 그런 노래교실에 우리 친구도 이 약 지금 쓰고 있는데, 예.
1: 예.
3: 예. 그분은 목이 응, 쌕쌕하면 말을 바로 못합니다,
1: 지금. 아.
3: 그래, 예. 이번에 유기농, 이번에 배달 받겠는데 유기농 담배분 하나 가지겠다면 내가 말을 해달라.
1: 아, 예. 예.
3: 예. 뇌경색이 두 번 오고 심장이 발을 찍어 놓은 것은 통신하고 어떨 때는 발을 발 떠는 것도 뒷눈을 놓는 것 같답니다.
1: 아.
3: 예. 결국 예. 뒷장들이 자꾸 통신한답니다.
1: 그게 다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쏙쏙 찔거버리고 결국 발 떨로 지들고 놓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뒷장들이 통신하고 이게 그 다 이게 심장병이 있는 분들 관심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
3: 예. 예. 그래 그렇게 고생하다 그래서 내 소개를 이 약 먹고 있는 게 야 이면서 진짜 효과 좋다면 정말 이런 약 자기 이렇게 효과 빠져서 처음 먹는 다음에 이번 활동이 좋을 때 오늘 지금 36가지 당장 배달 받았어요.
1: 예. 이 뇌경색이 또 두 번이 왔으니까 나 꼭 써야 됩니다. 이분은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그리고
3: 네,
1: 내일 모레 글피 사흘 그 추석 연휴에도 예, 예, 전화만 하면은 우리 배달을 해드립니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의 심리방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어제는 우리 남편도 이게 중풍 세게 맞아서 이 약 쓴 지 어제는 이제 한 얼마 한 보름 쓰면서 5년 동안 쓴다 선생님.
1: 아 예.
4: 약은 어쨌든 써 보니까 예 정말 야 약은 정말 진짜 좋은 약이 옳습니다.
1: 이 약은 어제는 저희가 5년 6개월을 어제 넘었습니다. 지금이 어선 7개월을 들어서고 있는데 5년 7개월 거의 강의 드리면서 정말 어제는 실천이

0: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장병 치료, 그 다음에 그, 이 중풍에 온 분들, 특별히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 예, 그렇습니다.
1: 혈압도 높지, 심장이 그것도 예, 자기로서 예, 심리를 많이 떼서, 정말 부모 맞은 데다가 이야기 하면 정말 제프이 온다, 무조건 온다. 그래, 이야기 딱 나섰기 때문에 제프이도 오지 않았고, 얼마나 좋은 본인이 즐거워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부모실한다는 게 약하게 딱 써있는 것이니까, 효과 확실히 있을 때다.
0: 원래, 그래서 거기 기본이, 기본이가 거기 씌어있는 거, 그거 골랐어야 됩니다. 네. 네. 중풍이 왔으면 중풍이 왔다. 이런 게 있어야 써있어. 그런 거 보고 써야 됩니다.
1: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장약은 또 이렇게 천연약 제재, 그러면 고산지구 약 재고, 면 한금으로 된 약재 네 가지가 들어왔으니까네. 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약이에요. 좋은 병을, 이게 어쩌면 이.
0: 좋은 치료 효과를 내는 법이지 않습니까?
1: 예. 예. 그러니까 약재가 그렇게 좋을까나, 다 고가 약재제 구멍이니까.
0: 예. 그렇죠. 예.
1: 5,400원대 이상. 그러니까 이런 약을 쓰니까나, 예, 확실하게 효과 받는지, 또, 그, 또, 실천이 증명하다 싶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약을 쓰고서, 예, 다 효과 보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약을, 심혈관 질병이 아직은, 크게 없어도 중풍이 오기 전에 혈압이 높았다 내렸다는 이런 분들이 중풍 완전한 큰 중풍 오기 전에 써서 이야기해.
0: 얼마 이거는 예, 그 치료의 차원에서 써도 되지만은 그 보건의 차원에서도 써도 다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약 양량을 조금 감량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피부도 또 예, 용서하시고 그다음에 맥이 난다 한다 말입니다. 이분이 지금.
0: 예, 예, 그 단기 안에 있는 이게 펠리포놀 이 그 성분이라는 게 이게 해소수성청 막아준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 좋습니다. 또 원래.
1: 예, 약은 어쨌든 예, 정말 심리관 질병에서는 정말 예, 약이 어쨌든 이게 면역성이 면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면에서도 쓰는 사람이 많겠구만.
0: 많습니다. 어서는 오랫동안 강의드리길래.
1: 예. 깨끗머리 서류 숙가서 와서 그 청정기 어쨌고.
0: 공기청정기 그게 용 좋습니다. 미세먼지 것이 다 그 빨아들인다 말입니다. 그게.
1: 예,
0: 그렇습니다.
1: 공기에 정말 잔소리 누워 있는 것도 공기 그릇이
0: 예, 그렇습니다.
1: 영 많이 나와가지고 예, 코 앞이 하고 눈이 말라도 입술이 말라든 게 그게 없어졌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코이라면 간질간질거리던 사람들도 그거 캔 후로부터는 코이 간질간질거리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집안에 게도 예, 초초 냄새 다 없애고 예, 영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호박이 영 좋다만
0: 이번에 그거 주는 게 얼마 좋습니까?
1: 예, 영 좋습니다. 게 우리 자춘 오빠도 한 번 이게
2: 네, 끊겼는데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압 조절인데 30년 서약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아, 그러다 선생님 잔약 신유방 강의를 듣고 잔약 신유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치료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수 딸만 흉내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3: 예, 예. 그리고도 나는 예, 병원 가 검사하니까 경동맥 오른쪽 방파리 있다는 진단 받았습니다.
0: 예.
3: 야, 그래 놓으니 항상 예, 근심스럽고 몸에 시한폭탄 타고 산 것 같이 이게 언제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했는데 아이 넉다밥 먹고 검사하니 빵화리에게 싹 사라졌을 때다.
0: 예, 사라진다.
3: 예, 그래 놓으니까 사람이 큰 근심도 정말 기분이 영수고 영상쾌합니다.
0: 예.
3: 그리고도 나는 심장 안 좋아. 특히 좁은공간 들어가면 숨이 탁탁 막히고 앞뒤까지 내 속속 뒤로 바위돌 찌르다 이렇게 하면서인데, 이야, 뭐, 후부터 예. 아, 이 증상 아주 하나하나 사라지고 예. 영주고 몸이 숨 차다나 이런 점수 없습니다.
0: 예.
3: 아, 그리고도 전에 뭔가 전리세블 밤소변 잡고 한 번 소변에 조금씩 넣어가다가 여러 번도 나는 자지 못하니까 사람이 항상 어둠증 나오게 되는데 이야 뭐 후부터 한 번 소변에 말해지면서 소변 자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3: 혹시나 한 번 어떨 때는 통잠 잤다 있습니다.
0: 예. 그렇죠.
3: 예, 이 약이 효과 좋으니까, 우리 부분에, 이거, 저는 건강 챙겨, 이 약, 그래서 이번 호텔도 참고해, 또, 다달 받아왔습니다.
0: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면은 거기 경제상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활동 제일 좋지 않까이 때까지 하던 우리 활동 중에서.
3: 예. 예. 아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들 당뇨병 합병증으로 예. 항상 어지럽지 나고 혈압도 엄청나도 했는데 이 약 먹으면서 혈압이 엄청나도 어지럽지 않을까에 야 오늘 확도한테 영통합니다 지금.
0: 예.
3: 예. 그리고 우리 처제도 약을 쓰고 있는데 처제는 떨개병 있고 혈압이 약고에
0: 예.
3: 거기다 또 위하수에서 항상 식구물이 오르고 털임 끌끌함이랬는데 이 약의 목 후부터 하나하나씩 좋아지니까 야 이 약이 신기하다면서 또 특히 이번에 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0: 맞습니다. 이 약은 이 잡수면 거기서 이 한 가지 두 가지 거기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알린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약은 예.
3: 그래서 이번 활동 참고해서 당장 배달을 받겠답니다.
0: 예. 예. 배달을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3: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도 이 약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4: 당뇨하고, 예. 우리 아빠의 중풍이 걸려가지고서, 예, 검사 못했습니다. 바깥 출입을 못하고, 일상생활에 다시 가지 못했습니다. 예, 길에는.
0: 예.
4: 많이 부추가 하고서 일하고 다니겠습니다. 특히 혈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서, 예, 중풍이 걸렸는데,
0: 예.
4: 다시 못 써가지고, 일하고, 밤잠 못 자고, 밥만 먹고, 소매는 살아가지고서, 이거 저, 들랑날랑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병기 이해라고 일하고 살아왔댔습니다.
0: 예.
4: 본인도 말할 때 없이 다녔고, 치료하겠다고 사실 동서남북 다 돌아다녔습니다.
0: 아, 예.
4: 잘 알겠습니다. 예.
0: 예.
4: 아들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어찌겠는가 하고 이래서.
0: 하하하, 그렇죠. 예.
4: 그래도 사연을 때, 정인아 선생님이 방송 광고 듣고서, 예, 이 상약 선전하는 거 듣고서, 예, 저만 눈이 뛰어가서 이 약 쓰기 시작했는데, 저만 이 선생님과 똑같고, 방송 광고와 똑같이, 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예, 약달 조금 앞, 달 전에까지, 이, 저기나 이 약 쓴 게, 예, 혈압 멀리 하고서, 혈압이 조절 잘 되니까 혈압약 멀리 하고 혈압 안 먹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 가르치는 방법을 쓰고, 한라, 사흘, 낫세, 일주일,
0: 예.
4: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같이 쓰니까, 나 뭐, 어디 갔다 할 데 없이 이렇게 조절이 잘 됐죠.
0: 아, 그렇죠.
4: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리고 나도 또 지금은 우리 아버님 바깥에 이제 그만 들어왔습니다. 그런 자꾸 친구 본다고 바깥에 갔다가 오전 오후 다닙니다.
0: 예.
4: 다닙니다.
0: 예. 회복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4: 예, 세 사람으로 저기나 변했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4: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이요. 아우, 저, 나 먹으면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맥이었고,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어질어질하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이래 됐습니다. 얼굴이 그래서 검은 게 깨져서 가득 나와가지고, 신진대에서 아이 돼가지고, 소리.
0: 하하하하.
4: 완전 벗어가지고, 예, 이래 됐습니다. 이 약을 같이 썼는데, 지금 똘똘해지고, 제일 이뻐졌답니다. 우리 데서.
0: 아유, 좋은 일이죠. 예.
4: 좋게만 하겠습니까? 마음이 영 뿌듯합니다.
0: 예. 예.
4: 선생님이, 선생님, 이거 이런 거 광고를 해서 우리 이 약 먹었길래.
0: 선택을 잘 하신 거죠. 아무리 광고 걸 해도 쌓아서 아이 잡으면 그런 효과를 못 보지 않습니까?
4: 약 먹어야 얘 좋게 변하죠. 오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래죠.
0: 그렇죠. 예.
4: 예. 예, 그래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쌉니다. 그런데 이번 활동이 더 좋습니다. 예.
0: 이번 우리 활동이 제일 큰 우리 활동입니다. 이때까지 하던 중에서.
4: 예, 우리는 이 약에 죽을 때까지 먹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약에 대한 감탄하고 찬성이 예,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서 그냥 이 약은 많이 선전합니다. 예.
0: 어, 예.
4: 얼마 안에 있는데, 예. 저 얼마 안에 가족소리, 이게 70이 조금 넘었을까, 중대, 70대 중반에 그 얼마 안에 가족소리, 어리버리 해가족소리, 이거서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병원에 가라, 가라, 사람들이 그래 병원에 간 게, 예. 혈관이 많이 맥혔단다, 뭐.
0: 혈관이고,
4: 덕정맥이 이랬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병이 예, 좀 많이, 예, 좀 중하답니다. 그러면서 이
0: 혈관이 많이 막혔으면은, 예, 그게, 다 그게 뇌중풍입니다.
4: 예, 그래서, 예. 어, 그럼 빨리 이 약 먹으라고, 우리 처럼 이라고, 이 약 먹으라. 그러니, 그러니 하고 이래서 오늘이 쓰겠답니다. 오늘이 선연수가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241-7979번입니다. 예.
4: 예, 이사일 지금 예, 예, 예. 돈 활동이니까 나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일반적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석회화가 많은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질핵이 크고 표면이 불규칙적인 빵块이 있습니다. 예. 이런 잉빵块이 단단한 빵块도 좋고 란빵块 이 부드러운 빵块을 말하는데 예, 이런 빵块이 있죠. 예. 근데 예, 이런 그 잉빵块도 좋고 란빵块도 좋고 우리 동맥안의 잡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큰 위험을 갖다 주죠. 예. 예, 경동맥 빵块이라는 것은 뭐

0: 이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량이 80% 이상이 경동맥을 경과하죠. 이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습니다. 이렇게 노폐물들이 혈액 속에 가라앉는다면은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높아가지고 빵块이 생기죠. 그러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노궁수의 부주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하품이 자주 납니다. 이런 빵块을 제거하지 않으면 뇌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도 쉽게 올 수 있고 신경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동맥 빵块이 두께가 2mm를 초과한다면 혈액이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대뇌의 허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뇌경색이랑 심부전이랑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꼭 빵块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치료해야지요.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먼저 바핵용지효소라고 이게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이런 바핵용지효소를 가지고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방법으로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해결해 준다. 그리고 경동맥 빵块이 있는 분들한테 먼저 혈액 중의 혈질을 낮춰줘서 또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빵块이 생겨 안 나죠. 그리고 또 부드러운 빵块, 이 부드러운 빵块도 생기는 것을 장약심리방은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속이 저밀도 지단백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지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간층으로 침투시켜주기 때문에 란 빵块도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효 성분인 바핵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

푸르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식탁도 풍요로워지는 계절이죠. 가을은 예로부터 수확의 계절로 불리웁니다. 논에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과수원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가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은 식재료가 풍성한 계절에 우리 몸도 제대로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수확의 계절, 제철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가을철 우리 몸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 그리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예 생활 방송, 교통 문예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 정보왕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와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 정보왕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때론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4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1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철 음식이 몸에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을에는요, 가을 제철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을에는 왜 제철 음식이 좋을까요? 자, 아래 먼저 그 리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에는 다양한 식재료가 영양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소확됩니다. 햇살을 충분히 받고 자란 곡식과 과일, 채소는 그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맛도 매우 좋습니다. 네, 중의학에 따르면 가을은 폐를 다스리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네, 건조한 가을 날씨는 호흡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폐를 보호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 제철 식품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합니다. 특히 가을에는요, 체온 유지와 면역력 강화가 중요한데 제철 식품들은 이러한 기능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현대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식재료를 구할 수 있게 됐지만 제철 식품은 그 맛과 향, 질감이 가장 뛰어납니다. 인공적인 재배보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란 이 식재료는 더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특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가 많아서 이들을 적절히 섭취하면 환절기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가을에는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여러가지 제철식품이 아주 풍성합니다. 어떤 식품들이 있으며 그런 식품들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가지입니다. 가지는 가을 제철 채소 중 하나입니다. 네, 가지에는요, 안토시안이라는 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이 노화 방지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어서 고구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는 가을 대표 식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며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구마는 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온 유지에도 좋습니다. 네,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당도가 올라가고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찌꺼기나 삶아 먹어도 좋고 이 고구마를 넣은 죽이나 수프를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이 고구마는 이 당분이 높기에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박도 가을 대표 식품입니다. 호박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며 칼륨과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특히 호박의 노란색은 베타카로틴의 색상으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표고버섯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가을의 맛과 향이 가장 좋은 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며 비타민 D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의 함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표고버섯은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좋고요. 구워서 간식으로 먹어도 훌륭합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과가 되겠는데요. 모과는 가을 대표 과일입니다. 모과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자, 가을철은 특정 음식끼리 조합하면 영양소 흡수률이 높고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 건강을 위한 음식 조합은 아래와 같겠는데요. 자, 먼저 호박과 버섯을 함께 요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고구마의 비타민C와 우유의 단백질 그리고 칼슘이 조화를 이루어 영양 균형이 더욱 좋아집니다. 고구마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과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사과의 식이섬유도 호두의 불포화 지방선이 함께 작용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자, 호두는 오메가3 지방선이 풍부해서 사과와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과 대추를 함께 차로 마시면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추의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어 면역력 강화와 피부 회복에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철에 피해야 하는 음식도 있다고 합니다. 가을철에는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 음료, 아이스크림, 생채소 등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은 건조한 계절이므로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체내 열이 과도해져 피부 건조나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도한 당분 섭취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을에는 과일이 풍성해지면서 당분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특히 추천하는 간단한 건강 음식 레시피도 있다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철에 특히 추천하는 간단한 건강 음식 레시피가 있다고 합니다. 자, 호박 생강 죽입니다. 이 따뜻한 성질의 호박과 생강이 조화를 이루어 면역력 강화와 소화 촉진에 좋습니다. 호박을 잘 썰어서 생강과 함께 물에 넣고 끓이다가 이 불린 쌀을 넣고 푹 끓여 주십시오. 소금이나 꿀로 간을 맞추면 완성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추 생강차입니다. 면역력 강화와 피부 회복에 좋습니다. 대추를 깨끗이 씻어 물에 불린 후 생강과 함께 물에 넣고 끓입니다. 꿀이나 설탕으로 단맛을 내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가을철 우리 몸에 좋은 제철 음식과 영양소, 그리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맛있는 음식과 함께 우리들의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에

이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위에서 영길씨 현대병원을 환자분들이 그토록 관심하고 또 끊임없이 찾아가는다 가는가 하는 데는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고치기 어려운 인암병이나 난치병에 있어서 그 확실하게 그 치료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던 분들, 예, 지금 영길씨 현대병원에 치료받고 회복된 분들이 많고 많습니다. 예, 왜서 지금까지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가? 예, 예, 또 큰 도시 큰 병원을 찾아도 잘 낫지 않는 이유. 예, 이거는 일반적인, 예, 그 이야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 이런 치료 방법으로서 어디 가나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은 큰 희망을 품고 먼 곳을 찾아다녀도 실제 어려운 병들을 해결한 분들이, 예, 별로 없습니다. 영길씨 현대병원은 왜 치료하는가? 예. 예, 현대병원에서는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 부강주사료법하고 그리고 또 면역각성료법, 예, 이런 치료 방법으로서, 예, 잘 낫지 않는, 예, 퇴행성 질환, 연세가 들면서 많이 발생하는, 예, 이런 퇴행성 질환, 예, 그 가운데는 골관절병, 예, 무릎관절염도, 경추요추병, 대퇴골 무혈괴사, 그리고 또 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지금 심장질환, 예, 지금 심장질환 환자들이 많고 많습니다. 이런 분들 늘 협심증, 심근 경색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예, 언제, 예, 이게 심근 경색으로 쓰러지겠는가 하는, 예,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영길씨 현대병원의 치료 방법은, 예,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예,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예, 예, 아무리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 관리를 해도 잘 낫지 않고 심지어는 수면제 달고 지내는 분들, 예, 예, 이런 완고성 실면이라든지 또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현대병원을 찾으면 지금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치료 방법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서 치료해 드립니다. 그리고 면역성 과민성 질환, 예, 여기에 특히 홍반낭창 경피병이라든지, 예, 간조종합증, 쇼그렌증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리고 비근염이라든지 류풍수 관절염, 아주

0: 않지만 별 완전히 낫게 하는 방법이 없고 정상만 공제하는 방법으로 다스려줍니다. 그리고 과민성 질환으로 뭐 약물 과민을 하는 분들도 또는 음식에 과민하는 분들 또 이미 과민성 천식으로 오래 고생하는 분들 또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피부에 여러 가지 완고성 질환 소보짐도 좋고 그리고 백반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이게 일단 걸리기만 하면 진짜로 잘 낫지 않는 오염병입니다. 그러나 연길시 현대병원에가 치료하면 확실히 낫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분들이 오래 고생하지 말고 또 격소치료에 의존하지 말고 265-2120에 연락하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또 여기에 신염 가운데 만성신염 점점 진행이 돼서 요독증이 왔거나 또는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분들 밤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낮에도 물론이지만 밤에 소변이 너무 잦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이런 분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네,
2: 우리 형님과의 비염 돼서 그 현대병원에 가 지금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지금.
0: 예.
2: 그 다음번에 가겠는데 추석에 며칠 쉬는가 지금 자문해 봅니다.
0: 예, 다 가뜩이 사흘 쉽니다. 25, 26, 27, 예.
2: 예, 28일날 예약해 가다 오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1: 네, 네 안내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저 무릎 태양 관절염에 가지고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두 번 치료 받았습니다.
0: 네, 두 번.
3: 예, 두 번 치료에 지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거 받기 전에도 이게 성축대암 올라가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가기.
0: 예.
3: 예. 그리고 조금 나가 뭐 활동 운동도 제대로 못 원래 아침에 조금 나가 걷고 이랬는데 걷어도 조금만 걸어도 예, 무릎이 통쇄나서 예, 걷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0: 예.
3: 오갑니다. 내가 이게 어느 한 10년이 됩니다. 이게.
0: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그냥 예, 참고 견디고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점점 더 중해집니다.
3: 예. 예. 이때는 그래, 저도 두문두문 아프거나 더 안 하게 그래도 지나왔는데 후에 보니까 어느 날 먹었네. 예. 안 되겠습니다. 완전히 그래도 조금만 나가 걷다가 돌아오면 전화기 한 통신나 가지 못합니다.
0: 예. 연골이 점점 더 다스렸기 때문에, 예.
3: 예, 그래서 치료를 가서 지금 두 번 받았는데 예, 영 효과 좋습니다. 지금은 예, 아침에 한 번 나가 활동합니다. 기간에.
0: 예.
3: 예, 청춘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예,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아픈데 통세 나는 거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더 나는 건.
0: 예.
3: 예, 기본 두 번인데 예, 기본 그래도 다 낫다 싶어요. 그래도 사실 저는 세 번까지 어떤 사람은 세 번은 완전히 다 나았다고 보셨겠다. 예.
0: 일반적으로 한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3: 네, 그리고 세 번까지 해서 조금 더 증세가 안 좋으면 네 번까지 하고 예, 이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은 이제 뭐 한 번만 하면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0: 예.
3: 네, 지금 증세에서. 그래, 나 지금도 뭐, 이 시간에서 내일부터 시식하자니까, 예.
0: 예.
3: 이제 보니까 3일 시식한다는데, 그러면 27일 날에
0: 28일 예.
3: 그럼 내가 그래 우리 또 조카라는 게 간 척추협착 등이 젊은 안 돼 쟤니까
0: 네
3: 치료 잘 못습니다.
0: 허리 아파서 그럽니까?
3: 예, 이제 54밖에 안 되는데 허리 쓰기 힘들어가지고 어느 한국
0: 언제 상한 적 있습니까?
3: 크게 간 상하지도 않았다는데
0: 예.
3: 그래서 예, 한국에서 일하다가 너무 바빠 들어왔습니다.
0: 네.
3: 그래가지고, 현대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같이 좀 받아라고, 이게 여기는, 이건 다른 데가 다르다고, 뭐, 별난 데 가도 안 되는데, 여기서 이 종합선생법을 치료하면 바로 치료된다고 하겠잖아. 그, 응, 돌아와서 데리고, 그니까 28만 같이 데리고 가면 되지.
0: 예, 네, 전화.

0: 예약을 해야 됩니다. 2652120에 2652120에 전화해서 예약을 받아야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이 다리가 이 그 무릎이가 이 퇴행성 관절로 진단받았습니까?
0: 예. 예.
3: 그래서 그래서 억지로 그 모를 그래서 계속 그래서 당기면서 괜히 억지로 당겼다만 그게 아프면 괜히 먼데 못 간다면 먼데 가자면 차를 타야 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야 약은 어쨌든지 그 모를 그래서 사체 그 제약 쓰고 어찌하든 치맞고 무슨 어제는 또 그걸 다 떠봤다만
0: 네.
3: 그래서 사진 찍고 그래서 그거 진단받았는데 그래도 또 그 뽕비도 말아보고 이렇게 지나다가 마침 이 그 현대병원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 그 네 관대 선생님이 네 가서 그 주사를 그 맞았는데
0: 네.
3: 벌써 한 번 맞고 이튿 아침에 깨어나간에 나신 게 아니더라만
0: 네.
3: 예. 예. 그 걸어보자니까 좀 많이 그 지난 먼데나가도 그 통증이 벌써
0: 예.
3: 괜찮더라만
0: 그렇죠 예.
3: 예 이렇게 묘하더라만 그래서 내가 지금 지마다 이제 이렇게까지 4월 신다까니 28일 날에 한 번 더 가서 오자
0: 예 한 번 치료했습니까
3: 예
0: 한 번 가지고는 효과는 알립니다 예. 예. 효과 알린 거로 다 치료되기 어렵습니다
3: 예,
0: 예 그러니까 예. 예. 적어도 한 세 번 치료가 수여됩니다.
3: 예. 예. 그게 지금 무슨 자원에 났으니까 예, 그 얼마든지 간에 뭐 세 번, 네 번 무슨 예, 났을 때까지 나 치료하면서
0: 그렇게 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0: 예,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예, 계속 대화가 예, 한국 갈날 싸우러 이제 허리 중에 아팠어요. 사지게 되긴 침도 맞고 벌침도 맞고 약도 많이 써도 계속 허리 아프까 내 현대병원 리가레 원자를 보여받았거나 거기 가서 두 번 치료받았습니다.
0: 이미 두 번 예.
4: 그러게 허리 그렇게 세게 아프던 게 저는 아예 아프단다.
0: 예.
4: 어, 그래 이제 한 번 더 치료하면 예전에 한국 나가도 되겠습니다.
0: 예.
4: 잘 친다가 이제 28일에 예약하자 그랬다.
0: 어, 예. 2652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옆집 아저씨가 예, 대단 호주에 그런 게 가서 병원에가 연비병원에서 치료를 예, 몇 달 했단다. 그런 것도 예, 조그맣고 쏙쏙 기르고 어제 처음에 그저 단문간에 그저 약 가져 진통 그저 되나마나 하다가도 또 아프고 아프고 돌아도 못 눕는단다. 그래 듣는 소문이 했는데 병원에서 얘 치료한다거나 그래 문의해달래서 그랬는데 이게는 며칠이십니까?
0: 4월 다 갔습니다.
5: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4월 후에 그래 예약하고
0: 예. 예. 그 현대병원은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골관절병뿐이 아니라 예. 어, 이런 또 여러 가지 통증에 예. 통증이라는 것이 환자한테 얼마나 큰 고통들입니까?
5: 고통스럽죠.
0: 예, 그래서 이 통증을 그 해결하는데 지통제 쓰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통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네.
5: 그럼 시구 소리 그럼 그 날라가지요.
0: 네.
5: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0: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하세요.
1: 예, 우리 시동생이 한국 가서 한 15년 일했습니다.
2: 네.
1: 공사 현장에서 예, 자꾸 무거운 일을 들고 하니까 예, 여기만 탈출이 돼서 지금 배허리 아프고 매겼고 해서 예, 집으로 왔습니다. 걔 와서 예, 내리된 김에 뭐 침도 맞고 약도 먹고 뭐 무슨 진정제 주사도 맞았는데 맞을 때 보이고 효과 없더란다.
2: 네.
1: 그래서 내 우리 새끼로 아 현대병원의 리원자의 영그 부강치료요법으로 영치료하는 게 효과 영 좋다더라니 그러면 거기 가서 좀 해봐라니 그 댕김에 했던 자꾸 쓰지 말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쌤 내 아줌마의 말을 듣고 거기를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새끼 두 번 치료했습니다.
2: 아, 두 번, 예.
1: 예. 근데 그렇게 허리 아프고 지내와누리 한 20m 걸단 또 앉아서 이 다리를 두드리고 이래고 그러는데.
2: 예, 좌골신경통까지 있었어요.
1: 예, 좌골신경통까지. 예. 그리 지냈는데 예. 우리 새끼 지금 이제 19인가.
2: 예.
1: 그래 나이 어리고로는지 선생님 이렇게 두 번 치료했는데 아, 우선에 그 가다 다리 두드리고 아예 그래도 걸어댕길 수도 있고 많이 좋아졌답니다.
2: 네, 치료 잘 됐습니다.
1: 예. 내 길에 아, 제 그게 아내야. 낸 징디대 그리 빨리 낫겠어. 그래서 우리 새끼 28일 날에 예약하겠단다.
2: 네.
1: 낫고 또 예, 한국 대리 가자고.
2: 네, 일반적으로 예. 세 번은 치료해야 됩니다.
1: 예. 걔네 청년이라 그러는지 그리 심하던 게 정말 도와줬을까 또 내 소개를 해서 아이 났으면 나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예. 근데 소개를 한 분도 지금 기분이 좋죠. 나섰다 하니까. 예. 예.
1: 우리 새끼 좋다 할까 내 영 좋습니다.
2: 맞습니다. 예.
1: 장가다 해가고 혼자 산다. 애나 될까.
2: 지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1: 그래까 그거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와서 또 우리 지어가 있고 이랜다.
2: 예.
1: 그래 저기 지내서 와서 선생님 그래서 예, 좋은 데를 소개 정말
2: 치료할 수 예.
1: 정말 감사합니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잘 계세요.
2: 네.
0: 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말씀하세요.
3: 나는 현대병원에 와서 예, 세 번 어서는 마지막으로 어서는 날짜가 어서는 보름이 됐습니다.
2: 예. 네.
3: 그러니까 이게 어깨하고 그 발이 붙은데 거기 그렇게 두꺼우면 어서는 거진 다 내렸습니다.
2: 네.
3: 내리니까 발이 헷갑고 어서 등대를 완전 이렇고 이제 묵어서 와서 왔는데 그 늦어볼까 내 열한 거 처음 그렇게 재봤습니다.
2: 예.
3: 이렇게 손을 댔단 말입니다. 예. 굉장히 야, 영 좋습니다. 발이 하나도 아프지 얼리지 한쪽 발을 계속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이게 역시들이 세게 했지 그렇지만 이거 주사 맞으니까 아직은 그게 값이도 좋고 남이 없는 이렇게 료법 이렇게 또 치료료법을 했지 하여튼 부강소료법이 좀 어쨌든 예, 좀 예, 용한 건 사실입니다.
2: 예.
3: 없애 예, 어디나 없애
2: 맞습니다. 예.
3: 그러니까, 예. 예. 도약이라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으니까 이랬을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 행진이 제부 조카가다 또 한 분이 이렇게 다 나왔던데 완전히 난 발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그래 이걸 내 원장님이 고맙다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은 두 분 선생님 다 이렇게 명절 잘 지냈으면 고맙겠습니다.
2: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네. 윤지씨 현대병원의 부강수사료법은 단순히 골관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잘 낫지 않는 병들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예, 여기서 이 완고성 불면에 그 일반적인 수면 개선 방법이나 약물로 잘 낫지 않고 오랫동안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0: 네.
2: 예, 혹시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실제 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많습니다.
0: 그렇죠.
2: 예, 주로 잠을 들기 힘들고 예, 오랫동안 뒤척여도 잠이 예, 잘 들지 못하고 자기는 자는데 또 자다가 깨어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잘 수 없는 경우.
0: 네. 또,
2: 예.
0: 그럴 때가 많죠.
2: 많습니다.
0: 네, 잠시만요. 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언니가 뭔가 퇴성 관절.
2: 무릎이 아파 그럽니까?
4: 무릎이랑 허리랑 다 내리더니 예. 아픕니다.
2: 예.
4: 예. 예, 그래서 이미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예.
4: 치료, 예, 받아서 또.
2: 어디 가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
4: 예, 현대병원, 예, 현대병원에 가서 예. 받았습니다. 그래, 받은 게 많이 낫습니다, 이전보다.
2: 네.
4: 아픈 게 좀.
2: 한 번 치료받았습니까? 두 번 치료받았습니다.
4: 두 번이다.
2: 두 번, 예.
4: 예, 예. 퇴행성 관절.
2: 무릎이 아파서, 예.
4: 무릎이 아프고, 허리, 다리 막 내리저리면 아프다.
2: 어, 그럼 척추에도 문제 있습니다. 예.
4: 예, 예, 예. 그래, 그 다음에 또, 예, 한 번 더 가려고 그러는데, 내게 다 나면서인데, 어떻게.
2: 네, 예, 다 같은 게 사흘간은 휴식입니다.
4: 아,
2: 네, 예, 사흘 휴식, 예.
4: 3일.
2: 예, 예.
4: 아,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2: 예, 사흘 쉬고,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4: 예,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간호민들 잘 보내시오.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네. 지금 수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이외로, 예. 그냥 수면제 이전에서 살던 분들이 그 수면제도 끊고 또 아주 예,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게 합니다. 네, 어떻게 치료해 드리는가? 예. 이 잠을 자는데 그래서 단순히 진정제나 수면제 이런 것은 사실 억지로 증상 개선하는 방법이고 지금 잠을 잘 자게 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우리 인체의 그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말씀하세요.
5: 네. 정말 우리 마담이 허리 아파서 요 전달출로 허리 아파서 그 부강주사 맞으러 간 게 좋더란 말입니다. 그래 또 뭐니까 그 아랫집에서 또 로엔분이 같이 가다 오겠는데 그 추석에 이렇게 추석 지난 다음에 다시 가야 됩니까?
2: 네. 추석 사흘 휴식입니다.
5: 예. 추석 지나서 원래 제대로 가면 되지.
2: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5: 전화하고 가야 됩니다.
2: 예, 265-2120, 265-2120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나사문학이시오.
2: 말씀.
6: 예, 당뇨 환자인데 예, 투석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까?
2: 좀 엄중한 단계입니다. 예, 뇌독증이 온 것 같습니다.
6: 맞습니다.
2: 예. 예, 이와 같이 당뇨병이란 거는 여러 혈관 손상, 여러 장기 손상 일으키는 병으로서 특히 이게 뇌독증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석하는 환자들 대부분이가 다 당뇨로 인해서 예, 이래서 영규시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들 투석 치료하지 않고 예, 치료해 드립니다. 예, 265-2120에 또 문의 상세하게 하시고 예, 예약도 하고 그리고 찾으면 좋겠습니다. 예.
6: 알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수면 조절을 예, 우리 인체에서 어떻게 하는가? 예.
0: 네.
2: 그거는 바로 그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몸에서 충족히 생산이 돼야 그래야만이 잠을 자는데

0: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예,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특히 예, 여기에서 그 세로토닌, 예, 이 물질은 대뇌하고 장에서 생기기는 하는데 네. 장에서 100분의 90%가 생성됩니다.
1: 아, 네.
0: 그러니까 이 장, 예, 그 레원이 되는 장을 예, 튼튼히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 하나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그저 진정제, 수면제만 쓰면서 그날 저녁을 자면 된다 이렇게 생각 말고
1: 네.
0: 예,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잠은 스스로 올 수 있게 됩니다.
1: 네, 아, 예. 장이 안 좋은 분들도 수면이 안 좋겠네요.
0: 안 좋죠. 그래서 네. 장은 우리 몸에 예, 이게 면역 세포도 만들어내고
1: 네네.
0: 이런 신경 호르몬 물질도 만들어내는 예, 또 제2 뇌라고도 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그 예,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이와 같이 신경전달화학물질을 생성하는 예, 대장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라고 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치료 방법으로서 사실 안면제 이전하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1: 네.
0: 자기 절로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끊기는 끊어야 하겠는데 쉽사리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한번 습관을 붙이면 예, 떼기가 매우 어려워서 고생하는데 처음부터 문턱 원래 쓰던 안면제는 끊으라 이 말은 아닙니다.
1: 네네.
0: 점차적으로 예, 원래 한 두 알 세 알의 안정제를 썼다면 그다음부터는 용량을 또 반 알이나 한 알 감소해보고
1: 예,
0: 또 얼마 며칠이 지나서 또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끊어버릴 수 있고 또 장을 튼튼히 하는 연결시 현대병원 치료하면 예, 개선이 가능합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북경을 떠나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솔.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나 자기 손에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0: 제48회 세계기능대회가 상해에서 성대히 개막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해설과 특집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23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전용기로 북경을 떠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습근평 주석의 부인 팽려원,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등이 수행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3일 오후 습근평 국가수석이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0: 식량 안전은 국가 대사입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농업 강국 건설 목표를 둘러싸고 종자업, 농기계 등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 성과의 활용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 농업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에 해 각지들은 식량 생산에 대한 재반 지원 정책을 관철하고 농자재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을 잘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 보급해 단위당 생산량과 효익을 꾸준히 향상시키면서 년간 식량 풍작을 힘써 보장하고 있습니다. 흑룡강 쌍납산 북대황그룹 홍미농장 지능농업시범구에서는 석대의 무인수확기가 밭에서 협동자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미농장은 디지털과 정밀화의 농업 새 모습으로 흙토지에 지능풍작이라는 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북대황그룹 홍미농장 유한회사 농업발전부 리해도 총경리는 당면 각 구역에서 지능화 수확 작업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계화 지능화 작업이 가을 수확의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전체 비어수확 작업은 10월 하순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량 안전은 경제발전, 사회발전과 관계되는 전반적이고 중대한 전략적 문제입니다. 2024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신시대 중부지역 부흥촉진조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상호촉진을 견지하고 식량 에너지 자원 안전에 대한 보장을 힘써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생산 기능구와 중요 농산품 생산 보호구, 특색 농산품 우세구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많은 친환경 농산품 생산 가공 공급 기지를 구축하고 식량 등 중요 농산품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남성 라가시 소릉구 만금진 사장촌에서 촌민들은 수확의 희열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작지는 식량 안전의 생명줄입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논밭 배수로 정비 공정을 시행해 좋은 논밭에 가뭄 때는 물을 대고 홍수 때는 물을 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장촌 유춘성 당지부 서기는 올해 마을은 미리 준비를 해서 6월에 이미 기계를 투입해 준설과 사면 정비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강한 비가 내렸지만 이틀 만에 원활하게 배수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13개 마을의 저지대 경작지에서도 대규모 침수가 발생하지 않아 모두의 수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종자가 관건입니다. 2022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정례회의에 참석한 농업계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계 위원들을 위문하면서 종자원의 안전은 국가 안전과 관계된다며 반드시 우리나라 종자업을 발전시켜 종자업 과학기술의 자립자강과 종자원에 대한 자주적인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북성 수주시는 대홍산을 뒤에 두고 있어 기후가 온화하고 수질이 부드러워 표고버섯이 자라기에 천혜의 옥토입니다. 이곳에서는 표고버섯을 인공재배로 시작해 점차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당면 수주시의 년간 재배 규모는 약 3억 개에 달하고 전 산업사슬의 종합생산액은 300억 원을 돌파했으며 30만 명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산업을 장대시키기 위해 올해 연구진은 균사활력이 강하고 균령이 짧으며 버섯 출현 시기가 매우 동기화된 새 품종인 수향 1호를 개발했습니다. 수주 표고버섯과학연구보급센터의 주형군 주임은 수향 1호 품종을 대규모로 시험 재배하면서 시험 재배 과정에서 그 특성이 현지 기후에 적합한지를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 절약과 손실 감소는 곧 생산 증가와 같습니다. 현재 전국 가을 양곡이 생산량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면서 집중 출하를 맞이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지능화 검수 장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설비갱신 새라운드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품 보상 판매 특별자금은 곡물 건조기와 지능 곡물 기계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가을 곡물이 수확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으며 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식량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식량 산업이 지속적으로 승격됐으며 식량 유통이 효율적이고 원활합니다. 그리고 식량의 시장 공급이 충분하고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0: 국내 생산 안정과 공급 보장의 확실성으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국인의 밥그릇은 더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 유환금 국장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기 식량과 물자비축 부문은 식량시장과 유통을 탄탄히 다지고 식량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국가식량안전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제48회 세계기농대회가 9월 21일 저녁 상해에서 송대하게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습금평 국가 속의 축하 소환이 랑독됐습니다. 국문 리강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밤 장막 속의 상해 세계박람회 문화센터는 화려한 조명으로 찬란하게 빛났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20시쯤 제48회 세계기능대회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외신 8개 나라와 지구 대표단이 기능의 꿈대로를 따라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중국의 깊은 선율 속에서 세계기능대회 중국 금메달 획득자 6명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호위하여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기립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이어 예술 공연 기능이 밝히는 앞길이 멋지게 펼쳐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인도, 중국의 선수들과 아일랜드, 멕시코, 볼수카의 전문가들이 각각 전체 참가 선수와 전문가를 대표해 선수했습니다. 세계기능기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세계기능기구의 깃발이 서서히 개항되었습니다.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조직위원회 주임이며 상해시 당위원회 석인 진길령,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주임이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인 왕효평, 세계기능기구 회장 후랑이 촉사를 했습니다. 세계기능기구 챔피언 연락소조의 대표 발리에바가 발언했습니다. 21시 40분쯤 리강 총리가 제48회 세계기능대회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중외 기능 청년이 함께 이번 대회의 주제고 기능이 앞길을 밝히다를 제청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나라와 지구의 관련 부문 책임자 및 관련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종룡과 심의금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세계기능기구가 주최하는 세계기능대회는 2년마다 한 차례씩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기술이 앞길을 밝힌다입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23일 상해에서 열린 2026년 세계기능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주석은 제48회 세계기능대회 보낸 축하서한을 통해 이 대회가 전세계 기술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세계기능운동 발전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술이 앞길을 밝힌다를 주제로 시대 발전의 흐름과 발맞추었습니다. 이어 리강 총리는 중국의 실천을 바탕으로 몇 가지 견해를 밝혔습니다. 첫째, 중국의 발전 성과에는 뛰어난 기술 기여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 생산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도약하는 가운데는 탄탄한 기술적 기반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전통 문화가 이어지고 계승되는 가운데는 이를 지키고 전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길에는 기술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둘째, 중국은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기술적 강점을 육성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우리는 산업과 기술의 심층융합을 중시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술 인재 양성의 목표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직업교육 훈련의 강화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 경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을 존중하는 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함께 손잡고 기술 발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기술 소요를 깊이 있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시기와 정세에 맞추어 긴밀히 협력하면서 글로벌 기술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민생 친화적이고 더 혁신적 활력이 있으며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세계 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1대1로 남남 협력 기술 개발을 확대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 세계 기능기구 회장 후랑, 그리고 세계 각계 대표 약 1,900명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리강 총리는 세계 기능 박람회를 참관했습니다. 진길령, 오정룡, 신미금이 장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23일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출발 시리즈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교육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여 2030년까지 기초교육이 더욱 공평하고 우수해질 것이고 고중단계와 대학 교육에 학위 공급이 더욱 충족해질 것이며 일부 대학과 학과가 세계 인류 대열에 진입하고 교육의 국제적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교육은 고소득 국가의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유아교육 취원율은 92.9%에 의무교육 공고화율은 96.1%, 고중단계 순취학률은 92%에 달합니다. 교육부 부총독학이며 기초교육사 사장인 전조음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에 공평하고 우수한 기초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학령 인구 순류입 도시와 기초가 취약한 지역에 교육 자원 공급을 확대하고 완전 종학교 및 11년 일관제 학교 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편제와 교원 자원의 통합 배치와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소규모 학급 취업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 교육 방문에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자주적인 혁신과 인재의 자주적인 양성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했으며 국가 전략과 산업에 긴급히 수요되는 우수한 혁신 인재를 대거 양성하는 속도가 제고됐습니다. 2025년 국가과학기술 3대상 일반 프로젝트에서 대학이 주도한 수상이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대학교육 학령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교육부 발전기획사 곽봉 차장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쌍일류 대학의 본과생 모집 인원이 7만 6천 명 이상 추가 확대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곽봉 차장은 우리는 국가 전략의 수요에 따라 학과 전공을 최적화 조정하고 공급과 수요의 적합성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집적회로, 생물의학, 신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신흥교차학과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전략인재와 긴급 후소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0: 민정부 관계자가 23일 열린 15차 5개년 전망계획 출발 시리즈 주제 소식 발표회에서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포용적, 기초적, 최소보장적 민생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해 모든 노인이 기본양로봉사를 누리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와 농촌의 3급 양로봉사 네트워크를 완비하고 양로기관의 간호형 병상 건설을 확대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농촌 양로봉사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민정부 리상관 부장은 양로봉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노인이 기본 양로봉사를 누리도록 추진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은발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고 노인 권익 보장을 강화하며 노인 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0: 전국 통합 처리를 공고히하고 최적화하며 장례 풍속을 개혁해 낡은 관행을 제거하는 조치를 심화하게 됩니다.
1: 제20회 아시아 체육 경기대회가 23일 개막 후 네 번째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날 금메달 16매, 은메달 7매, 동메달 2매를 획득하면서 금메달 순위와 종합 메달 순위에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체조 여자 단체 대표팀은 아시아 체육 경기대회 14연패를 달성했고 수영, 사격, 무술 등 종목에서도 잇따라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자 하프 마라톤 경보 결승에서 19세의 중국 신의 성순길 선수가 세계 기록 보유자이자 개최국 선수인 야마니시 토시카즈를 제치고 1시간 23분 32초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번 아시아 체육 경기대회 육상 종목의 첫 금메달입니다. 여자 하프 마라톤 경보 결승에서 중국 선수 양조정이 1시간 33분 40초의 성적으로 우승했습니다. 경기 후 양조정 선수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노리고 왔다며 앞으로 다음 세계 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술 경기장에서 중국 대표팀은 하루 사이에 금메달 2매를 거머쥐었습니다. 여자 검술 창술 종합 결승에서 중국 선수 요양이 금메달을, 남자 도술 권술 종합 결승에서 중국 선수 고효빈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사격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10m 공기 권총 단체 결승에서 강염형, 요천순, 심영료로 구성된 중국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한 여자 더블 트랩 단체전에서는 차우비, 장희정, 장조우로 구성된 중국팀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후 열린 여자 더블 트랩 개인 결승에서 장희정 선수가 또 한 매의 금메달을 추가로 따냈습니다. 수영 경기장에서 중국 수영팀은 계속해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여자 100m 접영 결승에서 오희성 금메달을,
2: 시사 해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아세안 신에너지 협력의 새 블루 오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23회 중국 아세안 방담회가 광서 남령에서 열렸습니다. 국경을 넘는 친환경 전략에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제품 무역에서 교축과 표준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아세안의 친환경 협력은 전사슬 제도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담회의 중요한 전시구인 친환경 저탄소 전시구는 인공지능 플러스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최초로 전시회와 산업단지에 련동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캄보지아 리공학원, 라오스 생물기술 및 생태연구소 등 국내외 과학연구기관과 기업들이 근 200개의 성숙한 제품과 수백 개의 혁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중 세계 최초로 개발된 관로식 부상 풍력 발전 시스템과 AI 지능형 풍력기 탐사 로봇 등 성과들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전시회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무역부 제조업 제품 수출 발전사의 대덴 무함마드 사장은 더 많은 인도네시아 제품들이 중국 산업에 봉사하는 공급 사슬에 융합되길 바라며 방람회에서 기술 집약형 완제품과 지속 가능 기술 해결 방안, 청정 기술 제품을 더 많이 전시하여 더 많은 기업 간의 협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부스 외에 규칙과 표준 분야의 협력도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방람회 개막 전날 중국 아세안 환경협력 전략 및 행동구도 2026-2032 중국 아세안 환경협력 론단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다국 친환경 전략에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까지 중국과 아세안 간의 친환경 협력은 당면 전사

0: 것을 제도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람회 기간에 발표된 중국 아세안 경제무역 협력 전망보고 2026-2027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발전 등 제품이 아세안 무역 규모를 계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완성형 설비의 시장 진입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쌍방은 탄소 발자취 계산, 친환경 제조 평가 등 표준의 상호 인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 갈주페 그룹 관계자는 수력,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등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아세안 국가의 청정 에너지 체계 건설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은 이미 방람회에 23년 연속 참가했고 아세안에 77개의 기구를 설립했으며 건설 중인 프로젝트 계약액은 약 900억 원에 달합니다. 인도네시아 상시 속한 양수 저장 발전소, 캄보지아 다다이강 수력 발전소에서 싱가포르 탱거 저수지 부유식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웬남 자라이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과 소속 기업들이 참여한 에너지 프로젝트들은 현지의 청정 전력 공급을 늘리고 쌍방의 친환경 산업 협력 공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연계 면에서 올해 4월에 가동된 중국 라오스 500kW 연계 공정은 중국 최초의 500kW 다국 교류 연계 공정으로 양국의 전력 상호 지원 능력은 5만 킬로와트에서 150만 킬로와트로 향상되었습니다. 가동 첫날 라오스 북부의 태양광 전력은 운남에 진입해 중국 전력 시장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해외 신에너지 프로젝트가 중국 전력 시장에 참여한 첫 사례로 되었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남방 전망은 웬남, 라오스, 미얀마와 여러 전력 통로를 구축해 루계로 840억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의 상호 지원을 실현했습니다. 청정에너지 비중은 90%를 넘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의 친환경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쌍방의 경제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구 3.0판 승격 의정서가 체결되었고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상호 연계와 소통 등 분야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쌍방의 무역액은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해 1조 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연속 17년째 아세안의 가장 큰 무역 동반자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아세안 카오 김 호운 사무총장은 자유무역구 3.0판은 쌍방의 친환경 경제 확장, 전자상 거래 등 협력 분야를 추진할 것이고 쌍방은 관세를 한층 더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줄이며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구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구도를 기반으로 경제무역 협력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아세안 신에너지 협력의 새 블루오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선 연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성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관광업을 활성화한 내몽골 경험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랍 국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지들, 벗들, 미래는 청년들에게 속하며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100년 전 그 암담하던 시기의 중국에서 일부 신청년들이 막스주의 사상의 횃불을 축혀들고 민족 부흥의 길을 애써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기치 아래 중국 청년들은 대대로 당과 인민의 사업에 청춘을 바쳐 노력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서 선봉적 역량이 되어왔습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중국인의 더 높은 패기와 기계, 저력으로 시대와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당과 인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벗들,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은 당원수가 5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500여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국을 영도하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대의 집권당이 됐습니다. 100년 전 중화민족은 세계의 쇠퇴하고 쇠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활기차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힘찬 발걸음으로 위대한 부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에게 우수한 답안지를 바쳤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의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과행길에 올랐습니다. 전체 중국 공산당원 동지들, 당주황은 동지들에게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시종 인민과 생각을 같이하고 일을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당과 인민에게 보다 큰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동지들, 벗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 위업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창건 10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은 한창 젊고 재기발랄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영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긴밀히 단합하는 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는 꼭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중국 공산당 만세.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영웅적인 중국인민 만세. 계속해.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공산당 제19기 조항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간 설명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중앙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전원회의에서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의 기초상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의제에 대한 고리요. 우리 당은 예로부터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것을 중시해왔습니다. 모태똥 동지는 일제에게 연한 시기에 만약 당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이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을 똑똑히 알지 못한다면 일을 더 잘 해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일전쟁에 전국적 승리를 쟁취하던 관건적 시기인 1945년에 열린 당중앙 제6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해 당 창건 이후 특히 당중앙 제6기 제4차 전원회의부터 준의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기에 당의 역사 및 그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약간의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중국혁명의 기본 문제에 대해 전당 특히 당의 고위급 간부들이 인식의 일치를 가져오도록 하고 전당의 단결을 강화했으며 7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 중국혁명 사업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했습니다.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서 등소평 동지는 역사상 성공적인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잘하지 못했거나 실패한 경험도 모두 소중한 제보가 된다. 이를 토대로 해 제정된 방침 정책은 전당의 사상을 통일할 수 있고 새로운 단계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토대는 믿음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돼요.

0: 주면 안 되나요?
1: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2: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업을 활성화한 내몽골 경험편을 보내드립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2026년의 대부분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수려한 산화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의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공간이 속출하는 가운데 조국의 정북방 아름다운 내몽골이라는 명함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관광 봉사의 성격을 실감하는 관광길에서 관광업계의 고지를 바로잡으려는 내몽골의 의지와 실행력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속하는 문화관광 열풍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지향은 사람들이 행복감과 성취감을 도모하는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내몽골 자치구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인수로 1억 6,700만 명, 관광 소비는 2,5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치의 배후에는 바가지 씌우기 등 민원도 간혹 발생하면서 관객의 흥을 깨고 내몽골 문화 관광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광업계에 나타난 이런 현상을 반드시 엄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올 초 내몽골 문화 관광청은 2026년을 문화 관광업계를 정돈하는 공백의 해로 정했습니다. 내몽골 문화 관광청은 민원이 집중된 신라무른 초원, 우란푸퉁 초원, 휘텅시러 초원, 달라드기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초원 승마 등 빈도가 높은 체험 종목에 대해 가격을 함부로 정하거나 협의 가격이 난무하는 현상에 비추어 감독 지도 소조는 관광지에 상주하고 업계의 성실 신용 연맹을 설립하고 통일된 기준 가격을 도입했습니다. 회원업계 37개는 간판과 가격을 일괄 통일하고 모든 종목의 가격을 명시함으로써 가격 부풀리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막았습니다. 초원의 명소를 사설하거나 초원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다마오기는 전역에서 불법 인기 오프로드 차량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휘텅시러 초원은 카트의 불법 영업을 명확히 금지하고 훌룬호 연안은 불법 영업 행위를 엄하게 단속함으로써 생태 마지노선을 수호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했습니다. 투명한 가격은 안정한 소비를 견인했고 관광객의 지출은 문화체험, 문화소비, 레저 분야로 빠르게 전이했습니다. 제36회 관광나다무 개막식에 참가한 일일 관광객 수는 15만 명을 넘었고 창출한 문화수입은 1억 9,50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료식과 특산물 소매 매출은 동기 대비 160% 증가했습니다. 강력한 정도는 결코 일회용이 아닙니다. 생태 마지노선과 가격 마지노선이라는 단단한 기준선 그리고 제도 혁신과 봉사 최적화를 통해 관광시장을 근원적으로 정화했습니다. 올해 내몽골 문화관광청은 전역에서 여행사 신용평가 제도를 시행해 영업 주체가 스스로 행동을 규범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여행사와 가이드 사이의 노동계약, 로임, 사회보험 등 3개 항목을 점검하고 기본 급여가 없고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가이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교통, 공안, 시장 감독 등 여러 부문이 합동 정돈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얼 군화시의 북강우한 관광보호순경소는 사자 련동 기재를 구축해

관광지 민원을 한 곳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드기는 클라우드 조정 플러스 전담 배상을 도입해 격지에서 발생하는 권익보호 난제를 풀었고, 담아오기 신라 물원지는 정확한 분류, 협력, 추적 감독, 완결 재검의 폐쇄 루프를 구축해 각종 분쟁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문화관광 경제는 트래픽 경제이자 입소문 경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소비 분쟁이 잦고 권익보호 경로가 원활하지 않아 많은 관광객은 당일 관광을 선호했기에 종합 수익을 끌어올리기 힘들었습니다. 현재 이런 국면은 한참 개변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관광 체험 만족도가 92%를 기록하면서 국내 최상위권에 올랐고, 자치구 역내 관광 민원 접수량은 2025년 대비 58%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사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수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랍 국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우리 가족이 단독 여행팀을 만들어 중경에 갈 수 있을까요? 아랍연합추장국 두바이에서 옹 무함마드가 중국 중경 관광 홍보 담당자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북경, 상해 등 도시의 여행 경험이 있는 무함마드는 중국 여행을 재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 아랍 관광 전시회 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간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면 3년 동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국 전시단은 행사장에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을 주제로 한 중국 전시부스는 아시아 국가에서 전시 면적이 가장 큰 전시구역 중 하나입니다. 우아한 청록색을 주요 색조로 삼고 전반적으로 고전 산수화 정치를 보여주는 중국 전시부스는 동양 미학과 현대 전시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중국 전시부스를 찾는 현지와 해외 관람객이 대폭 증가하면서 중국 관광은 큰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파키스탄 상해 샤바즈는 중국과 무역 왕래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 출장 때마다 회의와 비즈니스 협상뿐이었다며 이번 전시회는 중화문화를 깊이 노회하는 창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동기 대비 20.4%, 여행봉사 수출은 31.1% 증가해 5대 봉사 수출 분야의 선두를 달렸습니다. 아랍연합추장국 중국문화센터 류양주임은 면 3년 동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국문화센터는 중국 관광 관련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교류와 협상을 조직하고 중국 관광 자원, 새 관광 제품, 관광 편리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해만 국가에서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2024년 대비 100.78% 증가한 연인수로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관객은 110%, 아랍연합추장국 관객은 113% 증가했습니다. 두바이 경제관광부 산하의 두바이 관광상업진흥국 국제운영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디렉터 샤암 샤야는 얼마 전 상해, 장사, 심수 등 지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방문은 중국 관광시장의 발전을 충분히 체험하는 동시에 두바이에 대한 중국 소비자와 기업, 관련 기관의 견해를 한층 깊이 료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디렉터 샤암 샤얀에 따르면 2016년 후 중국 환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바이는 비자 면제 정책과 현지화 봉사, 맞춤형 시장 전략 등을 통해 중국인 관객의 수요에 어울리는 관광 상품과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는 중국 관광과 인터넷 등 분야의 선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플랫폼 기업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양국 간 관광 산업 생태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주재 중국 총영사 구발찬은 심수와 같은 인공지능 선도 도시를 비롯해 서안과 성도와 같은 문화 예성과 휴양 명소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입국 관광 편리화 봉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아랍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해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성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처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9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장은 불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의학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

0: 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양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우리 추석하고 국경절을 맞으면서 진행하는 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길시 덕길 장양빵하고 덕길 중위 진찰부에서는 공동으로 예, 추석하고 국경절 이 두 명절을 맞으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4대 보물급 장약 가장 큰 특별 우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에는 치수의 전주완하고 런칭 장주에 런칭 망주하고 조주다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네 가지 보물급 장약의 특성을 본다 할 때에는 약재의 조합이가 아주 특별하고 제조 공정이 엄격하고 약성이 부드럽고 적용 범위가 넘는 예, 아주 신비롭고도 귀중한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예, 우리 보물급 장약 각각 10곽씩 산다 할 때에는 또 각각 5곽씩 더 드리면서 또 조주 다시는 1곽씩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행사 기간에는 덕길 중위 진찰부에서 우리 감로 장약 이사 선생님이 진찰 비용을 또 면비로 과호비를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중위 문진부에서는 예, 우리 감로 장약 유한 회사에서 초빙한 감로 이학 대표하고 감로 장의 선생님이 환자분들이 진찰하고 약물이 배합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이 치료 과정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장약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길시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중위 진찰부에서는 감로 장약회사의 통일적인 이런 용도로 받습니다. 때문에 조직 구성이라든가 의료 대여, 약품 제공이라든가 현대 시장 발전 방향이가 체계적으로 규범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신다 할 때에는 우리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중위 문진부를 찾아오시면은 고품질의 약품하고 또 아주 우수한 이런 서비스로서 최선을 다해서 또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동안 이 위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0: 예.
2: 위가 항상 쓰리고 아프면서 뭐 배가 더부룩하고 뭐 먹지를 못했습니다.
0: 예.
2: 또 뭐 먹으면 또 미숙미숙하고 반쌍반외 한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다 이 선생님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와 중세 비슷한 분들이 이 장약을 쓰고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0: 예. 네.
2: 해가지고 저도 덕길 장약방 찾아갔지요. 가가지고 저기 장 대표님한테서 따탕완, 런칭망주에 쪼주다시 이 세 가지 약을 받아가지고 한 50일 되게 먹었는데 이 진짜 이제 배가 영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것도 쑥 꺼져가고 예, 음식도 땡기고 예, 지금 한 두 달 조금 안 되게 먹었는데 먹어야겠지요.
0: 예, 아직 또 써야 됩니다. 석 달을 쓰고 석 달 후에는 따탕활부터 끊으셔.
2: 아, 3개월.
0: 예, 그 다음에 2개월은 이 장주하고 망주를 예, 한 6개월 더 쓰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망주만 쓰셔.
2: 아, 그렇게요.
0: 예, 그리고 지금 창주의 망주의 그 다음에 조주다시 치수의 전주환 이 네 가지 약을 10곽 사시면은 5곽씩 각각 더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또 조주다시도 더 드리고 예. 그래 예. 그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약방 직접 가보겠습니다.
0: 예, 찾아가십시오.
2: 그렇죠. 예, 예
0: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소변이 잘 나가지 않아서 고생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소변이 아이 나갈 때에는 예, 몸이 자꾸 붓고, 예, 그 다음 또 아랫배가 뭉치는 것 같고, 예, 그 다음 그 소변이 양도 적고,
0: 네.
3: 나가는 게 시원치 못하고 이랬댔습니다.
0: 네.
3: 그래서 예, 소장약이 좋다는 소리 듣고 저리 장약방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대표 전한 약이 렌칭망제하고 허들리령은요, 두 가지로,
0: 네.
3: 거의 석 달 먹습니다.
0: 네.
3: 예, 그 석 달 먹은 게 지금 이 예, 소변량도 많아지고 소변이 나가는 게 시원하고 왜 복기런 게 많이 내려가지고 몸이 영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서 거는 얼마 동안 써야 되는지.
0: 당뇨는 없습니까?
3: 당뇨는 없습니다.
0: 당뇨 없으면 어전 허술리뇨와는 안 있어도 됩니다.
3: 아, 그래 됩니다.
0: 예, 예. 지금 예, 소변이 정상 돌아왔죠.
3: 예.
0: 기본상 그럼 그 많이 쓰면 다 정상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는 망제만 쓰셔.
3: 아, 망제만.
0: 예, 지금 망제가 10곽, 3, 5곽 드립니다. 예.
3: 좋은 기회구만요.
0: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집에 남편분이 이신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딴망에 있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소화도 살아야 되고, 욕구리 항상 키우고, 맥이 없고, 예소정신이나 이래 됐습니다.
0: 예.
4: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약을 여러 가지 써봤는데, 별로 효과 없는 게 특히 장약방에 당약이 좋대서 장 대표님 찾아가서 약을 떼왔습니다.
0: 네.
4: 지금은 두 가지 습기다. 망주하고 주의 유황원 두 가지 습기다. 제가 다 쓰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보기 시작해서 용도가 합니다. 그런 게 그게 많이 나사지고 매엽던 것도 많이 낫고 소화도 좀 되고 그래서 지금 망주로 그런 활동한다든가요?
0: 예, 망주에 10곽 사시면 5곽을 더 드립니다.
4: 예, 그러니까 이럴 때 계속 이거 싸서 잡수는 게 어른지게 되면 또
0: 진단이 이제 뭐이란가?
4: 주의 뇨왕.
0: 아, 이제 진단은 환자부의 진단이 뭐인가?
4: 엔낭엔, 그 다음에 간염입니다.
0: 예, 간염. 그럼 좀 더 써야 됩니다. 이 주의 뇨황완이가 이 간열하고 간화를 같이 내려준다.
4: 아,
0: 그리고 간독도 해독시켜주고, 예. 각종 간질환을 치료하는 데서 가장 기초적인 약입니다.
4: 아.
0: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그랬으면 간치료는 제일 적어도 6개월입니다. 예, 그래서 이래 우리 이 주변의 황완이가 효과를 영 잘 봅니다. 이 건강한 사람도 쓸 수 있고 알코올간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간이 크거나 간 부위가 아프거나 자주 메스껍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이런 환자분들에게 다 됩니다.
4: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래서 네, 3개월 쓰고
4: 예.
0: 예, 그다음에는 또 장대편대 또 가십시오. 그리고 좋게는 그렇게 이 만성간염이면 6개월까지 써야 됩니다.
4: 아, 그렇습니까?
0: 예.
4: 고생하셨습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저는 기관지 나빠서
0: 몸에
5: 기침세게 합니다.
0: 네.
5: 그래서 지금 정칭 창제 대빙화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5: 40일 썼는데 저는 감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목이 가라도 싹 없어졌고 기침 다 하지 않았습니다.
0: 네.
5: 선생님 저는 땅고체 약하고 많이 썼습니다. 약, 저 약이 한 오래 쓸까요? 좀 낫는 것 같고 하자도 또 재발해서 감기를 달고 살고 목에 가루 많고 그래서 기침 세게 해서 온갖 고생 다 받았습니다.
0: 네.
5: 이 강요 장약은 40일 썼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0: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약이 다 좋은 약입니다. 이 휘빙화르는 폐 정상적인 공동도 회복시켜주고 이 호흡기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약입니다.
5: 예, 선생님 네 우리 식구들이 어디 아프면 가서 강요 장약 어디 아프다고 말하면 장대표 주는데 다 맞은 다음에 다시 재발하지 않았어요. 감자장약이 좋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몸이가 가벼워지고 또 머리도 맑아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느 약이나 다 효과를 보는 그런 효과입니다.
5: 예. 예. 뭐 설마 알코올은 사람 망쳤는데 야 진짜 용다 뿜다 그죠?
0: 예.
5: 예. 이렇게 선생님 효과 유사하거나 등을 공고히 하자고 영칭 창제약 그 빙화를 배달 받아도 쓰겠습니다.
0: 지금 창제로 10곽에 5곽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조주 다시 또 한 곽 드리고 지금 5년 만에 진행하는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이용하십시오. 예,
5: 그럼 다 배달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7: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요즘에는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위가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주다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많은 분들이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밥은 당겨오는데 비장이 약하면서 소화를 못 시킵니다.
7: 네.
0: 예, 그래서 요즘 계절에는 위는 강하고 비장은 약해지는 이런 계절입니다.
7: 네.
0: 예, 때문에 이때는 예, 우리 감로 장약에서 이 박물급 장약에 속하는 이 조주 다시를 쓴다 할 때에는 이런 증상을 개선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땡기오는데 때 드신다면 속이 많이 불편하죠.
7: 네.
0: 예, 이런 분들은 이 조주 다시를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분들을 관찰해 보면은 이 소화 안 되면은 아, 이 소화제부터 드십니다.
7: 네.
0: 소화제를 지금 소화제도 드셔야 되거니와 문제는 예, 이 비장에서 운하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예, 비장에서 운하 작용이가 지금 노인 분들이 다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음식물로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7: 네.
0: 예,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조주 다시를 드시면은 예, 위도 평형시켜주면서 또 비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속이 편안해집니다.
7: 네.
0: 예, 그리고 우리 조주 다시를 보면은 아주 긴 요고한 역사를 갖고 있는 특수한 배합방제인 전통장약입니다. 예, 바로 위장도 질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라는 이런 영예까지 받았습니다.
7: 네.
0: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 이, 4대 박물급 장약 우대 활동에서 이 조주 다시를 다른 약을 이 치수의나 런칭망제 창제를 사시는 분들에게도 조주 다시는 한 곽씩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약재는 35가지 순천연 고산약재로 제조됐고 또 이 조주 다시는 예, 간기를 소통시켜서 전신의 기가 잘 통하게 하면서 위를 건강하게 하고 청열하면서 궤양도 치료하고 부종도 내려주는 이런 아, 다양한 공능이 있습니다.
7: 네.
0: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조주 다시를 쓰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소화 기능이 좋아지면서 아, 우리 좀 불편한 증상들을 개선시킵니다.
7: 네.
0: 예,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아, 단지 어떤 분들은 소화에 대한 야용에 내가 위가 문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죠.
7: 네.
0: 그러나 우리 소화 계통은 중에서는 간하고 담당, 비장하고 위, 장도로 이거 다 소화 계통이라 합니다.
7: 네.
0: 예, 십이지장, 췌장 예, 이렇게 많은 장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이 삼초에서 이 중초가 제일 중요하다.

0: 이런 게 날아다니는 거고요.
1: 비문증이 라는 게 비문증.
0: 겨우에 밖에 나가면 이 햇빛이 눈 뜨지 못하고, 그다음 눈물도 흘리고, 그다음에 이러니까 이제 약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이게 눈 이상하게 되니까 이제 약간 머리도 땡하고, 그다음에 눈 잘 보이지 않고 이럴 때는 눈 뜨기도 싫다 말이야. 그냥 그래서 한참 계속 눈 고서 별일 없으면 자꾸만 눈이 내려면 눈을 감고 있으면 조금 더 뭐 별로 편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그래 그러니까 제가 머리도 예 막지도 못하고 예 이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 전문가 치수의 전조환과 로디 무한이 잠깐 예 어서노 한두 달 반 거의 대교설이 먹었습니다. 게 이렇게 먹고 난 다음부터 예 많이 좋아지는 게 알겠나 말입니다. 특히는 눈이 그렇게 보고서 뽀얗고 잘 보이지도 않고 예, 나 그렇게 깔깔해가지고 계속 눈을 비비고 어찌든 게 이런 증상도 없어지고 예. 또 그다음에 예, 뭔가 특히는 이 뭐 눈앞에서 무슨 막 날아다니는 것 같고 예,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예, 그것도 그렇게 저들만 이전에는 그냥 그것도 자꾸 눈 비비고 그다음에 놓고서 이 병원 가자 옆에서도 자기네 혹시 가라 그럴 때도 있는데 어찌 또 옆에 사람들 막 병원 가도 한 가지라고 그래서 이러니까 또 다니지도 않고 이랬는데 이번 먹은 다음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잠깐 많이 좋아지고 이 머리도 막 망하시는 거 같고 그다음에 어순이 좀 아니라 뭐 이선이 계속 눈 감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래서 뭐니까 눈이 정신나면서 뭐나 다 잘 보고 이러니까 눈이 정신에 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 약 이렇게 먹고 이랬는데 우선 거의 떨어지고 하니까 좀 뭐랄까 좀 찾아가서 좀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약도 좀 어떻게 또 쓸까 해서 전화했는데
1: 네 지금이 우리 눈이 지금 불편하다 이러면은 딱 눈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가 다 오장육부에 전기가 모여서 눈을 밝게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특별히 눈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낼 때에는 이 내장이 같이 문제 있습니다. 예, 심장도 문제 있고 간도 문제 있고 기혈도 부족하고 몸이 허약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조절을 하는 데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치수 오일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좀 호전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비문증 우리 좀 림상에서 써보면 이 약을 치료를 해보면 잘 낫지 않는 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덕길 장약방에 오셔서 대부분 이 비문증이 가해 우리 중년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치수의 전조환을 쓰고 로디밍무와 같이 결합하면서 이 비문증도 같이 나사지고 조기 백내장도 나사지고 이 머리에 올라가던 그 풍열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머리도 많이 맑아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0: 안약수도 별로 그리 효과 못 보던
1: 그렇죠.
0: 효과를 본다 말이죠.
1: 예. 우리 중년 분들인데서 나타나는 안과 질환은 외형 치료로는 해결하기 바쁩니다. 잠시적으로 염증이 있는 거나 해결하지. 이게 눈이가 이게 오장육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배합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치수의 전주안의 10각이 5각을 또 드립니다. 면밀로. 예. 지금 5년 만에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그리고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이 조주 다시를 보면은, 예, 이 효능에서 첫 번째가, 예, 우리 위약이다 해서 위부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간부터 좋게 합니다. 예, 바로 정체된 간기를 소통시키면서 비장 기능을 높여주고 간열을 내려주면서 위장도 궤양을 치료합니다. 예, 때문에 일단 우리 위질환이 있다 하는 분들을 보면은, 예, 항상 위가 불편하면서 몸도 부깁니다. 예, 근데 이 부종도 같이 내려주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위가 좀 부풀어 오르는 감, 예, 팽창감 느끼거나 위에서 예, 고르륵 소리가 나거나 위가 타는 것처럼 아프거나 혹은 간열통, 예, 있으면 소도 소화불량이 있고 트림도

0: 나고 담즙도 또 이 올라오거나 예 설사하거나 혹은 예 어떤 분들은 지금은 예 리질은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리질도 조주 다실로 또 치료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급성 복통이 있거나 외부 풍한 조습으로 인한 체내 소화 계통 문란하고 대사 이상으로서 피부가 좀 누렇거나 부종이 있는 이런 증상을 다 개선합니다.
1: 네.
0: 예, 여전히 우리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4대 보물급 장약은 이 배합 약재의 배합도 좀 특별하거니와 치료 범위가 그만큼 많이 높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조주 따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증상 개선하면서 위장도 시료가 있는 분들, 예, 지금 시료가 있는 분들이, 검사만 하면은 시료가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그리고 종양이 있거나 간담 시료가 있거나 담석증이라든가 방광결석, 예, 자궁근종에도 씁니다. 예, 그리고 식물 중독 있거나 오래된 내과 질병, 예, 부종, 수종 등 많은 증상을 개선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이 4대 보물급 장약을 쓰시는 분들은, 예, 여러 가지 증상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그리고 조주 다시는 이 식적 덩어리가 있거나, 예, 이건 노인분들이 항상 내 위에는 주먹만한 게 뭐 있는 것 같아. 이런 증상 말합니다.
1: 네.
0: 예, 다경 맹지 끝에 요것만 딱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예, 이 조주 다시를 쓰면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간혈 울결이 있거나 비장 어혈이 있거나 위장도 운동이 잘 안 되고 대장 소장이 막히고, 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음식물이, 이, 우리 소화 이불로 통해서 홍문까지 가는데 냄새가 있으면은 이쪽 막혀갖고 모두 소화 불량이 생깁니다.
1: 네.
0: 예, 근데 이 조주 다시는 대장하고 소장이 막히는 증상도 딱 눌러줍니다.
1: 네.
0: 그리고 심맥이 약하거나, 심장 혈맥이 막힌 이런 증상들도 치료합니다. 가슴이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가슴이 후들후들하면서 요 딱 맹지 끝인데 아픈데 심장이 아픈지 이 위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조주 다시를 쓰면은 예, 이 식적도 내려가면서 이런 증상이 해결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주 다시를 보면은 전문적으로 위장도 질병을 치료하고 또 보양도 하는 이런 보물급 장약으로서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소화계통, 예, 그리고 안병변이 있거나 소화도 교양 치료에서는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입니다. 예, 그리고 위장도 수술 후에 보양. 어떤 분들은 위장도 수술을 한 다음에 잘 보양하지 않으면은 또 수술 효과가 안 좋죠. 근데 우리 이 조주 다시를 쓴다 할 때에는 이 위장도 수술 후에 보양이라든가 혹은 위장도 암병변 초기 치료에서도 리상적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조주 다시하고 런칭 창조를 같이 씁니다. 예, 그리고 공농성 위장도 질병으로 인해서 평상시에도 배가 자주 아프거나 붓거나 불편하거나 설사하고 변비를 반복하거나 혹은 변이 딱딱하게 덩어리가 지는 이런 증상도 또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변을 본 다음에도 불편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이미 오래된 예, 이런 소화계통 질환 치료에서도 효과가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조주 다시는 소화계통 공동을 조절도 하고 기능도 높여주면서 각종 위장도 질병을 또 치료합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 508-9929번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따뜻한 동화와 신기한 자연 비밀이 가득 준비됐어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믿는 용기와 희망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실내 공기를 맑게 해주는 식물에 관한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은영 친구의 진솔한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며,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게으름뱅이로 알려진 나무늘보가 느리게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탐구해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둥근 해가 꿈동산회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반딧불

반짝이의 용기예요. 어두운 숲속에 작은 반딧불 반짝이가 살았어요. 반짝이는 불빛이 약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밝게 길을 비출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내 불은 너무 희미해서 쓸모없어 라고 말했고, 반짝이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늘 위축돼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숲속 작은 개울가에 길을 잃은 어린 개구리가 울고 있었어요. 캄캄해서 앞길도 보이지 않고 무서워 떨고 있었죠. 다른 반딧불들은 너무 어둡고 위험하다며 발길을 돌렸어요. 반짝이는 두려웠지만 혼자서 힘들어하는 개구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비록 불빛은 약했지만 천천히 날아가 개구리 앞에 앉아 조용히 빛을 보여줬어요. 개구리는 희미한 불빛을 따라 조심조심 걸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그날 밤 반짝이는 빛이 밝지 않아도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되지 말고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서 용기를 내보세요.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집안 공기를 맑게 만들어주는 실내 식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우리가 매일 지내는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먼지와 냄새가 떠다닙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하는 것도 좋지만 예쁜 실내 식물을 키우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물은 우리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맑은 산소를 내보냅니다. 그럼 실내 식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점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식물마다 햇빛을 좋아하는 정도가 달라요. 직접 햇볕이 강하게 쬐는 곳보다 부드러운 빛이 드는 곳에 놓아주세요. 둘째,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잎사귀에 쌓인 먼지를 부드러운 천으로 가끔 닦아주면 식물이 숨을 쉬기 더 쉬워요. 넷째, 어린아이가 만지거나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독성 식물도 있으니 식물 종류를 잘 확인해야 해요. 네, 예쁜 잎을 감상하면서 집안 공기도 맑게 가꿀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실내 식물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실내 식물은 우리가 내쉬는 나쁜 기체를 흡수하고 무엇을 내보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어여쁘구나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실내 식물은 맑은 산소를 내놓는답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은영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소학교 4학년의 은영이에요.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면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긴장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친구들이 쳐다보면 부끄럽고 떨려서 결국 대답하지 못하고 속상해요. 자신 있게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은영 친구. 알고 있지만 긴장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발표할 때 긴장한답니다. 너무 자신에게 엄격하게 굴지 마세요. 처음부터 길게 말하려고 부담 갖지 말고 짧은 문장부터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들 앞에서 연습하거나 거울을 보며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는 것도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네, 한번 용기를 내어서 입을 열다 보면 점점 긴장이 줄어들 겁니다. 은영 친구, 조금씩 도전해 보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록수 청산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느릿느릿 움직이는 나무늘보가 왜 천천히 움직이는지에 관한 신기한 자연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나무늘보를 떠올리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이 먼저 생각나죠? 많은 사람들이 나무늘보가 게으르고 힘이 없어서 느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나무늘보는 주로 나뭇잎만 먹고 살아요. 나뭇잎에는 영양분이 적고 소화하기도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몸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매우 적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또 느리게 움직이면 맹수들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 장점도 있어요. 푹신한 털에 록조가 자라서 나무 줄기 색깔과 비슷해서 위장까지 된답니다. 나무늘보의 느린 움직임은 게으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자연의 지혜입니다. 네, 꼬마 탐정 친구들, 동물마다 저마다 살아가는 비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연 속에는 신기한 비밀들이 정말 많아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자연이 조화를 보내드립니다.

0: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쇼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쇼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철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하늘나라를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그늘 중앙 라디오넷은 연변 전속 유행어 몇 개나 알고 있나요를 방송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지역 특색이 짙은 일련의 인터넷 유행어들이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길공주, 현역 커피왕, 장백 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 성류껏 활짝 핀 연변, 축구의 고향, 수상시장 생활의 정취 등 일련의 특색 유행어들은 문화관광체험, 생태기후, 민족단결, 주민생활 등 여러 각도에서 생동하고 입체적인 연변의 모습을 전방위적으로 걸어내며 연변 대외 전파의 새로운 인기 비결로 되고 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풍스러운 조선족 전통 민가를 구경하고 조선족 복장을 입은 관광객들과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무형문화재 음식점에 들어가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러시아 관광객 일리나입니다. 이곳에 오기는 처음입니다. 이곳의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하며 풍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아주 아름답고 민족 특색이 짙습니다.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고 열정적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전역 관광 자원에 의탁해 연변에서는 연변의 극치 몰입식 관광 모식이 파생됐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지 상가를 둘러보고 민족 복장을 입으며 특색 카페에서 인증 사진을 찍고 자가용차로 331 국도를 달리는 등 변경도시 특색 생활을 일괄식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사샤입니다. 연변은 러시아와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날씨가 아주 시원하고 시장에는 상품 종류도 많습니다. 특히 이곳의 커피가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량질 삼림 생태 자원과 시원한 여름철 기후에 의탁해 시원한 연변 피서 IP를 구축하는 바 산림, 캠핑, 계곡 물놀이, 변경의 저녁바람 등 천연 생태 비경이 지속적으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장백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해가 주목을 받고 있는 바 창고대 표류, 림의 횡단, 온천 건강 양생 등 빙설 경영 모식으로 사계절 문화관광의 인기가 끊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관광객 엔젤입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왔고 제 딸은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주 춥지만 정말 즐겁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러시아 관광객 나타샤입니다. 올해 남편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연말에 연변에 있는 온천으로 왔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도시이고 서로 다른 온천이 많습니다. 중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습니다. 문화와 체육의 융합혁신도 연변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달구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 전 경기장에서 명태 응원이 특색적인 응원 방식으로 등장하면서 음식 문화와 체육 경기가 깊이 융합됐고 현지 특색 IP가 대중시야에 들어갔습니다. 이름난 축구의 고향으로서 전민이 참여하는 짙은 축구 분위기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향상하는 정신적 힘을 응집시키고 있습니다. 장춘 관광객 사선생입니다. 연길 축구 팬들의 열정과 우리에 대한 종시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 바퀴 둘러봤는데 우리를 적극 반기니 아주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지 특색도 체험했습니다. 김치와 냉면도 다 먹어봤는데 아주 특색이 있고 맛있었습니다. 연변은 예로부터 교육의 고향, 가무의 고향, 예의의 고향, 축구의 고향이라는 명성을 누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이러한 도시 표식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발전해온 생동한 증견입니다. 두터운 문화적 저력에 립각해 연변은 수정혁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표 IP를 전승하는 토대에서 뉴미디어 전파 추세를 바짝 따라 면소화, 국제화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개척하고 연변의 극치 등 새로운 인터넷 IP를 성공적으로 파생시켜 전통적 저력과 유행의 활력이 서로 힘을 부여하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신구 IP의 심층 융합과 쌍방향 인기몰이는 연변의 문화 뿌리와 도시 본색을 보존한 동시에 신시대 문화관광의 새로운 인기 비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내외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변을 알고 연변을 찾으면서 연변의 생활 정치와 민족 단결, 생태 매력이 전국으로 퍼지고 해외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1: 23일에 열린 2026년 연변주 추석 국경절 문화관광사업 소식공개회에서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교통운수국, 주상무국, 연길시에서는 추석 국경절 기간 일련의 조치를 집중 발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황금가을 연변에서 만나요 주제를 둘러싸고 문화관광활동, 교통보장, 해민 판매 촉진, 특색 경영 모식을 통합해 휴일 공급을 1층 풍부히하고 봉사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가을철 문화관광 소비에 새로운 활력을 전력 활성화하게 됩니다. 올해 추석 국경절 기간 우리주에서는 60여 가지 특색 문화 관광 활동과 8갈래 정품 주제 관광 로선을 집중적으로 내오고 경기 플러스 풍경구 플러스 음식 플러스 숙박

0: 일체화 연동 5대 세트 상품을 혁신적으로 내놓으며 민속 명절, 문화 체육 경기, 미식 장터, 해민 우대를 깊이 융합해 문화 상업, 관광, 체육, 다원 소비의 새로운 전경을 전력 구축합니다.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1: 双节期间
0: 추석 국경절 기간 연변대학 동쪽 광장에서 1어 100미 산뜻한 연변 2026년 연변문화관광 미식축제 활동을 개최합니다. 10월 1일에는 황금가을 6.3 가곡단란 국경절 주제계를 활동이 막을 열고 10월 2일에는 명정해란대에서 중국조선족 전통 혼례 전시 활동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전경과 여러 형식의 공연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와 특색 미식의 매력을 널리 알리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각 풍경구에서는 잇따라 우대 정책을 내놓습니다. 도나 육정산 풍경구는 무료로 개방되고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등 여러 종점 풍경구에서는 입장권 반값, 공동구매 세트표, 기간 한정 예매 등 혜택을 내놓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연길 이도백화, 도문 등 인기 로선에는 수요에 따라 운수력을 추가 투입하고 운행 차수를 늘립니다. 연길에서는 무료 공공버스 환승 전용선을 새로 증설하고 야간 운영시간을 연장하며 연길서역 택시 대기 구역을 승격합니다. 도문과 훈촌에서는 풍경구 직행 환승 노선을 개통해 관광객들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환승하게 합니다. 상무 분야에서도 1,000만 원급 해민 소비 활동을 동시에 가동해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휴대폰 디지털 제품 등 분야에서 소비품 보상 판매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약 1,000만 원의 소비권을 투입합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두 명절 혜택 구매 판매 촉진 활동을 50차 이상 조직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경절 연휴에는 일전으로 미식 즐기기 판매 촉진 활동을 내오고 연변주 제1회 사과배 도시문화체험 및 판매 촉진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과배를 단체로 오프라인에서는 장터, 공연, 야간 관광 전경을 조성해 관광객을 모으고 온라인에서는 생방송 행렬을 통해 전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과배 IP의 브랜드 효과를 확대하겠습니다. 인터넷 인기 방문 도시인 연길시는 연길 생활 도시 IP의 모를 받고 문화 체육 융합의 새로운 놀이 방식을 혁신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민 e스포츠 문화 관광 대회, 산지 횡단 도전 경기 등 브랜드 경기를 개최 유행 소비와 야외 문화 관광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동시에 공룡왕국,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풍경구에서는 야간 관광, 무형문화재 체험, 중국멋 공연 등 몰입식 경영 모식을 승격하고 1년의 특가 입장권 세트 상품을 내놓습니다. 거리에서는 민속 공연을 상시화하고 음악회도 잇따라 펼쳐져 변강도시의 휴일 문화관광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 하게 됩니다.
2: 2026년 전국 우리의 명절 중추절 주제 문화시범 활동이 24일 명정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중국 문명넷 부총편집 조려명,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문예자원봉사중심 부주임이며 중국문예자원봉사자협회 부비서장인 오염화, 성당위 선전부 부부장 어월동, 성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 리연생,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개막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 공연은 조선족 추석 무형문화재 가물을 특색으로 전통 명절 문화와 변강 풍정을 융합함으로써 현장 대중들에게 문화적 저력이 깊고 분위기가 짙은 민속문화 성연을 선사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시구역에는 호두껍질 붙이기 공예, 집공예, 전지 등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인들은 현장에서 기예를 선보여 광범한 대중들이 가까이에서 무형문화재를 접하고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 기련 공예품위원회사 공장장 위아군입니다. 행사 현장에서 여러분께 우리의 호두껍질 붙이기 공예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무형문화재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식품평 및 농특산품 전시 판매 구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천인 비빔밥, 송편, 찰떡,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집중적으로 선보였고 본토 농특산물도 전시 판매됐습니다. 명정 주민 오.

0: 조정입니다. 집 근처에서 이런 종주절 체험 활동에 참가하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아주 풍성하고 문화 내용도 풍부합니다. 연변 지역의 종주절 문화가 매우 풍부하고 짙다는 것을 느꼈는데 모두 한번 와서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체험구역도 매우 흥성한 분위기였습니다. 조선족 특색의 룡줄 다리기, 투호, 윷놀이 등 민속 종목들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담보입니다. 이곳에서 조선족 특색 미식을 맛보고 현지 풍속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중국 전통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이 밖에 수공 문화 창의 제품 제작 체험 구역, 민족 복장 인증 촬영 구역, 서화 창작 구역도 각기 특색을 뽐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꽃 등 민속 향주머니, 기복 장식품 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민족 전통 복장 순회 행렬도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서화 애호가들은 보름달과 변강 풍광을 주제로 현장에서 그림을 그려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이 안고 라급하는 아름다운 화폭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1: 추석을 앞두고 우리주 명절 소비 시장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대형 상가와 농산물 시장에서는 명절 소비 기회를 다 잡아 사전에 상품 비축을 충분히 하고 품종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길 시내 모 대형 상가입니다. 각종 월병 선물 세트, 제철 과일, 민속 식품 등이 집중 진열돼 짙은 명절 분위기가 안겨옵니다. 풍부한 명절 상품이 가득 진열된 가운데 주민들은 집 근처에서 한꺼번에 상품을 구매하면서 단란한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주 각 대형 상가와 농산물 시장 등에서는 명절 상품 준비에 들어가 명절 전용 구역을 알심들여 배치하고 상품 진열을 최적화하며 명절 소비 공급을 1층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 상가 추석 판매 구역에는 각종 월병이 구전한 가운데 팥소, 견과 등 고전적인 맛부터 과일 맛 등 새로운 맛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명절 간식 선물 세트 외에도 제철 과일, 각종 신선식품, 일용품 등 상품 공급도 충분하고 시장 가격도 안정돼 명절 기간 대중들의 일상 소비와 친척 방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주식유한회사 슈퍼마켓 회사 구매주임 황성미입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는 8월 중순부터 상품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품 공급은 아주 충분합니다. 월병 선물 세트, 과일 선물 세트, 소고기 선물 세트, 그리고 단백질 분말, 제비동지, 음료, 주류 등 상품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월병 선물 세트는 도합 22개 브랜드를 입고했으며 관련 선물 세트 품종은 100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도 있어 맛과 품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위협식품 만익점 점장 임건신입니다. 선물 세트 월변 가운데 비교적 인기가 있는 것은 60원 내지 70원, 70원 내지 80원대 대중소비 제품입니다. 봉지 포장 월병은 10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견과소입니다. 견과 제품은 가장 전통적인 맛이고 잣팔보, 연룡 노른자위 맛은 젊은 층에서 비교적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상가와 시장을 찾아 월병, 과일, 특색 선물 세트를 정성껏 고르면서 명절 상품을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 한 여사입니다. 월병을 보러 왔습니다. 견과류 맛 제품을 사려고 합니다. 이름이 있는 제품을 사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주민 정 선생입니다. 월병도 사고 과일도 사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현지 브랜드는 가격 대비 품질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 깨소를 좋아하고 제 아내는 견과소를 좋아합니다.
0: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결정전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24일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26일 심양 철서 경기장에서 심양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아침 6시 30분 연길 서역에 모인 선수들은 고향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여러 경기를 거쳐 4강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는 홈과 원정 두 차례 치열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완강히 분투하며 연변 축구의 저력과 투혼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왕기호입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올해 마지막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담도 없고 마지막 경기인 만큼 꼭 전력을 다해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대련에서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 우리는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많은 전문적인 보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양팀 축구팬들을 위해 멋진 경기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9월 26일 심양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전력을 다해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려정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용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 성에서는 일전 2027년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장기 간호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사업을 잘할 때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의료보험 개인 납부 표준은 1인당 400원이고 장기 간호보험 개인 납부 표준은 1인당 25원이며 만 18세 이하 가입자는 장기 간호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집중 납부 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두 가지 보험료를 동시에 징수합니다. 우리 성에서는 극빈 인원, 고아 등 곤란 인원에 대해 류형별 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합니다. 연결시에서 추석 국경절 기간에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활동은 9월 25일에 시작돼 10월 8일에 끝나게 되는데 13개 부동산 기업이 참가해 280여 채 상품 주택을 내놓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전까지 구매한 새 상품 주택은 주택 건축 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100원 기준으로 보조금을 발급하는데 주택 한 채당 보조금이 최다 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증을 받을 수 있는 차고 또는 주차 자리를 구매할 경우 5천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블레야크 연변 사냐 달리기 경기가 26일 연기로에서 개최됩니다. 경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교시 공항국 교통관리부문에서는 관련 도로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25일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 26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연남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는 차에 대해 반폭 폐쇄 관제를 실시합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리화동 다리 아래에서 연남로 철람 삼각구까지의 구간을 반폭 폐쇄합니다. 관제 시간대는 관련 없는 차와 행인의 관제 구역 진입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정천룡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우리는 0.5초의 짧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합니다. 뛸까 아니면 다음 신호를 기다려서 여유롭게 갈까 하고 말이죠. 딱 5초 정도 남아있을 때가 가장 애매합니다. 건너기엔 짧고 놓쳐버리기엔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몸과 마음이 잠깐 움찔거리게 됩니다. 전력질주와 다음 신호 사이 적절한 타이밍을 고르는 눈이 생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즐거운 삶을 선택하는 남녀 경향 차이, 부부싸움 줄면 뱃살도 줄어든다는 관련 연구, 회피형 성격장애 자가 진단 방법, 비만 부르는 뜻밖의 나쁜 식습관 등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즐거운 힐링 여행 떠나봅시다. 오래 사는 것과 짧더라도 사는 동안 더 행복하게 지내는 것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남성은 오래 사는 삶, 여성은 짧게 살더라도 오늘이 즐거운 삶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영국 노리치의대 니클라스 스틸 교수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맨체스터드대 공동연구진은 영국의 50세 이상 성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와 삶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영국의 대표적인 고령화 추적 조사인 영국 노화 종단 연구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대면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 미래를 생각하는 정도, 수명과 삶의 질 가운데 무엇을 중시하는지, 외모와 신체 기능 중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지, 실험적 치료에 대한 태도, 치료 결정을 의사에게 맡기려는 성향 등 6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분석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삶의 길이보다 삶의 질을 우선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남성은 삶의 질보다 더 오래 사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뒀습니다. 여기서 삶의 질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독립성과 편안함, 이동 능력, 평소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 즐길 수 있는 상태 등을 뜻합니다. 의료 결정을 대하는 태도에도 성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치료 결정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려는 성향이 낮았습니다. 75세 이상 참여자는 이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의료 결정을 의사에게 맡기고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스틸 교수는 여성은 삶의 길이보다 삶의 질을 우선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지만 남성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을 앞세울 가능성이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누구나 수명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의료 선호가 일정한 차이를 보였지만 이를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치료와 삶의 방향을 개인별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결혼하면 살이 찐다는 통념과 달리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오히려 비만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가 체중과 식습관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성인 94명을 대상으로 결혼 여부와 식습관, 체질량 지수, 정서적 지지 수준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뇌 영상 검사와 대사 물질 분석, 설문 조사 등과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는 사람일수록 BMI가 더 낮고 식탐이 덜했으며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뇌 영역 활동이 더 활발했습니다. 특히 기혼자 가운데 정서적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사람은 미혼자보다 옥시토신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과 유대감, 친밀감을 느낄 때 주로 분비되어 일명 사랑 호르몬으로도 불립니다. 뇌 영상 촬영 결과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식욕과 자기 억제 기능을 조절하는 영역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또한 옥시토신 수치가 높을수록 장내 대사 과정에 참여하는 트립토판 대사산물의 대사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옥시토신이 식욕 등 자기 통제와 관련된 뇌 영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내 유익한 대사 과정을 촉진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연구 책임자 아르파나 처치 박사는 옥시토신이 뇌와 장 사이에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돕는 지휘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선 건강한 식단, 운동과 더불어 사회적 유대감 또한 필수라며 건강을 위해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기에는 성인과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또래와 우정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등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길 꺼리는 모습 또한 나중에 회피성 성격장애로 발전하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극도로 수줍어하는 경향은 타고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질과 환경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업을 점점 중시하는 현대 직업 환경은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거절과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일하는 환경 내에서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할까봐 두려운 이들에게는 면접이나 사람을 만나는 일이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부족하다고 판단받을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승진할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사회적 참여가 강요되지 않은 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의존성 성격장애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고 가치를 인정받으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격장애입니다.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단 타인과 상호 애착을 형성하면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굴종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리도록 하고 다른 잠재적 친구나 연인에게 다가갈 동기를 감소시킵니다.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뿐 아니라 사회적 신호를 잘못 읽을 위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주변 사람의 행동을 지나치게 경계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불편, 긴장, 동떨어져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에 편안하게 참여할 수 없는 능력 부족이 타인에게 거절당할 수 있다는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다음 중 4개 이상의 증상을 보이면 회피성 성격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비난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대인 접촉이 많이 요구되는 직업을 회피합니다. 둘째로,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관계 맺기를 거부합니다. 셋째로,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창피와 조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합니다.

흔히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음주가 꼽힙니다. 알코올은 단기적으로 뇌의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취했을 때 긴장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일시적으로 편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몸도 함께 이완되죠. 근육이 부드러워지며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안감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나 심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 술을 찾는 습관은 오히려 우울증 위험을 대폭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 한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음주가 미치는 영향을 살폈습니다. 생활 스트레스 요인은 예상치 못한 사건, 교통사고, 범죄 피해, 안전사고 등 질병, 대인관계 갈등, 직장 스트레스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울 위험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소 음주량이 많거나 알코올 의존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나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의 경험을 했을 때 술에 의존하면 오히려 정신 건강이 위험해진 것입니다. 연구진은 술에 의존하는 대처 방식은 단기적으로 신체와 정신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길게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알코올은 뇌의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뇌가 알코올에 적응하면 같은 양으로는 효과가 줄어들고 술이 깰 때 불안과 스트레스가 더 크게 반사돼 찾아옵니다. 또

충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술에 취하는 일이 반복되면 뇌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알코올이 코르티솔 수치를 오히려 높이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나 범죄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었다면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 체계를 세우기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혈당과 혈압, 혈중 지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의 호흡기 질환, 관절 문제, 지방간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식습관을 알아볼까요? 우선 밥 먹을 때 TV 보기입니다. 식사하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TV를 시청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먹는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신경을 쓰느라 음식의 맛이나 섭취량, 포만감 등을 느끼지 못한 채 계속 음식을 집어 먹기 쉽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중을 관리하려면 식사 시간만큼은 TV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집중해서 섭취하기보다 하루 동안 적절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고기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주로 저녁에 많이 먹는 식습관이 있다면 아침과 점심에도 단백질 식품을 적절히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양의 고기를 먹더라도 하루 한 끼에 몰아 먹기보다는 여러 끼니에 나눠 섭취하면 식사 때 단백질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매 끼니에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를 여러 차례 조금씩 나눠 먹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습관적으로 음식을 조금씩 집어먹다 보면 하루 전체 섭취량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 견과류처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열량이 누적됩니다. 실제 배고픔을 확인하고 충분히 먹었다는 느낌이 들면 식사를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이 체중 감량에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 허기가 지나치게 심해지면 다음 식사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복감이 강해지면 음식을 빠르게 먹게 될 뿐만 아니라 평소 자제하던 고칼로리 음식까지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배고파질 때까지 버티기보다는 적당한 시점에 식사를 하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을 활용해 허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는 습관 역시 체중 관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간식을 먹으면 하루 전체 섭취 열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화가 충분히 되지 않아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2,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는 음식 대신 물 등을 섭취하며 야식 습관을 줄이는 것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으면 영양소 손실이 적어 비타민과 미네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소는 조리 과정을 거치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익혀 먹으면 더 좋은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와 감자 등은 생으로 먹으면 독소를 섭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과 식물에는 천연 독성 성분인 솔라닌이 존재하는데 솔라닌은 가지를 깨끗이 세척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솔라닌은

복통, 현기증, 위경련,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가지는 찌거나 구워 먹는 게 좋습니다. 솔라니는 감자의 싹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감자의 싹이 생겼다면 완전히 도려내고 삶거나 구워 먹어야 합니다. 다만 싹이 길게 올라오고 감자 속이 초록빛으로 변했다면 섭취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솔라닌이 신선한 감자의 10배 넘는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양파와 마늘을 익혀 먹어야 합니다. 양파와 마늘에는 프럭탄이라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프럭탄은 소장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때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소화불량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익히면 자극을 줄일 수 있어 생으로 먹는 것보다 부담이 덜 됩니다. 콩나물은 재배 환경 특성상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남기 쉽습니다. 이런 균은 세척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은 반드시 콩나물을 익혀 먹어야 합니다.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치거나 충분히 볶아 먹는 게 좋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라피노스는 우리 몸이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성분입니다.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 라피노스는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가스를 만듭니다. 때문에 생 브로콜리를 과하게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등을 겪기 쉽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이러한 채소는 건강을 위해서 꼭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볼스키 병원 의료진은 25세 남성의 간 손상 림상 사례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남성은 육체 노동자로 평소 비만이 있었지만 만성 간 질환은 없었습니다. 습관적인 음주나 불법 약물 투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하루 전 에너지 음료를 마신 직후 갑자기 심한 명치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소변색이 짙어졌습니다.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도 나타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간 수치가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간세포가 손상될 때 혈액에서 증가하는 효소인 ALT는 정상 상한치의 약 700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담도 막힘, 자가 면역 질환 가능성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6일째에 간 조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담즙 정체성 간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담즙 정체는 간에서 만든 소화액인 담즙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간 안에 쌓이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 섬유화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남성은 에너지 음료 섭취를 중단했고 수액과 비타민 K 등을 투여받았고 항생제와 우르소 대육 옥시콜산, 스테로이드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번 18일째 퇴원할 때 빌리루빈과 염증 수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4개월 뒤에는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AST와 ALP 등 일부 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은 남성이 약 3년간 매일 1에서 2.5리터의 에너지 음료를 마셔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 담도 표시 등 간 손상을 일으킬 만한 주요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 조직 검사에서도 외부 물질의 독성에 따른 손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에너지 음료 섭취를 중단한 뒤 간 수치가 크게 호전된 점도 연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당류, 비타민 B군, 아미노산, 식물 추출물 등 여러 성분이 들어갑니다. 과거 에너지 음료 관련 간 손상 사례에서는 비타민 B3인 니아신이 원인 후보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량 니아신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남성이 마신 제품의 정확한 종류와 캔 크기, 성분표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카페인이나 니아신을 얼마나 섭취했는지도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정확한 제품 배합과 섭취량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니아신을 포함한 어느 한 성분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에게 나타난 심한 전신염증이 간 손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대부분의 성인에게 하루 400mg 정도의 카페인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연관되지 않는 수준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의 체중이나 질환, 복용 약물 등에 따라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해볼 때 에너지 음료를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급함 없이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건 신호가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은 더 좋아질 테고 아쉬운 일도 곧 바뀔 겁니다. 좋게 신호등처럼 말입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정을 꾸려가면서 부모님들이 마주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죠. 자녀 교육부터 건강상식, 아이들 놀잇감 안전, 생활 속 갖가지 궁금증까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오늘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는 새학기 군사훈련의 의미에서부터 아이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어린이 근시에 관한 오해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단결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생활 방송 교통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허가증 부번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번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해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부동한 교육 단계별 많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께서 지금 이 세대에도 꼭 군사훈련을 해야 할까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반복적인 정식 보행과 오랜 시간 군자세를 유지하는 게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진정한 의미는 체력 단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훈련은 한 가지 소중한 정신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바로 병사의 표준에 맞춰 스스로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또 강인하고 용기 있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훈련 현장에서 이불을 가지런히 두부 모양으로 정리하고 단정한 자세로 우렁찬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단순한 형식이 아닌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류를 중시하는 마음, 책임감, 그리고 집단을 아끼는 의식을 단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필수 과목 속에서 아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그들의 평생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은 해가 갈수록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을 뿐 결코 위험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정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는 그 위기의식,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절대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데요. 군사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나약한 마음을 털어내고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은 단순히 고생을 자초하는 활동이 아니라 필요한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기르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국민의 운명은 국방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됐습니다. 위기의식을 키우고 애국심이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며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군사 지식과 훈련을 실시하는 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병력법에서 일반 대학교 학생은 재학기간 반드시 기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군 최초의 90년대생 운 20 기장 진사기는 이렇게 말했죠. 국방은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방화벽입니다. 벽체는 직업군인이 만들지만 더욱 중요한 벽의 기초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벽체가 얼마나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는 기초가 얼마나 깊게 다져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님들 군사훈련 때문에 우리 애가 고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보다는 군사훈련을 통해 한결 단단하고 의젓해진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의젓하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엔 자녀 교육 가운데 모든 주부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이의 집중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가 공부할 때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해서 고민하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력 문제가 오직 심리 행동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과학적인 식습관도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데요. 먼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것은 아동기에 흔히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로 주요 증상은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학업 성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광주 적십자병원 소아과 과장 겸 주임의사 나립영

기사는 많은 부모님들이 ADHD 문제를 오직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 보조수단인데요. 평소에 식단을 잘 꾸리면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를 안정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 일상 식단에 꼭 챙겨야 하는 네 가지 영양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기본 원료로 뇌의 각성 상태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생선, 가금류, 달걀, 살코기, 콩 제품 등 고품질 단백질 식품을 끼니마다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신경 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요. 뇌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관련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전두엽 피질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집중력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된 사례도 많은데요.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로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 생선, 아마씨유, 그리고 호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통밀빵, 현미, 귀리, 고구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은 포도당을 천천히 내보내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높여 아이가 단 음식을 자꾸 찾는 습관도 줄여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같은 미량 영양소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빼놓을 수 없죠.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용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아연이 모자라면 집중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주부님들께서는 아이가 동물성 간, 살코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전공류 등 골고루 먹어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자녀 시력 관리에 대해 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짚어볼게요. 아이가 너무 일찍 근시 안경을 쓰면 근시가 더 심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닌데요. 만약 근시가 있는 아이가 오랫동안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눈의 조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선모체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시각 피로가 쌓이고 결과적으로 근시 도수가 더 빨리 높아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근시가 100도 이상인 어린이는 반드시 안경을 착용해 굴절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시력 저하에 민감해서 자주 눈을 비비거나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거나 이미 시력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도수가 높지 않더라도 제때의 안경을 맞춰줘야 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적당한 시기에 착용하면 아이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어 근시가 빠르게 나빠지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시력 관리에 있어서는 근시 안경 자체가 눈을 망치는 게 아니라 제때에 교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시력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 우리 주부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가정은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작은 지혜와 또 올바른 선택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랄게요.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짧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죠. 높고 시원한 가을 하늘만큼 풍요롭고 여유있는 휴식의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숙의 글 부모님 인생 화보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1981년 2월 16일 하얀 노을을 쓰고 김씨 가문의 시집을 가서 장장 40여 년을 시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며 살아왔다. 70세에 가까운 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고우시구나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단아한 시할머니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애썼다고 말해주는 한편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내 두 손을 꼭 잡아주셨다. 시집 가서 처음으로 설을 쉬던 날 나는 새해 축복 인사를 올리며 식구들한테 술 한 잔 권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세 잔의 흰술을 부어 나한테 건넸다. 나는 눈이 둥그레져서 여자가 어찌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술잔을 앞에 놓으셨다. 새아가, 이젠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편안하게 해도 돼. 술도 마시고 트럼프 놀이도 하면

해서 즐겁게 보내면 되는 거야. 옆에 있던 친척들이 시아버지가 고는 술이니 꼭 마셔야 한다며 동을 달아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두 눈을 꼭 감고 꿀꺽 들이마셨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 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기분만은 여느 때보다 좋았다. 그때로부터 나는 명절이면 의례에 시아버지가 주는 술을 받아 마셨다. 시어머님은 내가 좀 더 잘 잘 수 있도록 아침에 절대 일찍 깨우는 법이 없었고 명절이면 혼자서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면서도 나는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시집을 와서야 나는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우리 친정은 가정 구성이 좀 복잡했다. 23살 꽃다운 나이에 할아버지한테 시집간 할머니는 계모 노릇을 하며 할아버지의 네 자식을 키웠다. 계모의 손에서 자란 우리 아버지 역시 일찍 아내를 보내고 새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 역시 계모의 손에서 자라는 운명이 되어왔다. 나의 계모는 3살에 친어머니를 여의고 어렵게 살아서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았지만 남편이 일찍 돌아가다 보니 우리 아버지와 재혼한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원칙성이 강한 분이셨는데 우리 집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시집을 와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온 식구가 한 상에 함께 앉아 도란도란 식사를 하는 내내 아무런 구석이 없어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 그러다 딸애가 태어났다. 시부모님께서 손자를 바라셨을 거라는 생각에 은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요즘은 아들 딸이 똑같이 귀한 세상이니 자식 잘 키우면 된다고 먼저 위로를 해줘서 나는 어렸던 마음이 이내 녹아내렸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시간은 류수같이 흘러 시부모도 어느덧 80 고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시부모님한테서 받은 사랑에 하도 넘쳐나서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편한테 김씨 가문의 몇십 년 발자취를 정리해 책으로 내면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그런데 시부모님한테 우리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단칼에 거절할 줄이야. 너희들 생각은 좋다마는 하도 평범하게 살아서 적어낼 만한 게 없을 것 같구나. 어머니, 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사진이랑 같이 책으로 만들어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시고 제가 묻는 물음에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그날 우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우세대에 관한 이야기부터 두 분의 젊은 시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힘은 뭉치면 크다. 이는 시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라고 했다. 1939년 왕청현 외진 산골에 정착한 일가 친척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가기 시작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장한 사람들은 산속에서 나무를 찍고 땅을 일구었고 신체가 허약한 사람들은 집안일을 돌보았다고 했다. 증조 할머니가 돌아갈 때 그 누구도 곁을 비우지 않았고 큰 아주머니께서 투병 중일 때도 친척들이 엇갈아가며 시중을 들었다고 했다. 호라비한테 시집가야 무탈할 수 있다는 점쟁이 말을 고지 듣고 진짜로 애 딸린 시할아버지한테 시집온 시할머니는 27살에 이미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게다가 뱃속에 애가 태어나기 전에 과부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 나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우리는 쓰러진 어머니를 안고 온밤 울었댔어. 어머니까지 잃을까 봐 얼마나 겁이 나던지. 지금도 그때를 회역하면 마음이 서글퍼지는지 깊은 추억에 잠긴 아버님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다행히 이튿날 이른 새벽이 되니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 비록 휘청거리다가 털썩 주저앉기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다시 힘내 일어서더니 너희들 걱정 말거라. 어머니도 있고 친척들도 있으니 힘을 내셨구나 라고 하셨어. 시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몇 달 후 시할머니는 넷째를 출산했다. 마침 농사철이라 시할머니는 산후조리를 할 새도 없이 가마무기를 해야 했다.
가늘픈 몸으로 애 넷을 키우며 살아가는 시할머니가 안쓰러웠던 친척들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나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살 길을 찾아온 산꼬리까지 전쟁의 불길이 거세져 힘들게 일궈놓은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그렇게 이곳저곳 전전하다 다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당시 훈추는 망수진 북대동이었다.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해 시할머니는 낮에는 상리를 했고 저녁에는 공을 불렀다가 두부를 아사서 팔았다. 시아버지는 추운 날에도 부들부들 떨며 일하는 시할머니의 모습이 하도 안쓰러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내 기억 속의 시할머니는 매일 단정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그런 시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이처럼 많은 고생을 하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가늘픈 몸으로 참 억세게도 살아오셨네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그뿐이 아니오. 우리는 우리 어머니 덕분에 군대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운명도 바뀌었어 라고 말을 이었다. 1950년 징병 모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집안의 장남이었던 시아버지는 감히 참관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아들의 속내를 어떻게 알아차리셨는지 군대에 가라고 하셨단다.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장남을 군대에 보내놓고 또 어떻게 고생하겠느냐며 친척들이 혀를 끌끌 찼음에도 불구하고 시할머니는 사내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선뜻 나서야 할 게 아니겠소. 그 힘든 세월도 견뎌왔으니 이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어. 10살에 애비를 잃고 이 애미를 돕느라 고생 많이 한 큰아들을 떠나보내기 아깝지만 그래도 어쩌겠소. 나라 지키는 일에 큰아들을 보내고 집안일은 내가 작은 애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하면 될 거요 라며 경건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90고개를 지척에 두고 있는 시아버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나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어머님은 훈춘 시내에서 꽤 잘 사는 집에서 자랐다면서요? 어쩌다 북대동이라는 산골로 시집을 오게 된 거죠? 그건 우리 친정어머니 때문이요. 시어머니가 인차 내 말을 받았다. 당시 시아버지는 훈춘 변방 부대에 배치받다가 1955년에 훈춘은 공항국 통신원으로 전근했는데 휴식일이면 친척집에 가끔 놀러 다녔다. 당시 시어머니네 집이 마침 그 동네에 있었다. 키는 크지 않으나 반듯하게 생긴 데다가 다부진 몸매에 군복을 차려입은 젊은이가 깍듯이 인사까지 하고 다니니 시어머니 집에서 사위감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약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따라 북대동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다.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시집에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다. 정지에만 까레가 절반가량 펴져있고 옷방은 맨 봉당이었으며 식장도 없어 가마 옆에 사발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새색시가 왔다는 소식에 친척들은 사발이며 대야며 이불을 들고 시댁으로 시어머니를 보러 왔다 한다. 시어머니는 온밤 잠을 설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시아버지를 닥달해 바로 훈춘으로 돌아왔다 한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대성통곡하면서 절대 저렇게 가난한 집으로 시집 갈 수 없다고 떼를 쓰었다. 결혼 상대는 인품이 좋아야 한다고 성품이 바른 남자와 평생을 함께해야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친정 어머니의 타이름에 시어머니는 겨우 마음을 돌려세웠다. 비록 가난했지만 살이 밝은 시아버지 덕분에 시어머니는 고생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젊었을 때는 가난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로네네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다면서 시어머니는 어깨가 으쓱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인생을 반듯하게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진정 자식들의 본보기가 되고 책 속의 주인공으로 되기에 손색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나의 칭찬에 두 분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제가 시집 온 지도 40년이 되는데 두 분이 다투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한 65년 동안 어떻게 부부 생활을 이토록 화목하게 이어오셨는지요? 비결이라고 할까야 했겠소. 지금은 나이가 드니 아량이 넓어졌겠소만 젊을 때에는 참을성이 전혀 없었어. 친정 어머니 말을 듣고 시집 왔을 때가 19살이었어. 고이 호식하며 곱게 살았던 내가 처음엔 트집도 많이 잡았어. 하지만 그때마다 이가 참고 달래주었어.
원래 시부모님 사정만 쓰자고 계획했던 우리 부부는 아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가문의 친척관계 도표도 작성해 한 분 한 분 만나 그 시절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누리기로 결정했다. 글이 다 마무리되자 우리는 사진까지 곁들여 부모님 인생화보라는 제목으로 화책을 만들어 시부모님은 물론 친척들 한 대까지 선물로 드렸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화책을 매일다시피 펼쳐보았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 뒤를 따라가셨다. 돌아가기 전에 시어머니는 너희들이 이 책을 참 잘 만들었구나. 진짜 좋은 선물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친척 어르신들도 후손들한테 넘겨줄 재산이 생겼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그 힘든 시절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갓난 신고를 알게 되어 고맙다고 인사했다. 우리 부모님의 굴곡적인 인생 경력 그리고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았던 건강한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진 부모님 인생 화보가 우리 가족의 불멸의 유산이 되어 세세대대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에 그리움을 담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화목이 깃드는 추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아닌 같습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 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결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이 되면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도 약각에 큰 글씨로 적혀 있겠습니다.
0: 네.
1: 본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초원청심환을 견지해서 복용하시고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엉뚱한 증상이 나타나던 분들 가운데서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니까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다른 치료를 계속 뭐 이것저것 모두 해왔는데 본 제품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부터 좋은 치료가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황제의 기관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심장 치료에 기본 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해결되면서 심장으로의 기본 좋은 치료가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의 공동 주치는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

0: 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었는데요.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의에서 말하는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합니다.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이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 자기하고 링게시게 생각해보세요. 기침을 잘 기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서 전형적으로서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는 점이라면 심장병인데 기침을 잘 기습니다.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댔지만 해도 해결 잘 되지 않고 기침 기쳐서 기침약을 얼마나 드셨는데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나서 남들이 집을 하나 쓸 때면 네 개 다섯 개 썼는데 입에 냄새는 제거되지 않더라.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보게 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입에 냄새는 제거되고 줄어들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바로 좋은 청심환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1: 그 증상 다 비타그라마는데 숨창기가
0: 그렇죠.
1: 그러나네. 예. 지금 어떤 숨창은 완전히 어렵다만.
0: 예.
1: 그 전에 베개를 안고 온전한 그 날 처음에 이렇게 보내.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으니까네. 이것은 난 내 몸에는 꾸준히 그든 계속 쓸려야 된다.
2: 이것은 반년을 썼습니다.
0: 예.
2: 그래가에 숨이 차던 게. 그래서 날랑 걸을 수 있습니다.
0: 예.
2: 나는 예, 저딱 집에서 문을 닫아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0: 예.
2: 내 전화와도 놀랐습니다.
0: 그래서
2: 이 전통심할 정말 좋습니다.
0: 예.
2: 우선 이래 6달 남았을까, 예. 그 놀랐던 증상에 그래서 놀랐다도 이내 이렇습니다.
0: 예.
2: 야, 선생님 이 좋은 약을 소개를 했길래 내 우선 채소 살라도 갑니다.
0: 그래요? 예.
2: 그 다음에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하루에 세 가지씩 먹었습니다.
0: 예.
2: 그러던 게 우선 이 두 가지를 가져서 할 날에 두 번밖에 안 먹습니다.
0: 예.
2: 혈압은 높은데 맥박은 이 40, 42. 이렇게 되니까 맥이 똑 떨어집니다.
0: 그 정도에 다음에 심장내과에 가면 그 집어치료를 할 겁니다. 그런 정도에.
2: 예. 우선에 6달 남아 먹을까 65원으로 됐습니다.
0: 너무 정상 올라왔습니다.
2: 야, 예. 그러니까 예. 맥이 나서 채소 살라도 가고 얼마나 돈도 모르겠습니다.
0: 예.
2: 선생님 정말 이 이야기는 내게는 딱 맞습니다.
0: 그럼요. 예.
2: 길에 나니 335째에다 또 5째를 넣어 눌러서 또 우제 정책할 때 봤어.
0: 예, 아이고 잘 기억하셨네요. 예, 아무튼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게 되면 그때 문제가 없으며 기초 보조제품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2: 소개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은 이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의 명 처방에 속합니다.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우리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든다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렸는데 결코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인데 그 증상들은 하나하나 해결하자면 간의 콩팥의 위에 부담이 너무 많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뭐 많이 본 제품을 복용하시기보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기본 보증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혈압이 많이 높은 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압약의 기본 한번 시작하게 되면 평생 매달리게 되는데요.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최근에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거든요. 심장병이 100분의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던 게 본 제품을 쓰시고 관상동맥의 이상이 해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혈압약 차수를 뭐 줄였다 여러 가지를 가지수를 뭐 줄였다 혹은

기본으로 심장병약은 넉 달 동안 연속 지켜봤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되어 있어서 복용하지 않고도 혈압이 정상으로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공능이 좋아졌다는 것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서 충분하게 체현될 수 있으니까 본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본 제품에만 매달리지 말고 꼭 기초 제품인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몇 가지 기초 제품을 함께 드시는 것이 뭐 10년, 20년, 30년 문제없으니까 종생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초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는 몽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료성을 따라서 한 개 료성은 바로 넉 달, 두 개 료성은 여덟 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구적인 이런 특점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면서 본 제품을 갖고 나가시거나 여기에서 붙여보내거나 이렇게 하지만 해도 다른 해관을 지나는 데는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실은 없고 이 제품 자체는 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국외에서도 역시 편안하게 들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바로 좋은 청심환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팡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방

0: 예예.
1: 지금도 그 없어요.
0: 어, 집에 식구들이 확장하게 그 하체 회복에 담다 알게 돼 있으니까. 예.
1: 날 어디 모든데 되게 되는 거.
0: 어, 그렇죠. 그게 깨는 골치 아픈 문제죠. 본인도 힘들겠지만 해도 예. 그게 골치 아프죠. 예.
1: 그래 골이 아프, 골이 심하고 예. 내지가 그런 게 그것도 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저기
0: 머리가 아프던 증상도 개선을 가져오셨다. 네, 심장병 치료했는데 그렇죠.
1: 그것도 좀 많았대.
0: 예.
1: 그럼 거의 다 없으나 다.
0: 아 예예.
1: 예. 밥 먹을 때 밥 좀 잘 먹.
0: 아 심장병 치료했는데 소화가 네. 잘 된다. 그렇죠. 예.
1: 밥 조금 먹어도 인상 예, 배 그들하면 먹지 못하지.
0: 그렇죠. 내리깨지 못하죠. 예.
1: 얘는 지금은. 밥 잘 먹고 그래.
0: 심장이 그렇습니다. 바로 네, 예.
1: 미안 이야기야.
0: 예.
1: 예, 나 앞으로 계속 수일해서 앞으로 더 써볼게요.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심 넣고 쓰시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산소 부족을 말하게 돼 있겠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반드시 노작이 힘들고 심률이 60부터 100차까지 1분의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되고 너무 낮아서 40몇 차 1분에 너무 빨라서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듭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뎀뎀 아파납니다.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가서 펑비까지 합니다. 결코 심장병으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더 아픈가 하면 겨드랑이 밑까지 아파나거나 반사통으로서 오른쪽 어깨가 아파날 수도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늘 자기 주먹으로서 어깨를 두드리고 어깨 씻겨보고 어깨를 주물고 달라 하는데 주자 한 분이 그 후에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반년 좌우되니까 흔들던 이빨도 원자국에 들어갔고 어깨가 그리 아프던 게 늘 어깨를 누구 보고 주물고 달라고 이러던 분이 지금은 어깨가 아픈 증상이 해결받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며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늘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를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쉽게 놀랍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그리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지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것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경우를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고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 정황하에서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복강동맥의 피가 심장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배가 강다짐으로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저하게 심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사를 했는데 그렇게 배가 아프던 게 배가 아프던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다. 이러한 신뢰를 모두 보더라도 심장은 뭐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서 뭐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다른 치료에 그 많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는 많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제품 저온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심장병이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서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그리고 부정맥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다 더 보태서 이야기되게 되면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경우까지도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일단 제대로 보조제품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호르몬 분비 문란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 심장병부터 발병하게 되는데요. 특히 남성들 가운데 40대 말 50대 초반에 심장병으로서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동반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포함해서 보험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3: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저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과일을 마친 이튿날 모태동에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졸레의 호위병 홍고기가 황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보수석 동지, 주부수석 동지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래, 얼마나? 열이 너무 올라 의식이 없습니다. 모태동이 깜짝 놀라 나무라듯 말했다. 언제부터 그래서? 왜 일찍이 보고하지 않았지? 홍국이가 우물쭈물 대답하였다. 그게 어젯밤 회의를 하고 돌아와 우리들로 조지를 건널 준비가 되느냐고 묻기까지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밥을 가져갔더니 먹고 잘 테니 동지들도 돌아가시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방을 나선 지 얼마 안 돼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렇게 일찍이 주무신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저 기뻐했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이렇게 털딱선이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모태똥은 총총히 사다리를 내려와 졸레가 들어있는 집으로 향하였다. 서장 사람들의 집을 보면 가운데 방은 화덕이 있어서 노르고 환했지만 곁에 딸린 방들은 모두 작고 어두웠다. 침대머리에 램프가 켜져 있었다. 하지만 불빛이 몹시 어두워 곁에 선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잔뜩 여윈 동룡처가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류백승과 엽금용도 곁에 서 있다가 모태똥을 보더니 비켜서며 길을 내주었다. 졸레는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워 두 눈을 꼭 감고 가쁜 숨을 내쉬었다. 여인 얼굴 위로 짙은 두 눈썹이 가끔 불안하게 움직였다. 손을 이마에 얹어보던 모태똥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열이 엄청나군. 몇 도쯤 됩니까? 어젯밤에는 39도 반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40도쯤 될 거예요. 동룡초가 초조한 기색으로 대답하였다. 이거 안 되겠어요. 어서 전부를 쳐서 불현장대로 이리 오라고 해요. 늦었습니다. 불현장 동지는 벌써 종사령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료백승이 대답하였다. 참, 이럴 때 이렇게 아프다니. 아이, 모태똥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은 대털보를 부르세요. 대털보는 홍군의 이름 난

0: 의사였다. 아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역검령이 대답했다. 이때 침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었다. 네, 내 말 좀 들어봐요. 국도 동지, 내 말 좀 들어보란 말입니다. 아, 그게... 동룡초는 주울래가 헛소리를 하자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을래, 모두석에 왔어요. 하지만 주울래는 입술을 움실하더니 여전히 중얼거리면서 팔을 움직였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국도 동지. 그 의견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꿈에서도 회의를 하는군. 모태똥이 나지 않게 말했다. 그냥 둬요. 너무 지쳤나 봅니다. 모태똥은 방을 나와 몇 마디 더 이르고는 층집을 내려왔다. 동룡초가 아래로 내려와 그를 반했다. 주석동지, 염려마세요. 열만 내리면 차츰 나을 거예요.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용초동지도 몸 조심하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 뽀얀 먼지를 읽으며 대춧빛 말 한 필이 달려왔다. 간부탄을 맡고 있는 진갱이였다. 단발창이 된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성큼성큼 걸어돌이 경례를 했다.
1: 진갱이,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주부주석 동지가 많이 아프다던데 정말입니까?
0: 그렇습니다. 모태동이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지금 주부주석 동지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당장 초지를 진행하는데 어쩝니까?
1: 안 되면은 들고서라도 가야죠.
0: 모태똥이 단호하게 말하였다.
1: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지까지 모셔가야 합니다. 모주석 동지, 만약 들것대오를 만든다면 제게 맡겨주십시오.
0: 진갱이 견장한 눈빛으로 모태똥을 바라보았다.
1: 진갱 동지가 맡아만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0: 모태똥이 진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이강 양쪽으로는 보리가 온통 신누렇게 여물어 있었다. 보리밭 사이로 홍군 전사들이 드문드문 보이었다. 모두들 보리를 베고 보리단을 채우 나르르라고 바빴다. 밭머리에는 붓으로 글을 쓴 나무패가 꽂혀 있었다. 홍군이 초지를 지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정치부에서는 보리를 벨 때 반드시 지키하는 규정을 세웠다. 우선 잘 알아본 뒤에 장족 토사의 보리를 먼저 거두고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장족 백성의 보리를 베었다. 그럴 때는 꼭 보리를 벨 수밖에 없는 사정이며 얼마나 뱄는지를 나무패에 적어 꽂아두도록 하였다. 장족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무패를 가져오면은 제값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모태똥이 한창 걷고 있는데 갑자기 건너편 숲속에서 귀청을 찢는 총소리가 울리었다. 총소리는 두 번 들리고 그치었다. 한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밭에서 걸어나왔다. 두 바지 가랑이로부터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었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선명하였다. 모태똥은 걸음을 멈추고 보리밭을 바라보다가 건너편 산봉우리로 눈길을 옮겼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남짓이 머물렀던 몰가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2: 아, 이제는 끝났어. 마침내 여기를 떠나게 됐군.
0: 굶주림과 추위에 허덕이던 사람들은 마침내 초지에 들어선다. 그것은 신비한 땅이고 죽음의 땅이었다. 마침내 북진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초지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였다. 초지는 신비로운 곳이었지만은 죽음의 땅이기도 하였다. 하루 종일 비구름이 자욱하게 뒤덮인 신비한 땅이었고 오색 찬란한 들꽃으로 가려운 무서운 함정이었다. 초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염한 여인과

0: 같았다. 무릎을 스치는 풀이 끝없이 펼쳐진 송번대의 조지에는 고운 들꽃이 흐드러지지 않다. 하지만 숲풀 속에는 마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 숨어있었다. 설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릴 물도 있고 땅 밑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물도 있었다. 이런 물들이 모여서 늪에 고이었다. 게다가 1년 내내 춥고 축축한 날씨 때문에 풀이 제대로 썩지 않아 두텁게 쌓였다. 그 깊이가 2m나 된다고 하였다. 그 아래 흙은 오랜 세월 고인물에 잠긴 채 대부분 깊은 수렁이로 되었다. 하지만 이 수렁들은 모두 불과 빛깔 고운 꽃에 가려져 있었다. 그 우를 딛기라도 하는 날에는 갑자기 땅이 살아난 듯 발밑이 움실거리고 오르내렸다. 몇 번 출렁이는가 싶다가 말이며 사람을 감쪽같이 집어삼키었다. 사실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사람마다 보름치 양식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 밭에서 빈 보리를 닦아서 식량 주머니에 넣기는 했어도 고작 열 근이 조금 넘었다. 사람마다 집신 두 컬레, 발싸개 하나, 양털이나 양가죽으로 만든 등거리를 준비하려고 하였지만 그것도 다 갖출 수가 없었다. 양털을 두어 쌓아놓고 부울룩하게 기운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 담요나 이불을 망토처럼 몸에 걸치고 지팽이 하나 장만한 정도였다. 홍구는 그렇게 여름이라고는 없는 초지에 들어섰다. 우로구는 바인야이로 가려면 반드시 송본대 초지를 지나야 하였다. 이곳은 전형적인 구릉고원이었다. 푸른 하늘과 푸른 들 사이에는 눈에 걸리는 것이 없었다. 사이사이 얕은 언덕이 들어있고 구불구불 냇물이 은빛띠처럼 드넓은 조지를 감돌아 흘렀다. 눈부신 태양 아래 푸른 들판이 여기저기 휘날리는 붉은기가 더욱 산뜻하고 아름다웠다. 오랜만에 산골짜기를 나선 전사들은 푸른 들판을 보자 신이 나했다. 여기저기서 노래소리가 그치질 않았다. 하지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이 신변 땅의 쓴맛을 보게 되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데다가 뼈를 에이는 듯한 추위가 몰려들었다. 하지만 인적이 없는 수백 리 들판에는 마땅히 쉴 만한 곳도 없었다. 마실 물도 없었다. 초지에 고인 물은 대부분 녹이 쓴 것처럼 붉은 빛을 띄우는데 사람이나 말이 먹으면 어김없이 배탈이 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질에 걸리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양식마저 거덜나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였다. 대오는 전처럼 질색이 움직이지 못하였고 떨어지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났다. 판마다 모두 수용대를 늘이었다. 두철주와 리소우도 수용대로 옮기었다. 수용대 일은 무척 힘들었다. 입이 닳도록 어서 대우를 따라가라고 다그치는 것 말고도 뒤처진 사람들의 총을 대신 메거나 짐을 들어주면서 온갖 구준 일을 도맡아 했다. 초지에 들어선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부터 보슬비가 내리었다. 잿빛 구름이 자욱하게 초지를 뒤덮고는 내내 흩어지지 않았다. 흐린 하늘은 땅거미 가진 저녁처럼 몹시 어두웠다. 풀밭과 붉으시란 고인물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열 사람 남짓한 동지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 말고는 모두 흐리멍텅하기만 하였다. 태정동지 몇 시쯤 되실까요? 리소우가 물었다.
1: 누가 알겠나?
0: 두철추가 말했다. 해가 없으니

0: 동 알 수가 있어야지. 아, 그런 거리를 보면 아마 점심때가 된 것 같은데. 누군가 벌써 끼어들었다. 갑자기 멀리서 공포에 질린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동지! 동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누군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였다. 자, 얼른 가봅시다. 두철주가 사람들을 데리고 소리를 따라 달려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40살 남짓한 취사병이었다. 허벅지까지 진흙탕에 빠졌는데 등에 시커멓게 그을린 커다란 솥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 솥 때문에 더 빠져들어가지 않은 것 같았다. 오랫동안 나오려고 애를 쓴 모양인지 수염이 끄칠한 얼굴에 절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1: 아이고, 이 친구 어쩌면 이렇게 깊이 빠져나 그려.
0: 두철주가 말했다.
1: 그래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나?
0: 사람들이 오자 취사병의 얼굴에 웃음기가 피었다.
1: 그런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귀신이 잡아당기듯 더 깊이 빠진단 말이야.
0: 취사병이 빠진 곳 둘레는 온통 진흙탕이었다. 불은 다 진내겨져 벌써 못쓰게 된 지 오래됐다. 다가가서 끌어내다가는 함께 빠져들어갈 것 같았다.
2: 각반으로 잡아당기는 편이 좋겠습니다.
0: 두철주와 리소우가 각반을 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각반 두 개를 이어 한쪽 끝을 취사병한테 던지었다. 그는 두 손으로 각반을 꽉 잡았다. 일여덟 사람이 2-3m 떨어진 곳에서 힘껏 당기었다.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진 데다가 큰 솥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각반이 툭 끊기었다. 취사병은 도로 그 자리에 빠지고 말았다.
1: 나는 못 나갈 것 같군.
0: 취사병이 한숨을 쉬었다.
2: 이봐요, 그 솥을 먼저 벗어요. 그래야 나올 수가 있어요.
1: 안 됩니다. 이 솥은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0: 쥐사병이 고지식하게 대꾸하였다.
2: 말 좀 들어요. 동지를 먼저 구하고 솥을 꺼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0: 쥐사병은 그제야 지고 있던 솥에서 팔을 빼냈다. 사람들은 각반을 더 풀어서 튼튼하게 이었다. 마침내 쥐사병은 각반을 잡고 진흙구덩이에서 나왔다. 마치 흙으로 빚은 사람처럼 온몸이 흙범벅이 되었다. 흙이 어찌나 끈적거리는지 분리풀어 겨우 긁어냈다. 취사병은 그제야 사람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2: 어서 대우를 따라잡아야겠네. 오늘은 저녁에 늦어질 것 같아요.
0: 그는 급히 솥을 짊어지더니 끈으로 꽉 조이고는 다름박질하듯 걸어갔다. 안개가 어찌나 두텁게 깔렸는지 쥐사병이 열 발자국쯤 앞서갔는데 터벅터벅하는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두철촌에도 걸음을 옮기었다. 십리쯤 가자 시커먼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유목민들이 소등으로 지어놓은 움막이었다. 홍군 전사 한 사람이 안에서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사람이 들어가도 기척도 모르는 채 다릉다릉 박자를 맞춰가며 코를 골았다. 두철주가 다가가 살며시 흔들어 보았다. 그런데 그 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볼분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3: 왜 이래요? 좀 더 자면 안 됩니까?
0: 겨우 18-19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다. 동그란 얼굴에 장난기가 어려 더 앳돼 보였다.
4: 이 추위에 동지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말이야.
3: 병이 걸리면 말이지요 뭐. 어차피 죽을걸.
0: 소년 전사가 대꾸했다. 두철주는 소년의 낯빛이 눈에 띄게 어둡자 부드럽게 타일렀다.
4: 동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어서 초지를 나가 북쪽에 가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나?
0: 그 말을 듣더니 소년 전사는

목을 뻣뻣이 세우며 말을 했다. 그런 큰 이치는 그만두세요. 소용없으니까. 그러고는 담요를 젖히고 발을 내밀었다. 제 발을 좀 보십시오. 발은 통통 부어 썩어가고 있었다. 불뿌리에 찔린 발이 벌건 물에 감염된 것이 분명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임위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행복은 내일부터라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행복은 지금부터이고 그날그날의 행복을 외면하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살만하니 떠나는 게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즐기며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순간의 삶을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혜봉 씨의 수필 생의 이미지를 감상하겠습니다.

생의 이미지 주혜봉. 고향 마을에 노교훈이 급병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출상한다는 부고를 받은 나는 놀라운 심정을 부담고 곧바로 화장터로 향했다. 화장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전에도 가끔 화장터에 다녀오면서 목격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행한 것을 접하기는 정말 처음이다. 모두 낯익은 고향 사람들인지라 스스럼 없이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저마다 눈물을 글썽거리며 노교훈이 돌아간 것을 두고 비통함과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더불어 살아있는 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조용히 품게 하는 공간. 또한 이곳 화장터임을 처음으로 새삼스레 느꼈다. 그곳을 다녀온 후에 나는 좀처럼 마음을 평온시킬 수가 없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낱 이름 없는 평범한 교원의 죽음을 두고 그토록 진정 애달파하고 슬퍼하며 그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오래도록 그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니 말이다. 기실 더듬어 보면은 그에게 그 어떤 화려한 경력이 있거나 또 큰 인물로 되어 무사람들의 부러움 같은 것을 자아낸 적도 없었다. 있다면은 몇 년간 시골 학교에서 교장 노릇을 한 것뿐이다. 그것도 50줄에 들어서자 젊은이에게 선뜻 자리를 넘겨주고 평교원의 신분으로 제2선에서 조용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왔을 따름이다. 사람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한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인지 불행한 삶인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만족을 느끼며 행복해하며 누구는 불쌍하다고 탄식하기도 한다. 또 삶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 구원태를 느끼는 사람, 애착을 갖는 사람 등 모두 각양각색인 것이다. 그 각양각색의 사람 중에서의 한 사람이 바로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투정질 없이 가난하지만은 넉넉한 마음으로 생활의 애착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보둥질해온 적임자, 저 세상으로 너무도 급급하게 떠나간 선배 교우님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식 셋의 로모 한 분까지 하여 여섯이나 되는 식소를 보잘것없는 자신의 월급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애들의 학비 대느라 저금 통장을 가질 여유도 없는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그 가정은 그의 현명함과 따뜻한 인간에 그리고 지혜로 하여 구김살 없이 영위됐던 것이다. 외국 나들이로 돈을 뭉치로 벌어들이고 그래서 웃음주머니 흔들흔들해 할 적에도 그 많은 수걱수걱 학교로 발길을 옮기며 매일매일 글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해온 괴상한 사람. 마을에서 생일집이나 잔치집에서 그토록 청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얄미울 정도로 사양하다가 동네 상사집에는 그 누구보다도 첫사람이 되어 거리낌 없이 시신을 주무르는 사람. 출국 하의 바람으로 교훈이 부족하게 되자 혼자서 두세 몫을 담당을 하며 얼마 안 되는 콜릭에 들이지만은 그들의 어린 심령에 그늘이 질세라 매일 운동장에서 그들과 숨바꼭질하며 웃고 떠들던 그. 그러고 보면은 그런 기세를 세상을 놀라게 큰 일을 한 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해낼 수 있는 일을 그저 말없이 애착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해나갔을 따름이다. 남들이 장에 간다고 두움지고 따라 나서겠어? 너무 큰 떡만 바라보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자기 체신에 맞게 매일매일 제 앞에 일을 어김없이 참답게 하는 것이 결국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 20년 전 같은 학교 같은 교연조에 마주 앉아서 나를 포함한 젊은 교원들이 마음을 못 붙이고 들썩거릴 때마다 입버릇처럼 뚱겨주던 일겨움이다. 오늘 이 시각에도 마냥 그의 말소리가 귀전에 쟁쟁하다. 그랬다. 어쩌면은
오늘을 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자기 앞에 놓인 일을 유감없이 착실히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꼭 서인을 놀려오는 굉장한 일을 해야만이 참 인간이 되고 돋보이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자질구려한 일일지라도 후회 없이 착실히 해나가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찌와 갈 때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을 때 역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생의 부람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만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고 누군가는 갈판 적이 있다. 이것은 오늘 이 순간만이 틀림없이 내 것임을 강조해주는 말이며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닐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산업화의 물결로 심신이 적셔진 특정된 오늘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은 어제를 돌아보고 한숨 짓기도 하고 내일이 또 있음으로 해서 무의미한 오늘을 살아가기도 한다. 어제도 내일도 생각지 말고 오늘을 우선 잘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오늘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내 가정을 사랑하고 오늘 내 맡은 바 수업을 후회 없이 끝마치고 오늘 내 포전을 알

빨리 가꾸지 않으면 오늘을 사는 보람은 없는 것이다. 밭에서 풀 한 포기 뽑고 주방에서 접시 하나 씻는 일일망정, 나름대로 사명을 느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생은 즐겁고 피곤하지 않은 것이다. 필경 우리는 모두 오늘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의 이야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혁혁한 것이었다 해도 도래일의 설계가 아무리 방대하고 황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오늘뿐인 것이다. 영원한 오늘의 연속이 지나간 다음 언젠가는 우리는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된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부끄럼 없이 눈 감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있다면은 오직 오늘을 부끄럼 없이 유감 없이 열심으로 산 사람들일 것이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하루살이같은 존재일지라도 작은 행복을 소중히 받아안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타인의 아픔과 곤경을 내 것으로 함께 느낄 줄 아는 인간된 도리를 간직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영위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름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며 무사람들의 기억에 메모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가치평가는 결국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나름대로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요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인생의 행복은 지난날의 화려한 경력이나 추억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황홀한 미래 꿈에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다.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삶에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온 삶에 있는 것이다. 그 주어진 삶이 둥글든 모나든 간에, 그러고 보면 한낱 이름 없는 평교사의 죽음을 두고 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아쉬워하는가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래서 작자는 행복한 삶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라며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순간을 열심히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가치평가는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이어 천숙 씨의 수필 대상포진의 교훈을 감상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의 교훈 천숙.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으리라.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준비 없는 이별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삶의 수순이고, 또 누구나 종용하거나 재촉하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이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건 슬픈 일이다. 그러니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더라도 내 삶을 껴안고 최선을 다해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우리의 예의가 아닐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40대까지만 해도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왔는데 50대가 되니 삶에 대한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됐고, 60, 70대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건강한 사람이 최고라고. 나이 50대 줄을 서고 보니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다. 40대까지는 두려운 것이 없었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50대에 들어서고 보니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욕심도 조금씩 줄어들고 예전에 용서 못하던 일들도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언젠가 나는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걸려본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대상포진인 것을 몰라서 체한 듯한 느낌이 들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두어 번 맞았다. 하지만 효과는 없고 옆구리가 이상하게 콕콕 쑤셨었다. 나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날은 저물어 가고 그 이튿날이 휴일이라 큰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응급실까지 갈 상황은 아니었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플 것 같아 나는 아픈 옆구리를 붙들고 산책길에 나섰다. 예전에는 산책길에 나서면 지나가는 여자들의 옷과 몸매에 신경을 쓰면서 몸매가 예쁜 여자들을 보면 같은 여자라도 눈길이 끌리고 마음속으로 도전장을 던지기도 했지만, 아프고 보니 뚱뚱하든 못생기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마냥 나쁜 병이라도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병에 좋은 병이 어디 있으랴? 지금까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데 내 삶에 별로 남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앞을 가려 더는 힘겨운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 나는 자풀 속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다. 속으로 못된 병이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 이튿날 나는 두려움을 안고 큰 병원을 찾아갔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에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과 순간들을 생각하며 그 순간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됐고, 만약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나의 진료 순서가 되자 나는 긴장한 마음을 안고 진료실에 들어섰다. 의사 선생님

님은 증상을 듣고 보자마자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했다.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나는 당황해하며 의사선생님께 되물었다. 그게 무슨 병인데요? 고칠 수 있는 거죠? 의사선생님은 웃으시며 그럼요, 낫는 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고 통증이 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줬다. 우선 나을 수 있다는 말에 나는 다른 것 생각할 겨를 없이 활짝 웃었다. 천근이나 되는 돌이 마음을 지지 누르는 듯하던 시름이 싹 가셔졌다. 의사 선생님은 진통제와 항생제, 바르는 연고를 처방해줬다. 그날부터 나는 근 열흘 동안 약을 복용함과 동시에 아픈 옆구리를 붙들고 매일 4km씩 걸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치료한 결과 거의 20일이 되니 대상포진은 완전히 나았었다. 그 후부터 삶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무시로 생겨나면서 나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갖게 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꼭 해야 할 일들, 내가 고쳐야 할 버릇들, 내가 배워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일상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됐으며 그에 따르는 실천 방법도 고민을 하게 됐다. 힘들고 마음이 착잡할 때면 가끔씩 그 메모장을 펼쳐보곤 했다. 그러면서 욕심은 줄이기로, 성격은 유연해지기로, 그리고 예전에 용서가 안 됐던 많은 일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대상포진은 나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줬지만 또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적지 않은 인생 천리를 깨달았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이며 평시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변화 많은 삶의 흐름 속에서 어찌 좋은 일만 있으랴.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상포진처럼 이런저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피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고통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더 건강해질 수 있으며 내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인, 의, 내, 지의 네 가지 덕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분투한다면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0: 그래서 작자는 뜻하지 않던 병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소중한 인생 천리를 말하면서 살아가며 봉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이겨내면서 지금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어 최균선 씨의 수필 살며 느끼며 생각하며를 감상하겠습니다.
1: 살며 느끼며 생각하며 최균산 숲근을 어린 풀우에 큰 대자로 누워 나뭇가지에 의해 짓겨진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떠오르는 상념들을 이리저리 풀에 걸고 있다. 내 잔등 밑에서 풀들이 무참히 꺾여지며 가냘픈 신음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나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비가 앉던 꿀벌이 앉던 그리고 무거운 배짱이가 뛰어오르던 식을 줄 모르는 반감으로 수없이 허리 굽혀 대자연의 구석진 곳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준 풀들이다. 작은 풀은 그렇게 드넓은 세상을 마주하고 천지간의 대화를 나누며 한 계절을 살아간다. 바람은 분명 속삭였으리라. 그 아프고 슬프던 모든 일들을 잊으라고 원래 홍천 세계가 아니던가. 가는 걸음에 한바탕 흙먼지를 날려 그 모든 쓰잘것없는 기억들을 매장해 주겠노라고. 차분히 내리던 봄비도 분명 속삭였으리라. 비는 먼지로 얼룩진 대지 줄줄 이 6월의 련가를 쓰면서 충고를 했으리. 이스라 이 먼지를 씻어내리는 것처럼 하늘의 눈물로 너의 지역을 씻어주려한다고 풀들은 내일을 지켜 다저곳이 듣고만 있었으리라. 그래 얼마나 많은 생활의 갈피들이 번져졌던가. 나는 자신이 이 드넓은 대천세계에서 작은 풀 한 폭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며 공연히 슬퍼진다. 적어도 저기 우뚝 솟은 소나무처럼은 살아야겠는데 생활이 각축장이고 생활이 고통과 비의 창고이며 생활이 한여름날 서늘한 그늘이었기에 더구나 의기소침해져서 작은 풀에 매달리는 나 아닌가 싶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오락장이고 싶을 것이다. 즐겁고 즐겁지 아니한 것은 부동한 시간에 부동한 지점에서 말 달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늘 그것들 사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행복을 느끼는 인생 자세가 바로 일종 행복을 만드는 능력이요. 몸가짐을 모르지는 않는다. 멋스러운 소정신은 꽃피는 아침이나 달빛 아래 읊어지지만 일상생활 마당에는 오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문이 있을 뿐이다.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취하면은 세계가 자기 것이 되고 깨어나면은 자기가 곧 세계가 되는 멋에 고달픔을 잊어가며 사는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인생길의 매 굽이는 물이 흘러가면서 만드는 돌의 굽이지만은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흘러가버린 물은 자기가 흘러지난 기슭에 별로 미련이 없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든 생활의 배경 앞에서 울고 웃는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멋이고 생명운동의 표현이다. 생명이 일단 불타오르면 내심의 도화꽃은 이미 활짝 피어있을 때이고 아무도 그 찬란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생활의 불꽃은 노상 단번에 튕기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명멸하면서 인내로 튕기는 것이다. 물론 단번에 성냥을 그어 불길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삶의 일종의 예술이다. 그러나 생활 속에는 많은 결함들이 있다. 그것을 담담하게 접수하고 대하는 것도 역시 가장 적극적인 일종의 생활 태도다. 그러나 금전욕이 팽창하고 명예욕이 범람하는 현시대 사람들은 명함잘 지금에는 빈자리가 없이 무슨 뭐뭐뭐 장이요 무슨 뭐뭐뭐 원하고 꽉 박아야 성차는 것 같다. 자기 이름 앞에 규정어를 붙이거나 혹은 이름 뒤에 설명이 적을수록 더 개운하게 더 자제적으로 쾌락하게 사는 것이련만은 왜 나는

그냥 내 이름 앞에 무슨 무슨 규정가가 붙도록 안달복달했던가.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나서 그 모든 게 우습고 유치하게 느껴질 때 더구나 자신이 가수로와 보인다. 즐겁고 슬프고 고통스러웠고 행복했던 지난날의 뉘앙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피 흐르던 상처도 세월 따라 그 아프던 기억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 휘청거리고 비가 오면 빗속에서 가란목을 축여가며 이 지상에 존재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행운이고 삶에서 소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는 이미 지나간 추억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유일하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이 현재일 뿐인데 현재를 보면 과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과거가 무슨 의의가 있는데 사람들의 집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세상은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있다. 창턱에 비닐 꽂고 진짜로 생각하면 진짜 꽃이 되는 것이다. 세상은 보는 대로 느낀다. 누구나 자기가 보는 만큼의 안광으로 세상을 느끼고 살아간다.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하늘을 우물 아구리만큼 큰 줄로 알듯이 세상은 있다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너무 많은 것이 보인다면 대뇌 중추는 너무 많은 자극의 바다에 빠져 익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뇌는 감수의 선택성 기능을 가지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옛날 늙은이들은 시끌벅적한 세상을 한눈 감고 한눈 뜨고 보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세상은 자기가 보는 것만 보인다. 내가 농토에서 밭 갈고 김을 맬 때 붉은 차르륵이 보름날에 검질개에 달라붙어 애먹던 안굽의 논뱀이가 내게는 곧 세상이었고 모아산날에 살이 긴 공밭나래가 끝이 보이지 않은 세상이었으며 사갑의 수확철 숨에 차서 헝헝거리며 한 광주리씩 메나르던 그 비탈길이 내 인생길이었다. 그러나 후반생에 접어들어서 숭망의 첫 교단에 올랐을 때 10년 광란의 시대 문화의 숙밭에서 소년 시절을 키우다 보니 구지력을 잃어버리고 시들해진 아이들의 그 눈이 내가 보는 세상이었고 잡초무성한 심령의 골짜기 지식의 감로수를 대여주고 그 색바랜 눈동자들이 지식의 들창이 활짝 열려있음을 새겨주는 것이 나의 전부의 세상이고 내 삶의 온근 마당이었다. 시골 학교에 옮겨가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나에게는 사면을 둘러싼 우중충한 산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문득 산마루에 동체를 걸린 밝은 달을 보며 신비로운 산의 높이와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었다. 조금은 요심론적이긴 하지만 세상은 내가 느끼는 것만이 보이고 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 존재가 나의 인식 대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식 대상이 곧 존재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모르는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다 보지 못하고 다 느낄 수가 없는 너무나 넓은 세상이다. 세상을 다 보고 세상을 다 알고 죽는 사람은 없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그들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것들도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보다 보다 많은 슬픈 것들이다. 세상에는 내가 보는 것만이 존재하고 또 보는 대로 있기에 내가 보고 싶을 대로 현현되는 세상이게 그래서 사는 맛이 있게 된다. 아침에 뜨는 해 곱게 물든 저녁 노을 밤하늘을 수놓은 별물이 둥글고 이지러지는 달 부는 바람, 흘러가는 구름, 늘 그렇게 찬란하게 펼쳐 있건만 눈에 비쳐드는 것들은 지나쳐버린다. 세상에는 터벅터벅 걸어야만 하는 울퉁불퉁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꽃마차 타고 신나게 달릴 수 있는 탄탄대로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초점이 변할 수도 있건만 너무 눈에 거스르는 것만 마음에 담아둔다. 지겨운 장마

그것을 구질거리는 먹장구름이 한없이 밉다가도 그것을 꿰뚫어보는 마음의 눈을 가진다면 저 구름 위에는 눈부시고 따스한 태양이 변함없이 웃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씻은 듯 개인 나를 바라며 평온한 마음을 다시 찾게 될 수 있건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그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해석하는 만큼의 인생을 산다. 스스로 약자라고 단정을 하면 정말 약자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진다. 스스로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매사에서 뒷걸음을 치게 된다. 견뎌내고 싶지만은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십상팔구 이기지 못할 것이 확정이 된다. 질 거라고 생각하면 진다. 세상을 헤쳐 간호라면 성공은 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리한다. 스스로 남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하면 남을 앞설 수가 있다. 인생이란 전쟁터이다. 언제나 더 강하고 더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긴다. 인간이란 누구나 자신의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간다.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사전적인 정의에 만족하지 말고 그 반도를 직접 들여다보고 부딪혀 볼 일이다. 폭 속에 화가 있고 화 속에 복이 있었다. 내가 시골에 가게 된 것은 처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화였지만 몇 년간 시골 체험이 있었기에 아이들 교육은 도시에서 보다 훌륭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고 도시 학교에 전근할 수 있는 천방백교로 기회를 발굴을 하며 분만하게 됐다. 그때 그렇게 현재에 만족하고 있었더라면 내 아들은 그저 평범한 농군이 됐을지도 모른다. 풍요로움의 뒤에 반드시 빈곤이 있고 빈곤이 뒤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풍요가 숨어있다. 나는 몰락 가정에서 인생을 시작하다 보니 지지리도 가난한 동년을 보냈고 청년 시절을 거쳐 전반생을 쭉 내리 못생긴 새끼 오리처럼 동란의 시대에 소외당하고 몰리면서 가난한 농부의 생활의 철저하게 속속들이 찌들어버렸다. 그것이 오히려 막연하게 그지없으나 내 운명을 바꾸어 보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끈질긴 욕망을 불태워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 정신적 빈곤이 나로 하여금 역반심리를 가지게 하고 이미 온 세상을 끝까지 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져먹게 하였고 몇 번이나 구접스러운 생을 뒷산 참나무 가지에 걸렸던 비겁한 생각을 던져버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살아갈수록 내 마음밭이 자꾸만 척박해지고 메말라 간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 늘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견눈질했다. 내 마음밭에 아름다운 꽃이 피지 못하는 것이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늘 불안한 것도 외로움에 못이기게 되는 것도 가슴 속에 불평 불만이 마른 재무지처럼 풀썩 거릴 때도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들이 내 마음밭에 잡초를 심어놓고 그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불평에 애끓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남들처럼 가지지 못하게 둔 것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으로 알았고 내 기쁨도 희망도 다 남들 때문에 시들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실망하게 되는 것도 다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됐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세상. 다른 사람을 포용할 빈자리가 없이 니기심만 가득 차 있고 세상을 관용할 줄 아는 아량과 남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없이 척박해지고 메말라버린 마음밭을 휘딱 갈아엎고 찰랑찰랑 넘치도록 사랑의 감로수를 관계하고 그 모든 것의 상징인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한알 고이 심어 향기로운 인생의 꽃이 필 수만 있다면 장차 인생록에 흐지부지하게 숨김표를 찍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지혜를 조금 깨닫게 되고 보니 이미 인생의 종점에 와있다. 지금 풀밭에 누워 그래도 전에는 나도 피가 설설 끓던 청춘이었다.

다고 훈훈한 마음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나는 제 딴에는 늦각이나마 문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인은 우선 마땅히 패기가 있어야 하고 불의에 맞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나 그게 내게 없으니 삼류 문인에서 종지부를 짓게 됐고 사회의 양심인 지식분자가 되기 열 번도 더 들렸다. 기껏해야 지분자로 남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참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살게 돼 있지만 자신이 보는 만큼의 세상을 살고 해석하는 만큼 느끼게 될 뿐인 줄을. 네, 그래서 작자는 세상은 자기가 보고 느낀 만큼 해석하면서 산다면은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세상을 관용할 줄 아는 아량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물질적인 향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희,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류천 작사 작곡의 여성 인상 즐겁게 삽시다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마모과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가요? 리영혜 작사, 김창근 작곡의 내 고향 만모과원 조화라를 전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강변을 따라 걷던 그 길과 그 강물에 비친 우리의 어린 시절 얼굴, 그리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월의 이야기를 노래한 가요, 허도 작사 허명선 작곡의 고향의 강변을 전해드립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떠오르면 가끔 어머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따뜻했던 품, 그 정성어린 손길, 그리고 자식을 향한 한없는 사랑 말입니다. 김광호 작사, 리만수 작곡의 달보니 어머님 그림네를 전해드립니다. 리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0: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기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관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필발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제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호박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구불암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10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의로 처방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써보시게 되면 그만하래 해도 그만할 수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2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몽속통, 몽약에 속하는데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인데 모두 29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다른 약제에서 보통 쓰지 못하는 물소뿌리 농축뿐이라든지 그리고 인공사양이라든지 그 외에 침향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진주펀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가서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빨리 열어줄 수밖에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몽속통,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두 개의 큰 명절을 맞이하는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대활동도 비교적 폭이 크게 진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로방은 한 가게 198원입니다. 엿새를 복용할 수 있는데 40각을 싸면 3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거기에 1,000원 현금권은 다 빼줍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00원 조합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내가 황제의 대우를 받는 이런 좋은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몽속통은 한 가게 498원인데요. 일약 2제로 되어 있으면서 드시고 부동한 부위에 붙이는 이런 고약으로 또 함께 그 여러분들한테 물어 드리게 되었는데요. 15세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하루에 한 번만 딱 저녁에 뭐 식사 그 후 30분 자후에 드시면 됩니다. 15각에 10각을 물어 드리는데요. 현금권 1,000원을 또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약품은 이 제품은 어전 우리 이 지구에서 발돋움한 시간이 긴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과 질병에 계시는 분들은 명서방은 내 눈을 살리는 기본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드립니다.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눈병은 40대 중후반부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점차 시력이 떨어지다가 실명으로 가는 몇 가지 중한 안과 질병을 포함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도 생각이 나빠서요. 지금 무슨 톡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모습도 없으니까 숨이 차고 용 맥이 없고 그러던 게 지금 맥이나 왜 숨도 차지 않습니다.
1: 경락이 잘 수통되는 역할을 하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잔주 그럴 겁니다. 예.
2: 이제는 다리 맥에서 한바탕 굵기가 빠른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다리 마음대로 나간다.
1: 그럼요. 예예.
2: 신단이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더 싸서 쓰고 그랬다.
1: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붙이고 이런 두 가지 일약 이제로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대응만 하시게 되면 노년기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맥이 떨어지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뭐 소화 공능이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잘 해결받을 수 있는 우수한 성분 29가지로 조성됐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멍석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멍석통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하고 너무 잘 어울리거나 나이 드셔서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하니 혈관이 막혀서 심각 노광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동이 다 떨어지는 거 해결해 주는데는 아주 이름 그대로 빨리 그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잘 선택됐습니다.
3: 예, 어쨌든지 난 놓고 왔다 간 후에 쟨가에 그냥 어지럼증하고 머리도 터이고 예. 혈압이 조절하이라면서 예. 그저 180, 160 여기서 우떨면 머리 그냥 아팠단 말입니다.
1: 예.
3: 그러던 게 이 멍석통 지금 쓰니까 나의 오용 좋습니다. 머리 다 아프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우선 어지럼증하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어지럼증 주의해야 됩니다. 내 혈관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거지 단순히 신경계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품 예. 자체가 그거 풀어줍니다.
3: 예. 그요, 예,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1: 예. 예.
3: 저녁에 자부름이 아니고, 맨 안에 이 심자에 붙이면서, 예. 그도 답답하고, 어떤 때는 막, 이 겨울에도 한데 나가서 있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증세 없이 용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예. 그래, 이번에 우대할 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습니다. 저는 빼주지. 예, 약 많이 주지. 예.
3: 예, 배달 받아서 그냥 좀 쓰자,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이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29가지로 됐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늘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원주님 냉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눈이 자꾸 피지네, 자꾸 고기를 사달라고.
1: 예.
4: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 좀 나고, 이래서 내가 지금 냉서가 선택했었는데, 많이 나사진 게 아닌다.
1: 예.
4: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 나는 증상도 많이 나고, 눈이 자꾸 피지네, 고기 사달라는 게 이게 지금, 고기도 많이 사달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1: 예.
4: 저 피지도 그래 많이 났고
1: 예.
4: 저분이 활도 특별히 좋을 때 15건 배달받아 계속 쓰라고 그랬네.
1: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우대 정책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주고 1,000원 빼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집에서 멍석통 있습니다.
1: 예.
5: 이래, 6년 전에 심장에 두 자리 였는데, 또 다시 가슴 겨우 숨이 차던 게, 이 약 전에 지금 가슴이 겨우지 않고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예.
5: 또, 노세산이 와서, 예, 하루 한 딱파를 부들부들 떨며, 다 따순다는 게 다 흘려서, 예, 우리 또 따스게 하고 이랬었습니다. 이제 좀 자기들로 예, 밥도 다 싸도 됩니다.
1: 그렇죠. 막힌 게 예. 풀리기 시작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5: 예, 그 걷는다는 게 왔다 갔다 하면 걸던 게 소년 똑바로 살고
1: 있어. 그렇죠. 예, 예.
5: 예, 선생님 이렇게 호가저가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여기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선택이 잘 됐을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몸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석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셨는데 와 효과가 이렇게 빠를 수 없더라. 지금 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텔레비 극학본이 100페이지 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읽어보면서 놀랐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신경이거나 노공이 있어가지고 뇌경색이거나 신근경색이 있어가지고 금방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던 게 가슴이 편하고 그리고 머리가 시원하고 잠을 잘 자고 소화가 잘 되고 경락이 잘 소통되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29가지 특수한 성분들로 여기에 조성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물소뿌리 농축분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정열 해독할 뿐만 해독을 해주고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뜨거운 피가 머리에 올라가서 혈관을 너무 그 터지게 하거나 순환장애를 얻는 거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인공우황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가래가 성하는 거 쉽게 풀어줄 뿐만 아니라 정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우리 오빠 멍석도 이제 있으셨는데 조금 이렇게 눈이 뿌려진 게라고 머리 얼씬하게 좀 났단다. 그래, 조금 싸서 썼는데 그래, 이게가 혈액 순환 잘 되게 한가?
1: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을 다른 제품들이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줍니다.
7: 아, 머리 이렇게 자꾸 예, 어지름증하고 이랬거나 혈압은 그렇게 높지 않는다는데 머리 어지름증
1: 높고 아, 혈압이 높아 낮단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예. 예. 아, 경락이 소통해서.
7: 바꿔주면서.
1: 어 그렇죠.
7: 예 그래 이거 이제 일주선이 조금 거리 아픈 게 낫고 언제나게 좀 낫다는 게 조금 싼데 이건 우리 학대 좀 싸서 그립니다.
1: 이 제품이 기혈이 잘 소통되고 경락이 완전히 막혔던 게 잘 풀리게 돼. 우리가 지금 지구를 두 바퀴 반 막을만 그 되는 이런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막히는 것은 기본으로 돼 어느 마이 막히는가 퍼센트가 중요합니다. 이 제품 예. 자체를 드시게 되면 혈관을 쭉쭉 뚫어주는 데는 빠른 역할하는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7: 예, 알겠습니다. 배달하자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7개 지거샹, 띵샹, 두무샹, 목향, 담향, 치향, 인공사향, 천샹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서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특히 여기에 인공사향 그리고 인공우황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가래를 삭혀주면서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혈관은 뭐 굳어있거나 막히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 생기거나 노공이 생기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감각을 못 느끼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거의 5, 60% 막혔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70% 이상 막히게 되면 그때 가서는 뭐 요일링에 불량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모든 그 우리가 먹고 마이고 혹은 또 영양 그 수송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가 하면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고 혈액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드신 그 약도 혈관을 통해서 어느 그 부분에 가서 불려왔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그게 전달되게 되었는데 순환장애는 이런 공동까지 도 막아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멍석통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뭐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제에서 쓰기 어려운 처방에서 다른 처방에서 쓰지 못하는 이런 우수한 약제들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특히 여기 인공사양 같은 것은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부종을 빼주고 지통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비파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한을 몰아내고 우리는 항상 너무 그 어떤 분들은 지금 기혈 부족으로서 쭉 하면 추위를 쉽게 타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 한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래야 기본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는데요. 이 성분 자체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여기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물소풀이 농축분이란 이거는 아주 희소한 약품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너무 피가 뜨거워도 안 됩니다. 그리고 피를 식혀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본 체온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해독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됐고 쉽게 안진 부여오는 게 우리 어떻게 말하면 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면서 안심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됐고 변이 잘 통하고 여러분들 이 제품을 드셔보게 되면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콩팥이 든든해지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방해라든지 해이중주차오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콩팥이 든든해지고 뇌가 령활해지고 이런 우수한 성분 29가지가 들어간 이런 큰 처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약 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바르고 여기 붙여주는 이런 성분이 붙여주는 이런 고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복은 하루에 한 번 하시면 되는데 모두 한 곽 안에는 300알이 들어있는데 한 번에 20알씩 드시면 15알을 드시고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동안 드시는 이런 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몽석통은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독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 여기 붙이는 그 고약이 또 있는데요. 모두 야드펜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붙이는 고약은 당뇨면 당뇨, 그리고 반신불수면 반신불수이고 침혈이 있습니다. 그 그림 다 나타나는데요. 주치관련이 있으면 주치관, 전열선이면 전열선, 유선염이면 유선, 여기에다 붙이는 그 그림이 나타나게 되니 침혈을 거기다 다 표시했습니다. 거기에다 하루에 야습시간씩 딱딱 붙이게 되면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막힌 거는 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치매를 자극하는 방법으로서 경락이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붙이는 고약이 모두 야두편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경락은 빠른 속도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장수이로 처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주약의 여기에 장수이로 처방 가운데 제 관건의 관건은 콩팥이 든든해야 됩니다. 여기에 콩팥을 중심으로 해서 구범 배회해주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산주요 뚜중 복분자 토사자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고 그리고 모든 그 우리 지금 심장열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일곱 가지 향기 들어갔고 소화공동을 충분하게 우리가 누구든지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 공능이 이상이 생겨서 밥을 제때 챙겨 못 드시고 온 하루 동안 하루 삼시 중만 드시고 절대 영양은 다른 데서 보충될 기회가 없습니다. 고기를 드시자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좀 계란 같은 거 드시자도 소화가 되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주는 이러한 우수한 성분들 복령이라든지 텍사라든지 스고프라든지 이런 스고프란 성분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소화 공능에는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경락이 잘 수통되자면 룬창 통변에서는 변이 잘 통해야 됩니다. 여기에 백자인이라든지 육종영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룬창 통변에서는 역할을 하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원지 이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장을 도와주면서 양신해주면서 주면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기억이 잘 돌아서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종합적으로 특히 무선 종양해주는 이 제품이 다른데 못 들어가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무선 종양해주는 성분 가운데서 여기에 구변이랑 구라는 것은 개구자입니다. 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라고 생각하는데 해구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구변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변이라는 것은 개의 건팥을 좌우하는 이런 중요한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 이게 황궁에서 쓰는 아주 황제의 그 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에서 부선종양해주는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 여성들은 건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저 허함에 요슬금이 생기거나

혹은 소변이 늘 저래서 염증이 생기거나 그 외에도 뭐 콩팥에 문제가 이상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 단백뇨가 나가거나 혈뇨가 나가거나 이런 걸 풀어주는 데는 여기 부선 정량해주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바지

0: 자기 구실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해도 특히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호흡계통은 직접 심폐에 유리한 이런 역할을 하는데 호흡계통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단순히 혈액순환만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전제하에서 거기에는 충족한 산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산소의 량은 98% 그 이상 만파 상태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만약 40% 모자란다면 당신은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란다면 아무리 혈액이 잘 수통된다 할지라도 당신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윤폐의 역할하는 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 가운데 산소를 충분하게 보충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두 28가지 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본으로서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장소에는 큰 길을 열어주는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주는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여기에 근본을 처시해주는 록각교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특히 어떤 분들은 인삼이라 하게 되면 깜짝 놀라는데 처방 가운데 들어갔고 고온 처리한다면은 인삼이 오직 전반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다른 부작용은 피해갈 수 있으니까 신 넣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8월 15세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저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십리쯤 가자 시커먼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유목민들이 소똥으로 지어놓은 움막이었다. 홍군전사 한 사람이 안에서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사람이 들어가도 기척도 모르는 채 다릉다릉 박자를 맞춰가며 코를 골았다. 두철추가 다가가 살며시 흔들어 보았다. 그런데 그 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볼분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1: 왜 이래요? 좀 더 자면 안 됩니까?
0: 겨우 18, 19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다. 동그란 얼굴에 장난기가 어려 더 앳돼 보였다.
2: 이 주위에 동지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말이야.
1: 병이 걸리면 말이지요 뭐. 어차피 죽을걸.
0: 소년 전사가 대꾸했다. 두철추는 소년의 낯빛이 눈에 띄게 어둡자 부드럽게 타일렀다.
2: 동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어서 초지를 나가 북쪽에 가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나?
0: 그 말을 듣더니 소년 전사는 목을 뻣뻣이 세우며 말을 했다.
1: 그런 큰 이치는 그만두세요. 소용없으니까.
0: 그러고는 담요를 젖히고 발을 내밀었다.
1: 제 발을 좀 보십시오.
0: 발은 통통 부어 썩어가고 있었다. 불뿌리에 찔린 발이 벌건 물에 감염된 것이 분명했다.
1: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아세요?
0: 그는 슬픈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1: 걸을 때마다 살을 털어내는 듯이 아픕니다. 그러니 어찌 처지를 빠져나간단 말입니까?
0: 소은이는 이불을 쓰고 드러누워서 엉엉 울었다.
1: 아버지가 저더러 귀엽고 홍군이 가라고 하더니 이렇게 고생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다고요. 차라리 남의 집 모습으로 사는 게 낫지.
2: 동지,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되나? 남의 노예로 사는 모습이 낫겠다니.
0: 두철추는 철없는 소리 같아 한 소리 하려다가 소은이 더 엇나갈까봐 그만두었다. 하지만 소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앉더니 눈을 치뜨고 소리를 쳤다.
1: 그런 정치격은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소베트 추석이고 어머니는 불의의 추석이라고요. 저도 손에 난 석이었어요. 우리 형들도 모두 홍군이 됐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는 저까지 홍군에 틀어버려서요. 우리 식구는 모두 다 혁명.
0: 두철추는 웃으면서 좋은 말로 다독이었다.
2: 내가 언제 동지들어 일부러 가기 싫어한다고 했나? 동지처럼 혁명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일부러 대어서 떨어질 이유 없지. 발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겠지. 아, 자, 그럼 우리 좀 쉬고 나서 함께 가는 게 어떻겠나?
0: 그제야 소년은 말이 없었다. 두철추는 자기 식량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2: 배가 고프지 않나? 여기 보리가 좀 있는데, 어?
1: 저도 있어요.
0: 소년은 아직도 화가 다 풀리지 않았는지 삐딱하게 대답을 했다.
2: 좋아. 그럼 우리 함께 먹지. 자, 누구 물 있으면 이 동지한테 좀 줘요.
0: 리소가 웃으며 물통을 건넸다. 소년은 어색해하면서 물통을 받아들고 물을 조금 마시었다. 소용대원들은 식량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건양을 드러내먹기 시작하였다. 이제 반쯤 남은 건양이야말로 명줄이나 다름이 없는지라 누구도 한 번에 양껏 먹으려 하지 않았다.
2: 동지들 어서 갑시다. 해가 남았습니다.
0: 리소가 문 밖에서 기분 좋게 소리를 쳤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보니 초지에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걷히면서 눈부신 은백색 태양이 남쪽 하늘에 걸려있었다. 모두들 햇볕을 쬐며 즐거워했다. 두철추가 소년 전사의 총을 메면서 말했다.
2: 자, 저마다 짐을 나누어 메고 번갈아 부축합시다.
0: 사람들은 소년의 담요와 가방, 식량 주머니를 나누어 맸다. 소년 전사는 부축을 받으며 지팽이를 짚고 걷기 시작하였다. 해가 나오자 조원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드넓은 들판을 보는 전사들은 가슴이 탁 트이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다. 들판에는 생노란 금연화, 북대붉은 동백꽃, 쪽빛 비둘기꽃, 자줏빛 꽃자리풀, 그리고 빨갛고 흰 자등다비가 눈부시게 피어 있었다. 일행은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대군이 지나간 뒤라 군데군데 움푹하게 구랭이가 패인 곳이 많았다. 비에 젖은 옷이 햇빛을 받아 마르기 시작하였다. 덕분에 기분도 따뜻하고 유쾌해지었다.
2: 꼬마, 괜찮나? 어?
0: 두 철추가 웃으며 물었다. 소년 전사는 지팽이를 짚고 절룩절룩거리며 그런 대로 걸었다.
2: 누가 꼬마예요? 이만하면 이제는 어른인데 뭐?
0: 소년은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그 말에 모두들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2: 배정동지, 저쪽에 검은 구름이 있습니다.
0: 도철추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동쪽 하늘과 지평선에 거무스름한 구름이 보이었다. 하지만 너무 작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2: 괜찮겠지요?
0: 리소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2: 아니야, 그래도 빨리 가야 해.
0: 이미 여러 번 비를 맞은 고생을 해본 사람들인지라 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지었다. 소년 전사도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기었다. 그런데 면리 가지 않아서 동쪽 지평선에 있던 구름덩이가 수십 배나 커진 채 다가왔다. 얼마 뒤 어마어마한 몸뚱이로 동쪽 하늘을 반나마 가리었다. 곧 거센 물결처럼 대지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구름과 함께 한기가 슬슬 몰려왔다. 순식간에 검은 구름이 머리 위를 덮었다. 눈부시던 태양이 자취를 감추더니 주위는 금방 시커멓게 어두워지었다. 조원에 거센 바람이 일더니 후둑후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 멀리 구름에 덮이지도 않은 곳은 눈부시게 화창했다. 두철주가 고개를 쳐들고 욕을 퍼부었다. 치, 망할 놈이 하늘 같으니라고. 언제까지 우리랑 맞서기만 할 건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굵은 빗줄기가 후두둑 후두둑 쏟아지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삿갓을 쓰고 담요와 이불로 몸을 감쌌다. 두철추는 다른 전사한테 총을 건네고는 우비를 꺼내 소년 전사와 함께 몸을 가리었다.
2: 자, 내가 부추갈 테니 가지. 어?
0: 빗줄기가 어찌나 굵은지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서 눈을 뜰 수도 걸을 수도 없었다. 두철추와 소년은 넘어지고 미끄러져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다행히 갑자기 들이닥친 폭우는 반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치였다. 하늘은 다시 씻은 듯이 파랗고 찬란했다. 얼마쯤 가자 길가에 구불구불 멋대로 자란 붉은 보드나무가 마치 기작고 구부정한 늙은이처럼 서 있었다. 앞에서 걷던 리소후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2: 배상동지, 저기 좀 보세요.
0: 두철추는 소년 전사를 두고 보드나무 아래로 갔다. 홍군 전사 세 사람이 타다 꺼진 잿더미를 둘러싸고 나무 아래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2: 동지!
0: 다가가 불러보았지만은 대답이 없었다. 두철추는 속이 덜컥해서 나무에 기대앉은 홍군을 살펴보았다. 얼굴이 몹시 여위고 꺼멓게 탄 전사가 기름때 묻은 홍군 모자를 쓰고 마치 잠을 자듯 앞가슴에 고개를 깊이 묻고 있었다. 머리를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옆에 앉은 민머리 전사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땅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채 눈을 커다랗게 짓뜨고 있었다. 세 번째 전사는 속옷을 걸치고 누워 있었는데 두 발이 썩어 진한 자줏빛이 돌았다. 식량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떨어진 쌀 하나를 보이지 않았다.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밤을 못 넘긴 것이 분명하였다. 한두 번 보는 일이 아니었지만은 볼 때마다 속이 쓰려났다. 그때 뒤늦게 따라온 소년이 넉나간 듯 서 있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팽이를 던지며 소리를 치었다.
1: 형!
0: 그는 와락 달래가 나무에 기댄 채 앉아있는 전사를 덥석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1: 형, 끝내 조제를 못 빠져나갔구나. 끝내!
0: 곁에 선 사람들도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었다. 두철주가 마음을 가다듬고 사람들을 달랬다.
2: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 3일만 걸으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철주가 이렇게 외치며 소년 전사를 부축에 일으키었다.
1: 어서 형 물건을 챙겨요. 서둘러 가야지. 어디 묻을까요?
0: 누군가 물었다. 두철주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버드나무를 가리켰다.
1: 여기에 묻읍시다. 나무가 표시가 될 테니까.
0: 소용대원들은 함께 구덩이를 파고 죽은 사람들을 버드나무 아래 초지에 묻었다. 소년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번갈아 그를 붙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심리도 못 가서 새빨간 석양이 지평선에 걸리었다.
1: 대장동지, 저게 뭔가요?
0: 리소우가 새하얀 물체를 가리키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커다란 말이 진흙구덩이 빠진 채 뼈를 드러내고 있었다. 말은 여전히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는 듯하였고 꼬리에는 부채 살처럼 펼쳐져 있었다. 몸에 살집만 없을 뿐이었다. 둘레 발자국이 어지럽게 난 걸 보니 구하느라 애를 썼지만은 끝내 못 구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아픈 마음을 추스리며 총으로 쏴 죽이고 떠나자 길 가던 사람들이 고기를 베어간 것 같았다.
2: 누가 타던 말이지? 그거 되게 아깝네. 보나마나 어느 지휘관이 타던 거겠지? 우리 따라서 여기까지 온 녀석인데 총으로 쏴 죽이다니 너무하잖아. 에이, 그럼 알마. 주인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래도 나 같으면 같이 굶어 죽더라도 죽이진 않았을 거야.
1: 그래.
0: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수군덕거렸다. 두철주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1: 동지들, 어서 초지를 빠져나가고 싶죠? 우리도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당장 굶을 판이죠. 소후, 저 소뼈에 아직 고개가 좀 붙어있지 않나? 같이 좀 긁어내지, 어?
0: 말조이는 온통 어지러운 진흙탕이었다.
2: 들어갈 수 있을까요?
0: 리소가 망설이던 물었다.
2: 있을 거야. 날 따라와.
0: 두철추는 조심스럽게 땅을 디디며 말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리소가 뒤를 따랐다. 말 곁에 이르자 두철추는 지팽이를 땅에 놓았다. 그리고는 다른 대원들의 지팽이도 받아서 우물 정자 모양으로 놓고는 지팽이를 딛고 섰다.
2: 소후, 갈 좀 줘.
0: 철추가 리소우를 불렀다. 리소우는 칼을 건넸다. 두철추는 말뼈에 붙어있는 고기 부스러기를 긁어내기 시작하였다. 지나가던 홍군들이 얼마나 고기를 싹싹 긁어갔는지 한참을 긁었는데도 겨우 한 근밖에 안 나왔다. 하지만 이만해도 대단한 성과였다. 다시 걸음을 옮길 무렵 서쪽 지평선이 붉은 노을로 물들었다. 초지는 금방 어두워지었다. 초위가 저녁바람을 타고 사람들을 덮치기 시작하였다. 멀리 북쪽 조그만 등성이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을 피워놓았는지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두철추는 마음이 놓였다.
2: 동지들 힘을 냅시다. 대우를 다 따라잡았습니다.
0: 그 들뜬 목소리에 더 밀리듯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걸음을 재촉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가혹한 초지의 생활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마 중국 공군만이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적지 않은 고상한 영혼들이 초지에 잠들었다. 두철춘애가 수경지에 이르러 보니 사람들이 저녁을 다 먹고 난진 뒤였다. 천사들은 좋은 밤을 지새기 위해서 마른 나무가지를 주워서 모닥불을 지피었다. 널찍한 산비탈과

불 속 그리고 좀 마른 땅 여기저기는 전사들이 피워놓은 모닥불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얼핏 보면은 불빛이 휘황한 도시 같기도 했지만 실은 인가 하나 없는 거칠고 추운 들판이었다. 전사들은 날마다 이런 곳에서 밤을 지새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민,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난 달빛에 그리움을 담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화목이 깃드는 추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가을이 선사하는 평화로움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광경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을 연가를 전해드립니다. 김지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갈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설레고 즐거울까요? 바로 익숙한 풍경, 반가운 얼굴, 그리고 변함없는 그곳의 정겨움 때문입니다. 조혜 작사, 허수라 작곡의 고향에 갈 때마다를 전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넓은 사랑,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박흥률 작사, 최룡훈 작곡의 어머니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정겨운 밥상 후에 언제나 함께하는 김치를 주제로 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황운선 작사, 리찬수 작곡의 김치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방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부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000

0: 아닌가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길태중이문진부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숙중량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사의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학학계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재간을 말이죠. 갖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0: 환자를 진찰하면서 예,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예. 이외에도 준확한 혈이 예, 시오해랍니다. 예, 주사료법이라든가 친구료법, 예, 그리고 칼침 쇼전도를 합니다. 예,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요. 예, 또한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말이죠. 예, 정맥주사도 말이죠. 예, 놓아드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수청량 원장님이 치료라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1: 네.
0: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런 말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중약을 말죠. 처방을 내서 지어드리고 증상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라든가 친구료법이라든가 결합을 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길대중인문지부에 와서 또 골관절계통질병 치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조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조근통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이런 말이죠. 피부병에 완고한 피부병 이런 질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회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병으로 앓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우리 길대중인문진부에 오셔서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수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숙중량 원장이가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봅시다. 심장 자체하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이런 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말죠. 질병들 같다 심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황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 총수에서 보게 되면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에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4억이라 할 경우에 보시오. 대단히 비율이 높거든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제때 말이죠. 준확한 진단 확진을 하지 못하고 구급조치를 말이죠.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망 총수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심혈관계통의 질병들을 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에 신지엔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신지梗스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심장박동하고도 관계되는 질병 심리수창 그리고 심포에 관계되는 질병, 심보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급을 해야 말이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심근성 추스라든가 심장도 우팅이라든가 심리쇠지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우리 열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골라서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발생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런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관심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문란이 생깁니다. 지질대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음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천 들어보셨죠?
1: 네.
0: 강요산지에.
1: 네.
0: 이런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동맥 관광기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졸바지면 어떻습니까? 이 관상동맥에 뭐 있는 이 관도가 졸바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1: 그렇죠.
0: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폐색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런 병 진단은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죠. 증세가 있으면 이 방면에 대한 말이죠.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해 납니다. 어떨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대웅구입니다.
0: 예.
2: 예, 원장님이 보이고 효과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네,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가지고.
0: 예,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2: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요. 어떨 때는 별로 저기 어선에는 일 없는데 어구에 좀 올라가고요.
0: 예.
3: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0: 예.
3: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방에 잠 잘 못 잔단 말입니다.
0: 예.
3: 어선 이런 지용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수소문 끝에 그 저기 길대 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영 치료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진맥 받고 해서 예, 상세하게 좀 아예 거기 설명도 잘 해주면서 어떤 의약을 한 두 주일 넘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영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정말 이거 그런 오늘의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약 질러가자고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철수 선생님이 무슨 증상인가 있잖아요.
0: 예.
4: 얼리 버티지 못하겠어요.
0: 예, 견주염이 넘어요.
4: 예, 견주염이 이래가지고요.
0: 예.
4: 예, 한번 치료를 또 받으려고 오늘로 저 예약하려고 강철수 선생님은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4: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소문 듣고 길태중년의 원장님이 심장병 잘 치료를 한다겠어. 요즘에 심장에 어떤 때는 바늘 팍팍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칼로 오래 내는 것 같고
0: 예, 신조증 있고
5: 그래도
0: 예.
5: 어떤 때는 예. 막 이리 심황해서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0: 맞습니다.
5: 심장이 어쨌든 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원장 선생님과 보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5: 예, 수고하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0: 안녕하십니까.
6: 예.
1: 네.
6: 예, 안녕하세요.
0: 예, 네. 말씀하세요. 예.
6: 예. 네, 또 원장 선생님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어떤 경우에는?
6: 예, 예, 목대 팀이었지, 뽀뽀담에서래.
0: 예.
6: 그리고 머리가 좀, 어찌 너무 무거워, 비움이서래. 좀, 어깨 박죽도 아프고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아유, 수고하시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매석을 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뒷배정이 강토를 설정 예약하겠죠.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아, 허리 다리가 아프면 좋지 않아서.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7: 예, 매석을 하십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내가갑니까?
0: 예, 맞습니다.
8: 아,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8: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동 선생님 예약하겠죠. 내 주머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또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아, 예, 당량이 아이가 왔어.
0: 예,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됩니까?
0: 예, 예, 맞습니다.
9: 예, 저 오늘 저, 그, 최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어전에 출근하지?
0: 예, 예, 예. 지문 맞다 그럽니까?
9: 예, 예, 그 선생님 지문 잘 넣는다.
0: 40년 나왔습니다. 예, 예, 예.
9: 예, 예. 예, 예. 좀 지문 맞아보려고.
0: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늘상 압박감을 느끼고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인천에 예, 심장내과에 가서 아,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심할 때는 아까 말이죠 환자분들처럼 가슴이 말이죠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픈 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픔이가 말이죠 방사성 통통이 생깁니다.
1: 네.
0: 왼쪽 어깨라든가에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 턱까지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치며 아파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올까네. 밥맛이 좀 돌고 소화도 개체한다 하고 그 소련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0: 그래, 그래 오늘 또 그 좀 천장 더 쓰려고 그 박창호 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10: 감사합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11: 예.
1: 말씀하세요.
11: 예. 네, 그, 박창호, 그 주민이라는, 그, 폐를 정말 약한 게 많이 좋아지, 한 번 더 쓰자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1: 예.
0: 연결됐습니다, 예.
11: 예.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2: 예, 저는 박윤덕 주임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12: 그 전에 전에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없음에 많이 추워하고 또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0: 예.
12: 점약 두 번 쓴 게가 잠들기 바쁘던 게가 좀 나아지며 수면 질량이 좋아진 것 같아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윤덕 주임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되었습니다.
1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13: 예. 오늘 그 원장 선생님 또 좀 만나야 되겠어요.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3: 저 진단받은 게 심장에 관장신 저 우양화 동맥인 예, 동맥인화도
0: 예,
13: 받았는데.
0: 예, 동맥경화 예. 그냥 예, 오시면 예, 됩니다.
13: 그 량 저 알제만의 저
0: 혈액과
13: 저 혈액과 반응한다 때나
0: 예예 심하고
13: 그리고
0: 예.
13: 그다음에 저 수면 도망하고 신쇼하고
0: 예예 예.
13: 그래서 원장 선생님 다른 데서 오늘도 좀 가보자 그래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3: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0: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개인적 질문인데요. 네, 혹시 심장이 안 좋아도 귀에서 소리가 나나요?
2: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2: 예,
1: 네.
2: 예, 오장육부의 공능이가에 다 서로 말이죠, 맞물게 네. 되는데, 예, 이 심장하고 말이죠, 예, 예, 중요하게 선천지본이, 예, 선장이랍니다. 예.
1: 네.
2: 이 선장하고 심장의 관계가 말이죠. 예, 선주수인데 신주허입니다. 예.
1: 네. 아, 심장. 물과 불.
2: 예. 네. 물로 말이죠. 불을 끄게 됐어요. 예. 이 관계가 말이죠.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말이죠. 예. 콩팥이도 허해집니다.
1: 네.
2: 이럴 때면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예.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아찔해 난단 말입니다.
1: 네.
2: 어지럽단 말입니다. 이 공능이가 실소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네. 잘 알겠습니다.
2: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더 심할 때는 호흡곤란을 느끼는데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1: 네.
2: 그리고 이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예, 졸바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혈이 통하지 못하죠?
1: 네.
2: 혈이 통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 박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2: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말이죠. 혈이 공급이가 말이죠. 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예, 마치 뇌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예, 머리가 어지럽거나, 예, 심지어는 말이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다리라든가, 예, 얼굴이라든가, 예, 특히 눈 언저리, 이런 데 말이죠. 예, 수동현상이 생깁니다.
1: 네.
2: 부언한단 말입니다.
1: 네.
2: 요거는 부언할 때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이 꼭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심장에 문제 있는가, 비장에 문제 있는가, 혹은 폐장에 문제 있는가, 콩팥에 문제가 있는가.
1: 네.
2: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 말이죠. 이 수종현상, 부원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된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말이죠.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이상적으로 됩니다.
1: 네.
2: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이죠.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의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대략 1,13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요, 심공능 쇄갈증이 나타납니다.
1: 네.
2: 이 심공능 쇄갈증에서 보게 되면 대략 890만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관건 문제는 오늘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지만은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수단이가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의 프로를 보게 되면,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명 정도가 말이죠. 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됐다. 이겁니다.
1: 네.
2: 프로가 거의 절반 되지요.
1: 그렇죠.
2: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고, 예, 사망되거나 혹은 말죠, 예, 지찬이란데, 우리들이 애락이 돼, 예, 십자가 되면 병신이 된단 네. 말인데, 예, 이런 비율이 높은데, 예,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대라는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말이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1: 그렇죠.
2: 예,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네. 어떤 분들이 이 심장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특히,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하나는 말이죠, 연령 단계하고 관계됩니다.
1: 네.
2: 중노년 분들. 그런데 이 중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연령이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자의 분들이 우리 연대에서도 말이죠. 이런 젊은 중년들이 말 진단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중년 분들이 그리고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에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고펑션이란데 위험이 이 관심병이라 이런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고펑션이라는데 상고증을 말이죠 엄격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의 이거는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거 기초 질병이라네요. 꼭 말이죠 이거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심장병이 꼭 인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술을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이 발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이야기 말이죠 태암이 있는 체질이 있는데 비교적 말이죠 뚱뚱한 분들이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상동맥에 말이죠 주경경화가 발생하면서 관심병이라든가 말이죠 기타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으로 말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아 이게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도 잘 안 되고 반복성이 강하고 재발 자주 한단 말입니다. 또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렸지만 첫째는 기초 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쌍고증이랍니다. 이런 기초질병은 제때제때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음식 습관을 말이죠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풀채를 많이 줘요. 많이 자시고 과일도 말이죠 적당히 드시고 곡물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꺼야 너무 작게 자시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꼭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에서 말이죠. 뇌란데에 이야기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말이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질병이 심장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운동 항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이요, 뭐, 육아요, 말이죠. 빨리 달는 거, 빨리 걷는 거네요. 요거는 꼭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들이 지도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면, 내 체질이 말이죠. 이런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말이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담배 술을 절제를 하시고 체중을 꼭 공제를 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종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

0: 5000번, 2762-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그늘 중앙 라디오넷은 연변 전속 유행어 몇 개나 알고 있나요를 방송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지역 특색이 짙은 일련의 인터넷 유행어들이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길공주, 현역커피왕, 장백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 성류꽃 활짝 핀 연변, 축구의 고향, 수상시장, 생활의 정취 등 일련의 특색 유행어들은 문화관광체험, 생태기후, 민족단결, 주민생활 등 여러 각도에서 생동하고 입체적인 연변의 모습을 전방위적으로 걸어내며 연변 대외전파의 새로운 인기 비결로 되고 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풍스러운 조선족 전통 민가를 구경하고 조선족 복장을 입은 관광객들과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무형문화재 음식점에 들어가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러시아 관광객 일리나입니다. 이곳에 오기는 처음입니다. 이곳의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하며 풍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아주 아름답고 민족 특색이 짙습니다.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고 열정적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전역 관광 자원에 의탁해 연변에서는 연변의 극치 몰입식 관광 모식이 파생됐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지 상가를 둘러보고 민족 복장을 입으며 특색 카페에서 인증 사진을 찍고 자가용 차로 331 국도를 달리는 등 변경도시 특색 생활을 일괄식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사샤입니다. 연변은 러시아와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날씨가 아주 시원하고 시장에는 상품 종류도 많습니다. 특히 이곳의 커피가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량질 삼림 생태 자원과 시원한 여름철 기후에 의탁해 시원한 연변 피서 IP를 구축하는 바 산림, 캠핑, 계곡 물놀이, 변경의 저녁바람 등 천연 생태 비경이 지속적으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장백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해가 주목을 받고 있는 바 상고대 표류, 림의 횡단, 온천 건강 양생 등 빙설 경영 모식으로 사계절 문화관광의 인기가 끊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관광객 엔젤입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왔고 제 딸은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주 춥지만 정말 즐겁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러시아 관광객 나타샤입니다. 올해 남편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연말에 연변에 있는 온천으로 왔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도시이고 서로 다른 온천이 많습니다. 중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습니다. 문화와 체육의 융합혁신도 연변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달구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에서 명태응원이 특색적인 응원 방식으로 등장하면서 음식 문화와 체육 경기가 깊이 융합됐고 현지 특색 IP가 대중시야에 들어갔습니다. 이름난 축구의 고향으로서 전민이 참여하는 짙은 축구 분위기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형성한

0: 한 정신적 힘을 응집시키고 있습니다. 장춘 관광객 사 선생입니다. 연결 축구 팬들의 열정과 우리에 대한 중시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 바퀴 둘러봤는데 우리를 적극 반기니 아주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지 특색도 체험했습니다. 김치와 냉면도 다 먹어봤는데 아주 특색이 있고 맛있었습니다. 연변은 예로부터 교육의 고향, 가무의 고향, 예의의 고향, 축구의 고향이라는 명성을 누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이러한 도시 표식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발전해온 생동한 증견입니다. 두터운 문화적 저력에 립각해 연변은 수정 혁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표 IP를 전승하는 토대에서 뉴미디어 전파 추세를 바짝 따라 면소화, 국제화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개척하고 연변의 극치 등 새로운 인터넷 IP를 성공적으로 파생시켜 전통적 저력과 유행의 활력이 서로 힘을 부여하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신구 IP의 심층 융합과 쌍방향 인기몰이는 연변의 문화 뿌리와 도시 본색을 보존한 동시에 신시대 문화 관광의 새로운 인기 비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내외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변을 알고 연변을 찾으면서 연변의 생활 정치와 민족 단결, 생태 매력이 전국으로 퍼지고 해외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1: 23일에 열린 2026년 연변주 추석 국경절 문화관광사업 소식공개회에서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교통운수국, 주상무국, 연결시에서는 추석 국경절 기간 1년의 조치를 집중 발표했습니다. 우리 주 예설 주제기를 활동이 막을 열고 10월 2일에는 명정해란대에서 중국 조선족 전통 혼례 전시 활동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전경과 여러 형식의 공연 체험을 통해 전통 문화와 특색 미식의 매력을 널리 알리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각 풍경구에서는 잇따라 우대 정책을 내놓습니다. 도나 육정산 풍경구는 무료로 개방되고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등 여러 종점 풍경구에서는 입장권 반값, 공동구매 세트표, 기간 한정 예매 등 혜택을 내놓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연길 이도백하, 도문 등 인기 로선에는 수요에 따라 운수력을 추가 투입하고 운행 차수를 늘립니다. 연길에서는 무료 공공버스 환승 전용선을 새로 증설하고 야간 운영 시간을 연장하며 연길서역 택시 대기 구역을 승격합니다. 도문과 훈촌에서는 풍경구 직행 환승 노선을 개통해 관광객들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환승하게 합니다. 상무 분야에서도 1,000만 원급 대민 소비 활동을 동시에 가동해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주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휴대폰 디지털 제품 등 분야에서 소비품 보상 판매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약 1,000만 원의 소비권을 투입합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두 명절 혜택 구매 판매 촉진 활동을 50차 이상 조직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경절 연휴에는 일전으로 미식 즐기기 판매 촉진 활동을 내오고 연변주 제1회 사과배 도시문화체험 및 판매 촉진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과배를 단체로 오프라인에서는 장터, 공연, 야간 관광 전경을 조성해 관광객을 모으고 온라인에서는 생방송 행렬을 통해 전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과배 IP의 브랜드 효과를 확대하겠습니다. 인터넷 인기 방문 도시인 연길시는 연길 생활 도시 IP의 모를 받고 문화체육 융합의 새로운 놀이 방식을 혁신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민 e스포츠 문화관광대회, 산지횡단 도전 경기 등 브랜드 경기를 개최 유행 소비와 야외 문화관광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동시에 공룡왕국,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풍경구에서는 야간 관광, 무형문화재 체험, 중국 멋 공연 등 몰입식 경영 모식을 승격하고 1년의 특가 입장권 세트 상품을 내놓습니다. 거리에서는 민속 공연을 상시화하고 음악회도 잇따라 펼쳐져 변강도시의 휴일 문화관광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 하게 됩니다.
0: 2026년 전국 우리의 명절 중추절 주제 문화시범 활동이 24일 명정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중국 문명넷 부총편집 조려명,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문해자원봉사중심 부주임이며 중국문해자원봉사자협회 부비서장인 오염화, 성당위 선전부 부부장 오월동, 성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 리연생,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개막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 공연은 조선족 초석 무형문화재 가물을 특색으로 전통 명절 문화와 변강 풍정을 융합함으로써 현

0: 현장 대중들에게 문화적 저력이 깊고 분위기가 짙은 민속문화 성연을 선사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시구역에는 호두껍질 붙이기 공예, 집공예, 전지 등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인들은 현장에서 기예를 선보여 광범한 대중들이 가까이에서 무형문화재를 접하고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 기련 공예품위원회사 공장장 위아군입니다. 행사 현장에서 여러분께 우리의 호두껍질 붙이기 공예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무형문화재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식품평 및 농특산품 전시 판매 구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천인 비빔밥, 송편, 찰떡,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집중적으로 선보였고 본토 농특산물도 전시 판매됐습니다. 룡정 주민 오우정입니다. 집 근처에서 이런 중추절 체험 활동에 참가하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아주 흥성하고 문화 내용도 풍부합니다. 연변 지역의 중추절 문화가 매우 풍부하고 짙다는 것을 느꼈는데 모두 한번 와서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체험구역도 매우 흥성한 분위기였습니다. 조선족 특색의 룡줄 달리기, 투호, 윷놀이 등 민속 종목들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담보입니다. 이곳에서 조선족 특색 미식을 맛보고 현지 풍속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중국 전통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이 밖에 수공 문화 창의 제품 제작 체험 구역, 민족 복장 인증 촬영 구역, 서화 창작 구역도 각기 특색을 뽐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꽃 등 민속 향주머니, 기복 장식품 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민족 전통 복장 순회 행렬도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서화 애호가들은 보름달과 변강 풍광을 주제로 현장에서 그림을 그려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이 안거 라급하는 아름다운 화폭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1: 추석을 앞두고 우리주 명절 소비 시장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대형 상가와 농산물 시장에서는 명절 소비 기회를 다잡아 사전에 상품 비축을 충분히 하고 품종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길 시내 모 대형 상가입니다. 각종 월병 선물 세트, 제철 과일, 민속 식품 등이 집중 진열돼 짙은 명절 분위기가 안겨옵니다. 풍부한 명절 상품이 가득 진열된 가운데 주민들은 집 근처에서 한꺼번에 상품을 구매하면서 단란한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 주 각 대형 상가와 농산물 시장 등에서는 명절 상품 준비에 들어가 명절 전용 구역을 알심들여 배치하고 상품 진열을 최적화하며 명절 소비 공급을 일층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 상가 추석 판매 구역에는 각종 월병이 고전한 가운데 팥소, 견과 등 고전적인 맛부터 과일 맛 등 새로운 맛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명절 간식 선물 세트 외에도 제철 과일, 각종 신선 식품, 일용품 등 상품 공급도 충분하고 시장 가격도 안정돼 명절 기간 대중들의 일상 소비와 친척 방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주식유한회사 슈퍼마켓 회사 구매주임 황성미입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는 8월 중순부터 상품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품 공급은 아주 충분합니다. 월병 선물 세트, 과일 선물 세트, 소고기 선물 세트, 그리고 단백질 분말, 제비동지, 음료, 주류 등 상품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월병 선물 세트는 도합 22개 브랜드를 입고했으며 관련 선물 세트 품종은 100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도 있어 맛과 품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위업식품 만익점 점장 임건신입니다. 선물 세트 월변 가운데 비교적 인기가 있는 것은 60원 내지 70원, 70원 내지 80원대 대중소비 제품입니다. 봉지 포장 월병은 10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견과소입니다. 견과 제품은 가장 전통적인 맛이고 잣팔보, 연룡 노른자위 맛은 젊은 층에서 비교적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상가와 시장을 찾아 월병, 과일, 특색 선물 세트를 정성껏 고르면서 명절 상품을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 한 여사입니다. 월병을 벌어 왔습니다. 견과류 맛 제품을 사려고 합니다. 이름이 있는 제품을 사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주민 정 선생입니다. 월병도 사고 과일도 사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현지 브랜드는 가격 대비 품질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 깨소를 좋아하고 제 아내는 견과소를 좋아합니다.
0: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결정전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24일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26일 심양 철서 경기장에서 심양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아침 6시 30분 연길 서역에 모인 선수들은 고향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여러 경기를 거쳐 4강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는 홈과 원정 두 차례 치열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완강히 분투하며 연변 축구의 저력과 투혼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왕기호입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올해 마지막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담도 없고 마지막 경기인 만큼 꼭 전력을 다해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대련에서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 우리는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많은 전문적인 포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양팀 축구팬들을 위해 멋진 경기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9월 26일 심양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전력을 다해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려정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 성에서는 일전 2027년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장기 간호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사업을 잘할 때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의료보험 개인 납부 표준은 1인당 400원이고 장기 간호보험 개인 납부 표준은 1인당 25원이며 만 18세 이하 가입자는 장기 간호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집중 납부 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두 가지 보험료를 동시에 징수합니다. 우리 성에서는 극빈 인원, 고아 등 곤란 인원에 대해 류형별 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합니다. 연결시에서 추석 국경절 기간에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활동은 9월 25일에 시작돼 10월 8일에 끝나게 되는데 13개 부동산 기업이 참가해 280여 채 상품 주택을 내놓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전까지 구매한 새 상품 주택은 주택 건축 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100원 기준으로 보조금을 발급하는데 주택 한 채당 보조금이 최다 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증을 받을 수 있는 차고 또는 주차 자리를 구매할 경우 5천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블레야크 연변 사냐 달리기 경기가 26일 연길에서 개최됩니다. 경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 공항국 교통관리부문에서는 관련 도로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25일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 26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연남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는 차에 대해 반폭 폐쇄 관제를 실시합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리화동 다리 아래에서 연남로 철람 삼각구까지의 구간을 반폭 폐쇄합니다. 관제 시간대는 관련 없는 차와 행인의 관제 구역 진입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정천룡이었습니다.
2: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 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예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그리움을 담아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함께 달을 바라보면 정은 이어집니다. 오늘도 밝은 달 아래서 서로의 안녕을 기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정이 넘치는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일환입니다. 네,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하면 무엇보다도 월병, 즉 달 모양의 동근 과자가 떠오르는데요. 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어서 지역마다 제철 식재료와 특색 있는 음식들이 아주 풍성하답니다. 네, 오늘은 가족들이 둘러앉아 나누기에 좋은 추석 밥상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병입니다. 월병은 그 동근 모양이 보름달과 닮아서 단원병, 즉 동근 화합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속은 팥 다섯 가지 견과류 등 정말 다양하고요. 겉도 광동식, 북경식으로 각각 달라서 고르는 재미도 있답니다.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게입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게가 살찐다는 속담이 있죠. 이 추석 무렵이면 암컷은 황이 가득하고 수컷은 젖이 꽉 차서 1년 중 가장 맛있는 때입니다. 특히 대자게는 민물게로 살이 달콤하고 고소해 귀한 손님 대접에 빠지지 않고 바닷가에서는 꽃게를 더 즐기는데요. 달걀과 함께 볶거나 얼큰한 탕으로 끓여 먹기도 합니다. 또 남송 시대부터 내려오는 게살 오렌지찜이라는 고급 요리도 있는데요. 이 게살을 오렌지 과육과 함께 버무려 찌면 향긋하고 신선한 별미가 된답니다. 그 다음으로 오리고기입니다. 추석 전후에 오리가 가장 살이 오르고 기름지어서 이맘때 오리요리를 많이 해 먹는데요. 사천 서부 지방에서는 붉은 빛이 나는 훈제오리가 인기입니다. 훈연 향이 깊고 쫄깃해서 남녀노소 좋아한답니다. 이외에도 추석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전통 음식들이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추석에 먹으면 좋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명절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보내는 시간이겠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풍성한 추석 밥상 앞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20대의 몸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픈 적이 없으니 아프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과 작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청년의 몸 관리는 단순히 멋져 보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함께할 분 연변중리병원 주임중리사 최미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30대는 건강의 전성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

0: 예를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19세 남성의 비만율은 11년 사이에 23%에서 31%로 증가했고 19세부터 29세 청년의 비만율은 43.9%, 30세부터 39세 남성은 50.4%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청년들의 건강이 이렇게 위험한 수준인데도 젊으니까 괜찮다는 인식이 여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1: 네, 청년들이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을 때는 사실 우리 몸이 이상한 증상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0: 네.
1: 비만이나 뭐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병은 당장 뭐 아픔이 나타나지 않고 또 그렇게 위험성을 경과하기 쉽습니다.
0: 네.
1: 또한 바쁜 이런 학업과 직장 생활에 쫓겨서 보니까 건강보다 당장의 일을 우선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야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예방하려는 마음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0: 그렇네요. 네,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시기를 거쳐서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을 때 또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겠죠. 이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건강관리 관심도는 68.7%에 달하지만 실제의 실천율은 27.8%에 불과합니다. 인식과 행동 사이의 이 큰 간격은 왜 발생하며 어떻게 하면 이 격차 좁힐 수 있을까요?
1: 네, 사실 지금 젊은들 청년 이렇게 관심은 높지만 이 자기의 건강에 대한 근데 실천이가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인 장벽이 크기 때문입니다.
0: 네,
1: 뭐 시간도 부족하고 피로감도 있고 또 주변 환경이 이런 등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0: 네.
1: 또한 이 완벽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작조차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려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고 쉬운 습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0: 네.
1: 하루에 10분 걷기 그리고 물 마시기처럼 부담 없는 이런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 그렇네요. 거창한 목표보다도 정말 10분이라도 무언가 실질적으로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20, 30대 우리 청년층의 아침 결식률은 59%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습니다. 또한 20대는 이 두 명 중 한 명이 아침을 거르고 하루 총 에너지 섭취의 약 30%를 지방으로 섭취하며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비율은 10%에 그칩니다. 이 바쁜

0: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 외식 이렇게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뭐 먹지 말라 하면 좀
1: 그렇죠.
0: 혼자서 하지 못하니까 네. 방법 없이 배달 음식 먹어야 되는데 네. 이럴 때 우리 선택할 때가 뭐 채소 반찬을 꼭 추가하고
1: 네.
0: 예, 그 기름진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1: 네.
0: 예, 과일은 집에 뭐 을 준비해서 간식으로 먹는 방식으로 이 섭취량을 늘릴 수도 있고
1: 네.
0: 예, 그리고 또 완벽한 식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속 가능합니다.
1: 네. 한마디로 복잡한 요리법보다 간편한 방식이 좋다 그 말씀이죠.
0: 네, 그리고 우리 배달 음식을 정할 때도 그 잘 뭐 그 배달 음식이 뭐 된장 뭐 이런 네. 거나 보고 가지고 선택해서 만약에 뭐 오늘은 좀 고기 채가 많다면 다음날에는 좀 채소
1: 네.
0: 많고 이렇게 평형을 하면 지금 그리고 또 배달 음식은 또 어떤 집은 거는 좀 괜찮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이렇게 주의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그 배달 음식 주문 전에 여러모로 뭐 잘 관찰도 하고 평가도 보고 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죠. 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식사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실용적인 식사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1인 가구는 사실 요리하는 부담과 식재료 낭비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1: 네.
0: 사실 혼자 먹으려면 우리 음식 할 때 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1: 그렇죠.
0: 나는 또 살 때도 묵직히 한 가닥씩 사는 것도 아니고
1: 네. 네,
0: 그래서 때는 우리가 첫째는 주말에 미리 이 식재료를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네. 습관을 갖습니다.
1: 네.
0: 예, 많이 산 다음에 우리 해도 많은 걸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1: 네.
0: 저는 예전에 또 이 한 거는 얽으면 안 되는가 했는데
1: 네.
0: 옆주에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해놓고
1: 그렇죠.
0: 얽어두고 다시 꺼내 먹어도 좋다고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채소 이런 고기를 한 번에 조리해서 이전에 말한 것처럼 소분해 두면
1: 네.
0: 평일에 빠르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둘째는 이런 배달이나 외식을 할 때는 단백질과 채소가 함께 들어있는 메뉴를 우선 선택합니다.
1: 네.
0: 예. 셋째는 우리 간단한 찌개나 볶음 요리를 한번 만들어서 한 2, 3일 분량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예. 혼자 먹는다고 영양을 포기하지 않고
1: 그렇죠.
0: 적은 노력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틱톡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젊은 여자애들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정말 저희들보다 많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0: 네.
1: 뭐 주식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일도 곁들여서 정말 알뜰히 먹는데요. 이제 금방 위에서 말한 뭐 식재료로 이렇게 작게 냉동해서 쓰더라고요. 아마 재창할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시간 부족과 피로를 이유로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만 더 걷거나 계단 한 층만 더 올라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운동을 해야 할 일이 아닌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작은 실천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우리 이 운동을 사실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는 이 큰 과제로 생각하면 아주 부담이 생깁니다.
1: 네.
0: 예, 그냥 오늘은 몇 시간 꼭 운동해야 된다는 이런 근데 어떨 때는 또 뭐 우리 시간을 짜낼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간 내지 말고 그냥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네.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막 우리 퇴근 시에 한 정거장이라도 일찍 내려서 걷기.
1: 네.
0: 예,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우리 업무 중에 한 5분씩 일어나서 뭐 스트레칭 해도 이것도 다 이 별도의 운동 시간을 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강도 높은 운동을 목표로 하지 말고
1: 네.
0: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1: 그러네요.
0: 예, 굳이 그 뭐 젠슨 하는 데 가서 뭐
1: 그렇죠.
0: 폭땀 내고 이런 운동 안 해도
1: 네.
0: 되니까요.
1: 네, 그 생활에서 잠시 뭐 단 5분이라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 스트레칭도 좋고 뭐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이런 것으로.

0: 우리를 우리 단련할 수 예. 있다고 봅니다.
1: 제가 보면 우리 지금 나이는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엘리베이터도 없고
0: 그렇죠. 뭐
1: 택시도 없고 하니까 학교도 걸어가고 하면 사실 제 생각에는 그때 그것이 다 운동으로 되고
0: 네.
1: 우리 그래도 지금의 체질이 괜찮은 거는 그때 그게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7시간 이상 잔 학생들이 6시간 미만으로 잔 그룹에 비해 더 높은 학습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면이 학습 능력과 업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청년들이 흔히 하는 수면의 오해는 무엇인지요?
1: 네. 사실 우리 수면은 이 뇌가 하루의 정보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네. 과정입니다.
0: 네. 네.
1: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우리 집중력, 기억력이 높아져서 학습과 업무 효율이 올라갑니다.
0: 네.
1: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0: 네.
1: 판단력이 떨어져서 우리 이 생산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0: 그러네요. 예.
1: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자주 하는 오해는 주말에 몰아서 자면 보충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0: 네.
1: 예. 사실 주말에 과도하게 잠을 자면 생체 리듬이 깨져 오히려 평일이 수면 질이 더 나빠집니다.
0: 네.
1: 예. 또 잠을 적게 자도 괜찮다고 믿는 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매일 우리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난 규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1: 그래 이런 말 하면 어떤 청년들은 직장 생활이가 저녁에 야간 직장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예, 그래서 우리 야간 직장하는 청년들도 뭐 자는데 낮에 잘 때 듣고 그 자는 환경을 어둡게
0: 네.
1: 하고 이렇게 자면 그것도 좀 많이 낫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우리 양생으로 보게 되면 아침 해 뜰 때 깨어나고 저녁에 해가 지면 뭐 빨리 잠드는 네. 것을 원칙으로 네. 한다 했는데요. 요즘 청년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새벽 1-2시 돼야 아마 휴식을 취하고 하는데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건강에 영향을 주겠죠?
1: 네, 영향을 주죠. 근데 또 우리도 어떤 때는 이런 청년들이 와서 상담하면
0: 네.
1: 해야 되나 하면 저래 아 그러면 이제 직장인데 어떻게 하냐 방법 없이 해야 된다.
0: 네.
1: 그래서 아 그러면 이런 직장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0: 네.
1: 시간을 짜내서
0: 네.
1: 그래도 예, 이렇게 자는 저녁에 잘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하고 아니면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뭐 약도 먹어도 되고
0: 네.
1: 예, 그거는 예, 그때 가서
0: 네.
1: 있잖아요. 선택해야 되고.
0: 네 그렇네요. 네, 이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겪는 그 정신 건강 문제와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무엇인지요?
1: 네, 요즘 청년들은 이 학업, 취업, 직장 생활이 부담으로 사실 우울감, 불안감,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습니다.
0: 네.
1: 네. 사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1: 네. 만성 스트레스로 하여 이 수면 장애, 소화 불량, 그리고 두통, 그리고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감기 걸린다 하면 보면 아주 스트레스를
0: 네.
1: 많이 받는 거 같고 예, 그리고 우리 심혈관 질환이 위험도도 높입니다.
0: 네.
1: 사실 우리 인터넷도 보면 젊은 나이에 또 심장이 먹고 이런 많잖아요.
0: 네.
1: 상황이가. 예. 그래서 우리 이 정신적인 부담이 쌓이면 우리 몸이 건강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이 피로를 무시하지 않고 적절하게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0: 그렇죠. 정말 요즘 청년들한테는 학업 부담, 취업 부담, 직장 생활 부담 많죠. 네, 스트레스 뭐 해소하는 뭐 운동법 같은 것 없을까요?
1: 사실 운동은 자기들로 그 이렇게 시간 내서 운동 뭐 녹이 마음 아파 스트레스 때 그럴 때 하늘을 벌고
0: 네.
1: 그것도 많이 예, 좋아진다고도 하고
0: 네.
1: 예, 아니면 노래를 해도
0: 네.
1: 예, 뭐 그럴 때 없으면 뭐 한 차지금은 노래방도 있고
0: 그렇죠.
1: 근데 우리 핸드폰에 뜨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1: 예, 그러면 자기들은 노래도 하고 노래 들으면서 같이 하고
0: 네.
1: 예, 이러면 스트레스도 좀 풀립니다.
0: 네. 스트레스 확 풀 수 있는 방법 자기절로 모색하는 것이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요즘에 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나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있으면 먹는 거

0: 가지고 네. 먹는 것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1: 그렇죠. 네. 나쁘죠. 네, 정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건강관리 방법으로 영양제 섭취가 운동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생활습관부터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0: 네. 사실 영양제는 우리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보조 수단일 뿐 건강을 만드는 근본은 아닙니다.
1: 네.
0: 예, 사실 우리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그다음에 나쁜 수면 습관을 그대로 두고 네. 영양제만 먹어서는 건강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 네.
0: 지금은 다 건강을 이런 영양제, 사실 젊은 애들도 제가 보면 요즘에는 뭐 비타민C, 어떤 애들은 그 후메큐스 네. 이런 것도 지금 20대에 또 다 먹는데 사실 아직 20대는 이런 거 먹지 않아도 네. 괜찮으니까 오히려 우리 영양 이런 거 잘못 먹으면 간에도 손상이
1: 그렇죠.
0: 가고 사실 간에 손상 가면 어떨 때는 이 젊은 사람들이 간 손상이가 나에 있는 분보다 더 빨리가
1: 네,
0: 될 수 있으니까.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이런 영양제는 좋기는 이렇게 선택해서 정말 뭐 의사하고 상담해서 정말 제가 이 병이 부족하면 먹고.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이 음식을 통해서 얻는 영양소는 사실 여러 성분이 함께 작용해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 영양제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영양제에 기대기보다는 우리 네. 식습관, 수면, 운동 같은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20대 건강이 40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꼭 받아야 할 기본 검진 항목과 검진 주기는 어떠한지요?
0: 예, 우리 20대부터 30대는 사실 당장 아프지 않아도 이 정기 검진을 통해서 미리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기본적으로는 우리 혈액 검사, 뭐 혈압,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쇠즈
1: 네.
0: 예, 이런 검사를 포함하고 건강 검진은 한 1, 2년 한 번씩 받는 것이 권장합니다.
1: 네.
0: 예, 2년 한 번씩 해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근데 해서 혹시 어떤 청년들은 뭐 또 기본 무슨 이런 거 병이 있다 할 때는 해마다 하는 것이 좋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여성은 그 자궁경부 검사
1: 네.
0: 宫颈
1: 네.
0: 검사하고 남성은 좋기는 간 기능 왜냐하면 이 젊은대들도 지금 술 마시고 하니까
1: 네.
0: 이 간 기능 검사 그래서 우리 이 성별에 맞는 항목을 추가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집에 비만 가족력이 있거나 뭐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자수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젊을 때 발견한 위험 요소는 쉽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입사 후 갑자기 바뀐 생활 패턴에 적응하느라 건강을 놓치는 사회 초년생들도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팁은 무엇인지요?
0: 네, 사실 사회 초년생들은 업무에 적응하느라 이 뭐 식사, 수면, 운동을 모두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첫째는 업무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고
1: 네.
0: 야근이 잦아도 최소한의 영양은 챙기도록 합니다.
1: 네.
0: 둘째는 과도한 야근을 반복하지 않고
1: 네.
0: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면 시간을 확보합니다.
1: 네.
0: 사실 초년생이라서 제 생각은 그래도 내 몸이가 많이 아플 때는 예, 우에 상사하고 예,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안 말하고 참으면 마지막에는 다 더 나쁘잖아요.
1: 그렇죠.
0: 내 몸이 제일 중요한데
1: 네.
0: 예, 셋째는 우리 퇴근 후에는 큰 운동을 하기 어렵다면 10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사실 우리 직장 생활이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완벽한 건강관리를 추구하지 않고
1: 네.
0: 예, 조금씩 자신이 몸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20대 하게 되면 우리 취직을 목표로 한 청년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이런 분들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0: 네, 예, 우리 취업생들은 건강관리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 첫째는 신체 건강관리.
1: 네.
0: 예, 사실 신체 건강관리하면 규칙적인 수면, 예, 하루에 뭐 7 내지 8시간 자고 네. 뭐 밤늦게까지 이 야근 공부를 피하고
1: 네.
0: 예, 사실 수면 부족은 면역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식습관은 아침을 꼭 챙겨 먹고 예, 네. 이런 뭐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1: 네.
0: 예,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마시고
1: 네.
0: 과일,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운동은 간단한 운동 매일 20분 내지 30분 걷고 예, 스트레칭을 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우리 어깨,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주의한 것이 건강검진.
1: 네.
0: 사실 취업하기 전에 이 기본 건강검진을 받아서 자기 기본 질환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지금 요즘에 또 보면 그 무슨 공무원 시험 이런 것
1: 책도
0: 신체 검사에 떨어지는
1: 그렇죠.
0: 것들도 많잖아요.
1: 네.
0: 사실 어떤 항목은 미리 치료하면 다 좋아지는데.
1: 네.
0: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 이 정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예,
1: 네.
0: 사실 우리 취업 준비는 스트레스가 많으니 그 과도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1: 네.
0: 그리고 또 취미 활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쉬어줘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걱정이 좀 많을 때는 우리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먼저 뭐 작년에 쳤던 이런 사람들 내서 뭐 그 경험도 듣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이 생활 습관은 또 사실 요즘에 음주 흡연을 하잖아요.
1: 네.
0: 남성 이 청년들은
1: 네.
0: 이런 것을 자제하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지 않고
1: 네.
0: 이 눈 휴식도 주요하니까
1: 예. 네.
0: 그리고 우리 사실 스마트폰을 어떨 때는 많이 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사실 어떨 때는 도움이 안 되고 다 더 스트레스 줄 수 있으니까
1: 네.
0: 사실 어떨 때 보면 우리 그 인터넷도 나쁜 방면으로 말하는 내용들도 많잖아요.
1: 네.
0: 사실 어떨 때는 또 그런 데 더 이렇게 끌려서 보이게 되고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거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지 않고 예, 우리 이 자기 생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이래서 만나는 준비를 하면 사실 뭐 취업해서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1: 네. 취업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겠죠. 네. 이 30대로 놓고 보면 아주 바쁜 시기에 처한 그런 청년들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분들, 이분들 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0: 네. 첫 번째는 우리 신체적 에너지 회복. 예, 이거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1: 네.
0: 예, 하나는 짧은 수면 전략.
1: 네.
0: 예, 밤에 뭐 충분히 자기 어려운 경우에는 낮에 20분 이내 낮잠을 자고
1: 네.
0: 예, 30분 넘게 자면 오히려 피곤해지길래 한 그래서 20분 내면 좋고
1: 네.
0: 예, 그리고 야근 후에는 우리 무리하게 늦잠을 자지 않고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1: 네.
0: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간단한 움직임. 오래 앉아있으면 한 40분마다 한 3~5분씩 일어나서 스트레칭
1: 네.
0: 걷기만 해도 피로가 풀리고요.
1: 네.
0: 예, 그리고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1: 네.
0: 예, 세 번째는 우리 음식으로 에너지 유지.
1: 네.
0: 예, 탄수화물만 과다하게 먹으면 오히려 졸음이 오니까 단백질이 풍부한 뭐 우리 계란, 두부, 닭가슴살 이런 것과 채소를 함께 먹고 예, 사실 커피는 오후 2시 전까지만 마시고 그다음 물을 자주 마시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정신적 에너지 충전에는 예, 이것도 우리 청년에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1: 네.
0: 예. 하나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을 허용. 예. 사실 어떨 때는 자꾸나 뭐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이게 휴식이라잖아요.
1: 네.
0: 사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진짜 휴식입니다.
1: 네.
0: 사실 누구 마음 앉아서 멍 때리는
1: 네.
0: 5분씩 해도 그것도 휴식이니까.
1: 네.
0: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작은 성취감을 쌓기.
1: 네.
0: 예. 큰 목표만 보면 지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은 일 뭐 정리하든가 옷 정리, 뭐 산책, 그리고 간단한 공부 이런 것을 끝내고 또 성취감을 느끼면 사실 정신 에너지가 채워지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감정의 배출, 예.
1: 네.
0: 이 스트레스를 혼자 참지 말고
1: 네.
0: 친구와 이야기도 하고
1: 네.
0: 뭐 혼자 산책하면서 마음을 드러놓는다. 꾹 참으면 이 에너지가 우리 서서히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이 시간 관리를 좀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는 우리 이 무리한 다중 작업을 피한다.
1: 네.

0: 한 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면 사실 우리 뇌가 소모됩니다.
1: 네.
0: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끝난 뒤에 쉬는 것이 효율적이니까.
1: 네.
0: 예, 사실 우리 저도 보면 집 청소할 땐 어느 거나 다 하고 싶으면 사실 어느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어쨌든 집 청소, 오늘은 주방, 다음날은 침실, 예, 네.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예.
1: 네.
0: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나에게 허락하는 여유를 만들기.
1: 네.
0: 예,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1: 네.
0: 예, 할 수 없는 일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사실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1: 네.
0: 예, 원래 내가 그럴 할 재간이 없는데도 꼭 하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 받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서나 또 저리 나는 모른다 하면 시키지 않잖아요.
1: 네.
0: 근데 나는 모른다 말을 하기가 좀 그럴 때는 또 해야 되니까
1: 네.
0: 사실 이럴 때 더 이 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일상의 이 소속한 이런 충전 방법은 하나는 우리 자연이 가까이 가기.
1: 네.
0: 사실 공원에 산책하기 혹은 뭐 공원 못 나가면 집 안에서 창문을 열어서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1: 네.
0: 예, 그리고 이 푸른 하늘 볼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좋아하는 취미에 짧게 몰입해 뭐 음악 듣다가 혹은 간단한 이 취미 활동 자기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1: 네. 예,
0: 사실 지금의 예, 많은 사람들이 취미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1: 네.
0: 요즘은 아, 무슨 취미가 있나 하면 진짜 취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예,
0: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들로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주기적으로 이 휴식일을 정해서
1: 네.
0: 아무 계획이 없이 보내기
1: 네. 예.
0: 그래서 사실 이 핵심 이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 몸은 짧은 휴식과 가벼운 움직임으로도 회복하고
1: 네.
0: 예, 마음은 과로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진짜 휴식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에너지 충전 방법입니다.
1: 네. 네,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쉬운 건강 습관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무엇인지요?
0: 예, 네, 아주 간단합니다.
1: 네.
0: 하루에 물 두 잔을 추가로 마시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1: 네.
0: 근데 이 물은 우리 그냥, 보통 따뜻한 물.
1: 네. 네,
0: 그는 무슨 나이차, 무슨 카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 네. 네.
0: 그리고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1: 네.
0: 이거는 돈도 들지 않잖아요.
1: 네.
0: 네. 그냥 사실 우리 보면 남방에서 나는 보온배를 들고 다니잖아요.
1: 네. 네. 네.
0: 사실 우리 이 회사 다닐 때도 보온배라가 집에서 저리 덤으로 가지고 가도 되잖아요.
1: 네.
0: 어떤 회사는 그것이 우리 다 뭐 이 물 마시는 거 있는데 근데 그저 矿泉水고 도움을 마시기 바쁜 이런 회사도 있으니까
1: 네.
0: 자기들로 범베라 도움을 이어가지고 가도 되고
1: 네.
0: 예, 아침에 그리고 일어나서 한 잔 그다음에
1: 네.
0: 점심 식사 후에도 한 잔 이렇게 간단하게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굳이 어선에 뭐 딱 시간 찾아 마시는 것보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수분 보충은 사실 우리 소화 피로 회복에 그리고 신체 대사에 도움을 주며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다른 건강 습관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건강관리가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나는 아직 젊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얘기하고 싶습니까?
0: 네. 젊음은 사실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지금 아프지 않다고 해서 우리 몸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네.
0: 예, 건강관리는 거창하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1: 네.
0: 예,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1: 네.
0: 예, 사실 우리 지금 20대에 쌓은 생활 습관이 진짜 먼 훗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내 네, 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건강 투자입니다.
1: 네. 네, 오늘 처음 말씀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연변중이병원 주임중이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청년들의 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지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대개 건강을 잃은 후이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작은 관심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의 20대, 30대는 평생의

건강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당신이 몸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생활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